0: 첫 번째 미션은요. 아유, 죄송해요. 하차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어요. 아이고. 자, 하차 버튼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깜빡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1: 깜빡? 에.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 처음 오는 곳일 수 있잖아요. 해외
1: 그죠.
0: 나왔는데.
1: 아, 근데 이게 중간에 사실 내려주는 게 한국의 경우에는 안 되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위험할 수도 있고.
0: 그래도 한번 물어보는 그런 느낌.
1: 그쵸.
0: 해보겠습니다.
1: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0: 기사님, 죄송해요. 저 하차 버튼 누르는 걸 깜빡했어요.
1: Is there a problem, ma'am?
0: 어, 예, stop, stop. 뭐지? I forgot push this button.
1: Really?
0: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1: What are you? I don't understand. Sorry.
0: 저기 please, 캐롭프.
1: You?
0: Please,
1: now?
0: Get me off, please.
1: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per head.
0: 뭐라고?
1: I can't stop here.
0: Here.
1: I'll let you off upper head.
0: Upper head?
1: Okay.
0: Head?
1: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0: Tag your card.
1: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okay? Wait a second.
0: Oh, yeah. 엄청 걸어야겠네.
2: 아, 진짜 저도 사실 해외에 가가지고 그때 일본을 갔었나? 제대로 못 내려가지고 이런 당황한 적이 있었거든요.
3: 맞아요.
2: 근데 거기에서 영어를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일본어로 뭔가 해야 되는데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영어를 배우 못 하시는데 영어권 국가에 갔을 때 이런 똑같은 일을 당하면 얼마나
3: 진짜
2: 답답할까?
3: 머릿속이 하얘지죠.
2: 그렇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해결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2: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Could you let me off now?
5: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3: 네.
2: 자,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하차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어요. 라고 드라이버 분께 얘기를 하는 거죠.
3: I'm sorry. I forgot to the stop button.
2: 참고로 해외에서 다 다를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버튼이 있는 버스도 있겠지만요.
3: 네.
2: 옛날 버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버튼이야 뭐야 싶은 게 있을 때가 있어요.
3: 그래요?
2: 약간 벨트처럼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3: 오.
2: 그래서 거기에 어딜 눌러도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앉아있는 사람, 서있는 사람도 다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문제는 그걸 모르면 이게 버튼인지조차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3: 우리나라는 진짜 티나게
2: 그쵸?
3: 저는 요즘에도 저기 버스를 자주 타는데요.
2: 맞아요.
3: 스탑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딱 돼 있거든요.
2: 있죠.
3: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라이트가 켜져요.
2: 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곳에도 있고
3: 맞아요.
2: 다 있잖아요.
3: 다 있어요. Right. 진짜 곳곳에 다 있는데 여기서 누르다잖아요. 누르는 거니까 저는 푸시 할게요. 푸시. 푸시 더 버튼.
2: 자, 그럼 나눠 볼게요.
3: 네. I'm sorry.
2: 하대요.
3: 네. I forgot to push the stop. 어디서
2: 자,
3: 푸시까지 나눌까?
2: 여기
3: I forgot. 나 잊어버렸어요.
2: 뭐 하는 걸 잊어버렸죠?
3: 누르는 거요.
2: 누르는 거를.
3: 네.
2: The stop button을. 자, 그러면은 push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
3: 아?
2: Press입니다. Push는 틀리다? 안 틀려요.
3: 아, 그래요?
2: Push도 되고 press도 괜찮습니다.
3: 돼요?
2: 누르다인데요. 자, 참고로 이 중에 뭐가 더 포괄적일까요? 느낌상?
3: Push요.
2: 맞아요.
3: 오.
2: Push는 누르는 것도 되지만
3: 미는 것도 되죠.
2: Hey, don't push me. Right? 하지만 아무도 저한테 Hey, don't press me. 이러지 않죠.
3: 그거는...
2: 내가 버튼이 된 느낌이잖아요.
3: 그렇죠. Right?
2: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관용적 표현은 있어요. 뭐 don't press my 뭐 push도 쓰지만 press를 써서 내 버튼 누르지 말라고 해서 뭐 화내지 마. 근데 그거 상관없이 이 press는 이렇게 누르다에 가깝고요. push는 둘 다 됩니다.
3: 근데 press가 사실 우리 고혈압할 때 high pressure 아닌가요?
2: 그거는 pressure죠. pressure.
3: Right.
2: 그거는 압박. 맞아요. 압박.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누르는 거기 때문에 압박이 가는 거죠. 그렇죠? Good, good. 자, 여기 지금 보면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네.
2: Hold on, I'm sorry. 여기 지금 press push가 나왔는데 이거 전에 한번 제가 강초보 영화에서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요.
3: 뭐요?
2: 이렇게 한번 누르는 거는 press나 push 다 되잖아요.
3: 네.
2: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누르고 있는 거는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3: 누른 상태로 있다?
2: 네.
3: 누른 상태로 있다.
2: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계 작동할 때 보면
3: 네.
2: 누르고 있어야 뭐 3초간 누르고 있으세요. 이런 거 있죠?
3: 네.
2: Right?
3: 네.
2: 그런 거 할 때 H로 시작하는 단어 있습니다.
3: 어?
2: 힌트?
3: 아, 홀드, 홀드. 아, 홀드구나. 이거 특히나 우리 그 저기 물 내릴 때 3초 동안 내려주세요.
2: 누르고
3: 있잖아요.
2: 예. Alright. 맞아요.

0: 이거는 한번 단순하게 누른다는 느낌보다는 hold or hold down 이런 네. 걸 쓰게 되면 누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버튼 나왔어요. 이거 발음할 때 여러분들
1: 네.
0: 앞쪽에 강세를 엄청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강세를 많이 줘서 button 이것도 돼요. 되는데 원어민들이 앞쪽에 강세를 많이 주면서 T를 그냥 거의 없어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1: 오.
0: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button, button처럼 button, press the button, button 이럴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1: 네.
0: 자, 한번 try 해볼게요, 여러분들.
1: 네.
0: button, button.
1: button, button.
0: 오, 오랜만이세요?
1: 오,
0: 좋았어요.
1: thank you.
0: 오케이. 자, 그렇게 강세도 해봤고요.
1: 네.
0: 여기에 핵심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중요한 패턴은 뼈대 패턴. frame pattern이라고
1: 네.
0: 이름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forget to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1: 네.
0: 자, forget to do something 한다는 거. 이거는 있는 건데 뭔가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잊었다라는 얘기입니다.
1: 그쵸.
0: 결국에는.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는 꼭 과거형으로만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너 그거 해야 되는 거 잊을지도 몰라.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1: 네네.
0: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forget to do something. forget의 과거형이 뭐죠?
1: forgot.
0: 잊지 마세요. 자, 갑니다. 우리 전화기를
1: 네.
0: 충전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슬기 씨가 꽂아는 놨는데
1: 아...
0: 뭔지 알죠? 그 아웃
1: 충전이 안 됐어요.
0: 아, 그게 안 됐어요.
1: 그 USB 선이 망가졌어요.
0: 그래서 아... 나와서 봤는데 8% 남았어요.
1: 어머머.
0: 당황해요. 자, 그녀는 잊었다. 그녀의 전화기 충전하는 걸.
1: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0: 그렇죠. She forgot. Oh, to do what? Oh, to charge her phone.
1: Yes.
0: 두 번째. 아, 나 화장실 가는 거 깜빡했어. 아, 나 이제 느낌 오네. 막 그러면서. 자, 나는 아, 잊었어.
1: I forgot.
0: 이용하는 거.
1: Use.
0: 자, 그 화장실.
1: The bathroom.
0: 그렇죠.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or go to the bathroom.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1: 네.
0: Okay, very nice. So, 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딱 봐도. Right. 읽어보겠습니다.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1: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0: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1: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0: 네, forget to라고 하는 거, 뭐 해야 되는데 못한다라는 걸 계속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forget ing라는 게 또 나옵니다. 오! 걔는 의미가 달라져요.
1: 그래요?
0: 그건 그때 가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 지금 헷갈려요.
0: Alright, 자 갑니다.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1: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0: 자, 그러면서 이어가 볼게요.
1: Mm-hmm.
0: 어,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1: 그쵸. 더 가기 전에 내려야 돼요.
0: 그러니까요.
1: Could you me now? 오늘 또 서비스를 두 개나 비워주셨네요.
0: 그럼요. 네. 제가 또...
1: 예, could you... 아! 알겠어요. 이거는, 이거는 그거예요. 그거죠? 자, 어, 이거 잠깐 지울게요. 네. 자, 여기에는 take, 내리는 거, take off잖아요. take off인데 여기에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take me off로. 아, 정말 보람되시죠? 마유쌤 하길 잘했다 싶으시죠?
0: 저 오늘부터 영어 강의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우, 그래도 왜냐, 안 돼요, 그만하는 건.
0: 틀렸거든요.
1: 왜요?
0: 네, 자! 혹시 get off랑 헷갈린 거 아닐까요?
1: 아, 그래요?
0: 그렇죠. Get on and get off.
1: Take off는 뭐죠?
0: Take off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겁니다.
1: 아, 비행기가 네. 그때 또 때마침 이륙을 했네요.
0: 어디 가지 마세요.
1: 예.
0: 저랑 저 한 15년 같이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보면 take 아. me off. 아니, 무슨 아이디어였는지는 알겠습니다.
1: 예.
0: 아, 뭔가 무슨 off였던 것 같은데
1: 그쵸.
0: 라고 하는 거. 자, get off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오픈하기도 전에. Get off는 어디에서 내리답니다.
1: 네.
0: 근데 take off는 비행기가 이륙하다.
1: 아,
0: 그래서 얘는
1: 헷갈려요.
0: 아예 틀리고요.
1: 네.
0: Get off라고 쓸 때도 거기서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1: 어,
0: get off는 내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Could you get me off? 이상한 단어가 돼요.
1: 아,
0: 오케이?
1: 나를 내려주신.
0: 당신은 내가 내려도 될까요? 이상해요.
1: 아.
0: 그래서 내가 내리게끔 허락하는 걸 해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어?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1: 아, let me인가 보다.
0: 맞아요.
1: 오!
0: 이 표현은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이에요. 오케이,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 내릴 때는 get off입니다. I got off
1: 아.
0: 이런 식으로, right? But then someone let me off라고 하면은 나를 내려준 거예요.
1: 아.
0: Let이 뭐 하는 거죠 원래?
1: 하게 하다.
0: 하게 하다예요.
1: 네.
0: Off 떨어져 있게.
1: 그렇죠.
0: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1: 아,
0: so
1: off 하게 하는 거.
0: Right. Let someone off는 누군가를 내려주다. 자,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누군가를 타게 해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The driver가 나를 타게 해줬어. 버스일 경우에.
1: Let in인가요, 그러면?
0: Let off가 아니라 let
1: in.

0: Let
1: 자동차?
0: on이다.
1: 이거랑
0: 아, let on.
1: 어허.
0: 아.
1: 아하. Yeah. So, let me o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o, the driver let me on.
0: Let me on.
1: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긴 하지만, 버스같이
0: 네.
1: 판에 여러 명이 서서 이렇게 탈 수 있는 것들은 on and off를 써야 돼요. 탈 때 네. on, 내릴 때 off입니다.
0: Yes.
1: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on하게 허락, 이건 off하게 허락.
0: 아.
1: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은 let someone off는 많이 쓰는데요.
0: 네.
1: let someone on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잘 많이 안 써요. 그냥 오. I got on이라고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요.
0: 그쵸, 그쵸.
1: Right. 자,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급하긴 하지만
0: 네.
1: 아, 절 내려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0: 그렇죠.
1: 더 안 되죠.
0: 공손하게.
1: 그래, 네, 그래서 공손하게 하려고 뭐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0: Could you?
1: 그렇죠. 이렇게 두 번 돌려서
0: 네. Could you, 네. 동사원형.
1: 자, can you 해도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라고
0: 네.
1: 했어요. 하지만 could you라고 하면 더욱더 예의가 느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동사원형만 바꿔서 부탁을 해볼게요.
0: 네.
1: 자, 우리 여행 가방 있잖아요.
0: 그쵸?
1: 여행 가방, 그 옷 가방이라고 흔히 하죠. S로 시작하는 거.
0: Suitcase.
1: 맞아요.
0: 네.
1: 그러면은 어 죄송한데 그 당신의 그 옷, 그 여행 가방 좀 이렇게 옮겨 주실 수 있을까요? 치워 주실 수 있을까요?
0: 아,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1: 그죠.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0: Yes.
1: 자, how about this? 어 죄송한데 좀 조용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Because the baby is sleeping.
0: Yeah. yeah. Could you be quiet?
1: 그죠. 근데 슬기 씨는 어떻게 얘기해도 뭔가
0: 예.
1: 좀 조용히 제, 이런 느낌.
0: 아, 입을 조금 다무실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네, 웃으면서 좀 해주면 좋죠.
0: 예,
1: 이럴 때는
0: 예.
1: 오히려.
0: 그렇죠.
1: 그렇습니다. So can you도 괜찮다는 거.
0: 음흠.
1: 근데 could you 하면 원래 조동사는 뒤로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면 될수록 더
0: 공손해진다.
1: 예. Yes.
0: 아, 네네.
1: 이거 보겠습니다.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0: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1: 아, could you be quiet?
0: Could you be quiet?
1: All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Could you let me off now?
0: Could you let me off now?
1: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1: 자, 다음 문장 볼게요.
0: 네.
1: 아, 여기선 못 멈춰요. 저 앞에서 내려줄게요.
0: 아, 그렇죠.
1: 아, 그래도 이제, 어, 그쵸. 옆쪽으로는 세워야 된다, 적어도.
0: 그쵸. I can't,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1: 일단 여긴 비어 있으니까.
0: 네.
1: 얘는 잠깐 잊어버리고요.
0: 예.
1: 얘를 어순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거에서 이렇게 왔을까?
0: 나는 너를 내리게 해줄 거야.
1: 어, 이거 아까 나왔네요.
0: 그렇죠. Let off네요.
1: Uh-huh.
0: 저
1: up ahead. 앞에.
0: 저 앞에.
1: 맞아요.
0: 예.
1: That's right.
0: 그 여기서 끝나야 되나?
1: 오케이.
0: Okay. 예. 그리고 I can't 멈추다가 나와야겠네요. 멈출 수 없으니까. I can stop here.
1: 오케이.
0: Yes.
1: S-T-O-P.
0: Mm-hmm.
1: 그렇죠. Stop 버튼 할 때.
0: 네.
1: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right? 우리가 다행히도 만약에 let off란 표현 몰랐으면 저기서 어디서 끊어야 되지?
0: 그쵸,
1: 했을 거예요.
0: 에.
1: 자, 정답은 일단
0: stop.
1: stop이 맞고요. 자, 앞에서라고 하려고 제가 뭘 썼죠?
0: Up ahead.
1: That's right. Up ahead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0: 오.
1: 사실 up이라고 하는 것은
0: 네.
1: 바로 앞에 뭔가 있음을 더 강조해주기는 하는데요.
0: 아.
1: 없어도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0: Yes.
1: Ahead or up ahead라고 하면 앞에, 앞에서라고
0: 네.
1: 볼 수가 있습니다.
0: Mm-hmm.
1: 자, 그래서 얘도 아예 덩어리로 묶어서 문장 뒤에 넣어주면은 이 동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앞에서 내려드릴게요 라고 한다든가 어, 저기 앞에 뭐가 보인다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0: 네네네.
1: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0: 그러네요.
1: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유소가 영어로 뭐죠?
0: Gas station.
1: 어, 맞아요. 뭐 가솔린의 약자긴 한 줄인
0: 예.
1: 거긴 하지만 gas station, right?
0: 음?
1: 자, 어, 나 주유소가 보여 앞에.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뭐 친구랑 스피커폰 같은 걸로
0: 네.
1: 얘기를 할 수가 있겠잖아.
0: 네, 네, 네.
1: 뭐, 나 지금 이게 보이는데 나 맞게 가고 있니? 막 이러면서 오. 나는 보인다. 어, 주유소가
0: I
1: 앞에.
0: Look.
1: 어,
0: I look.
1: 보인다.
0: I see.
1: I see.
0: I see. Get. I see a gas station up ahead.
1: Up ahead. How about this?
0: 네.
1: 뭐가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죠? 뭐가 있다.
0: 뭐가 있다.
1: Uh-huh.
0: There is.
1: There is.
0: Yeah.
1: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0: 네.
1: 길 가다 보면
0: 어.
1: slow down 하라고, 너무 빠르다고 이런

0: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1: 과속 방지턱.
0: 방지턱. 네. 그거를 영어로 speed bump라고 합니다.
1: Speed bump.
0: Speed bump. 아. 그러면 어 앞에 예. speed bump가 있어. 옆에 있는 사람이 경고를 해준 거예요.
1: 네.
0: 앞에 speed bump가 있어. 그러면 일단은 speed bump가 있다.
1: There is a speed bump.
0: 앞에.
1: Up ahead.
0: Up ahead.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1: 네.
0: 어렵지 않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저 뒤에만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ee a gas station up ahead.
1: I see a gas station up ahead.
0: There is a speed bump up ahead.
1: There is a speed bump up ahead.
0: That's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만 잡을게요.
1: 네.
0: Up ahead랑 in front랑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1: 그러게요.
0: 우리가 아마 학창 시절에는 in front of something
1: 네.
0: 그로만 이제 많이 알게 될 텐데요.
1: 그렇죠.
0: In front or up ahead 이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In front는 내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앞에 뭐 건물이 있어요.
1: 오.
0: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I'm stan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그냥 이런 느낌인데 ahead라고 하는 거는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좀 있어요.
1: 아.
0: 그래서 내가 지금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저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1: 예.
0: 뭔가 같이 간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1: 아.
0: 근데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덩어리 표현이나 전치사 이런 거 있잖아요. 위치 방향 얘기할 때 독해를 많이 해야 돼요.
1: 그래요.
0: 그래야지 왜 여기서 이걸 썼지? 처음에는 의문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져요.
1: 어허.
0: 그리고 이게 뒤집혔을 때 조금 어색함을 느낄 때도 있단
1: 네.
0: 말이에요.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이렇게 ahead를 쓰겠죠. 예를 들면 oh, 슬기 is running in front이 아니라 ahead of me. 이런 같은 방향으로 내 앞서서 뛰고 있는 거.
1: 네, 네. 같이 달리는 거니까.
0: 네. 독해 많이 하셔야 돼요.
1: 네.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1: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0: Al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네.
0: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카드 태그하는 거 잊지 말아요.
1: 오!
0: 왜냐면 또 급해가지고 그냥 내릴 수 있잖아요.
1: 기사님 친절해.
0: 아, 요즘에는 해외에서도요.
1: 네.
0: 그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하잖아요.
1: 너무 당연하죠.
0: 태그하고 이거 막 환승도
1: 네.
0: 하고
1: 네.
0: 그거를 시행하는 데가 원래 미국은요. 그런 게 없었어요.
1: 어, 그래요?
0: 최근까지도 꽤나. 근데 어떤 지역별로 막 실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1: And don't forget to your card. 잊지 마세요. your 카드를 태그하는 거. 그럼 태그가 나와야 되니까 T-A-G겠네요.
0: 오케이. T-A-G.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don't forget, 뭐는 거? To tag your card. 맞습니다.
1: Yeah.
0: 우리 근데 가져다 댄다라는 뜻도 말도 쓰지만 외래어로 그냥 태그라고 쓰죠?
1: 맞아요.
0: 그렇죠.
1: 다
0: 이제는
1: 써요.
0: 오히려 그래서 그거 아실 것 같아요. So, tag. 얘는 tag 아닙니다. G는 CK라는 스펠링보다 부드러워요.
1: 그렇죠.
0: 그렇게 되면 tag 하지 마시고요. Tag,
1: tag,
0: tag 이런 느낌으로 부드럽게 한번 해보세요.
1: 네. Tag, tag.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띡 하는 거 말고
1: 네.
0: 긁는 거 있죠.
1: 어.
0: 카드를 긁을 때는 뭐를 쓸 것 같아요?
1: 스크래치.
0: 스크래치요.
1: 예.
0: Go ahead, try.
1: 왜냐면 스크래치는 긁히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그 태그도 어느 정도는 최근이라고 보는 편이 맞겠죠.
1: 너무 긴데요, 이거?
0: 예전에는 카드를 지금 뭐지 해외에서 슈퍼마켓 가면 거의 다 긁는 거였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태그하는 게 생겼기
1: 맞아요.
0: 때문에 얘는 기본입니다.
1: 그리고 또 그 이제 간편 결제가 생겨가지고 정말 태그만 해도 결제가 되는 것들이
0: 맞아요.
1: 되게
0: 이제는
1: 많잖아요.
0: 거의 이게 없죠.
1: 예.
0: 근데 이거는 스크래치가 아닙니다.
1: 뭐죠?
0: 왜냐면 자 카드 왜냐면 이렇게 긁는 거예요, 이거는.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스와이프입니다.
1: 아, 스와이프.
0: 스와이프. 세로로 세워서 스와이프. 이렇게 긁는 것을 스와이프한다고 합니다. 둘 다 알아두세요.
1: 네.
0: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forget to, yeah?
1: 네.
0: 똑같은 겁니다.
1: Don't forget.
0: 다만
1: to.
0: Don't forget to.
1: I forget to.
0: 앞에 don't가 나오면서 뭐 해야 되는 거 있는데 너 그거 하는 거 잊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아, 야 그거 깜빡하지 마. 너 그거 기억해야 돼. 많이 쓰잖아요.
1: 네네네.
0: So don't forget to do something. 아까 결국에는 이게 새로운 패턴이 아니에요.
1: 네.
0: forget to를 조금 응용한 것뿐이에요.
1: 그렇죠.
0: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이나 짐이나 아무튼 그런 거 싸는 것을 뭐라고 하죠? 동사로 싸다.
1: wrap up.
0: 아 그거는 포장하는 거고요.
1: 예.
0: P로 시작하는 거 싸다.
1: 싸다.

0: 아, 팩.
1: 아하, P-A-C-K.
0: 네.
1: 그러면 너 가방 싸는 거 잊지 마.
0: 아, don't forget to pack your bag.
1: Mm-hmm. Don't forget to pack your bag.
0: Mm-hmm.
1: 너 숙제하는 거 잊지 마. 어떻게 할까요?
0: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1: 그렇죠. 동사를 이렇게 덩어리로 이제 그거 익숙하잖아요. 두 번째 거는
0: do your homework.
1: 이 동작 더 잘 나오죠.
0: 네, 툭툭 네. 나오는데요.
1: 그래서 표현도 많이 익혀둬야 되는
0: 거예요. 자신감이 막 생기는데요.
1: right.
0: 네.
1: So 결국 이겁니다. Hey, don't forget. Don't forget. 여기까지도 문장 완성이죠, 뭐. 근데 뭘 해야 되는 걸요? 아, 이거, 이거. Right? 자, 낭독해 보겠습니다.
0: 네.
1: Don't forget to pack your bag.
0: Don't forget to pack your bag.
1: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0: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1: 자, 본문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0: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1: Very nice.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어, 죄송해요. 하차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어요.
0: Oh,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1: 아, 두 번째는요. 어,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0: Could you let me off now?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Could you let me off now? Could you let me off now?
2: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1: 네, 소리내서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1: 네, forget to do something. 심지어 응용까지 했던 것, 그렇죠?
0: 네.
1: 자,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나 화장실 쓰는 거 깜빡했어.
0: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1: 그렇죠.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0: Mm-hmm.
1: Go to the bathroom 해도 괜찮습니다.
0: 네.
1: 자, 다음. 하차 버튼은 스탑 버튼이었어요. 그렇죠?
0: 네.
1: 어, 저 하차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어요. 자, 일단은 나는 잊었어요.
0: I forgot
1: 누르는 거
0: to press
1: 그 하차 버튼
0: the stop button.
1: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처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0: 네.
1: 하나 더요. 걔는 그녀는 핸드폰 충전하는 걸 잊었어.
0: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1: 그쵸?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다음은요. Could you? 공손한 느낌 나야 돼요.
0: 네.
1: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Could you be quiet?
1: 오, 좋아요.
0: Mm-hmm.
1: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0: Oh, could you let me off now?
1: Alright, let off 썼어요.
0: 네.
1: 여행 가방을, 수트케이스를, 당신의 수트케이스를 치워주실 수 있을까요?
0: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1: Mm-hmm. 읽어볼게요. Could you be quiet? Could you let me off now?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Could you let me off now?
5: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아, I'm sorry. 어? 그,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아, 그, could you let me off now?
2: I can't stop here. 어?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1: Yeah, tag.
2: Okay, wait a sec.
1: Where's my card? Wow.
0: Great job, you guys.
1: 네.
0: 자, 지난 시간 영어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그래서 영어가 재밌는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at's why English is fun.
0: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Forget to do something.
1: 네.
0: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내 핸드폰 가져오는 거, 나 휴대전화기 가져오는 거 깜빡했어.
1: 아이고.
0: 요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Alright, very nice. 영작도 중요하지만 액팅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1: 네.
0: 이거 그냥 드리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꼭 실천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좋아요.
0: 제목이 갑자기 잠수를 탄 친구 Part 2. 그래서 지난번에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1: 오.
0: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너 그렇게 이렇게 뭐 잠수를 탈 수는 없는 거다.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친구가 대화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단 말이에요.
1: 뭔가 삐진 게 있었죠.
0: I don't know. 네. 그래서 이유를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은요.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그런데 실제로 영어에서는요. 그 얘기 좀 해볼래? 라고 이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인지에 대해서 살짝 느낌을 줬거든요.
1: 그쵸,
0: 오케이. 그래서
1: 그쵸.
0: 그 얘기 좀, 한마디로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가 첫 번째 미션. 두 번째 미션은요. 용기를 내. 자신감을 가져. 뭔가 친구가 확실하게 고민이 있는 것
1: 그러네요. 예,
0: 같아.
1: 그래서 지금 조언을 아주 좀 뭔가 화끈하게 준것 같은
0: 그런
1: 느낌.
0: 느낌이
1: 예.
0: 들어갑니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과연 이 갑자기 연락 안된 친구의 이유가 무엇인지 영어로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 그럼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You are worrying about something. What is something? Please tell me. 응? It's okay.
2: Do you remember Jenny
1: Jenny?
2: back in sixth grade?
1: Sixth grade?
2: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1: 백, 아, 백, 아, 아, 아, 아, 예스,
2: Yeah,
1: 6학년 때.
2: when we were young.
1: Yeah.
2: I

0: still like her.
1: Oh.
0: But she doesn't like me back.
1: Oh.
0: I still like her.
1: 좋아하는데.
0: But she doesn't like me back.
1: Doesn't like me. 어머머머. 서로 안 좋아하는구나. 혼자만 좋아하는구나. You only love.
0: I like her.
1: Her.
0: Yeah.
1: 아이고. 용기를 내. 자신감 가져.
0: Huh?
1: Be, 그, boys be brave.
0: Boys be brave?
1: Brave.
0: Me?
1: Yeah.
0: Okay.
1: Brave and confidence.
0: Confidence.
1: Jenny. Jenny.
0: Jenny.
1: But, oh, Jenny will love you.
0: If I'm brave.
1: Yeah.
0: And confident.
1: 그럼.
0: Really?
1: 그래, 괜찮아.
0: Okay.
1: 할 수 있어요. Yeah.
0: Okay.
1: 제니야, 피터가 너 좋아한대. 제니.
2: Right,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4: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3: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미션 문장인데요. 그 얘기 좀 해볼래예요. 사실은
1: 네.
2: 영어만 본다면 음흠. 근데 이제 흐름상 친구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2: 네, 그래서 여기 조금 느낌만 살리도록 넣어봤습니다.
1: 저 예전 이야기를 좀 되살리시라고.
2: That's right.
1: Do you want to about it?
2: 이게 뭘까요?
1: Do you want to? 너 하고 싶어?
2: 어, 뭔가를 하고 싶어?
1: 하고 싶어? 그거에 대해서
2: 뭘 하고 싶어?
1: 얘기하고 싶어?
2: 얘기 좀 하고 싶어?
1: 얘기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무조건 토크 들어가겠네요.
2: 아, 토크. 예. 토크박스.
1: 그렇죠. 투 뒤에는 뭐 다른 변형된 게 오면 안 되잖아요. 예, 투 뒤에는 무조건 동사원형.
2: 동사원형. 오케이. 예. 왠지 오늘 자신감이 있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1: 뭐, 데시벨이 좀 높아졌죠.
2: 이런 날이 흔치 않습니다.
1: 네.
2: Alright, so do you want to talk? 근데 뭐에 대해서 about it? 한번 만나줘 볼게요. Perfect.
1: Yes.
2: 자, talk라고 하는 것. L 발음은 당연히 모음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발음할 때 근데 talk라고 하지 말아주시고요.
1: 네.
2: A의 강세를 주시고 그리고 입 모양을 좀 벌려서 talk보다 오히려 talk 이렇게
1: talk.
2: 어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오케이? 자, 그래서 talk, no, no, talk 이런 식으로 갈게요. 두 번 들려드릴게요. Talk, talk.
1: Talk,
2: Ooh,
1: talk.
2: Nice. 자, talk하고 비슷하게 tell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2: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진짜 질문 많이 하세요. talk, tell, say, speak.
1: 아오.
2: 이거 다 차이점을 주세요. 이러시는데
1: 그러니까요.
2: 이 네 개를 한 번에 제가 정리를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쉽지가 않고요.
1: 네.
2: 그것도 그렇지만은 의미도 없고요. 왜냐면 그거를 아, say는 이럴 때 쓰음, tell은 이럴 때 쓰음. 이거 써도 문장으로 못 써요.
1: 예.
2: 입으로는 더 못합니다.
1: Uh-huh.
2: 그래서 여러분들은 talk하고 tell의 기본 개념만 뭐 예를 들어서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네 개를 비교하는 것도 아니라 두 개씩 뭐 나눠서 비교를 한다면 한 다음에 문장에 많이 넣으시면 여기서는 뭔가 talk가 들어가니까 어색하네? tell 들어가니까 이상한데? 이걸 언젠가 느끼게 될 겁니다.
1: Yes.
2: 자, 일단은 talk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은 talk라기보다는 뭐 say something, 뭔가의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alk는 누군가와 대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1: 네.
2: 그리고 tell 같은 경우에는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talk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말해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tell이 나오잖아요.
1: 예.
2: 그럼 해석할 때 말하다가 아니라 말해주다라 그래요.
1: 오.
2: 뭔가 한 일방적으로 이렇게 건네는 느낌 주려고.
1: 맞아요.
2: 아하.
1: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게 I told you 하면은 내가 말했잖아.
2: 그렇죠.
1: 이런 느낌이잖아요.
2: Hey, tell me라고 하지.
1: 오.
2: Talk me 좀 이상하지 않아요?
1: 이상해요.
2: 그렇죠? 그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뭐 가사나 막 이런 데서도 tell me, tell me 이런 걸 워낙 듣다 보면
1: 네.
2: tell to me도 어색하고 talk me도 어색하고 이런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1: 자꾸 써보거나 자꾸 어디서 보거나 이렇게 접해야지
2: 맞아요.
1: 내가 이 차이점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 결국 이렇게 헷갈리는 단어들은 노출이 중요해요.
1: 맞아요.
2: Right, so talk는 주거니 받거니,
1: 네.
2: 아, tell은 일방적으로 정보 전달이다.
1: 음흠.
2: 일단은 그 기본을 알아두시고요.
1: 네.
2: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너만 나한테 말해줘라는 느낌보다는
1: 한국계.
2: 물론 그렇게도 가능해요.
1: 네.
2: Tell me about it. 또 가능하지만 같이 얘기 좀 하자.
1: 그렇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또 주려고 하는
2: 맞아요.
1: 거잖아요.
2: 뉘앙스가 거의 들어가 있는
1: 네.
2: 거예요. 자, 여기서 do you want to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기본

0: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I want to do something 한다는 게 뭐예요?
1: 나 뭔가를 하고 싶어.
0: 맞아요. I want to 동사원형 넣으면 뭔가를 하고 싶다는데 그것을 질문으로 바꾼 겁니다.
1: 네.
0: Do you want to 동사원형? 그래서 동사원형을 계속 바꾸면서 뭐 하고 싶니라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한국 그러니까 우리말로 약간 의역을 하면 뭐 할래? 라고도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너 커피를 좀 마시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 네.
0: 마시는 걸 그냥 have로 한번 해볼게요.
1: 아하.
0: Have. 너 커피 좀 have 하고 싶니?
1: Do you want to have some drink?
0: A coffee? Some?
1: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0: 그렇죠. Hey,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이러면 그 행동, have를 하고 싶냐? 왜냐면 have는 먹는 거 마시는 게다 되거든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너 있잖아. 비디오 게임을 하고 싶니? 자, 게임을 한다라고 할때 동사 뭐쓸것 같아요?
1: Play?
0: play 써야 돼요. 너
1: 예.
0: 비디오 게임 하고 싶니?
1: Do you want to play video game?
0: Do you want to play a
1: A video
0: video game?
1: game.
0: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자,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동사원형 여기 있고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 너 하고 싶어? 할래? 가 되는 거죠. 상대방한테 물어보니까 당연히 you가 되겠고. 그렇죠? 하다라는 원한다라고 하는 일반 동사니까 are you가 아니라
1: Do
0: Do you가
1: you?
0: 맞겠고요.
1: 네.
0: 그죠? 같이 읽어볼게요.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1: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0: Hey,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1: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0: Alright. 자, 이번에는 본문 읽어볼게요.
1: 네.
0: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1: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0: 자, 이랬을 때, 그건 말을 뗍니다.
1: 그래, 이제
0: 사실,
1: 해줘야지.
0: 6학년 때, 제니 기억나? 벌써 느낌이 조금 오지 않아요?
1: 그러네요. Do you, Jenny back in sixth? grade. 아, 이게 6학년이군요. 오. 그러니까 여섯 번째 그레이드. 학년이니까 6학년.
0: 오늘 이걸 여태껏 몰랐다면 알게 되는 거죠.
1: 네네. 저도
0: Yes.
1: 정확히 쓸줄 몰랐는데, 제니가 백했던, 인가요? 제니의 백, 과거.
0: 오.
1: 그 6학년 시절의 제니의 과거 기억나니까, remember. 네,
0: 오케이.
1: 할게요.
0: 스펠링.
1: remember.
0: 오케이. 오케이. R-E-M-E-M-B-E-R. 맞는지 보겠습니다.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Perfect. Okay?
1: 예스.
0: 암기하는 것은 memorize지만 나중에 그거를 딱 떠올리는 기억하는 거 remember, right? 자, 학년이라는 단어가 바로 grade가 되겠습니다. 원래 grade는 점수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grade를 복수로 써서 grades라고 하면 성적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그것이 아니라 어떤 학년을 얘기를 합니다. 등급이거든요.
1: 워낙 우리는 그레이드 하면 업그레이드
0: 아, 근데 그것도 등급을 올리는
1: 매기는 거죠. 올리는
0: 거죠. 맞아요. 그리고 뭐
1: 거니까.
0: 무슨 뭐 grade A 뭐 달걀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1: 에,
0: 나오잖아요.
1: 맞아.
0: 그렇죠?
1: 달걀 등급으로도.
0: That's right. So grade가 학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grade는 학년이에요. 끝. 이러면 아무도 못 써요, 문장에.
1: 어떻게 써?
0: Right?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같이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는 in 서수로 쓰고요. 숫자를 학년을
1: 네.
0: 뭐 3학년, 4학년 이런 거를 서수로 뭐 예를 들어 뭐 second, third, fourth, fifth 이런 식으로 쓰고
1: 네.
0: grade라고 하면 이 grade 학년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몇 번째 학년에 들어가 있다. So I am in 몇 번째 grade. She is in 몇 번째 grade. 이렇게 하면 몇 학년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Make
1: 네.
0: sense? 여기는 몇 학년?
1: 여기 6학년이네요.
0: 그렇죠. In sixth grade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라고 하는 서수 뭐예요? 세 번째.
1: Third.
0: Third. 두 번째.
1: Second.
0: Second. 오케이. 자, 그러면 그녀는 3학년이야. 그러면은 어때요?
1: She is in third grade.
0: 그렇죠. 자, 나 여기 이사 왔어. 2학년 때. 나 여기 이사 왔어. 어때요?
1: I moved here
0: 오케이. 2학년 때.
1: in second grade.
0: 완벽합니다.
1: Yes.
0: 그동안은 나몇살 때만 할수 있었다면 이제
1: 네.
0: 몇 학년 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1: 우와,
0: 그렇죠?
1: 이렇게 간편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니.
0: Yeah. So in
1: 네.
0: third grade, in second
1: Second
0: grade.
1: grade.
0: 이 앞에 사실 더를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 레벨의 몇 학년 뭐 이런 식으로 굳이
1: 네.
0: 강조해야 되면 넣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대부분 빼게 됩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is in third grade.
1: She is in third grade.
0: I moved there in second grade.
1: I moved there in second grade.
0: 자, 그리고 응용을 하나 해볼 텐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볼게요. 틀려도
1: okay. 돼요? 오케이, okay, 들어오세요.
0: 질문.
1: 네.
0: 너 몇 학년이야?
1: 너 몇 학년이야?
0: 직역까지 드릴까요?
1: 너 몇 학년이야? 예, 직역도.
0: 넌 몇 학년에 들어가 있니? 이래야 되겠죠?
1: 아,
0: 똑같이 in 넣어서.
1: 몇
0: 학년? 학년에?
1: 몇이면은 그러면 how, 아니야, what인데?
0: 오!
1: What?
0: 학년.
1: What is in?
0: 아. What? 학년?
1: What grade?
0: Yes.
1: What grade in?
0: 음흠.
1: 끝.
0: 끝.
1: 예.
0: 틀렸습니다.
1: 아, 네. 깔끔하게 틀렸네요.
0: 제가 틀리고 예상한다 그랬었잖아요.
1: 예.
0: So what grade에 are you in?
1: 너는 넌 들어가 있냐? 있니?
0: 이거는 사실은요. 의문사에 질문 어순 넣은 것뿐이에요.
1: 네.
0: 근데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So what grade에 are you in? 이건 마치 약간 what color do you like?
1: 아~
0: 이거나 차이는 없어요, 크게.
1: 그런 거 하나만 크게 내 머릿속에 있으면 다른 거 이렇게 대입해서 응용하는 게 참 쉬울 텐데.
0: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기도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렇죠?
1: Yes.
0: Alright.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So, 너 기억나? 제니가 기억나요, 사실 여기서. 백을 쓴 이유는 안 써도 됩니다.
1: 어, 그래요?
0: 사실은 Do you remember Jenny in sixth grade? 라고 해도 돼요. 근데 보통 문장 안에 이렇게 백을 넣어주잖아요.
1: 네.
0: 그러면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과거에 라는 것을 더 강조해 줄 때 써요.
1: 아~
0: 뭐 예를 들어서 Oh, you know, in college, 대학생 때 이거 대신에 Oh, well, back in college, 이러면 나 과거에 라는 뉘앙스가 더 들어가죠.
1: 그렇구나.
0: Yes. 자,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1: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0: 아, 드디어 프로블럼이 나왔습니다.
1: 네.
0: 아직 걔를 좋아하는데 걔는 나를 안 좋아해.
1: 아이고, 이 순애보 사랑을 어쩜 좋아해요.
0: 항상 근데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이 네. 날 또 안 좋아해요. 사실.
1: 그게 참 이상해요. 국룰인가 봐요.
0: 아, 그런
1: 거 어느 정도 정해진 규칙이 있나 봐요, 그게.
0: 별로 내가 관심 없으면 또 좋아하고 막 이런 게 좀 있잖아요.
1: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서로 좋아해서 또 네. 좋은 결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0: yeah.
1: 보통은 약간 일방적인 경우가
0: 신기하죠.
1: 있어서 네. I don't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0: 일단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문장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 일단 여기서
0: 오케이, okay, I like her, I like her. 네.
1: She...
0: 근데 그녀는 어때요?
1: 안 좋아요, 나를.
0: 나 안 좋아요.
1: 네, 이렇게 뭐 나눌까요?
0: 어허. 네. 희한한 게 들어갔네요. 오케이.
1: 백이 왜 또 나왔는지, 아까 제니 백인 6th grade 느낌.
0: 그건 과거였는데.
1: 얘도 과거 아니에요?
0: I don't know, let's see.
1: 아, 그래요?
0: 그럼 여기 뭐가 빠졌을 것 같아요?
1: 나는 아직 걔를 좋아하니까, 아직에 해당하는 네, 또 자신 있는 건 크게 써요. Still, 아직도 좋아해. Still.
0: 앞으로 자신 있는 거는 여기를 꽉 채워줬어요.
1: Yeah. 네.
0: So,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정답? 맞습니다.
1: 오, 오늘
0: There
1: 컨디션 좋네요.
0: 느낌 좋아요.
1: Yeah.
0: 아직 여전히라고 할 때 still이라고 쓸 수 있죠. 자, 오늘 굉장히 특이한 걸 가져왔습니다. She doesn't like me. 이거 이상한가요? She doesn't like me.
1: 아니요.
0: Right? 그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말
1: 네,
0: 되죠?
1: 네.
0: She doesn't like me. 거기까지만 써도 됩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은 좀 디테일을 쓸 때가 가끔 있어요.
1: 아.
0: 오늘의 디테일은 바로 back이에요.
1: back.
0: 네. 자,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데 그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만 써도 괜찮은데
1: 네.
0: back이 도로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또.
1: 아.
0: 예를 들어서 payback 하는 게 도로 돈을 갚는 거죠.
1: 거,
0: 예. right.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걔는 돌려주지 않는다.
1: 아.
0: 그러니까 서로 맛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느낌인 거예요.
1: 그럼 아까 그녀. Jenny back in sixth grade랑은 또 다른 의미로 여기
0: 맞아요.
1: 쓰는 거네요.
0: 맞아요. Back 아까 전에는 과거를 강조하려고 한 거고 이 back는 나는 뭔가를 줬는데 그쪽에서 도로 돌아오는 건 없다라는 것을 쓰려고 좀, 그렇게 한 겁니다.
1: 진짜 이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이네요.
0: Yeah. 아. 제가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목적어를 좋아하다라고도 쓸 수 있었지만 그럼 사실 back 뺀 거나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약간 맛 교환처럼
1: 맛 좋아하는 거
0: 아니,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1: 네.
0: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해놨습니다.
1: 네, right? 하지만 여기는 부정형이기 때문에 맛 좋아하는 개념은 아닌 거네요.
0: Right, right. 네. 맛 좋아해 주지 않는다. 그러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불행하게도 말이야, 아쉽게도 말이야, 그는 나를 맛 좋아하지 않아. 맛 좋아하자 좀 이상하니까 나는 좋아하는데 그는 도로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아요.
1: 네.
0: 자, 일단은 이거 뭐라고 할까요? 불행하게도 혹은 약간 안타깝게도 할 때
1: unfortunately.
0: Yes.
1: Yes.
0: 그 느낌 살려서 일단은 뭐라고요 다시?
1: Unfortunately.
0: Unfortunately. 이거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는 나를 도로 좋아하지 않아, 맛 좋아하지 않아.
1: He doesn't like me back.
0: Okay. Mm-hmm. He doesn't like me back. 이거 mm-hmm. 우리말로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1: 네.
0: 두 번째입니다. 하, 나는 바라. 나는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1: Mm-hmm.
0: 그녀가 나를, 그녀도 나를 좋아해 주길.
1: 아하.
0: 그러니까 걔도 내가 걔 좋아하는데
1: 그렇죠.
0: 걔도 나 좋아해 주면 좋겠어.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나는 바란다 뭘 쓸까요?
1: I hope.
0: I hope.
1: 그녀가
0: 나를 도로 좋아한다.
1: She like me.
0: Uh-huh.
1: She like me too. She like me back.
0: Okay. 제가 새로운 거 알려드려도 안 쓰시고 싶은가 봐요.
1: 네, 투가 너무
0: right.
1: 예, 익숙하니까.
0: Okay, okay. 네. So, 슬기 씨는 she like라고 했는데 she likes가 맞겠죠.
1: She likes.
0: I hope she
1: 맞네요.
0: likes me back. 이렇게
1: 예.
0: 써주면 이 느낌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굉장히 원어민스러운 좀 느낌이 들어가 있어서 아직
1: 그러니까요.
0: 익숙하지는 않을
1: 네.
0: 거예요. Okay. 자, 읽어볼게요. Unfortunately,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Unfortunately, he doesn't like me back.
1: Unfortunately, he doesn't like me back.
0: Well, I hope she likes me back.
1: I hope she likes me back.
0: Alright, 자, 이거 할게요.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1: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0: 자, 이랬을 때 우리는 포기해라. 이건 아니죠,
1: 네.
0: 친구들끼리. 그래서 용기를 내, 자신감을 가져.
1: Yo,
0: Yo.
1: Be brave, have some 자신감.
0: Mm-hmm.
1: 어허, 그쵸. 이 브레이브가 용기니까.
0: 오.
1: 예, 알죠, 알죠. 그죠. Have some 자신감이니까 confident 아니면 쓰거든요.
0: Mm-hmm.
1: 예, confident 쓰로 갈게요.
0: 오케이. Okay.
1: 예, 쓰. 응.
0: 자, 이 단어는 혹시 오늘까지 모르셨어도
1: 예.
0: 앞으로는 제가 무조건 이거는 암기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가져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 네.
0: 이거 없으면 영어 그냥 못해요. 그래서
1: 아하.
0: confidence
1: 우!
0: 맞습니다. 자신감, 뭔가 확신이라고 얘기를 할 때 confidence를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오늘 제가 너무 잔소리 많이 하진 않을게요. 근데 문법 아무리 잘해도 발음 아무리 좋아도 자신감 없으면 진짜 어떻게 쓸 데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Alright.
1: 진짜 영어는 기세거든요.
0: That's right.
1: 네.
0: 자, 그러면 슬기 씨가 지금 살짝 헷갈렸던 자신감 있는, 확신하는이라는 형용사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1: 그거는 그러면 T로 끝나나 보네요.
0: 네. 그럼 교재 같이 옆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트!
0: 그렇습니다. 정답? That's right. So, I'm confident. Confident. 이렇게
1: confident.
0: 얘기를 해야 난 자신감이 있다. 비동사랑 섞어 쓸 수 있고요. 여기선 그게 아니라 confidence라는 명사를 가지고 있어라.
1: 네.
0: 이게 되면 명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1: Mm-hmm.
0: 자,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기가 죽어 있거나
1: 그쵸.
0: 눈치를 보는 것 같고 막 이러면은 Hey, keep your chin up. 뭔가 상대방이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좀
1: 네.
0: 당당하게 그러고 너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쓸 때 너의 앞에 여기가 chin이 앞쪽 턱이거든요.
1: 네.
0: 그거를 이렇게 들고 있어. 왜 이러고 있어.
1: 그죠.
0: 이런 느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1: 결국엔 턱 들어!
0: 턱 들어! 턱 들어! Right. 자, 그리고 brave는 여기 나와 있네요.
1: 네.
0: 이거 품사 뭐겠어요?
1: Be brave 형용사.
0: 그렇죠.
1: 네.
0: 왜냐하면 명사였으면 have 같은 게 나오지 be가 안 나오겠죠.
1: 그렇죠. 그죠.
0: 비동사. 형용사 섞어서 쓸 수 있으니까
1: mm-hmm.
0: brave는 용감한 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1: 네.
0: 그런 상태가 되어라 라고 하려고 be brave 명령어로 쓴 거죠.
1: 네.
0: Okay? So, 요거는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be 형용사. 형용사에게 굴어라.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1: 네.
0: 이런 상태가 되어라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절한 거 뭐예요?
1: 친절한 거 카인드.
0: 카인드죠.
1: 예.
0: 그러면 친절하게 좀 굴어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행동해 그러면 be kind라고
1: kind.
0: 명령어처럼 쓰시면
1: 오.
0: 돼요. 자, 그리고 뭔가 잘 대해주는 거는요.
1: 네.
0: nice to 누구 이렇게 씁니다.
1: 아.
0: 그래서 우리에게 nice하게 굴어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1: Nice
0: 이런 식으로
1: to us.
0: be nice to us.
1: Mm-hmm.
0: 명령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1: 동사가?
0: 뭐야, 동사 원형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1: 맞습니다.
0: 근데 얘네들은 형용사니까 비동사의 원형인 be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Ooh. Be kind, be nice, yeah. be brave, right? Be quiet.
1: Be ambitious.
0: Yeah. Oh, boys. Oh, nice. Yeah. Okay, so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읽어볼게요. Be brave.

0: some confidence.
1: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뭐,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1: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0: Alright. 용기를 내. 자신감을 가져.
1: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2: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3: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Okay,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 있지 뭐유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 Hey, do you want to do something? Mm-hmm. 뭐 하고 싶어? 뭐 할래?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자, 직역해서 드릴게요. Mm-hmm. 그것에 대해 너 얘기하고 싶어?
1: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0: 좋아요. 커피 좀 마시고 싶니? Have를 써보세요.
1: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0: 아하. 하나 더. 비디오 게임 할래? 너 비디오 게임 하고 싶어?
1: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0: Very nice. 읽어볼게요.
3: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0: 다음은요. 비 형용사.
1: 아하.
0: 그렇게 행동해 라는 느낌 명령어입니다.
1: 네.
0: 용기를 내.
1: Be brave.
0: Be brave. 간단한 형용사죠, 그죠?
1: 네.
0: 친절하게 대. 친절해져.
1: Be kind.
0: Be kind. 자, 우리한테 착하게 행동해. 좀 잘해줘. Nice를 쓰세요.
1: Be nice to us.
0: Yeah. 읽어보겠습니다.
3: Be brave. Be kind. Be nice to us.
0: 잘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4: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5: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4: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2: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1: Oof.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It's okay.
2: Really?
1: You're handsome.
2: Really?
1: Yeah.
2: I can get Jenny?
1: Yeah, don't worry.
2: Okay.
1: Jenny! Jenny!
2: No, no.
1: Jenny, Peter likes you! Jenny, come here! Don't worry. Jenny!
0: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내 핸드폰 가져오는 걸 깜빡했어 라는 문장이었죠. I forgot to bring my phone.
0: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Do you want to, 그 다음에 동사원형
1: 네.
0: 이거 넣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내일 놀고 싶어? 의역을 좀 하면 너 내일 놀래?
1: 어허.
0: 정도가 되겠죠.
1: 네.
0: 이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영작을 하실 때 저희가 뭐 질문

0: 형을 들이면 질문형만 쓴다던가, 부정문을 들이면 그렇게 부정문만 쓴다던가 하는 것보다는 좀
1: 네.
0: 다양한 스타일로 많이 바꿔서 하시면 좋을 것
1: 오, 이제는 뭐그 정도의 경지에 오르실 것
0: 같아요. Of
1: 같아요.
0: course, of
1: 많은
0: course.
1: 분들이.
0: Alright.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Yes.
0: 자, 오늘 또 깔끔하게 영어 해주면 주말에 또 쉴 수 있는 그런 게 생기잖아요.
1: 그쵸, 그쵸. Alright. 오늘 또 열심히 해야지 또 뭔가 주말에 맘 놓고 놀 수 있어요.
0: 그것도 그렇고 공부 열심히 해야 그래, 주말에 좀 놀아줘야 돼.
1: 보상.
0: 이게 생기거든요.
1: 그죠, 그죠.
0: 자, 오늘은 여행 영어 해볼 거고요. 제목이 페리를 타야 하는데 아빠가 아직 못 왔다. 네, 해외여행에 가보면
1: 네.
0: 물론 차량으로 이동할 때도 있지만 배를 타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1: 꼭 있어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배를 탈 상황을 무조건 만들죠. 또 그 도시의 풍경을 이 배를 타면서
0: 그럼요.
1: 그 시내를 가로질러서 여행하는 그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0: 그렇죠. 이 뉴욕을 예를 들어 구경을 할 때 페리를 타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출퇴근을 하려고 페리를 타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네, 그런데 거기서 한번 또 놓치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아, 우리가 어디 가면은 뭔가를 타는 줄인가요라고 하는 거는 뭐 버스나 이런 거 외에도 놀이동산에서도요 엄청
1: 맞아요.
0: 쓰거든요.
1: 진짜 많이 필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0: 그러니까요.
1: 예.
0: 왜냐면 한참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 엉뚱한 거였어요.
1: 오, 그런 경우 진짜
0: 그것보다는
1: 많아. 예.
0: 조금 좀 어색하더라도 물어보는 게 낫죠.
1: 그쵸.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꼭 이럴 때 화장실에 계세요.
1: 그런 경우 또 일부러 아빠 두고 가기도 하더라고.
0: 일부러요.
1: 봤어,
0: 이게 또
1: 봤어.
0: 휴게소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알라이트,
1: 예.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아빠랑 같이 페리를 탈수 있을지 영어로 한번 도전해볼까요?

0: 슬기롭게
1: 짜잔.
0: 이거 그 페리 타는 줄인가요?
2: Can I help you, ma'am?
0: This line.
2: Yes.
0: This line is 그 ride a ferry?

0: wait.
1: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어떻게?
1: He'd better hurry.
0: 아빠, 빨리!
1: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끊고 와! 아빠!
2: 네, 아이고, 결국에서는 저기 뭐 따로 네. 가셨다면서요?
0: 그쵸, 네. 아빠는 다음 차로 와요.
2: 아, 다음 차로요?
0: 다음 페리로 보내주세요.
2: 오케이, 안 되겠습니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0: 부탁합니다.
2: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4: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3: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4: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네.
2: 자,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면요.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0: 오.
2: 이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죠. 그 줄에 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확실히 가야 되니까.
2: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꼭 교통수단을 떠나서도 놀이기구라든가 기타 등등이 다 될 수가 있어요. 뭐 심지어 뭐 뮤지컬을 볼 때
0: 그쵸.
2: 그거 줄이냐
0: 티켓팅
2: 물어볼
0: 때.
2: 수 있죠.
0: 그죠? Right. Is this the line for the 잠깐만 이 줄이 이것을 위한 줄인가요? 니까요.
2: 한번 가볼게요. Is this, 이것은?
0: 줄.
2: 인가요?
0: 줄인가요?
2: 그러면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0: 여기서 자를까요?
2: 좋아요.
0: For the ferry, ferry 둘 중 하나거든요.
2: Yes.
0: 근데, 아까 약간 힌트를 얻었어요. 네. ferry라고.
2: 아, 제가 ferry라고 했나요?
0: 네, 했어요. 그래서, ferry. Re? 왠지 이거일 것 같죠? 네, ferry.
2: ferry.
0: 예.
2: 많은 분들이 이게 F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0: 네.
2: 실제로는 F 맞습니다. 맞는데?
0: R이 두 개구나.
2: 맞아요. 근데 R이 두 개예요. 오케이?
0: 어쩐지 뭔가 짧은 느낌 나더라.
2: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erry라고 하는 거. 우리 흔히 뭐 페리를 탄다, 뭐 배를 탄다, right? ferry 얘기하고요.
0: 맞아요.
2: 여기 지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뭐 타는 줄인가요?
0: 네.
2: 뭐 기타 등등 할 때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타는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되는가?
0: 오.
2: 뭐 아니면 뭐 기타 등등, right? 아니면 뭐 티켓을 산다고 하면 뮤지컬 티켓을 산다고 하면 그것을 사는 줄인가요? 사는을 넣어야 되나?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0: 그걸 기다리시는 거에다 웨이팅도 생각했어요.
2: 저는. 아, 그러니까요.
0: 네, 웨이팅 라인.
2: 맞아, 웨이팅 라인. 네. 근데 아라는 들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매끄럽지 못하죠.
0: 굳이 복잡하게 안 넣어도 되는군요.
2: 맞아요. 영어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것이 줄인가요? 있을까요? 무언가를 위한 줄인가요? For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0: 진짜 생각보다 간단하게 네. 해결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2: 맞아요. 많은 네. 분들이 이게 영어가요. 우리말보다 훨씬 쉽습니다.
0: 간편한
2: 왜냐하면 예외 상황은 네. 별로 없고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편이에요.
0: 네. 네.
2: So, is this the line인가요? 그 한정된 선을 얘기하기 때문에 더러 강조를 해줬고요. For 명사 쓰는데 이 명사도 대부분 더가 뒤에 for the 뭐뭐라고 될 확률이 대부분입니다.
0: 네.
2: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아무것이나를 위한 줄인가요?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뭔가 타려고 목표로 하는 뭐 페리든
0: 네.
2: 트레인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트레인, 그 페리를 위한 건가요? 이기 때문에 더를 뒤에 추가해서 가주시면 좋아요.
0: Yes.
2: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여기 그 열차 타는 줄인가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0: 네네네네.
2: 열차가, 기차가 뭐예요?
0: Train.
2: Train. Okay. 네. 그러면 이건 그 줄인가요?
0: Is this a line?
2: Is this the line
0: for
2: 그 기차를 위한?
0: For the train?
2: 그렇죠.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0: Mm-hmm.
2: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것도 갈 수 있죠. 놀이동산에 우리 간 거예요.
0: Oh.
2: 이게 그 롤러코스터를 위한 그 줄인가요?
0: Yeah.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2: Exactly.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정답? 맞습니다.
0: 맞아요.
2: 어렵지 않죠, 그죠?
0: 네.
2: 이게 줄이에요. 얘를 위한인데 더를 넣어주면 더 깔끔하다라고
0: 예.
2: 하는 겁니다. Not any train, not any roller coaster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The,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것입니다.
0: 네.
2: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0: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2: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0: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2: 자, 그리고요. 대답도 할 수 있어야겠죠.
0: 네.
2: 그럼 만약에 이거 그 버스 줄 맞아요. 이렇게 말해주려면
0: 예.
2: right? 누군가가 이거 is this the line for the bus?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죠. 그러면 yes! 그러면서 이게 그 줄이에요. 그럼

0: 같아요. 이게 그 줄이에요.
1: Yes, it is.
0: 저기 죄송한데. 그렇게 간단하게, 잠깐만, 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가
1: 아, 말은
0: 없는데.
1: 되죠.
0: 자,
1: 예.
0: 이것은 그 줄이다 하면 얘만 바꿔주면 되겠죠.
1: Yes, this is the line.
0: This is the line. 그 버스를 위한.
1: For the bus.
0: That's right.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1: 네.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1: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0: Alright. 자, 이랬더니, 아, 네. 곧 도착해요. 어? 여기 오네요. 하면서 저기서 문 앞에서 쫙 오고 있는
1: 오,
0: 거예요. 오.
1: 페리는 이렇게 앙소리가
0: 아,
1: 나가는
0: 느낌
1: 거죠.
0: 와요?
1: 에, 에, 에. Yes, it's soon. Oh, here it comes. 어, 이거 진짜 뭔가 이렇게 막 긴박한 그런 느낌이 막
0: 오케이.
1: 나네요. 예. 도착을 했다. Yes, it's. 도착하다 동사로 써야 되나요? 잠깐만. It is. 곧, 곳이 순이잖아요.
0: 네. 팩트로 얘기했어요. 힌트 드릴게요. 확정된 미래 사실. 뭐뭐 한다. 해요. 비동사 ing입니다.
1: 아, 그렇구나. 그럼 arriving
0: 오케이.
1: 이렇게 할게요.
0: 오케이.
1: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0: Here it
1: comes.
0: comes. 오케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Very, very good.
1: Yes.
0: Very, very good. All right. Arrive 한다는 것이 도착하다라는 일반 동사죠.
1: 네.
0: 거기에 이제 비동사 ing를 넣는데 그건 좀 이따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참고로 도착하는 게 arrive입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공항 같은 데서 이거 보셨을 텐데요. 출발하다, 떠나다라고 할 때는
1: 아,
0: 우리 써
1: 요거는
0: 있는 거
1: 그래서
0: 있죠.
1: 공항을 제가 많이는 안 가봐서 제가 스펠링까지는 솔직히 자신 없는데 디파 되게 긴데 디파처 아니에요?
0: 오!
1: 왜 이렇게 길죠?
0: 아예 긴 버전을.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depart. D-E-P-A-R-T입니다. 얘가 동사예요.
1: 이건 백화점 디파트먼트 스토어 아닌가요?
0: 아, 그거는, 그 뒤에 먼트가 들어가잖아요.
1: 아, 그런가요?
0: 자, depart가, arrive가 도착하다.
1: 네.
0: 동사죠.
1: 네.
0: 그리고 depart는 떠나다, 출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지금 슬기 씨가 쓴 바로 departure이라는 거는 출발이라는 명사예요.
1: 아, 명사로 이렇게 출발 써 있었던
0: Yes,
1: 거군요.
0: yes. 그래서 아마 눈에 살짝 익기는
1: 예.
0: 칠 거예요. 자, 그리고 비동사 ing 여기다 넣었어요. 그 페리가 지금 곧 arrive 해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비동사 ing는 진짜 정말 죽을 때까지 연습시킬 건데요. 여기
1: 네.
0: 보세요. 우리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진행형으로 해석해버리면 말이 안 되죠? 그건 곧 도착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 이상해요.
0: 순이 없어야 될거 아니에요. 곧이라는
1: 네.
0: 거 아직 벌어지지 않은 느낌인데. 그래서 얘는 진행형이 아닌 겁니다. 비동사 ing는 뭐뭐 하고 있다라는 뜻이 제일 넘버원으로 많이 쓰지만
1: 네.
0: 그만큼 거의 가깝게 많이는 쓰이는 것이 확정된 미래 사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어떤 감정도 없어요. 그냥 팩트만 전달하는 거예요. 딱
1: Yes.
0: 벌어지는 거, 정해진 것을. 그래서 여기 곧 도착할래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도착해요. 그냥 팩트예요.
1: 네.
0: So 비동사 ing. 그거 쓴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정하는 유일한 미래 시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영화 곧 나와.
1: 오.
0: 이미 그 release 되는 데이트 있죠?
1: 네.
0: 그 나오는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1: 그렇죠.
0: 영화가. 자, 나오다는 come out입니다. 힌트.
1: 예.
0: 그러면 그 영화는
1: The movie
0: 나와.
1: is coming out
0: coming out.
1: soon.
0: The movie is coming out so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미 나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수준.
1: 그렇죠.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버스는 떠나요. 3분 있다가. Hold on. 우리 왕초보 영화에서 3분 있다가라고 하면은,
1: 오.
0: 뭐 전체 다못 썼죠?
1: In.
0: So, 3분
1: 예.
0: 있다가 하면은?
1: In 3 minutes.
0: 그렇죠. In 3 minutes. 그러면 그 버스는 떠나요. 팩트로. 어떻게 해요?
1: The
0: The
1: bus
0: bus
1: is leaving
0: leaving. 3분 있다가?
1: in 3 minutes.
0: 이걸 만약
1: 오.
0: 썼으면,
1: 예.
0: 여러분들 그냥 쑥 나왔으면, 와, 나좀 하네? 생각하셔도
1: 그러니까요.
0: 됩니다.
1: 근데 이 비동사 ing가 또 선, 딱 불현듯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까도 제가 arrive가 is가 있는데 또 쓰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0: 그렇죠.
1: 이러고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
1: 저도.
0: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1: 아.
0: 이거를 이 쓰는 과정, 문법을 이해하는 과정을 다
1: 네.
0: 무시하고 무조건 내뱉는다고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1: 그죠.
0: 하루 중에 거의 한 7, 80%를 영어로만 말하고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실제로 놓일 때만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순서를 잡으시면 안 돼요. Alright,
1: 네.
0: so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비동사 ing, 비동사 ing. Alright, 자, 읽어볼게요. The movie is coming out soon.
1: The movie is coming out soon.
0: The bus is leaving in 3 minutes.
1: The bus is leaving in

0: minutes.
1: 네, 그래서 왜 coming soon 뭔지 아시죠?
0: 너무 많이
1: 그게
0: 들었죠?
1: 왜 coming이겠어요? 그게
0: 곧
1: it's
0: 나오는 거죠.
1: coming soon이에요. 그래서 나옵니다. 그게 다 사실 이게 적용이 된 겁니다.
0: 확정된 미래 사실.
1: Yes. 자, 그리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번에 했습니다. Here it comes. 뭐가 여기 온다. 라고
0: 네.
1: 했는데, 원래 어순 정상으로 따지면, it comes here.
0: Here.
1: 그건 와, 여기.
0: 네.
1: 그렇죠? 그런데 here를 앞쪽으로 빼버렸어요.
0: 오.
1: 이런 케이스는, 갑자기 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쓰는 감탄사 같은 거예요. Here it
0: 오.
1: comes. 온다, 온다, 온다. 이런 느낌. Alright?
0: 예.
1: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슬기씨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다 딱 슬기씨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0: 까꿍.
1: Here she comes. 이런
0: 아.
1: 식으로 쓸때 here를 앞쪽으로 두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0: 우리도 도치법이라고 해가지고,
1: 맞아요.
0: 예, 이런
1: 딱
0: 느낌들 있죠.
1: 그거라고 볼 수가
0: 네.
1: 있습니다. Okay?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0: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1: There you
0: comes.
1: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1: 다음 문장.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근데
0: 아우,
1: 넘버 투로 간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오래
0: 아우,
1: 걸릴 거죠.
0: oh, 어떡해. Oh no, my dad's still in the 화장실. 이겠네요.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이니까
1: 아, 이거 우리 많이
0: in the,
1: 해봤는데요.
0: 그쵸, restroom으로
1: 오케이.
0: 할게요. Restroom.
1: 오케이. 자, 여러분들 아마 답이 엄청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0: 그쵸.
1: 초보 영어에서 화장실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했었죠? Oh no, my dad's still in the bathroom. 정답.
0: Restroom.
1: 맞습니다. Restroom,
0: 네.
1: 화장실. 화장실인데 restroom은, 그쵸. 이건 집에 있는 화장실보다는 뭐예요? 공중 화장실 얘기할
0: 그쵸.
1: 때 restroom을
0: Restroom.
1: 쓰게 되고요. 자, 참고로 저번에 했었던 거 약간 복습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화장실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bathroom 우리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toilet 많이 쓰죠.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전에 아마 영국에서 쓴다고 해서 loo도 조금 더
0: 아,
1: 캐주얼한 표현이고요.
0: 기억나요.
1: washroom도 쓰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화장실이라는 뜻이고 restroom 포함인데요. 단 restroom은 공중 화장실이라고 했죠. 그리고
0: 네.
1: bathroom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둘다다 써요. 네, 집에서 있는 집에 있는 화장실도 그렇지만 공중 화장실도 bathroom이라고 많이 씁니다.
0: 네.
1: 헷갈린다 그럼 뭘 쓰는 게 낫겠어요?
0: restroom. bathroom.
1: bathroom. 네, 이걸 쓰는 게 낫습니다.
0: 둘다 가능하니까요.
1: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자 화장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ladies room, 그리고 남자 화장실 men's room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렇게만 정해진 건 아니에요.
0: 네.
1: 너무나 많죠. 뭐 gentleman이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남자, 그렇죠? 여자들 같은 여자 화장실에도 그냥 women이라고만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같이 알아두시면 where's the ladies room? Okay,
0: 예.
1: where's the men's room? 이라고 물어보거나 답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0: 네.
1: Okay, so 참고로 노트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보면 in the restroom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0: 네.
1: in이 어느 쪽이죠?
0: 안쪽이요.
1: 안쪽이죠. So in 명사 하게 되면 그 명사의 안에 있다.
0: 안에.
1: 화장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다. So 지금 한참 쓰고 있는 거죠, 화장실을. 그런 느낌인 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Am I right? Right. So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그 화장실 안에 있니?
0: Are you in the bathroom?
1: 그렇죠. Are you in the bathroom? Hey, where are you? Are you in the
0: 예,
1: bathroom?
0: 그쵸?
1: Right? How about this? 그녀는 그녀의 방 안에 있어요.
0: She is in her room.
1: Very nice.
0: Yes.
1: Okay? So 이런 식으로 질문형도 하고 대답도 할수 있어야 되고요. 이 장소를 얘기를 할때 일반적으로 at을 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0: 네.
1: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그렇기
0: 그쵸.
1: 때문에 in 쓸수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Are you in the bathroom?
0: Are you in the bathroom?
1: Oh, she is in her room.
0: She is in her room.
1: 네, 본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큰일 난 상황이라는 느낌으로 읽어볼게요.
0: 그죠?
1: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0: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1: 네,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 마지막 페리예요. 이게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0: 그쵸.
1: 네.
0: 아빠만 지금 이 페리를 못하면 여기서 묵어야 돼요, 하룻밤.
1: 그렇습니다.
0: 그죠?
1: 이게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게 제가 동부에 살았었잖아요. 처음에 미국에서는. 그래서 뉴저지와 그 뉴욕을 가르는 그 허드슨 강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차를 해놓고 사람들이 커뮤트, 그러니까 통근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0: 페리를 타고.
1: 네. 그래서 같이 어떻게 보면 섞여서 타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한번 놓치면 정말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이거가 끊기면 다시 또 운전을 해서 다리를 타고 터널을 타고 뚫어야 됩니다. 이거는
0: 어머머머머머.
1: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나을 정도예요.
0: 그날 그냥
1: 네.
0: 저기 병가를
1: 아, 그게
0: 내야겠네요.
1: 나아요.
0: He better, That's the last ferry
1: 네.
0: today. 오, 서두르는 게 낫다. He'd
1: 낫겠다.
0: better, 그, 서두르다. Hurry가 맞겠네요.
1: 그죠?
0: Hurry, that's the last ferry. 그거는 마지막 페리예요.
1: 언제요?
0: 오늘에.
1: 오늘에. 오케이. 자, hurry. 맞는지 보겠습니다. Oh, he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Yes.
1: Last입니다. hurry. 이것만 써도 일반 동사로 서두르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들 hurry up이라고 하잖아요.
0: 맞아요.
1: up은 hurry를 더 강조해 주는 것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없을 때는요. 명령어로 쓸때 그렇게 많이 쓰죠.
0: 아, 여기서 쓰면 안
1: Hey,
0: 돼요?
1: hurry. 이렇게도 쓰지만 hurry up. 이라고 이렇게 명령어로 할때 많이
0: 맞아,
1: 쓰는 거죠.
0: 맞아.
1: Better hurry up. 괜찮아요. 써도
0: 아,
1: 돼요.
0: 괜찮아.
1: 항상 강조해 주는 것뿐이고요. 자, 허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리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R이에요. R 항상 강조하지만 혀의 코어, 중심 부분을 당긴다라는 느낌, 모양 좀 모으고요. 그래서 허리가 아니라 허리처럼 돼야 됩니다. 두번 해볼게요. Hurry. Hurry.
0: Hurry, hurry.
1: 훨씬 좋아요. 어우, 허리, 이거 아니에요. 오케이?
0: 네.
1: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He'd better hurry. 여기 지금 뭐, apostrophe D가 살아있죠, 그죠?
0: 네.
1: 이거 뭘것 같아요? 우리 유병작 패턴 중에 하나인데.
0: 헤드 아니면 우드거든요?
1: 해드입니다. 그래도 둘다
0: 아,
1: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0: 예.
1: 그쵸? apostrophe D는 head 아니면 would밖에 없어요. 근데, 자, 얘는 고정되어 있는 패턴이기
0: better.
1: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도 당연히 head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had better 동사 원형. 이게 had가 나왔다고 과거형이 아니에요,
0: 네.
1: 여러분들. 자, had better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게 좋을 거다인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좋겠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강한 경고 수준이에요. 네.
0: 아.
1: 그래서 당신은 hurry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그러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문제 생길 거야. 이렇게
0: 그렇죠.
1: 강해요.
0: 거의 머스트 느낌인데요?
1: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맞아요,
0: 오.
1: 맞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도 쓸수 있겠죠. 나뭐 하는 게 좋겠는 걸 강하게 쓸 때.
0: 네.
1: 자, 다만 주어랑 합쳐져서 apostrophe D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keep your promise 하면은 너의 약속을 지키다라는
0: 네.
1: 덩어리 표현입니다. 그러면 너 약속 지키는 게 좋을 걸 어떻게 할까요?
0: You'd better keep your
1: 그렇죠.
0: promise.
1: You'd better keep your promise. 오케이? 근데 do 사운드는 최소화시키는 게 좋아요.
0: 아,
1: 쉽지는
0: you'd
1: 않아요.
0: better.
1: 오케이? 자, 다음은 그들은 여기에 곧 오는 게 좋을 거야.
0: They'd better
1: be를 써볼게요.
0: be here.
1: 곧
0: 아, soon.
1: soon. They'd
0: 네.
1: better be here soon. 지금 몇 시인데? 이러면서.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항상 기억해 주세요. 아, 얘는 굉장히 강한 느낌이구나.
0: 네.
1: Keep your promise 하는 게 좋을 걸. 여기 곧 도착하는 게 좋을 거야. 있는 게 좋을 거야. 강하다는 거.
0: 네.
1: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빅토어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0: Is this the light for the ferry?
1: 두 번째.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

0: 사무실에 계시는데.
1: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3: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4: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3: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있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Is this the line for the 뭐뭐? 일반적으로
1: yes.
0: 가보겠습니다.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이건 그 페리를 위한 줄인가요?
1: 아,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0: 그렇죠. 어, 이거 열차 타는, 그 열차 타는 줄인가요?
1: Oh,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0: 하나 더요. 이거 롤러코스터, the roller coaster를 위한 그 줄인가요? 그거 타는 줄인가요?
1: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0: Perfect.
1: Mm-hmm.
0: 읽어보겠습니다.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자, 다음은요.
1: in
0: 명사. 얘는 심플하죠?
1: 네.
0: 걔는, 그녀는 자기 방 안에 있어.
1: She is in her room.
0: Alright.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나의 아빠는 여전히 화장실 안에 있어요.
1: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0: Alright. 너 화장실에, 화장실 안에 있어?
1: Are you in the bathroom?
0: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2: She is in a room.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Are you in the bathroom?
0: 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5: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6: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5: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6: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자,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1: 해결!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3: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1: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3: Oh,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어떡해. 아, 아빠 빨리 와야 되는데.
0: Oh, great job, you guys.
1: 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내일 놀고 싶어? 너 내일 놀래? 이렇게 또 우리가 의역할 수도
0: 그럼요.
1: 있죠. Do you want to hang out tomorrow?
0: Very nice. Do you want to 동사원형?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Is this the line for 뭐뭐뭐?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영작 해주세요. 이거 버스 타는 줄인가요? 어, 이거 그 버스 타는 줄이에요?
1: 네.
0: 만들어주시면 돼요.
1: 아, 여러 가지 막 영어 문장들 막 돌아다니죠.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0: 네.
1: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좋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같이 뭔가 스터디 파트너와 함께 다이얼로그 한 번쯤 액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1: 큰 도움 되겠네요.
0: Alright,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0: 친구랑 쇼핑을 갔는데 친구가 뭘 고르질 못해요. 이 귀걸이가 예뻐? 아니 이게 예쁜가? 아, 이 색깔이 낫지. 와, 못 고르겠어. 와, 너 정말 우유부단하구나.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You can't make decisions.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I want to buy some souvenirs. Can you help me pick some things?
2: Sure. I have to get some too.
1: What is Jeju famous for?
2: Tangerine, black pork, dolharba.
1: Oh, the tangerine chocolate looks so yummy. Let me get 20 boxes and...
2: Getting food again. Isn't it 20 boxes too much? Can you carry everything?
1: Could you give me a hand? Then I'll buy something for you.
2: Oh, really? A keychain? Postcard? Oh, I don't know what to get.
1: Oh, my goodness. You are so wishy-washy. You are so wishy-washy. You are so wishy-washy.
2: Hold on a minute. Let me pick something.
3: Flight 202 to Gimpo will soon start boarding.
2: Oh, I don't know what to choose.
1: Hurry, Kevin. We're going to miss our flight.
2: Wait.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잉글리쉬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제주를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공항의 기념품 샵에서 기념품을 사고 있는데요. 크리스티는 역시나 먹을 것을 기념품으로 골랐고요. 반면에 케빈은 뭔가를 잘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가 봐요. 아, 이러다가 비행기 놓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담아 놓았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이런 표현들 배워볼게요. 자, 공항에서 탑승하기 전에 기념품 가게에 들른 케빈과 크리스틴입니다. I want to buy some souvenirs. I want to buy some souvenirs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나 기념품 좀 사고 싶다 라는 뜻입니다. 어려워 보이는 단어가 나왔죠. Souvenir 이라는 단어가 기념품. 보통 우리 여행지나 휴양지 가면 기념이 되는 무언가를 사오잖아요. 이 기념품을 souvenir 이라고 하고 이것을 파는 가게를 souvenir shop 이라고 합니다. 제주 하면은 뭐가 유명한가요? What is Jeju famous for? 케빈이 얘기해 주기로 tangerine, 귤, 그리고 black pork, 흑돼지, 그리고 도라르방 우리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얘기를 듣던 크리스틴이 어, 나는 감귤 초콜릿 살래 하고 먹을 것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틴답게 감귤 초콜릿 한두 박스 사는 거 아니고요. 20 boxes. 20 상자나 사게 되는데요. 깜짝 놀라면서 케빈이 아니, 20 상자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너 혼자 이거 다 들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무슨 걱정이에요? 케빈이 들어주면 되잖아요. Could you give me a hand? 해맑은 표정으로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요청하는 크리스틴입니다. Could you give me a hand? 이 표현 한번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give 누구누구 a hand 라고 하면 도와주다 또 lend 누구누구 a hand라고 해도 손을 빌려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도와주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장에서 이렇게 쓰네요. I can give you a hand. 기억나시죠? 내가 너 도와줄게. I can give you a hand. 또는 너 나 좀 도와줄래? Could you lend me a hand? Could you lend me a hand? 이렇게 물어볼 때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Hand, 손이라는 말이 도움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너 도와주면은 나도 너 뭐 하나 사줄게, 기념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케빈이 아, 진짜? 아, 뭐 사지? 열쇠고리 살까? 아, 엽서를 사야 되나? 아, 뭐 사야 될지 모르겠어. 갑자기 패닉하는 케빈인데요. 케빈이 뭔가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성격인가 봐요. 이걸 보고 크리스 크리스틴이 너 정말 우유부단하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우유부단하다. 그쵸?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한테 하는 말인데요.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아요. You're so wishy-washy 입니다. You're so wishy-washy. 재미난 표현이죠. You, 너는 are 무엇무엇이다, 어떠어떠하다, so 강조하는 말이죠. 매우 wishy-washy라는 표현이 우유부단한이라는 뜻이네요. You're so wishy-washy입니다.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You are so wishy-washy. 좋습니다.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번. You're so wishy-washy. 좋습니다. 자, 왜 이렇게 우유부단해? 그랬더니 잠깐만. 내가 뭔가를 골라볼게. 아직도 못 고르고 있죠? 모르겠어. 못 고르겠어. 옆에서 보는 크리스틴은 막 속이 터지고요. 기다리다 못해서 그냥 어떡해요? 케빈, 우리 비행기 놓칠 것 같아. We're going to miss our flight. We're going to miss our flight. 라고 하면서 먼저 발걸음을 돌리고 있네요. 여기서 눈여겨보실 단어는 miss입니다. miss가 누구를 그리워하다, 보고 싶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무엇을 놓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miss our flight라고 하면 비행기를 놓치는 거고요. 우리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는 I missed the bus this morning. 나 오늘 아침에 버스를 놓쳤어. 이럴 때 또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뭔가 깔깔깔 웃고 있는데 중간에 내가 대화에 끼게 된 거예요. 못 들었잖아요. Did I miss anything? Did I miss anything? 내가 뭐 놓친 거라도 있나? 라고 앞서서 지나간 정보 같은 거 물어볼 때도 쓸 수 있습니다. Miss, 놓치다 기억하세요. 우리 비행기 놓치겠어 하니까 케빈이 막 다급한 말로 Wait! 같이 가! 지난 시간에 우리 wait for me 기억하시죠? 비슷한 표현입니다. wait만 해도 같이 가, 나 좀 기다려줘 라는 뜻이 될 수 있겠네요. 케빈은 과연 어떤 기념품을 골랐을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오늘의 한 문장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You're so wishy-washy.

You're so wishy-washy.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결정하다가 decide잖아요. 근데 결정을 못 내리는 이라는 indecisive 사용해서 You're so indecisive 라는 표현도 있네요. 이 문장 상황 속에서 연습해 볼게요. 한 친구랑 음식점에 가면 이 친구는 메뉴를 고르는 데만 30분이 걸립니다. 너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니? 너 정말 우유부단하구나.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re so indecisive. 이런 표현도 있죠. 마음이 자꾸만 바뀌는 사람이요. 너 변덕쟁이야. You're fickle. You're fickle.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우리 언니. 이랬다가 저랬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 변덕쟁이야. 어떻게 말해요? You're fickle. You're fickle. 이번 시간 카툰에서는 우유부단하다라는 표현 배웠죠. You're so wishy-washy 그리고 You're so indecisive 이런 다양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카툰으로 배우니까 기억에 더 쏙쏙 남으시죠.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과 생생한 영어 표현으로 만나기로 약속해요. 안녕.

0: 행동도 평범을 거부하는 친구. 볼 때마다 재미있기도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넌 참 특이해.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You're special? You're different? 같은으로 생생한 표현 확인해 볼게요.
1: This trip was so much fun!
2: Wasn't Jeju wonderful? Let's go again next time.
1: Yes! Oh, I'm tired. Let's hurry home. Where do we take the subway?
2: I don't think we can take the subway. It's already past midnight.
1: Really? In New York, the subway runs 24 hours a day.
2: Yeah. We'll have to take the taxi.
1: It seems we have no choice. Do you think we can get a taxi right away?
3: Why is my bag so heavy?
2: Remember, you bought over 20 boxes of chocolate.
1: Right. I forgot about that.
2: Oh, Christine. You're such a character. You're such a character. You're such a character. Oh, here comes the taxi.
1: Shotgun!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제주도에서 크리스틴과 케빈이 막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정을 넘어서 도착을 했더니 전철을 탈 수가 없네요.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야 되겠죠. 그 와중에도 크리스틴은 막 가방이 무겁다고 성합니다. 자기가 감귤 초콜릿을 20박스를 넘게 샀다는 거를 잊었나 봐요. 오늘도 재밌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녹여봤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보면서 재미난 표현들 배워볼게요. 제주에서 막 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 너무 재미있는 여행이었죠? 다음에도 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요, 도착 시간이 이제 너무 늦다 보니까 전철을 탈 수가 없겠습니다. It's already past midnight. It's already past midnight. 벌써 자정이 넘었네요. Midnight이 바로 자정, 밤 12시입니다. 그리고 12시가 넘었다라고 할 때 past를 사용을 했죠. 이 past는요, 무엇무엇을 지난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적으로도 몇 시가 지났다, 몇 분이 지났다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뭔가 우리가 길을 갈 때 장소적으로 뭐를 지나쳤다라고 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정각에서 몇 분 지났어 할 때 사용하는데요. 바로 이렇게요. It's half past four 이라고 하면 half가 반, 1시간의 반이니까 30분이겠죠? 30분이 지났는데 4, 4시로부터 지난 거죠. 4시 반이야 라는 뜻이고요. It's 10 past 2 같은 원리로 2시 10분이야. 2시로부터 10분이 지났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자정이 이제 넘었으니까 택시를 타야 돼요. 이 얘기를 해줬더니 우리 택시 잡을 수 있을까? 내가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그 와중에 크리스틴은 가방이 막 무겁다고 성화입니다. 왜 무거운지 우리는 알잖아요. Remember, you bought over 20 boxes of chocolate. 몇 상자요? 스무 상자를 넘게 감귤 초콜릿을 샀으니 가방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자, 이렇게요. 무언 뭔가를 기억하다 라고 할 때 remember 사용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문장을요. 뭐뭐라는 거 기억해, 뭐뭐라는 거 잊지 마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member that은 써도 되고 생략을 해도 돼요. 그래서 remember I paid for it 이라고 하면 내가 돈 냈다는 사실 잊지 마 라는 뜻 되겠고요. Remember you wanted to come here. 내가 아니고 너, 너가 여기 오고 싶어 한 거야. 알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Remember 이렇게도 사용해 보세요. 자, 그랬더니요. 아, 이제야 생각이 났나 봐요. 맞아, 맞아. 내가 초콜릿을 20박스나 샀었지. 하하하. 아, 크리스틴, 너 참 특이해. 오늘의 표현이네요. 넌 참 특이해.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습니다. You're such a character. You're such a character 인데요. 이 문장은 you're, you are 만난 거죠. 너는 무엇 무엇이다, 어떠어떠하다. 그리고 such는요, 여기서 너무나 정도로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는 우리 뜻은 알지만 여기선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Character 잘 봐주세요. Character이라는 것은 등장인물이잖아요. 여기서는 특이한 사람, 괴짜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You're such a character. 한번 말해볼게요. You're such a character. 좋아요. 모두 붙여서 그리고 노란 부분을 강조해서 말해볼게요. You're such a character. Such a character. 좋습니다. 자, 넌 참 특이해 하고 말하는데 마침 Here comes the taxi. 택시가 왔네요. 아이고, 그런데요. 막 무겁다고 하던 크리스틴 잽싸게 달려가서 조수석에 앉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shotgun이네요. Shotgun은 앞자리 내가 찜이라는 뜻입니다. 이 shotgun은요, 조수석을 뜻해요. 운전하는 사람 옆자리. 예전에 아주아주 아주 옛날 서부 시대에 마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디가드 같은 역할이겠죠. 총을 든 사람을 이렇게 옆에 태우고 다녔다는 데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ride shotgun이라고 하면 조수석에 타다라는 뜻이고요. call shotgun 하면 내가 찜, 이렇게 조수석을 찜한다라고 말하는 거를 call shotgun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카툰 속에 있는 재미난 표현들 살펴봤고요. 이제는 우리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넌 참 특이해. You're such a character. You're such a character. 비슷한 표현 있는데요. 넌 참 대단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You're something else.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범주와는 또 다른 무언가라는 뜻이죠. You're something else. You're something else. 넌 참 대단하다. 자, 그러면 이 표현 우리 상황에서 사용해 볼게요. 내 친구는 큐브 챔피언입니다. 요리조리 돌리면서 큐브를 몇 초 만에 탁 맞춰내네요. 와, 너 진짜 대단해.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re something else. You're something else. 그런가 하면 특이하다는 것이 좀 부정적일 때도 있잖아요. 걔는 좀 이상하더라 라고 할 때는요. weird 씁니다. He is weird 또는 she is weird. 남잔지 여잔지에 맞췄으면 되겠죠. He's weird. She's weird.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우리 집 개는 좀 이상해요. 자기가 늑대인 줄 아는지 밤만 되면 달을 보면서 아우 하고 우네요. 제 이상해 어떻게 말한다고요? He's weird. 여자라면 She's weird.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특이한 크리스틴을 묘사하는 말로 You're such a character 함께 배워봤죠. 특별한 하면 우리 special 생각하기 쉽지만은요, 뭔가 남들과는 조금은 다른 특이한 사람 뜻할 때는 such a character, 그리고 우리 뒤에서 배운 것처럼 something else 같은 말도 쓸수 있다는 거잘 기억해 두시고요. 특이한 친구, 특이한 사람 만났을 때 반드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으로 또 만나요. 안녕.

0: 스스로 노래를 잘한다고 믿고 있는 친구 오디션을 보겠다고 하네요. 저기 내가 진짜 널 위해 하는 이야기인데 맘 상해하지 마. 너 음치의 박치야. 기분 나쁘게 듣지 마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Don't hear it bad. Don't listen and feel bad. 하트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The night view of Seoul is so pretty. Oh, it's really beautiful.
2: You're right. We can even see the stars tonight. Hey, what's your zodiac sign?
1: I'm a Leo.
2: I'm a Gemini. Is that why I look like other people all the time?
1: Woody from Toy Story, Buzz Lightyear, Chicken Run.
2: I hear that a lot. They also say I look like Wonbin.
1: Sorry, Kevin. Not quite. What's that sound?
2: Huh? What was that? It sounds like the tire punked.
1: Punk? What's a punched tire?
2: I think the tire exploded.
1: A flat tire? Oh no! This is so scary. Will we be okay, sir?
2: I'm sorry. It's not the tire. I farted. Excuse me?
0: Huh?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택시를 타고 케빈과 크리스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서로의 별자리도 물어보고 알콩달콩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디선가 굉음이 들리는데요. 혹시 택시에 무슨 문제라도?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녹여놨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우리 재미난 표현들 배워볼게요. 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두 사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별자리를 물어봅니다. Hey, what's your zodiac sign? What's your zodiac sign? 너 별자리가 뭐야? 라는 뜻이죠. 별자리는요, zodiac sig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zodiac sign. 물어볼 때는 너의 별자리는 무엇이니?니까 what's your zodiac sign이 되겠죠. 우리 별자리 이름들도 궁금하시죠?

수가 너무 많아서요. 저희 홈페이지에 따로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고 내 별자리는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또 살펴보세요. 자, 그랬더니 우리 크리스틴의 별자리는 I'm a Leo. 했네요. 리오는 그림 보시듯이 사자 자리입니다. 케빈은 무슨 자리인가 하고 봤더니 I'm a Gemini. Gemini는 쌍둥이 자리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쌍둥이 자리라서 이렇게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나? 궁금해하게 되죠. 크리스틴이 딱 봤더니요.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우디, 또 Buzz Lightyear, Chicken Run 이런 재미나고 웃긴 캐릭터들을 닮았다고 하네요. 서로는 농담이지만 혹시나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말을 열어주는 말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이거든요. 이말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요? 맞아요. No offense. No offense입니다. 이 문장은 no 금지란 뜻이고요. offense가 불쾌감이라는 뜻이에요. 불쾌감을 느끼는 거 금지, 즉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는 뜻이 되겠죠. 같이 말해볼게요. No offense. 붙여서 no offense. 이렇게 말하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면 상대방도 그냥 괜찮은 말인가 하고 기분 좋게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케빈이 정말 그런 캐릭터들을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나 봐요. I hear that a lot. 그런 말 자주 들어. 이 표현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도 뭔가 뭐 손가락이 길다든지 키가 참 크다든지 뭐 눈이 이쁘다든지 자주 듣는 말이 있을 거예요. 이런 자주 듣는다라는 표현이 I hear that a lot 또는 I get that a lot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자주 들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가는데 갑자기 빡 뭔가 굉음 같은 게 들린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케빈이 혹시 타이어에 펑크 난거 아니야? The tire punked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타이어가 exploded. 뭔가 폭발, 터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제야 알아들은 크리스틴, a flat tire? 하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죠. 타이어에 구멍이 난걸 우리는 펑크가 났다라고 하는데요. 펑크라고 부르지 않고 a flat tire이라고 부릅니다. 타이어에 구멍이 하고 나면 점점 타이어 이렇게 납작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a flat tire. 타이어에 구멍이 나다라고 하면 have a flat tir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I think we have a flat tire. 타이어에 구멍 난것 같아. 자연스럽죠? 그런데요, 이 부악 소리가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가 아니고요. 택시 기사님이 갑자기 고백을 하시네요. 죄송한데 타이어가 아니라 I farted. 제가 방귀를 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유쾌한 케빈과 크리스틴 주변에는 이렇게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카툰에서 재미있는 표현들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오늘의 한 문장 뽑아서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기분 나쁘게 듣지 마. No offense. No offense. 비슷한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 No hard feelings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hard가 뭔가 그죠? 단단한 이런 거잖아요. No hard feelings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기분 나빠하지 마라는 뜻인데요. 보통은 대결 같은 거 끝나고 나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야, 졌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 이럴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No hard feelings. No hard feelings. 자, 이 표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랑 팔씨름을 했어요. 역시 나보다 덩치가 큰 친구라 만만치 않았지만, 내가 이겼네요. 멋있게 탁 일어서면서, 야, 기분 나빠하지 마. 어떻게 말한다고요? No hard feelings. No hard feelings.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없어. 상대방에게 뭔가 속상하거나 마음이 나쁠 것 같은 일을 하지만 이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상황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시켜서 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적인 감정은 없다라는 표현. It's nothing personal. It's nothing personal.
personal. Personally, 개인적인, 사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 우리 상황 속에서 또 사용

0: 볼게요. 대회에서 베스트 프렌드랑 겨루게 됐어요. 친구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겨야 되겠죠. 미안하지만 사적인 감정은 없어. 어떡해요? It's nothing personal. It's nothing personal. Great. 오늘은요, 대화를 매끄럽게 이끌어주는 표현, 기분 나쁘게 듣지 마, no offense 같이 배워봤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된다면, no offense로 대화를 시작해보는 거 좋겠죠. 이런 배려 한마디가 대화를 더 유쾌하고, 또 우리 기분 좋게 만들어주니까요. 오늘도 같은 거 함께 즐겁게 영어 배우셨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표현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1: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풀리 안전 스쿨.
3: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1: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친구가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너무 떨린다고 같이 가달래요. 그날 나 할 일이 있지만 에이, 친구인데 내가 가줘야죠.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What's good about friends?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You seem like you're in a good mood, and you're all dressed up.
2: Well, I have a special date, so I want it to look nice.
1: Oh, really? What kind of date?
2: It's a 소개팅. I'm finally going on a 소개팅.
1: What's 소개팅?
2: It's when a friend introduces you to a girl. You know, a meeting.
1: Huh? A business meeting? Oh, you mean a blind date.
2: That's right. I'm so nervous.
1: Oh, don't be nervous. You'll be fine. Confidence is the best.
2: Confidence. Thanks, Kristen. You're such a good friend.
1: Of course. I'm here for you. What are friends for?
2: Well then, could I borrow some money? I don't have enough.
1: Oh, dear. All right.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케빈이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옷도 잘 차려입고 막 콧노래도 부르고 기분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하하, 바로 소개팅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소개팅 또는 미팅도 바른 영어 표현이 아니라고 하네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녹여진 생생하고 바른 영어 표현 한 장면씩 보면서 배워보겠습니다.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는 케빈을 보면서 크리스틴이요. You seem like you're in a good mood 라고 얘기를 했네요. 너 오늘따라 기분 좋아 보인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 이 mood라는 것이 기분 또는 분위기라는 뜻입니다. 이 mood라는 표현을 문장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Be in a good mood 또는 be in a bad mood예요. Good mood면 당연히 기분 좋은 거, bad mood면 기분이 안 좋은 거가 되겠죠. I'm

a good mood today 라고 하면 나 오늘 기분이 좋아 feeling 외에도 mood를 사용해서 나의 기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And you're all dressed up. 그리고요, 옷도 아주 멋지게 차려 입었습니다. 이렇게 dress라는 표현이 옷을 입다, 입히다 라는 뜻이 있고요. dressed까지

라고 하면 너 되게 잘 차려 입었다 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아주 특별한 데이트가 있다고 하네요. 무슨 데이트? 소개팅이래요. 그랬더니 소개팅이 뭐지? 그랬더니 친구가 소개시켜줘가지고 만나는 거 말하는 거야. 미팅 같은 거. 그런데요, 이 미팅이라고 했더니 또 크리스티는 비즈니스 미팅? 뭔가 일할 때 하는 그런 미팅? 아, you mean a blind date. A blind date라고 표현을 고쳐줍니다. 맞아요. 우리 소개팅 또는 미팅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보통 미팅이라고 하면 일적으로 만나는 거고요. 이렇게 상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소개로 만나게 되는 것은 blind date. Blind date라고 합니다. Blind가 앞이 안 보이는 이라는 뜻이에요. Date는 만남이죠.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는 거, blind date, 우리말로는 소개팅입니다. 아, 그랬더니 이 소개팅을 생각하니까 케빈이 막 너무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케빈에게 크리스틴이 용기를 줍니다. Don't be nervous, you'll be fine. 괜찮아, 잘할 거야. 자신감이 최고 아니겠어? 이런 용기를 주니까 역시 내 좋은 친구, 네 덕분에 힘이 난다. 크리스틴에게 또 고마움을 표하는 케빈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무슨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용기도 주고 도와주는 거지.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오늘의 한 문장이죠. 어떻게 말한지 기억나세요? That's right. What are friends for? What are friends for? 이 문장은요, what 무엇 물어보는 말이죠. are는 뭐뭐니 역시 물어보고 friends는 친구들 너와 나두 명이니까 friends겠죠. 그리고 for은 무엇무엇을 위한입니다. 잘 보면 친구가 무엇을 위한 거니 이럴 때 친구가 있어야지 라는 뜻을 짐작할 수 있죠. What are friends for? 그럼 우리 한 단어씩 같이 말해볼게요. What are friends for? 자, 붙여서 말하면서 노란 부분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What are friends for? What are friends for? 좋습니다. 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아, 그런데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케빈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나돈좀 빌려줄 수 있을까? 데이트 비용이 좀 부족할 것 같은가 봐요. 자, 이렇게 우리 카툰 속에 있는 재미난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친구 좋다는 게 뭐야? What are friends for? What are friends for? 자, 비슷한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문장의 순서만 약간 바꾸어서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만든 건데요. 이러라고 친구가 있는 거지. That's what friends are for. That's what friends are for. What friends are for.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이죠. 이게 바로 친구가 있는 이유야 라는 뜻입니다. That's what friends are for. 자, 그럼 이 문장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열심히 한 과제가 탕탕탕 날아갔어요. 친구가 자기가 도와줄 테니 다시 해보자고 위로해 주네요. 자기 과제도 아직 못 끝냈으면서. 야, 이러라고 친구가 있는 거지. 어떻게 말한다고요? That's what friends are for. That's what friends are for.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어. I'm always here for you. I'm always here for you. 나는 언제나 네 옆에, 여기에 있으니까 언제나 기대도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말 들으면 참 든든하겠죠. 자,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고민이 있는지 혼자 끙끙 앓는 친구. 나한테 얘기해도 돼. 힘든 일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잖아.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어.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always here for you. I'm always here for you. Great. 오늘도 우리 카툰으로 좋은 표현들 많이 배워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표현, 오늘의 한 문장, What are friends for? 또는 That's what friends are for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우리 힘든 일도 있고 또 속상한 일들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 나에게 또는 내가 그런 친구에게 이런 말을 서로 해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That's what friends are for.

for? What are friends for? 너무 든든하죠? 저도 여러분에게 재미난 영어를 전달하는 좋은 친구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으로 만나요. 안녕!

0: 요즘 내 친구와 우리 오빠 사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둘이 썸 타는 것 같은데. 둘 사이에 뭐가 있구나 는 영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You two have some?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You seem really happy these days. What's up?
2: Oh, well, you can say that my blind date went really good.
1: Really? Tell me everything.
2: Oh, hold on a minute. Hello?
1: Oh, my. I think he's in love.
2: Oh, yeah. Let's meet there. Okay, see you later.
1: So, are you guys in a relationship now?
2: We're in the some?
1: Some. How do you ride an island?
2: We're not a couple yet. We're getting to know each other.
1: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Ugh, if you need advice about relationships, let me know. I can help you.
2: Thanks, Christine. Well, could you loan me some money again? Dating cost a lot of money.
1: Hey! Do you think I'm a bank?
2: I'm just kidding. Kidding!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요즘 케빈의 기분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얼마 전에 했었던 블라인드 데이트, 소개팅 기억하시죠? 아마 그 블라인드 데이트가 잘 된 것 같아요. 케빈에게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담아놨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재미난 표현들 배워볼게요. 요즘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 케빈을 보면서 크리스틴이 너 요즘 되게 기분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봅니다. 아하, 지난번에 했었던 소개팅, 아니 블라인드 데이트가 아주 잘 됐나 봐요. 그랬더니 진짜 무슨 일 있었는데 나한테 말 좀 해봐. Tell me everything. 그런데 얘기를 미처 꺼내기도 전에 전화가 오네요. 그런데 케빈 얼굴이 빨개요. 그 소개팅 한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온 것 같아요. 하트가 뿅뿅 나면서 Hello. 대화를 지켜보던 크리스틴이요. 오, 사랑에 빠졌나 봐. I think he's in love. I think he's in love. 그는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Love는 다들 알고 계시죠? 사랑에 빠졌다 라고 할 때는 be 그리고 in love 사용할 수 있습니다. Be in love, 사랑에 빠지다. 그러면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지다 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죠. Be in love with 하고 사람을 쓰면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요. I'm in love with her. I'm in love with her. 나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어. 지금 케빈의 고백이 되겠죠. 아주 다정하게 전화를 하고 이따 봐요, 나중에 봐요 하고 전화를 탈칵 끊었습니다. 그럼 이제 둘이 사귀는 걸까요? So are you guys in a relationship now? Are you guys in a relationship now? 둘이 이제 그래서 사귀는 거야? 당연히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Relationship이라는 것이 관계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연애 관계를 뜻합니다. Be in a relationship이 바로 사귀고 있는, 연애 관계 중에 있는 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Are you in a relationship? 이라고 물어보면 사귀는 사람 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Are you in a relationship? 둘이 사귀는 거야? 했더니 we're in the some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Some, some, some, 크리스틴은 또 헷갈리기 시작을 하고요. 아, 우리가 아직 커플은 아니고 we're getting to know each other 이라고 표현을 해줬네요. 서로 알아가는 중이야. 데이트를 딱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예요 하고 사귀는 거 말고요. 여자친구일까? 우리 남자친구일까? 그런 단계를 우리 썸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표현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게요, get to인데요. get to는 어떻다 하게 되다, 약간 변화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get to know 하면은 안다 아니고 알게 되다. get to see 하면은 보게 되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처럼 getting to know, I'm getting to know you 라고 하면 난 지금 당신을 알아가는 중이에요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을 다 듣고 났더니 썸이 뭔지 이제 알았죠? 아! 둘 사이에 뭐가 있구나! 오늘의 한 문장이네요.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자, 이 문장 이렇습니다. You guys, 사실 guys는 없어도 돼요. You guys, 너희들은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고요. have, 갖고 있다, 알고 계시죠? something은 무언가, 그리고 going on이 진행 중에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이라는 말은 너네 둘 사이에 무언가가 진행 중임에 틀림없어. 즉, 뭔가 감정이 오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You guys, 같이 얘기해 볼게요.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다시 한번.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좋습니다. 둘이 뭔가 있구나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혹시나 연애에 대해서 조언이 필요하다면 나 크리스틴 박사에게 물어보도록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케빈은 고맙다고 하고요. 그런데 뭔가 크리스틴에게 연애를 상담하는 게 맞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 카툰 속에 있는 재미난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둘 사이에 뭐가 있구나.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비슷한 표현들 있습니다. 너네 사귀어? 라고 물어보는 말인데요. Are you two an item? item, 우리말로 아이템이잖아요. 모두가 이렇게 주목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Are you two an item? Are you two an item? 이 표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어려서부터 잘 지내던 친구들, 그 중에 남자의 하나, 여자의 하나가 서로 좋아하게 됐다네요. 뭐라고? 너네 사귀어? 어떻게 말한다고요? Are you two an item? Are you two an item?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I'm seeing someone. I'm seeing someone. 누군가를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전제로 하고 만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카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연락처를 줄 수 있냐고 물어보네요. 저 남자친구 있는데 사귀는 사람 있어요. 어떡해요? I'm seeing someone. I'm seeing someone. That's good.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Have something going on 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때 또 친구들이 사귀가 되었을 때 하는 표현들도 배워봤습니다. 잘 기억했다가 적재적소에 사용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드

0: Welcome to Yongo Storytime. Of course, I'm Kristen Cho,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Okay, today we finish our book, Buzz and Bingo in the Starry Sky. 네, 이 외계인이 드디어 이제 집에 도착했고, 네, 이제 저번에 Buzz가 이 vacuum cleaner 같은 이런 기계가 있었는데 그 안에를 보고 싶었죠. 왜 그럴까 궁금하죠. Alright, so we're going to find out. And before we begin,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Okay, the first word is to suspect. To suspect. 의심하다. Yes, I don't know. Okay. The second word is to blast off. Blast off. 자, 발사되다. Right? Spaceships usually, or spacecraft, blasts off. Okay, and the third expression is to drop by. To drop by. 잠깐 들르다. Okay? So, 오래 있지 않고요? 잠깐. Okay? And then you go.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or three expressions that we're going to talk about today. So, let's go ahead and finish this book. Okay, 자, 이 기계, this vacuum cleaner 같이 보이는 기계에 뭐가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So let's take a look. Let's start reading. Buzz, XY5, and X climbed down into the Max Attract. As Bud had suspected, XY5's spaceship wasn't the only thing caught there. Inside the machine, Buzz found a glittering belt, an enormous bone, and little bear.
1: Oh dear, said XY5's dad. I don't know where these things came from.
2: I do, laughed Buzz. Bingo and I will take them back to where they belong on our way home.
1: Thank you, said XY5's dad. XY5 and I will give you a lift in our family spaceship.
3: It's a people carrier, said XY5 proudly.
0: 네, 여기에서 우리 Buzz가 어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as Buzz had suspected, 네, 이렇게 나오는데 here is our first word for today. To suspect는 의심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좀 의심을 한 거예요. 혹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 건데 딱 보니 맞습니다. 여기에서 inside the machine, Buzz found a glittering belt. 자, 반짝반짝한 벨트. Enormous bone. 엄청 큰 뼈다귀. 그 다음에 little bear. 작은 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친구들, 우리 별자리들이 다들 뭐를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못 찾겠다고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아빠는 당연히 이게 어디 이게 무슨 물건이지? 근데 우리 버즈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서 집에 가면서 이거를 다 준다고 하는데 여기 아빠가 XY5 and I will give you a lift in our family spaceship. 자, lift는 ride라고 태워 줄게요. 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XY5가 it's a people carrier. 여기에서 이러는데

0: 이 우주선은 이 사람들, 외계인이 아니라 사람들을 태우는 우주선이에요. 특별한 우주선인 거죠.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Buzz and Bingo said goodbye to XY5's mom and his brothers and sisters. Then they blasted off from the planet ICU with XY5 and his dad back into space. On the way home, they took Little Bear to Great Bear.
1: Whoa, thank you!
0: They gave Orion his belt.
1: Whoa, thank you!
0: And Sirius his bone.
1: Woof, woof, woof, woof!
0: Okay. 자, 역시 이 우주선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사람은 따로 이렇게 앉고 참 멋지네요. 자, they blasted off from the planet ICU. And here is our second vocabulary phrase. To blast off, 발사되다. 그래서 from the planet ICU. 자, ICU에서 출발한 거죠. 샤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택배 배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물건을 하나하나씩 주죠. 자, 우리 곰한테는 little bear를 주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hunter Orion은 벨트를 반짝반짝한 벨트를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아지가 있었죠, Sirius 그 뼈다귀를 주니까 엄청 이게 저번에는 이랬잖아요. Snarling, right? 이번에는 woof! Wow, very happy! 네, 그러네요. So cute. 네, let's go ahead and finish the book. At last, the spaceship arrived at Buzz and Bingo's house.
2: Goodbye,
0: said Buzz.
2: Drop by anytime.
3: Maybe when I'm a bit older, said XY5. I wouldn't want to get lost again.
2: Bingo and I would love another space adventure, said Buzz. Wouldn't we, Bingo?
0: But Bingo was already inside the house. He was back on Earth, and that's where he was going to stay. 자, Buzz. 잘 우리 외계인 아빠가 데려다 주고, 네, 그래서 이제 아주 무사히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goodbye 하는데 우리 Buzz가 drop by anytime, 네, 이런 표현을 아니 이런 말을 하는데 이 표현은 our third vocabulary expression인데요. Drop by 친구들, 뭐 stop by, drop by 비슷한데 잠깐 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Buzz가 외계인한테 네 이제 다시 또 놀러 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계인 애가 그렇죠. 아 내가 조금 더 크면은 올게. 안 그러면 또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재밌는 말을 하는데 Buzz가 야 Bingo 이제 강아지한테 야 우리 또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우주 모험하는 걸 좋으니까 언제든지 우리 같이 가자 이러니까 Bingo는 반응이 어때요? 자, he was back on Earth and that's where he was going to stay. Bingo는 이제 그 지구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기에서 계속 있을 거다. 그러니까 Bingo는 사실 우주 가면서 네 우주선에서 많이 고생을 많이 했죠. 싫어요. Buzz만 좋아합니다. Okay, so that is the end of our space adventure, Buzz and Bingo. 너무 재밌었죠, 친구들. 이런 아이 외계인이 도착해가지고 집을 찾아주고 또 별자리도 많이 배웠죠. 자, Little Bear, Great Bear, 뭐 Orion, Sirius. 네, 자 정말 있는 거예요, 친구들. Alright, so I hope you enjoyed the story, and I hope you come back for more next time. Take care, and I'll see you soon. Bye!

알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져요.

뜨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뜰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에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반갑습니다. I've got a new book for you. Shall we take a look at the cover? 한번 표지를 볼까요? Aha. It's the title is Tiger's Tail. Tiger's Tail. 뭐 친구들 tiger 하면은 호랑이. Tail는 여기서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호랑이가 나온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고양이가 나올까요? 한번 좀 이따가 볼 거예요. Now, before we begin reading,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Here we go. The first word is particular. Particular. 특별한. Okay? The second word is talent. Talent가 아니라 talent. Talent. 재주, 뭐 재능. And the third word is to snooze. Snooze. 네, 잠깐 자다. Sleep하고 좀 차이가 있죠? 잠깐 자는 거예요. All right,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 will learn today. Okay, 자, 이 tiger. Who is this tiger? I want to know. 네, so let's begin reading. Chapter 1, Tiger. Tiger was not a very special cat. He had no particular talents, and he lived nowhere in particular. But he could settle down anywhere, anywhere at all. Okay, 친구들, tiger, tiger는 고양이네요. Okay, 자, 호랑이일 줄 알았는데, 네. 여기 이 tiger이라는 고양이는, 뭐, he was not very special, 뭐, 특별하지 않았어요. He had no particular talents. 자, here comes our first word for today. Particular, 특별한, okay? 근데 여기서는 no particular talents. 자, talent is our second word. Talent는 재능, 뭐 재주인데, 뭐 특별한 재주, 재능이 없는 고양이였어요. And he lived nowhere in particular. He could settle down anywhere. 이 고양이는 그냥 길 고양인 것 같아요. Alright? 자, 어떤 집이 없고 뭐 특별히 이렇게 뭐 정착한 데가 없는 거예요. Alright, 자, 이런 고양이입니다. Let's continue reading about Tiger. He perched in tall trees beneath the stars. He snoozed on the hot tops of cars. He lounged in sunny spaces in the park and prowled on rooftops in the dark. Yes, Tiger could settle anywhere. 네, 친구들. 자, 우리 고양이는 아주 자유를 네, 누리는 고양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뭐 이제 그 나무도 이렇게 올라가고 거기에 지내고 he snoozed on the hot tops of cars. 네, 이렇게 snooze 단어가 나오는데 친구들 잠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낮잠을 잤나 하면은 뭐 yeah, I took a snooze. I snoozed in the afternoon.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저녁에는 또 뭐 이제 prowled on rooftops. 자, 지붕 돌아다니고

0: 그리고 친구들, 여 밑에 그림을 보면은, 어떤 할머니 머리 위에도 지내네요. 그래서, 들 고양이지만, 사랑을 좀 많이 받는 고양이인 것 같아요.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But he did have his favorite places. One of them was the library. Every morning when the librarian arrived at work, she would find Tiger on the doorstep. She'd unlock the library door and he would pad in and make himself at home. The librarian liked Tiger. He helped to keep all her papers in place. He helped to hold the door open. Sometimes he helped to keep out the cold winds. So the librarian was happy to have Tiger in the library. 아, 네, 우리 타이거이 도서관을 가장 좋아해요. 네, 낮에는 딱이 도서관 사서 네, 일하는 분이 문을 열면은 바로 자기 집같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right? He says here, 여 밑에 보면은 he makes himself at home. To make yourself at home. 이런 표현 재밌는 표현인데 이거는 자기 집까지 집같이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right? So 아주 자기 집까지 들어가서 편하게 지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옆에 그림을 보면은 he keeps all 도움이 많이 돼요. He keeps all her papers in place. 자, 종이들이 날아가지 않게 딱 위에서 이렇게 누워있죠? Alright. He holds the door open. 문도 딱 옆에서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문이 안 닫히죠? So he keeps it open. And then 찬바람이 들어오면은 네, 이 여자분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He keeps out the cold wind. 자, 그래서 librarian was happy to have tiger. 네, 이 librarian이 이 tiger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And Tiger was happy to be in the library. It was cozy off the street. There were soft carpets and chairs to lie on. There were sunny spots to snooze in, and he could listen to stories. Sometimes the librarian read stories to the children. Sometimes the children read stories to each other. Some of the children read stories to themselves. Tiger loved stories. He would lie and snooze and dream, and the stories would tiptoe into his dreams. Then he would add little bits of himself to each story.
1: 네. 아, 이 고양이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기로. 왜냐하면은 아주 이런 책 이야기를 듣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Alright. 자, 여기에서 이 도서관을 왜 좋냐 하면은 It was cozy off the street. 길가에 보다는 이렇게 카펫도 있고, 이런 의자도 있고, 잘 수도 있고, 편하게.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야기, 책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뭐, librarian, children, 그리고 친구들도 스스로 이렇게 책을 읽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너무 좋은데, 이제 낮잠을 살짝 자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꿈도 꿔요. 네, 여기 그림 보이죠? 막, 이 pirate도 되고, cowboy도 되고. 그래서 이런 꿈을, 이런 이야기 꿈을, 꿉니다. 네, 너무 재밌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읽어요. So, we have started our story about tiger. 자, 타이거는 고양인데, 들고양인데요. 뭐, 특별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특별합니다.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타이거는 그 책, 그 stories. He loves stories.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참 궁금한데, we will continue the story next time. The story, yes. And take care, and I hope to see you soon. Bye.
2: (목소리) 다중밀집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끌자.
4: 뭐라는 거야?
2: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내 가방 두고 왔어? 아, 사람 많다.
2: 주머니에서

0: 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1: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1: 아, 오늘 재밌었다.
2: 와, 이거 봤어?
1: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1강인데요. 오늘은 자연과 관련된 다양한 영단어들을 공부해 볼 거예요. 우리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떠난다면 어떤 곳이 좋을까요? 조용한 섬, 햇살 가득한 해변, 나무가 많은 숲, 높고 푸른 산, 아니면 끝없이 펼쳐진 사막. 오늘은 자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 오늘 51강부터는 다섯 개의 단어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중 첫 번째 단어인 이 island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sland. 이 단어를 딱 봤을 때는 아이슬란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S가 있어서 그래요. 네, 이 S는요, 발음하지 않습니다. 무음이에요, 무음. 그래서 island, island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단어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island, I-S-L-A-N-D 읽어볼게요. island. 네, island는요, 이렇게 생긴 섬입니다. 섬.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Jeju is a beautiful island 라고 했죠. 제주는 아름다운 무엇일까요? island, 섬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island 기억하셨죠?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beach, 해변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생긴 해변을 우리가 beach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한번 단어를 정확하게 써볼게요. 여러분이 쓰실 때는 꼭 바로 외워서 써보시는 거예요. beach. B-E-A-C-H 읽어볼게요. beach. 우리 이렇게 CH가 붙어있으면 CH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beach와 같이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I'm planning a trip to the beach this summer 이라고 했습니다. I'm planning a trip to the beach this summer. 자, 나는 올해 여름에 어디로의 여행을 planning 계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beach는 무슨 뜻일까요? 해변이 되겠죠. I'm planning a trip to the beach라고 하면 나는 해변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beach라는 단어까지 여러분 기억하셨죠?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forest. Forest, 숲입니다. 우리 나무가 굉장히 우거진 숲을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긴 공간을 우리 forest라고 부르고요. 강세는 앞에 넣어줍니다. forest, forest. 우리 정확하게 읽어보면서 오른쪽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forest, F-O-R-E-S T 읽어보겠습니다. forest. 네, 의미는요, 숲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살펴볼 텐데요. This forest is very quiet and peaceful 이라고 했어요.

자, quiet and peaceful 무슨 뜻일까요? Quiet, 조용한 거죠? Peaceful은 평화로운 겁니다. 그래서 this forest is very quiet and peaceful이라고 말하면 이 숲은 매우 조용하고 평화롭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숲하면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로운 이미지가 좀 떠오르지 않나요? 자, 우리 forest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mountain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도 딱 봤을 때는요. mountain과 같이 발음을 해야 할것 같아요. 스펠링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세를 앞에 강하게 넣어주면서 뒷부분은 약하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mountain과 같이 발음하진 않고요. mountain. 네,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죠. mountain 하면 산입니다. 우리 그림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에 mountain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단어를 오른쪽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mountain. m o u n t a i n. 여러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mountain. 한번 더. mountain. 네, 좋습니다. 자, 이 단어가 들어있는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We climb mountains every Sunday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climb이라는 것은요, 올라가는 거예요. 오르다. 그러니까, We climb mountains 라고 하면, 산을 오르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언제 오르냐면, every Sunday 라고 했으니까, 매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mountain과 함께 이 동작 climb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desert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그림 한번 볼게요. 우리 이렇게 생긴 곳을 뭐라고 말하죠? 사막이라고 합니다. 사막은 영어로 desert 이렇게 읽어요. 강세는 앞에 강하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desert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단어를 오른쪽에 정확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desert, D E S E R T. 네, 읽어볼게요. desert 하면 사막인데요. 예를 들어서 In the desert, the wind can be very strong 이라고 했습니다. 자, desert에서는요, 바람이 매우 뭐할수 있어요? strong, 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desert는 사막이 되겠네요. desert 하면 사막이라는 단어고요. 여러분, 이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 않나요? 사막은 우리 desert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S가 한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한번 보시면 dessert. S가 몇개 있죠? 두개 있습니다. 자, 발음도 좀 다릅니다. 사막은 desert인데 후식이나 디저트라는 의미의 단어는요. 뒤에 강세가 들어가서 dessert. 좀 다르죠? 자, 그러니까 사막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desert. 후식이나 디저트는 dessert, 그리고 이 스펠링 차이까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단어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제주도처럼 섬을 말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섬, island라고 합니다. island. 자,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여름에 놀러 가는 곳이죠? 해변이 나와 있습니다. 해변은 영어로 beach라고 합니다. 또 아래로 내려가서 나무가 우거진 숲을 뭐라고 해요? F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말해볼게요. forest라고 하고요. 또 오른쪽에 산. 산은 영어로 mountain이라고 합니다. 또 오른쪽에 사막은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사막은
desert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들 꼭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5개 단어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2강인데요. 오늘은 신나는 파티와 관련된 영단어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울 영단어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주말 크리스마스 파티에 친구들을 초대할 예정이에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맛있는 케이크와 간식도 준비할 거예요. 선물을 주고받고 게임도 하면서 신나게 놀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요. 오늘은 파티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오늘은 파티와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보시면 invite가 나와 있죠. 초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잘 보시면 in이라고 하면 안으로 라는 의미죠. 그리고 vite는요, call이에요, call. call이라는 건 부르는 겁니다. 안으로 부르다, 즉 초대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invite 하면 초대하다 라는 의미고요. 참고로 명사형도 같이 기억해 둘까요? 명사형은 뒤에 ation을 붙여주면 됩니다. invitation. 따라해 볼게요. invitation. 초대하다는 invite. 초대 혹은 초대장은 invitatio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사 형태에 집중해서 오른쪽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invite. I N V I T E. 읽을 때는 invite. 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I'd like to invite you to my party tonight 이라고 했습니다. I'd like to invite you 라고 했으니까 나는 뭐 하고 싶다는 걸까요? 당신을 내 파티에 초대하고 싶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nvite, 초대하다 라는 의미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명사 형태도 지금 바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decorate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decoration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decoration은 장식이나 장식품을 말합니다. 자, decoration은 ation을 붙인 명사 형태고요. 이 단어는 decorate라는 동사 형태에서 나온 것이에요. decorate 하면 장식하다, 꾸미다 라는 뜻입니다. decorate, 장식하다, 꾸미다. 명사 형태는 decoration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동사 형태를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펠링 외워서 같이 써봐요. decorate, D, E, C, O, R, A, T, E. 읽어볼게요. decorate. 한 번 더. decorate. 자,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We decorated the Christmas tree 라고 했어요. With colorful light bulbs. 자,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decorate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했냐면 colorful light bulbs니까 얘가 전구거든요. 형형색색의 전구들을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decorated 어떻게 해석할까요?

장식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트리를 장식했다, decorated the Christmas tree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decorate와 함께 이 decoration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욱더 좋겠네요. 자, 이어서 present입니다. 자, 우리 파티하면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잖아요. 이 present는 이때 선물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쉬운 단어로는 gift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운 단어인 이 present 한번 써볼게요. present. present. 강세는요, 앞에 두시면 됩니다. present. 이렇게 읽어주시면 선물이라는 뜻이 되고요. 자, 예문을 보면, Excuse me, 실례합니다. I'm looking for a present for my cousin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I'm looking for 이라고 하면 저는 무엇을 찾고 있어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I'm looking for a present 라고 하면 저는 무엇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선물을 찾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게에 가서 아, 제가 선물을 찾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파티의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나는 혹은 흥미진진한이라는 단어로 exciting, exciting 알아두겠습니다. 강세는요,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exciting 이렇게요. 읽어볼게요. exciting. 한번 더. exciting. 네, exciting이라고 하면요. 어떤 대상이 우리를 굉장히 신나게 해주고 흥미진진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단어는 스펠링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정확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exciting. exciting. 읽을 때는 exciting. 네, 신나는 흥미진진한이고요. 예문 속에서 살펴보면 I saw a very exciting magic show라고 했습니다. 나는 보았는데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A very exciting magic show니까 매우 신나는 마술쇼를 봤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exciting은요, 이렇게 굉장히 신나는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자, 그럼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지루한, 재미없는이라는 단어는 우리 boring이라고 합니다. boring. 자, 오른쪽에 써볼게요. b o r i n g. 읽을 때는 boring, boring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The movie was very boring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The party was really boring. 그 파티는요, 매우 뭐 했을까요? 지루했다, 재미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단어들을 정리해 볼 텐데요. 내 파티에 초대할 거예요. 초대하다라는 단어는 invite. 자, 우리 파티할 때 이렇게 풍선을 가지고 꾸밀 수가 있어요. 꾸미다, 장식하다, decorate. 선물이라는 단어는 P로 시작하죠? present. 자, 이어서 어떤 쇼나 파티가 재미없고 지루해요. 재미없는, 지루하는 boring. 그리고 이 파티나 쇼는 굉장히 신나고 흥미진진합니다. 신나는 exciting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단어들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꼭 한번 복습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화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로린파파 성규입니다. 오늘도 우리 재밌는 그리고 유익한 논픽션 책 읽으면서 논픽션이라는 장벽을 좀 허물어보는 시간, 아 나도 이런 책 읽을 수 있다, 이런 우리 기회를,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저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Robots, 우리말로는 로봇이죠. 로봇의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로봇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아마 이 책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each, every가 나왔을 때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동사는 어떻게 우리가 수일치를 할 수 있을지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헷갈릴 텐데요. 이걸 보면 아주 쉬워진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Tips for Students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Tips for Students.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보는 영어 학습 팁 한 가지. 오늘의 팁은 바로 필사. 필사라는 것은 베껴쓰기거든요. 베껴쓰기는 과연 영어 공부를 할 때 좋은 방법인가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친구도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베껴쓰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아 이게 이렇게 베껴쓰면서 이제 방금 읽었던 걸 아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진정으로 깊이 알 수 있는 그리고 복습하는 그런 효과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많은 친구들에게는 아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너무 따분해. 이거 나 안 하고 싶어.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필사, 베껴쓰기는 무조건 항상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스타일에 꼭 맞다면 와 나는 이게 너무 괜찮아. 나 이게 너무 할만하고 아 이게 영어를 공부하는데 너무 좋은 방법이야 라고 몸으로 느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많이 해도 좋지만 그리고 너무 많이 하면 또 이 양에 압도당해서 재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적당량을 필사하는 건 괜찮겠지만 나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 맞지 않는다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거보다 오히려 어떨 때는 그냥 소리내서 읽어보고 또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런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스타일에 맞게 공부 습관이나 공부 그런 방식에 맞게 한번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Tips for Students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읽어볼 그 글 전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강의 시작할게요.
1: Robots. Chapter 1. What are robots? Robots are machines that perform tasks for people. Some robots are simple. Robot vacuums are one example. Other robots are very complex. Some robots put together cars. Some robots build things in factories. Other robots explore space. Some robots can help doctors perform surgery. Chapter 2. How robots work. It may look like robots think for themselves, but people tell robots what to do. People use computer programming to do this. In computer programming, a person writes a list of commands. Each robot has a computer inside. This computer follows the commands. It tells the robot's parts to move.
0: 자, 오늘은 새로운 책인데요. 주제는 바로 robots. 우리말로 하면 로봇가 되겠죠. Chapter 1. What are robots? 로봇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Robots are

0: 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Machine, machine. 좋습니다. Robots are machines that perform. Perform이라고 하면은 수행하다, 뭔가 일을 하는 것이죠. 하다라는 의미예요. 수행하는 기계가 바로 robots입니다. 로봇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수행하냐면은 tasks for people. 사람들을 위해서 tasks라고 하면은 일, 과업입니다. 한마디로 일을 의미하죠.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일을 대신해서 수행해 주는 게 machines, 그런 기계들이고, 이걸 우리가 robots, 로봇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Some robots are simple. 어떤 로봇들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들도 있고요. Robot vacuums are one example. 로봇 vacuum이라고 하면 뭐죠? 진공청소기입니다. 그래서 로봇 진공청소기, 주로 이렇게 원형으로 바닥에 납작하게 생겼잖아요. 로봇 진공청소기가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vacuum이라고 하면 진공청소기. Other robots are very complex. 그리고 다른 로봇들은 매우 complex라고 하면 막 이렇게 이게 뭐냐면 복잡한,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아이고, 이걸 로봇으로 어떻게 만들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복잡하다라는 것이죠. 기능도 아주 많고요. 자, 그래서 다른 로봇들은 매우 복잡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Some robots put together cars. 어떤 로봇들은 put together, 함께 put, 놓는답니다. Cars, 자동차를 조립합니다. Put together, 함께 놓는 거니까 조립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Some robots build things in factories. 어떤 로봇들은 build things, 어떤 물건들을 build, 만들고 짓습니다. In factories, 공장 안에서. 그러니까 물건들을 만드는 로봇도 있다라는 것이죠. Other robots explore space. 그리고 다른 로봇들은 explore space, 우주를 탐험하다, 탐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에 가는 로봇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이렇게 우주에 나가서 우주를 탐험하거나 탐사하는 그런 로봇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other robots explore space. Some robots can help doctors perform surgery. 어떤 로봇들은 can help, 돕습니다. 누구를 돕냐면 doctors, 의사들을 돕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무엇을 하는 것을 돕냐 하면 perform, 아까 전에 나왔었죠. 아까 전에 수행하다, 행하다라는 단어였었죠. 그래서 의사들이 행하는 것을 돕습니다. Surgery. Surgery라고 하면은 mess, clamp, 이렇게. 이 뭐죠? 수술입니다. 자, 그래서 수술하는 걸 돕는데요. 자, 요거, 이 단어 한번 보도록 할까요? Surgery라고 하면은 이렇게 수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의사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외과 의사이죠. 그래서 외과 의사가 바로 surgeon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surgeon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냐면,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요. 저희 영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Surgeon, 야, 이 단어 어렵지. 이렇게 외우는 거야. 외과 의사인데, Surgeon이라는 것은 외과 의사는 보통 무엇을 들고 있지? 바로 칼을 들고 수술을 하잖아. 그래서 칼로 썰지. 그래서 Surgeon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요. 네, 빵 터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기억이 항상 날 거예요. 까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살짝 엉뚱하지만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두면, 아, 맞다. 칼로 썰지, 썰전. 아, 발음이 비슷하네. 이렇게 알아두면 참 좋을 때도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방금 강의로 다뤄본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Chapter 1. What are robots? Robots are machines that perform tasks for people. Some robots are simple. Robot vacuums are one example. Other robots are very complex. Some robots put together cars. Some robots build things in factories. Other robots explore space. Some robots can help doctors perform surgery.
0: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 볼까요? Chapter 2. Chapter 2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How robots work. 로봇들이 작동하는 원리. 로봇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It may look like robots think for themselves. 그것은 마치 뭐뭐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로봇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명령하지 않아도 막 로봇은 알아서 막 작동하는 거죠. 그렇다 아니다? 아마 아닐 거예요. 뒤에 나오죠. But 그러나. 그러나니까 아, 그게 아니야. 로봇은 혼자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People tell robots. 사람들이 로봇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이야기.

해줍니다. 즉 명령을 사람들이 한다라는 것이죠. People use computer programming to do this.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사용합니다. To do this 이렇게 하기 위해서, 즉 로봇들이 움직이고 작동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한다고요? 바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In computer programming,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a person writes, 어떤 사람이 적습니다. 여기서 적는 거는 이 종이에 적는다기보다는 아마 컴퓨터로 뭔가를 이렇게 적어내는 것이겠죠. A person writes a list of commands. 어떤 한 사람이 writes, 적습니다. 투투투 입력한다는 거겠죠. A list, 리스트를 입력합니다. 어떤 리스트냐면 of commands. Commands라고 하면은 바로 명령어. 명령입니다. 그래서 command라고 하면 즉 명령어를 이렇게 컴퓨터로 두두두두두 작성합니다. 이 로봇이 이럴 때는 이걸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 이렇게 움직이고 이거를 다 작성을 한다라는 것이죠. Each robot has a computer inside. 그리고 나서 모든 로봇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컴퓨터가 그 안에 다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글이 쭉쭉쭉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 쉬어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each robot has에 제가 파란색 밑줄과 그다음에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죠. 바로 each라는 게 들어가 있을 때는 동사 수일치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unny thing grammar, each, every. 그리고 each, every가 나왔을 때 동사의 수일치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 따라만 오세요. 쉽습니다. each robot, 첫 번째 예문입니다. each robot 여기 비동사를 넣어야 됩니다. is를 넣어야 될지 are를 넣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로봇은 땡 made of metal,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each robot입니다. 일단 형태를 한번 볼까요? each는 각각이라는 의미고요. each robot 다음에 s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each robots가 아니라 그냥 each robot이죠. 아, 그러니까 각각의 로봇 하나하나니까 is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Each robot is made of metal. 각각의 로봇 하나하나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예문으로 가볼까요? 비슷한데 살짝 다르고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Each of the robots. 그 다음에 빈칸 있죠? Made of metal. 뒤에 거는 동일합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다. 자, 그런데 앞에 보니까 each of the robots라고 돼 있습니다. 위에는 each robot이었는데 바로 밑에는 each of the robots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of가 뭐냐면은 뭐뭐 중에라는 의미입니다. 뭐뭐 중에. 뭐뭐 중에서. 자, 그러면 각각인데 뭐 중에서냐면 로봇들 중에서 각각이에요. 그게 뭐냐면 위에 있는 거랑 사실은 같은 거예요. each robot이랑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is로 동일한데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of가 있기 때문에 뭐뭐 중에서 뭐뭐 중에서 각각을 골라라. 뭐뭐 중에서 뭐세 개를 골라라라고 한다면 그 뭐뭐 중에서는 여러 개가 와야 되겠죠. 그 여러 개 중에서 한두 개 혹은 몇 개를 고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of 다음에 나오는 the robots는 s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점. s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동사는 is를 써야 된다는 점. 왜냐하면 제일 앞에 each라는 각각이라는 명사가 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each of the robots는 of 다음에는 여러 개. 인 명사가 오지만 하지만 동사는 그대로 is를 쓴다. 왜 each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 한번 볼까요? Every robot. Every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로봇은 빈칸 made of metal,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예전에 강의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Every는 실제로 의미는 모든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이라는 의미이지만 이게 실제로는 모든인데 그 개념 속에서는 하나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아니라 이 사람,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사람, 한명한 명을 각각을 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도 every robot이라고 하면은 is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자, 그리고 every 다음에는 어떠한 명사가 와야 되는가? 이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Everybody는 있잖아요. Everybody 맞잖아요. 그런데 everybody's는 없습니다. 그래서 every 다음에는 단수만 올수 있구나. 이 아래에 있는 이 예문을 통해서 바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each, every가 들어가는 것을 동사와 어떻게 일치시키는지 그 수일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This computer follows the commands. 이 컴퓨터는 따릅니다. 즉, 무엇을 따르냐 하면 명령을 따릅니다. 명령어를 따릅니다. 이 명령어는 누가 내렸다 그랬죠? 바로 사람들이 명령어를 입력했잖아요. It tells the robots
parts to move. 이것은 말합니다. 시킨다라는 것이겠죠. 로봇 부품들이 움직이

0: 되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 팔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여기에 끼워야 돼. 이런 명령어들을 쭉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이게 로봇, 이런 장치들, 부품들이 거기에 맞게 움직이도록 한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fun reading grammar와 오늘 robot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읽어보았던 것을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1: Chapter 2. How Robots Work. It may look like robots think for themselves, but people tell robots what to do. People use computer programming to do this. In computer programming, a person writes a list of commands. Each robot has a computer inside. This computer follows the commands. It tells the robot's parts to move.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과 단어들이 나왔었죠.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Perform. Perform. Robots are machines that perform tasks for people. Task. Task. This task is not an easy one. Complex. Complex. Other robots are very complex. Surgery. Surgery. Some robots can help doctors perform surgery. Command. Command. In computer programming, a person writes a list of commands.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오늘의 영어 지도 팁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지도 팁은 바로 필사, 즉 베껴쓰기는 좋은 방법인가요? 라는 것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하는 방법 중 하나가 베껴쓰는 것입니다. 베껴쓴다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문장이 있어요. 혹은 좋은 글이 있어요. 혹은 교과서일 수도 있고요. 오늘 같은 이런 펀리딩 책에 있는 로봇 같은 이런 논픽션이든 픽션이든 어떤 글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베껴 쓰는 게 과연 좋냐 안 좋냐라는 것인데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으면은 한없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으면은 안 한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베껴 쓴다라는 것은 아, 학습자가 우리 아이든 친구들이든 학생이든 이걸 쓰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이구나 아 이게 이런 어순으로 되어 있구나 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 의미와 영어를 곱씹어 보면서 몰입을 해서 쓰면은 괜찮겠지만요 저도 중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봤고 고등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실제로 필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다수의 학생들이 의무감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학생은 정말 그 참 의미를 살려서 필사를 하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아 이거 아니 왜 하는 거야? 베껴 쓰는 거 재미없어. 아 이거 손만 아프다 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은 영어 감정을 심어 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 필사라는 그 하나의 활동 때문에 영어의 반감을 좀 가질 수도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세요. 혹은 무조건 하지 마세요라기보다는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습자, 내 아이가 이 필사를 통해서 정말 몰입을 해서 그 참 의미를 살려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은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혹시나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난번에 읽던 로봇에 관한 글을 마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한다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거든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의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로봇들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발전할지 그런 전망들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주의해야 할 부사가 있는데 거기에 ly가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붙으면은 완전히 의미가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뭐 서술형 평가라든가 혹은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 이런 작문할 때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함께 점검해 보면서 이런 실수를 앞으로 안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바로잡아 보는 시간, 확실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Tips for Students, 우리 친구들이 영어를 학습할 때 꼭 알아야 될 팁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 글을 읽고 나서 어떨 때는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글이라는 것은 전체 그림이 있잖아요. 아, 이 작가나 글쓴이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포인트가 있는데 어떨 때는 잘 파악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떨 때는 그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못 파악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기 위해서 요약해보거나 핵심을 써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 글이다 보니까 그럼 영어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모든 글을, 영어 글을 영어로 요약하려면은 일단은 요약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를 영어로까지 써야 되면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말로 해보세요. 영어 글은 오늘도 이렇게 로봇에 대한 글을 읽는다면 그거 읽고 나서 제목도 한번 붙여보시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쭉 다루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쭉 짧게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말로 요약하는 게 연습이 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어를 좀 써서 영어로는 어떻게 한번 해볼까? 거기까지 서서히 한번 바꿔가며 해보는 거 권해드립니다. 꼭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글 전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Chapter 3 Ways to Use Robots. People can use robots to do chores. Some robots can clean a cat's litter box. Others can mow the lawn or clean rain gutters. Some toy robots act like pet dogs. They play fetch and learn tricks. The military uses robots for many things. Some of those robots can fly high in the sky. They can take pictures from above. Robots help some kids go to school while they stay at home. Students can move the robot from one class to another. They can see through its camera. They can even talk with their teachers and friends. Chapter 4 The Future of Robots. The technology around robots is still developing. People are working to make robots better and better. In the future, robots may do more jobs for people. Robots may work at restaurants. They may help take care of elderly people.
0: 자, 오늘은 로봇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논픽션, 비문학 책도 저와 함께 하니까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자신감도 쑥쑥 올라가는 것이랍니다. 챕터 3,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도록 할까요? Ways to use robots. 로봇들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아, 로봇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다뤄볼 예정이랍니다. People can use robots to do chores.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는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냐면, 저도 이런 거 하는데, 로봇을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To do chores. Chores라고 하면 자질구레한 일. 저는 사실 어떤 로봇이 나왔으면 좋겠냐면, 빨래를 개어주는 그런 로봇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많이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봇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그런 뭐 집안일일 수도 있고 잡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는데 로봇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Some robots can clean a cat's litter box. 오, 이런 게또 있는 줄은 몰랐네요. 어떤 로봇들은 can clean 청소할 수 있습니다. 치워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청소해 주냐면 a cat's litter box. litter이라고 하면은 깔개입니다. 우리 이런 고양이가 배변하는 거기에 보면은 고양이 모래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떤 곳에 가면은 야생에 가면은 뭐 잎이나 어떤 나뭇잎일 수도 있고 이렇게 깔아놓는 것 있잖아요. 이걸 깔개라고 하거든요. 이런 깔개통, 배변통을 이 로봇이 치워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 엄청 유용하겠네요. 사람이 이제 손을 대지 않고 로봇이 다 해주니까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Others can mow the lawn or clean rain gutters. Others, 또 다른 로봇들은 can mow. Mow라고 하면은 바로 깎다, 베다라는 뜻입니다. 깎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깎냐면 the lawn. Lawn이라고 하면은 잔디입니다. 잔디를 깎는 기계들도 있고요. Or clean rain gutters. 그리고 또 청소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치우냐 하면은 무엇을 청소하냐면 rain. Be gutter이라고 하면은 배수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보면은 비가 만약에 주택일 경우 비가 내리면은 이렇게 그 비가 따라 흐르는 그 배수관 있잖아요. 그것들을 지붕에서부터 벽을 타고 그리고 바닥까지 땅까지 이렇게 쭉 이어주는 그 배수로를 사람이 청소하려면은 지붕에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배수로를 청소하기 위해서 아주 긴 막대도 필요할 것이고 뭔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 텐데 이거를 로봇이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할수 있고요. Some toy robots act like pet dogs. 그리고 어떠한 장난감 로봇들은 act like 뭐인 척 이렇게 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인 것처럼 연기를 하냐면 pet dogs, 반려동물, 반려강아지, 반려개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처럼 이런 연기나 이런 행동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They play fetch. Fetch라는 것은 우리 강아지랑 보통 뭐 하죠? 강아지나 개한테 우리가 만약에 공원에 놀러 간다면은 공이나 나뭇가지를 슉 던지고 잡아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무엇으로 부르냐 하면 뭐라고 하냐면 play fetch라고 합니다. Fetch라는 것은 그 동사인데요. 명사로서 아 play fetch라고 하면은 아 이런 가져오기 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fetch가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 로봇들은 play fetch, 가져오는 이런 놀이도 할수 있고, and learn tricks, 어떨 때는 이런 재주를 익히기도 합니다. 아주 똑똑한 로봇이네요. The military, military라고 하면은 군대가 되겠죠. 군대는 사용합니다. 와, 군대에서는 또 다르게 아주 정말 실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군대는 사용합니다. Robots for many things. 많은 것들의 로봇들을 사용합니다. Some of those robots, 어떤 그런 것들의 로봇들 중 some, 몇몇은 can fly high in the sky. 날수 있습니다. 어떻게 날수 있냐면 하늘에서 높이 혹은 높게 날 수가 있습니다. They can take pictures from above. 아주 높은, 그런 높은 곳으로부터 그 로봇들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high라는 곳에 제가 밑줄을 쳐두었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high는 무엇이냐 하면 부사예요. 높이, 높게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ly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high에 ly를 붙이면 highly가 되겠죠. 그러면 high는 높게, 높이였는데 ly를 붙이면 높게게?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high에 ly가 붙었을 때, 즉 어떠한 부사에다가 ly가 붙었을 때 어떤 식의 의미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그런 포인트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거든요. 주의해야 될 부사. 거기에서 아, ly를 한번 붙여보자라는 것이죠. 첫 번째 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Some of those robots can fly blank, 빈칸, in the sky.
그 로봇들 중 몇몇은 can fly. 아, 이제 높게 높이를 넣어보자라는 것이죠. 하늘에 높이 높게 날 수가 있다. 자, 그럴 때는 high를 넣으면 되겠죠. 의미는 바로 높게 높이가 되겠죠. 높게 날 수가 있다. 아주 높은 것이죠. 말 그대로. 자, 그런데 여기에 ly를 붙여볼까요? I blank recommend steak in this restaurant. 이 레스토랑에서

0: 스테이크를 높이 권한다? 높이 추천한다? 높게 추천한다? 뭔가 의미가 확 와닿지 않잖아요. 진짜 이 물리적으로 높이 높게가 아니고 바로 하일리가 들어가면은 의미가 매우라는 의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위치상으로 높이 높이 높게가 아니라 매우라는 뜻이 된다는 거. 안에 하이가 들어가 있지만 매우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열심히 공부한다 할 때, he studied blank to pass the test.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럼 열심히는 보통 우리가 hard라는 거 쓰잖아요. 의미는 열심히고요. 자, 그런데 hard에 ly를 붙이면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된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예전에 fun reading 강의에서도 여러 번 다룬 부분인데요. I can blank believe it. 자, ly를 붙여보면 I can hardly believe it. 나는 그것을 열심히 믿을 수가 있다? 아닙니다. hardly라는 것은 거의 뭐뭐 할 수가 없다. 나는 그것을 거의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hard와 hardly는 다른 단어라는 거.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죠. 다르게 구분해서 써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I got up really blank today. 오늘 늦잠 잤다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 나 늦게 일어났어. 늦게가 영어로 뭐죠? 바로 late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미는 late, 늦게가 될 것이고요. 나 오늘 늦게 일어났어.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I haven't been sleeping well blank. 나는 여기에서 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well 잘 자지 못했어라고 할 때 여기에 lately라는 것을 넣으면은 늦게 자지 못했어가 아니라 최근에 이렇게 잘 자지 못했어라는 것을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late는 늦게였는데 거기에 ly가 붙으면 늦게가 아니라 최근에로 의미가 바뀐다는 건 완전히 다른 단어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좀 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작문할 때 혹은 서술형 평가할 때 이런 거 혼동해서 쓰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간단했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Robots help some kids go to school while they stay at home. 로봇들은 도와주기도 합니다. 몇몇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해요. 학교 가는 것을요. 근데 로봇이 학교 가는 것을 도와준다. 이게 어떤 의미죠? While they stay at home.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을 때. 예를 들자면 어떤 전염병이나 뭐 코로나나 혹은 어떤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혹은 어려움이 있어서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에 머물러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 깁스를 했다. 뭔가 뼈가 부러져서 뭔가 장치를 해야 됐다. 그래서 갑자기 학교를 못 가는 경우, 그런 경우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로봇이 대신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students can move the robot from one class to another. 그러니까 students, 그 친구들은, 우리 학생들은 집에서 조종하는 것이죠. 로봇을 한 반으로부터 또 다른 반으로 로봇을 이동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로봇이 우리 친구들 대신에 학교에 갈 수 있고, 교실도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They can see through its camera. 그리고 학생들은 그 로봇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띵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수업을 들을 수가 있겠죠. They can even talk with their teachers and friends. 그리고 이게 뭐 모든 활동을 한다든가 발표를 할 때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이 있다 뿐이지 몸은 집에 있지만 실제로 그 로봇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는 것이죠. They can even talk, 심지어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With their teachers, 그들의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친구들과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Chapter 3. Ways to use robots. People can use robots to do chores. Some robots can clean a cat's litter box. Others can mow the lawn or clean rain gutters. Some toy robots act like pet dogs. They play fetch and learn tricks. The military uses robots for many things. Some of those robots can fly high in the sky. They can take pictures from above. Robots help some kids go to school while they stay at home. Students can move the robot from one class to another. They can see through its camera. They can even talk with their teachers and friends.
0: 자, 마지막 부분 한번 이어서 볼까요? Future of robots. 로봇의 미래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The technology around robots is

0: still developing. 로봇을 둘러싼 기술들, 즉 로봇에 대한 기술들은 is still developing, 여전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develop 하면 발전하다, 개선시키다, 뭐 개선하다, 좋아지다 이런 의미죠. 계속해서 막 발전하고 있습니다. People are working to make robots better and better. 사람들은 일하고 있습니다. are working.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to make 만들기 위해서 로봇들을 better and better,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n the future, 미래에는 robots may do more jobs for people. 로봇들은 할지도 모릅니다. may는 추측이죠. 어떤 추측이에요. 로봇들은 할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일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robots may work at restaurants. 로봇들은 레스토랑에서 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레스토랑에서 로봇들이 서빙하는 거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로봇이 대신 서빙을 하고 로봇이 다 먹은 그릇을 이렇게 치워가기도 하고 우리가 넣어줘야 되지만 그것을 대신 운반하는 그런 로봇들도 현재 상용화가 되어 있고 실제로 제가 봤다면 이미 그게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They may help take care of elderly people.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 로봇들은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Take care of라는 것은 아주 많이 쓰죠. 바로 돌보다라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을 도울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돕냐면 elderly라고 하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의 연세가 많으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도울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로봇들이 있다면 참 유용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서 이런 로봇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로봇에 대한 글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이제만큼 읽은 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Chapter 4. The Future of Robots. The technology around robots is still developing. People are working to make robots better and better. In the future, robots may do more jobs for people. Robots may work at restaurants. They may help take care of elderly people.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 그리고 의미들을 한번 접해보았는데요. 그런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Chore. Chore. People can use robots to do chores. Litter. Litter. Some robots can clean a cat's litter box. Mow. Mow. Others can mow the lawn. Fetch. Fetch. Some toy robots act like pet dogs. They play fetch and learn tricks. Take care of. Take care of. They may help take care of elderly people.
0: 사실 이 비문학이라는 것. 비문학은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창작 픽션 안에도 글의 흐름이 있고 어떤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특히나 논픽션은 문단별로 주제를 묶을 수도 있고요. 혹은 쭉 전체 글을 다 요약하는 그런 유형의 글이 많습니다. 오늘도 로봇이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활용하는지 그리고 로봇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는 게 왜 필요하냐 하면 바로 이 글이라는 것은 사람이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를 글로 적은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말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텍스트 형태로 글의 형태로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글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어로 된 글을 쭉 보면서 아, 그 글에서 무엇을 이 작가가 글쓴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가 그것을 파악하는 게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이 메시지 그 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전달하려는지 그 메시지를 딱 캐치해내는 것. 그래서 어떨 때는 요약하기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어떨 때는 주제를 적어보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이런 연습을 모든 글을 다 주제와 요약하기, 주제를 적어보고 요약하는 것을 모든 글을 다 해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어떤 글은 또 좀 해보기도 하고 어떤 글은 좀 패스하기도 하고 이렇게 적절한 빈도로 가정과 학교에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혹시나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365 영어 다이어리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신가요?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때면 이 달콤한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면 마음이 좀 많이 풀어지더라고요. 자, 우리 헬렌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헬렌의 다이어리 함께 볼까요?
1: 나는 오늘 독후감도 쓰고 수학 숙제도 끝내야 한다.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다 마치기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 처음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언니는 내게 스트레스를 풀려면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라는 조언을 했다. 다행히도 마음에 위로를 주는 음악이 정말로 기분을 한결 나아지게 해주었다.
0: 네, 재미있게 보셨나요?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문장부터요. 차근차근 영어로 옮겨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어요. 나는 오늘 독후감도 써야 하고 수학 숙제도 끝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책을 읽고 나서 쓰는 이 독후감, 영어로는 book report, book report 라고 하고요. 수학 숙제는 math assignment, math assignment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저는요, 독후감을 써야 해요. I have to write a book report. I have to write a book report. 그리고요, 오늘 수학 숙제도 끝내야 됩니다. And finish my math assignment today. And finish my math assignment today.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I have to write a book report and finish my math assignment today.
0: 하루에 이 많은 일을 하려면 정말 시간도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헬렌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요. 시간은 너무나 적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너무 많은 이라고 할 때에는 영어로 too much, too much 라고 표현하고요. 반대되는 의미로 너무나 적다 라고 하시려면 too little. Too littl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할 시간이 적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끝마칠 시간이 적다라는 뜻일 겁니다. 자, 끝내다. 물론 finish라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 오늘은 complete, complete이라는 새로운 표현도 좀 챙겨갈게요. 끝내다, complete. 자, 그럼 이 두 표현 잘 이용해서 문장 만들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요,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I have too much work to do. I have too much work to do. 그리고 시간은 너무나 적어요. And too little time. And too little time. 그 일을 끝마칠 시간 말입니다. To complete it. To complete it. 해주시면 되겠죠?
2: I have too much work to do. And too little time to complete it.
0: 자, 이렇게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을 때 바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처음에는요, 진짜 집중도 안 됐어요 라고 할 때 처음에는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at first, at first. 이고요. 자,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요? 너무나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어디 어디에 집중한 상태를 유지하다,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 라고 했을 때 stay focused on, stay focused on 이란 표현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처음에는요, at first, at first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I felt so stressed. I felt so stressed. 그래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That I couldn't stay focused on work. that I couldn't stay focused on work.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2: At first, I felt so stressed that I couldn't stay focused on work.
0: 자, 이런 헬렌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던 언니가 그러면 스트레스를 좀 풀기 위해서 이 클래식 음악을 좀 들어볼래? 라는 충고를 했답니다. 자, 우리 클래식 음악, 영어로는 classical music이니까 클래식 음악을 듣다 라고 하시려면 listen to classical music. Listen to classical music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듣다 보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스트레스를 풀다 라고 했을 때는 relieve란 동사를 쓰셔서 relieve stress, relieve stress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니가요, 제게 충고를 했어요. My sister advised me. My sister advised me. 이 클래식 음악을 좀 들어보라고 말입니다. To listen to classical music. To listen to classical music.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요. To relieve stress. To relieve stress. 해주시면 되겠죠?
2: My sister advised me to listen to classical music to relieve stress.
0: 자, 과연 이 클래식 음악이 우리 헬렌에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다행히 아주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음악 중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이라고 할 때에는 soothing music, soothing music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soothing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마음을 달래주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훨씬 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스트레스 없이 좀 느긋하고 편안한 마음의 상태를 영어로는 relaxed, relaxed 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다행히도요. Fortunately, fortunately 그 마음을 달래주는 음악이요. Soothing music. Soothing music, 정말로 제 마음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Really made me feel a lot more relaxed. Really made me feel a lot more relaxed.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Fortunately, soothing music really made me feel a lot more relaxed.
0: 자, 이렇게 해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다라는 헬렌의 다이어리 함께 했습니다. 자, 공부한 내용 잘 떠올리시면서요. 우리 헬렌의 다이어리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2: I have to write a book report and finish my math assignment today. Too much work to do and too little time to complete it. At first, I felt so stressed that I couldn't stay focused on work. My sister advised me to listen to classical music to relieve stress. Fortunately, soothing music really made me feel a lot more relaxed.
0: 네, 표현 하나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잭의 다이어리도 함께 할 텐데 우리 잭도 헬렌 못지않게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인지 우리 잭의 다이어리 함께 만나볼게요.
3: "오늘은 과학 보고서도 써야 하고 역사 퀴즈를 대비해 공부도 해야 한다.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끝낼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지가 않다. 처음에는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깨 근육이 뭉쳤다. 엄마는 내게 따뜻한 물에 목욕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라는 조언을 해주셨다. 다행히도 따뜻한 물이 긴장된 근육과 스트레스를 정말 풀어주었다.
0: 네, 재미있게 보셨나요? 우리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어깨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기 쉬운데 우리 잭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문장부터요. 함께 영어로 옮겨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는요, 오늘 과학 보고서도 써야 하고요. 그리고 역사 퀴즈에 대비해서 공부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과학 보고서를 쓰다 라고 할 때, 물론 write 라는 표현도 쓰실 수 있겠지만, 과학 보고서에 노력을 좀 들여야 된다, 공을 들여야 된다 라는 의미로 work on, work on. 이라는 표현을 좀 활용해 볼 거고요. 역사 퀴즈에 대비해서 공부도 해야 된다잖아요. 자, 이렇게 무엇 무엇을 목표로 공부하다, 뭐에 대비해서 공부하다 라고 할 때는 study for, study for 라는 표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차근차근 만들어 보자면 저는요, 과학 보고서도 써야 하고요. I have to work on my science report. I have to work on my science report. 그리고 역사 퀴즈에 대비해서 공부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이에요. And study for the history quiz today. And study for the history quiz today. 해주시면 되겠죠?
4: I have to work on my science report and study for the history quiz today.
0: 자, 듣기만 해도 우리 잭이 참 스트레스가 많겠구나라는 생각 드시죠? 그러면서 우리 잭은 너무나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충분치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해야 할 일, 할 일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things to do, things to do 라는 표현을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충분한 시간, 이라고 할 때는 enough time, enough time 이니까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만 넣어주시면 시간이 충분치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문장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요,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I have too many things to do. I have too many things to do. 그런데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And not enough time. And not enough time. 그 일들을 끝낼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To finish them. To finish them. 해주시면 되겠죠?
4: I have too many things to do and not enough time to finish them.
0: 자, 그러면서 심지어는 처음에는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깨 근육이 뭉쳤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스트레스를 너무나 받다, 스트레스에 지친이라고 했을 때 강조의 의미로 out까지 붙이셔서 stressed out, stressed out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어깨 근육이 뭉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어깨는 shoulder, 이고 근육은 muscle이니까 shoulder muscle, shoulder muscle이라고 해주시면 이제 어깨 근육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저 처음에는요, at first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I felt so stressed out, I felt so stressed out. 그래서 제 어깨 근육이요, that my shoulder muscles, that my shoulder muscles 다 뭉쳤어요. got tight, got tight 해주시면 되겠고요. 원래 tight가 이 꽉 조이는 이란 뜻이니까 어깨 근육이 꽉 조여있다, 즉 어깨 근육이 뭉쳤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4: At first, I felt so stressed out that my shoulder muscles got tight.
0: 자, 이런 잭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시던 어머니께서 제가 따뜻한 물에 목욕을 좀 해보렴, 그러면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줄어들 거야 라는 조언을 해주셨답니다. 자, 여러분, 목욕하다가 영어로는 take a bath, take a bath 이니까 따뜻한 물에 목욕한다 라고 하시려면 take a warm bath, take a

0: reduce라는 표현도 쓸수 있거든요. 자, 그럼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께서 제게 조언해 주셨어요. My mom advised me. My mom advised me.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라고요. To take a warm bath. To take a warm bath.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요. To reduce stress. To reduce stress. 해주시면 되겠죠?
1: My mom advised me to take a warm bath to reduce stress.
0: 자, 과연 어머니의 충고가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니까 긴장된 근육과 스트레스가 저절로 풀어졌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자, 우리 앞에서 근육은 muscle이라고 했고요. 긴장된 근육이라고 하시려면 tense muscle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긴장된 근육을 좀 풀어준다라고 했잖아요. 자, 무언가를 풀어주다. relax란 동사까지 활용하셔서 relax one's tense muscles. relax one's tense muscles 라고 하시면 긴장된 근육을 풀어줍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문장 도전해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다행히도요. fortunately, fortunately, 그 따뜻한 물이요. warm water, warm water. 긴장된 근육과 스트레스를 풀어줬습니다. Really relaxed my tense muscles and stress. Really relaxed my tense muscles and stress.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Fortunately, warm water really relaxed my tense muscles and stress.
0: 자, 이렇게 해서 따뜻한 물에서 목욕을 하고 나서 스트레스가 한결 덜해졌다라는 제게 다이어리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게 다이어리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 I have to work on my science report and study for the history quiz today. I have too many things to do and not enough time to finish them. At first, I felt so stressed out that my shoulder muscles got tight. My mom advised me to take a warm bath to reduce stress. Fortunately, warm water really relaxed my tense muscles and stress.
0: 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잖아요. 보통 스트레스는 뭔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을 때 발생하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의 useful expression은 저는 너무나 많은 무엇무엇이 있습니다. I have too many 라는 표현을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요. 저는요, 기억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무슨 일이 많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기억하다가 remember 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 have too many things to remember. I have too many things to remember.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런 문장은 어떤가요? 저는요, 이 읽어야 할 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역시 book과 read라는 기본 표현을 사용하셔서, I have too many books to read. I have too many books to read.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다이어리 속 문장까지 함께 도전해 볼게요. 저는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라고 했을 때, 해야 할 일, Things to do 였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I have too many things to do. I have too many things to do.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useful expression까지 충분히 활용하셔서 스트레스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적어줄 차례입니다. My own diary 함께 볼게요. 여러분은 어떨 때 스트레스가 쌓이시고 또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우리 EBSE 365 영어 다이어리 게시판에 다른 친구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자, 우리 이 시간만큼은 정말 스트레스 없는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우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음악, 뭐 악기 이런 표현들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3. Music. I can say I play an instrument.
0: All right, let's start with warm-up. Warm-up부터 해볼게요. Oh, it's music class. 음악 수업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어떤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네요. So, what instruments do they play? 저쪽 여자친구부터 한번 볼까요? 아, 기타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작아서 우쿨렐레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우쿨렐레. 영어일까요? 그리고 우리 중간에 있는 친구는 멜로디언을 연주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멜로디언? 이게 올바른 영어 표현일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리코더를 연주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리코더도 영어일까요? 자, 궁금하시죠? There are so many instruments that they play. 자, 이런 악기들을 많이 연주하지만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는지도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Let's learn those expressions in English. 자, 그럼 그 전에 우리 오늘의 dialogue, 대화부터 듣고 올까요?
1: What instrument do you play?
2: I play the piano.
1: That's great. I play the violin.
2: Wow. Are you good?
1: Not really, but I practice a lot.
0: 대화 잘 들었죠? 악기 이름이 나왔는데 어떤 악기였는지 잘 들렸나요? 우리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What instrument do you play? What instrument do you play? 라고 물어보면 어떤 악기를 연주해요? 라는 질문이 돼요. 여기서 instrument라는 단어가 좀 길긴 하지만 악기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instrument. 자, 그리고 play가 여기서는 악기를 하다, 뭐 연주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보통 악기를 연주하다라고 할 때는 항상 play를 쓰니까 이건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what instrument do you play? 라고 했더니 I play the piano 라고 대답을 했네요. piano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피아노죠, 그쵸? 같은 영어 표현이긴 한데 발음이 조금 달라요. I play the piano, piano. 이렇게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I play the 다음에 이제 악기 이름이 오면 내가 그 악기를 연주할 줄 알아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악기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 기타의 경우는 I play the guitar. 이거는 이음절의 강세가 있죠?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 play the guitar. Good job. 나는 첼로를 연주할 줄 알아. I play the cello. 이게 ch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ch가 아니라 그냥 c로 시작한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I play the cello. 나는 플루트를 연주할 줄 알아. I play the flute. 자, 우리는 플루트라고 하는데 flute 하나의 음절로 발음해 주세요. 자, 그럼 요거 말고도 다른 악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종 악기 이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악기를 I play the 뒤에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요거 뭐예요? 바이올린. 영어로는 발음이 violin, violin. 그리고 첼로 아까 했었죠? cello, cello. 그리고 좀 더 큰 콘트라베이스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double bass 혹은 contrabas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flute, flute. 발음 연습 계속 해주세요. 이렇게 생긴 악기는 오보에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oboe. oboe, oboe라고 하지 않아요. oboe. 그리고 얘는 색소폰이잖아요. saxophone.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요. saxophone.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guitar, guitar. 그리고 piano, piano. 트럼펫은 trumpet, trumpet. 이렇게 발음하고요. 이렇게 생긴 악기는 또 French horn이라고 부르죠. French horn. 하프는 harp, harp. R 발음 잘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실로폰은 여러분 xylophone이라고 해요. X로 시작하죠. xylophone인 거 요거 발음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런 악기 이름들 I play the 뒤에 넣으면 되겠죠. That's great. 오, 좋네 라고 하면서 I play the violin. 바이올린을 나는 연주할 줄 알아 라고 또 얘기를 했죠. Wow, are you good? 너 잘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Are you good가 너 잘해? 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착한 어린이예요 라는 의미를 가질 때도 있지만 지금은 악기를 연주하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잘하니? 라는 의미가 돼요. 이렇게 are you 다음에 어떤 상태를 넣으면 너는 요런 상태니? 뭐 요런 거니?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re you sick? 너 아프니? 라는 말이 되겠죠. 같이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Are you sick? Good. 너 늦었니? Are you late? Are you late? 너 행복해?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자, 이렇게 많이 연습해 주시고 너 잘하니? 라고 했더니 Not really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 라는 말이에요. Really는 정말로 라는 뜻으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Not really니까 그렇게 정말로 잘하진 않아. 뭐 요런 그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But 하지만 I practice a lot 이라고 얘기를 했죠. Practice가 연습하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a lot 많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많이 연습해 라는 의미입니다. But I practice a lot.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What instrument do you play?
2: I play the piano.
1: That's great. I play the violin.
2: Wow, are you good?
1: Not really, but I practice a lot.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Time입니다. Looking at this picture again. It's music class. 자, 음악 수업 시간이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여쭤보시네요. What instrument do you play? 자, 어떤 악기를 연주할 줄 아니? 라는 질문이었죠. What instrument do you play? 자, 어떤 인스트루먼트를 플레이 하는지 우리 저 끝에 친구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I play the ukulele. 어? 아까 우쿨렐레라고 했잖아요. 근데 발음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ukulele라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ukulele. ukulele. I play the ukulele. 네, 잘했어요.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리 중간에 있는 친구는 뭘 연주할 줄 알아요? 멜로디언인데 I play the melodica. 라고 하네요. 멜로디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영어로는 멜로디카라고 부릅니다. I play the melodica. 또 이음절의 강세가 있죠. 자, 따라해볼까요? melodica, melodica. I play the melodica.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멜로디언을 연주할 줄 알죠? 그럼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친구는 리코더를 연주할 줄 아네요. I play the recorder. 요거는 비슷하네요. 그쵸? 맞아요. 그런데 R 발음을 주의해야 되겠죠? recorder, recorder. I play the recorder. 그쵸? I play the recorder. 이렇게 말하면 돼요. 선생님이 또 That's great. 와, 너무 잘하네. Are you good? 잘하니? 라고 여쭤보셨어요. 우리 친구들 잘할까요? Yes! 다 잘 연주하나 봐요. 그래서 yes라고 대답을 했네요. 그런데 또 어떤 친구는 not really. 저 별로 잘 못해요. 이렇게 또 대답을 했고요. 나 잘해요 라고 할 때는 I am good.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겠죠? I am good. Very good.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다 연습을 많이 하나 봐요. 아까는 I practice a lot 이라고 했는데 우리들은 연습을 많이 해요. We practice a lot. 이렇게 we로도 바꿔서 쓸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We practice a lot. We practice a lot. Good job. 맞아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각종 악기 이름도 우리가 배웠는데 다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If you're ready, I'm ready. Let's start. What instrument do you play? What instrument do you play? Piano. Piano. I play the piano. I play the piano. Good. Violin. Violin. I play the violin. I play the violin. Good job. Ukulele. Ukulele. I play the ukulele. One more time. I play the ukulele. Good job. Melodica. Melodica. I play the melodica. I play the melodica. Recorder. Recorder. I play the recorder. I play the recorder. Very good. Good. Good. Are you good? Are you good? Practice. Practice. I practice a lot. I practice a lot.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I play an instrument.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인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맞아요. 악기를 연주하다라고 할 때는 play를 쓰는 거 항상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I play the 다음에 내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의 이름을 넣으면 되는데 다양한 악기 이름도 오늘 배웠잖아요. 다 잘 기억나죠? 우쿨렐레는 ukulele. 멜로디언은 melodica. 잘했어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많이 많이 복습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는 음악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정 악기를 연주해보고 싶어, 배우고 싶어 라는 표현을 같이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3. Music. I can say that I want to learn an instrument.
0: It's time for warm-up. Warm-up 시간이에요. Oh, it's music class. 자, 여기도 역시 음악 수업인 것 같은데요. The two friends are playing an instrument each. 각자 악기를 하나씩 들고 있네요, 그죠? Look at the boy. What instrument is he holding on to? 우리 남자아이는 어떤 악기를 들고 있나요? 그쵸, saxophone. 맞아요. Then what about the girl? 우리 여자친구는요? Trumpet, that's right. 서로 악기를 보여주면서 나 이 악기 연주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서로 또 서로의 악기를 연주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럴 때 어떤 표현을 쓸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올게요.
1: What's that?
2: This is a guitar.
1: It sounds nice. I want to learn the guitar.
2: I can teach you.
1: Really? Thanks.
0: 자, 대화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What's that? What's that? 그건 뭐야? 라는 질문이죠. What's that? This is a guitar. 자, 이건 기타야 라는 대답이죠. This is a guitar. 자, 기타 앞에는 어가 붙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기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영어는 이 개수에 굉장히 민감한 예민한 그런 언어니까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나? 그 중에 하나다 그러면 무조건 앞에 어가 붙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this is a guitar. 이건 기타야 라고 얘기를 했죠. It sounds nice. 띵가띵가띵가띵 했었나 봐요. 어, 굉장히 좋게 들리네 라는 말이죠. It sounds nice. Sound가 뭐뭐하게 들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It은 그것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어떻게 들려 라고 할 때는 It sounds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면 돼요. 자, 방금 전에는 nice라는 말을 썼었죠? 한번 다른 것도 넣어볼게요. It sounds terrible. 자, terrible이라고 하면 정말 안 좋게 들린다. 약간 너무너무 이상하게 들려. 정말 듣기 싫어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It sounds terrible. 연습해볼까요? It sounds terrible. It sounds terrible. Good job. 어머,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게 들려요. 라고 할 때는 It sounds okay. It sounds okay.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만약에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잘 연주를 못하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끽끽 이런 소리가 나요. 우리 쥐가 찍찍거리는 소리를 squeak, squeak 한다고 하거든요. 혹은 유리에 꽥꽥 소리 나잖아요. 닦을 때 삑삑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squeak, squeak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비슷한 소리가 날 때는 squeaky 하다고 하거든요. It sounds squeaky.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같이 연습해 볼까요? It sounds squeaky. It sounds squeaky. 잘했어요. 오, 좀 이상하게 들려요. It sounds weird.

0: word. It sounds weird.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I want to learn the guitar. 기타 소리가 너무 nice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타를 배워보고 싶어 라고 말을 했네요. I want to learn the guitar. 자, I want to learn the 다음에 악기가 오면 그 악기를 내가 배우고 싶어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 기타는 여러 개니까 그 중에 하나라서 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더예요? 여기서는 기타라는 악기 자체, 그것을 배우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든 말든 이 경우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the 다음에 악기가 온다는 거.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질 수 있으니까 많이 연습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럼 연습해 볼게요. 나는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 I want to learn the violin. I want to learn the violin. 나는 플루트를 배우고 싶어. I want to learn the flute. I want to learn the flute. 나는 하프를 배우고 싶어. I want to learn the harp. I want to learn the harp. 나는 클라리넷을 배우고 싶어. I want to learn the clarinet. 자, clarinet. 이게 바로 클라리넷이라는 악기의 이름이에요. I want to learn the clarinet. 이런 식으로 악기 이름을 넣으면 되겠네요. I can teach you.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수 있어 라는 말이에요. I can teach you. 자, 그런데 이 teach 대신에 다른 단어를 넣어서 내가 너에게 뭐뭐 해줄 수 있어 라는 말로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can call you. 내가 너한테 전화할 수 있어 라는 말이겠죠. I can call you. 연습해 볼까요? I can call you. Good.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I can help you. I can help you. 그쵸? 내가 너를 밀어줄 수 있어. 우리 그네 탈 때 서로 밀어주잖아요. I can push you. I can push you. 네, 그네 탈 때 말고는 친구 밀면 안 돼요. I can push you. 자, 그리고 I can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해줄 수 있어 라는 말이죠. I can tell you. I can tell you. Good job. Really? 정말로? Thanks. 고마워. 라고 말을 했네요. 네, 저도 누군가가 이렇게 악기를 가르쳐 줄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대화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1: What's that?
2: This is a guitar.
1: It sounds nice. I want to learn the guitar.
2: I can teach you.
1: Really? Thanks.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죠. Wow, it's music class again. And the two kids are holding an instrument each. 자, 어떤 악기를 들고 있고 어떤 악기를 배우고 싶은지 우리 말을 한번 해볼게요. What's that? 그건 뭐야? 라는 질문이죠. 뭐 악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뭐든지 그거 뭐야?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죠. What's that? 자, 어떤 악기일까요? 일단 우리 여자친구는 트럼펫을 들고 있네요. 그쵸? Trumpet. This is a trumpet. 이거는 트럼펫이야 라는 말인데 트럼펫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라서 This is a trumpet 이라고 했죠. This is a trumpet. 혹은 It's a trumpet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This is, it's 뭐 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It's a trumpet. It's a trumpet. 자, 그랬더니 우리 남자친구가 트럼펫이 멋있어 보였나 봐요. I want to learn the trumpet. 자, 여기서는 더로 바뀌죠. I want to learn the trumpet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트럼펫을 배우고 싶어 라는 말이죠. 자, 큰 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want to learn the trumpet. I want to learn the trumpet. 자, 우리 여자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I can teach you.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 라는 말이죠. I can teach you. 너무 착한 친구네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남자친구가 들고 있는 악기가 궁금했나 봐요. What's that? 이라고 또 물어봤죠. What's that? 뭔가요? 그쵸? Saxophone. 이렇게 발음하죠. Saxophone. This is a saxophone. 이거는 색소폰이야 라는 말이죠. 근데 아까 또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It's a saxophone. It's a saxophone. 자, 우리 여자친구도 배우고 싶어 하니까 우리 남자친구가 I can teach you 라고 말을 했네요. I can teach you.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악기를 가르쳐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혹시 배우고 싶은 악기가 있나요? I want to learn the 다음에 그 악기 이름을 넣으면 그 악기를 배우고 싶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 표현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we're gonna do the chant. Let's start now. What's that? One more time. What's that? Nice. Nice. It sounds nice. It sounds nice. Terrible. Terrible. It sounds terrible. It sounds terrible. Squeaky, squeaky. It sounds squeaky. It sounds squeaky. Guitar, guitar. I want to learn the guitar. I want to learn the guitar. Violin, violin. I want to learn the violin. I want to learn the violin. Clarinet, clarinet. I want to learn the clarinet. I want to learn the clarinet. Teach, teach. I can teach you. I can teach you. Help, help. I can help you.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 want to learn an instrument. 악기를 배우고 싶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인데요. 할 수 있죠? 잘했어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다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아홉 시 교재 케일은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음악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우리 친구들 혹시 밴드, 오케스트라 이런 음악 단체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이번 시간에는 나는 밴드 활동을 해, 나 오케스트라 단원이야 이런 표현들을 함께 배워볼게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3. Music. I can say that I'm in a band.
0: It's time for warm-up. 자, warm-up 시간이에요. Oh, look! Here's an orchestra. 자, 오케스트라인데요. 오케스트라는 관현악단을 오케스트라라고 하죠. 그래서 뭐 각종 관악기, 현악기 등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오케스트라라고 하죠. 근데 우리 친구가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나 봐요. Wow, he's going to play in an orchestra. Well, don't you want to go and see? 우리도 그 공연을 보러 가고 싶죠, 그쵸? 그럴 때 어떤 표현들을 쓸 수 있을까요? Then why don't we listen to today's dialogue? 자, 오늘의 대화 먼저 듣고 올게요.
2: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1: I'm busy.
2: Why?
1: I'm in a band. We have band practice.
2: Cool. Can I come and watch?
1: Sure.
0: All right. Let's check out the dialogue. 다이얼로그에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 같이 볼게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자, what are you doing? 까지는 우리가 이미 배운 표현이에요. 뭐해? 라는 표현이었죠. This weekend라고 했는데, this weekend가 바로 이번 주말이라는 표현이에요. This weekend, 이번 주말.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라고 하면 이번 주말에 뭐해? 라는 질문이 되겠죠. 이렇게 what are you doing 다음에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이 오면 그때 뭐 할 거야? 뭐해? 라는 질문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What are you doing today?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잠시만요. 미래 시간이라는데 왜 today 오늘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뭐 할 거야? 라는 거는 아직 오늘이 다 안 갔잖아요. 그래서 매우 가까운 미래인 거죠. 그래서 today도 넣을 수가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today? What are you doing today? 오늘 뭐 할 거야? 라는 질문이겠죠? 같이 큰 소리로 연습해 볼까요? What are you doing today? What are you doing today? Good job. 자, 또 미래 시간 this afternoon을 넣어볼게요. 오늘 오후라는 뜻이에요. What are you doing this afternoon? What are you doing this afternoon? 자, 이거는 이제 오전이 좀 지난 후에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겠네요. 그쵸? Today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어볼 수 있고 자, 오늘 오후에 뭐 할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this afternoon? 다음 주에 뭐 할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next week?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What are you doing next week? 자, 그리고 내년에 뭐 할 거야? 좀 더 큰 계획에 대해서 말할 때는 연간 계획을 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What are you doing next year? What are you doing next year? Good job. I'm busy. 나 바빠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쵸? I'm busy. Why? 왜? 왜 바쁜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I'm in a band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Band가 바로 밴드라는 뜻으로 보통 뭐 기타리스트, 드러머, 뭐 일렉트릭 기타, 베이스 이렇게 모여서 밴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 밴드가 바로 밴드예요. 발음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오케스트라에 있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아까 얘기했던 오케스트라, 음악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I'm in a band라고 했잖아요. 오케스트라도 역시 I'm in an orchestra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in은 어디 어디 안에라는 표현이다라고 우리 배웠었잖아요.

0: 어디에 속해 있을 때는 in을 써요. 밴드나 오케스트라는 다 어떤 단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일원, 거기에 멤버일 때에, 고를 때 in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밴드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밴드에 내가 속해 있는 거니까 I'm in a band 이고요. 오케스트라도 역시 여러 개 중에 하나니까 I'm in an orchestra라고 할수 있는 거죠. 오케스트라가 모음 소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an orchestra, 어가 언으로 바뀌는 거고요.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We have band practice. 자, band practice라고 했는데 band practice가 바로 밴드 연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말에 밴드 연습이 있어라는 말을 한 거네요. 그죠? We have band practice. 쿨! 자, 쿨이라고 했는데 이 쿨은 물론 시원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멋진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멋지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Can I come and watch? 라고 물어봤죠. 내가 와서 봐도 돼? 라는 질문이에요. 자, watch는 보다라는 뜻인데 좀 장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내가 봐야지 하고 볼 때, watch를 쓰죠. 보통 연습 시간은 뭐 1분 안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교적 긴 시간이기 때문에 와서 봐도 돼? 연습하는 걸 보는 거니까 watch를 쓴 거고요. 자, 그래서 cool, 멋진으로 쓴다는 거. 그 다음에 can I come and 다음에 watch라고 했지만 이 watch 대신에 다른 행동을 넣어서도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나 와서 들어도 돼? Can I come and listen? 이라고 할수 있겠죠. Can I come and listen? Listen이 아니고요. 여기는 발음은 listen. T 발음이 발음이 안 나요. Can I come and see? 자, see나 watch나 비슷하게 보다라는 뜻인데 see는 그냥 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장시간 동안 보겠다 할 때는 watch지만 나도 와서 봐도 돼? 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때는 can I come and see? 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can I come and talk? 내가 와서 말해도 될까? can I come and talk?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can I come and learn?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learn이 배우다이니까 can I come and learn? 내가 와서 배워도 될까? can I come and learn? 자, 이렇게 연습 많이 해보세요. 자, 내가 와서 봐도 될까? 라고 했더니, Sure, 물론이지. 라고 또 대답을 했네요. 자, 이렇게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1: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2: I'm busy.
1: Why?
2: I'm in a band. We have band practice.
1: Cool. Can I come and watch?
2: Sur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Look, it's an orchestra practice.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일단 우리 여자친구가 굉장히 궁금해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할 거야?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렇게 물어봤죠. 자, 우리 친구는 뭘 할까요? 일단 I'm busy. 나 바빠. 라고 얘기를 하네요. I'm busy. Why? 아니, 왜 바빠? 라고 했더니, in an orchestra. 요 표현 기억나시죠? 그쵸? I'm in an orchestra. 나 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있어. 라는 말이죠. I'm in an orchestra. 자,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I'm in an orchestra. I'm in an orchestra. Good job. 자, 그런데 그냥 오케스트라에 뭐 속해 있는 게 주말에 바쁜 거랑 무슨 상관일까요? 아하, we have orchestra practice. 오케스트라 연습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 we have band practice 라고 했잖아요. We have orchestra practice.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쵸? We have orchestra practice. One more time. We have orchestra practice. 너무 재밌겠다. Can I come and watch? 내가 가서 봐도 될까? 라는 뜻이죠. Can I come and watch?

0: Watch? Can I come and watch? 이 watch가 다시 한번 장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볼때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나도 하고 싶다, 오케스트라. Can I come and join you?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Can I come and join you? Join은 합치다, 뭐 합류하다, 함께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도 와서 너와 함께 연습해도 돼? 라는 의미인 거죠. Can I come and join you? Sure, 물론이지. 네,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I'm in a band, I'm in an orchestra 요 표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an I come and 뭐뭐? 요 표현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listen to the beat and chant with me. This weekend, this weekend.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This afternoon, this afternoon. What are you doing this afternoon? What are you doing this afternoon? Next week, next week. What are you doing next week? What are you doing next week? Band, band. I'm in a band. I'm in a band. Orchestra, orchestra. I'm in an orchestra. Watch, watch. Can I come and watch? Listen, listen. Can I come and listen? Join you, join you. Can I come and join you?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m in a band. 밴드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인데요. 할 수 있죠? Check. I'm in a band. I'm in an orchestra.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1: Number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야!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Number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 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 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 우리가 음악 그리고 악기와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나는 음악가가 되고 싶어, 특히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3. Music. I can say I want to become a musician.
0: It's warm-up time. 자, warm-up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하, 우리 남자아이는 놀이터에 친구랑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I think he wants to go and play in the playground. 근데 우리 여자친구는 안 되나 봐요. Well, why do you think so? 아, 첼로를 하는 친구인가 봐요. She plays the cello and she has to go to cello lesson. 첼로 레슨을 받으러 가는 길인 것 같아요. 놀이터에 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놀면 되겠죠. 자, 나중에 이 여자아이는 첼리스트,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자, 어떤 표현들을 우리가 쓸 수 있을지 대화를 통해서 먼저 들어볼게요.
1: Can you play with me tomorrow?
2: I can't. I have to go to my piano lesson.
1: Again? Didn't you go a few days ago?
2: I did. I want to become a pianist. I'm studying the piano very hard.
0: 대화 잘 들었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Can you play with me tomorrow? 너 나랑 내일 같이 놀 수 있어? 라는 질문이죠. Can you play with me tomorrow? Play with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와 함께 놀다 라는 뜻이죠. Tomorrow는 내일이고요. 그래서 내일 나랑 놀 수 있어? 라는 질문이었고요. Can you play with me tomorrow? 자, 그랬더니 I can't. 나 못 놀아 라고 하면서 I have to go to my piano lesson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I have to go to my piano lesson. have to는 꼭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ave to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꼭 해야 한다 이거든요. piano lesson은 피아노 레슨이죠. 네, 말 그대로 그겁니다. 그런데 go to my piano lesson이니까 나는 내 피아노 레슨에 꼭 가야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그쵸? 자, I have to go to 어디 어디라고 해서 나는 어느 장소에 꼭 가야 해 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 학교에 꼭 가야 돼. I have to go to school. I have to go to school 이라고 하면 되겠죠? 나 도서관에 꼭 가야 돼. I have to go to the library. library가 도서관이라는 의미예요. I have to go to the library. 나 치과에 꼭 가야 돼. I have to go to the dentist. the dentist가 바로 치과 과라는 뜻도 있고요. 아니면 치과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치과 선생님도 dentist라고 합니다. I have to go to the dentist. 나 우체국에 꼭 가야 돼. I have to go to the post office. post office가 바로 우체국이라는 뜻이에요. I have to go to the post office. I have to go to the airport. 공항에 꼭 가야 돼. I have to go to the airport.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Again? 또? 라는 뜻이에요. Didn't you go a few days ago? 아니, 며칠 전에 가지 않았어? 라는 질문이에요. 피아노 레슨 며칠 전에도 가지 않았니? 라는 말이겠죠. A few가 몇 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뭐 두 개, 세 개 이게 아니고 한 두세 개 정도라는 뜻인데

0: 네, a few days ago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며칠 전이라는 뜻입니다. 즉, 2, 3일 전 정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didn't you go 다음에 어떤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 오면 그때 뭐뭐 하지 않았어? 그때 가지 않았어? 라는 질문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didn't you go yesterday? 어제 가지 않았어? 라는 말이겠죠. Didn't you go yesterday? One more time. Didn't you go yesterday? Didn't you go 3 days ago? 라고 하면 3일 전에 가지 않았어? 라는 말이 되겠죠. Didn't you go 3 days ago? 5개월 전에 가지 않았어? Didn't you go 5 months ago? Didn't you go 5 months ago? 그리고 작년에 가지 않았어? Didn't you go last year?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Didn't you go last year? 자, 그랬더니 I did. A few days ago에 갔었어. I did. I want to become a pianist라고 얘기를 했네요. 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라는 말이죠. 피아니스트는 피아노 연주자를 뜻하죠. 자, become은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고요. pianist, 요 스펠링 잘 봐주세요. 피아노 연주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연주가의 이름은 이 악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피아노, 아까 뭐였죠? pianist였죠. 만약에 마지막에 끝나는 단어가 o처럼 모음이다. 그럼 빼고 ist를 넣어주면 돼요. pianist 이렇게 발음하고요. 그럼 violin은 어떻게 될까요? violinist가 돼요. 여기는 그냥 ist만 붙여주면 되겠죠. violinist, violinist, good. flute도 e로 끝나기 때문에 e를 생략하고 ist를 붙여서 flutist, flutist, 플루트 연주가입니다. 기타는 guitarist, ist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guitarist. 그러면 트럼펫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악기 이름 뒤에 IST를 붙여주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ER를 붙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트럼펫이 그렇습니다. 트럼퍼터라고 하죠. 트럼페티스트라고 하지는 않아요. 트럼퍼터, 트럼퍼터. 그리고 드럼 치는 사람은 드러미스트라고 하지 않죠. 드러머라고 합니다. drummer. 그래서 뭐 trumpeter, drummer처럼 er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다 ist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죠? 나는 피아노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I'm studying the piano very hard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study가 공부하다라는 뜻인데 악기도 공부하는 거에 속하죠. 그래서 study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Very hard는 정말 열심히라는 표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는데 우리 다시 한번 더 들어볼까요?
1: Can you play with me tomorrow?
2: I can't. I have to go to my piano lesson.
1: Again? Didn't you go a few days ago?
2: I did. I want to become a pianist. I'm studying the piano very hard.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우리 남자아이는 놀이터에 가고 싶죠. 그래서 Can you play with me? Can you play with me?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네요. 그쵸? 나랑 놀수 있어? Can you play with me? 그런데 만약에 시간을 얻는다? Can you play with me today? 오늘 나랑 함께 놀수 있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Can you play with me today? 그랬더니 우리 여자친구가 I have to go to my cello lesson 이라고 하네요. 그쵸? 나 첼로 레슨에 꼭 가야 해 라고 얘기를 했죠. I have to go to 기억나죠? I have to go to my cello lesson 이라고 했어요. 혹은 그냥 간단하게 나 첼로 레슨이 있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I have a cello lesson 이라고 하면 돼요. I have a cello lesson. 물론 I have my cello lesson 이라고 해도 되는데 내가 첼로를

0: want to become a cellist. 나는 첼로 연주자가 되고 싶어 라는 말이죠. I want to become a cellist. I want to become a cellist. 그래서 I'm studying the cello very hard. 정말 열심히 첼로를 공부하고 있어 라고 말했네요. 그래서 어제도 레슨을 가고 오늘도 가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m studying the cello very hard.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 pianist,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 cellist,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배웠고, I'm studying the cello very hard, 이렇게도 우리가 연습을 했죠. 그리고 I want to become a cellist, I have to go to my cello lesson, 이런 표현들도 배웠는데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we're gonna chant to the beat. Can you play with me tomorrow? Can you play with me tomorrow? Piano lesson. I have to go to my piano lesson. I have to go to my piano lesson. A few days ago. Ready? Didn't you go a few days ago? Didn't you go a few days ago? Pianist. I want to become a pianist. Can you play with me next week? Cello lesson. I have to go to my cello lesson. Yesterday. Didn't you go yesterday? Cellist. I want to become a cellist.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I want to become a musician. 음악가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인데 할 수 있죠? Check!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다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Bye bye!
1: Robocop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날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2: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1: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는 악기와 관련된 표현들, 또 음악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다 잘 기억이 나나요?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게요.
1: Week 33. Music. Instruments and musicians.
0: It's time for warm-up. Warm-up 시간이죠. Oh, look. The girl is playing the piano. 그쵸, 우리 여자애가 피아노를 잘 치고 있네요, 그쵸? 우리 남자애가 와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뭐 이럴 때 우리 쓸 수 있는 표현이 뭐 있죠? What instrument do you play? 어떤 악기를 넌 연주하니? Well, I play the piano.

0: 거예요. 혹은 이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해서 나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I want to become a pianist. 이런 표현들도 기억이 나고요. And look, there's a poster of an orchestra. 나는 오케스트라의 일원이야. 라는 표현도 우리 배웠었는데 기억나나요? We use the expression I'm in an orchestra.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듣고 올까요?
1: Today's topic. I can say which instrument I play or am interested in.
0: 자, 그럼 이번 주에 배운 내용들 본격적으로 복습을 해볼 텐데요. 우선 말하기 주제부터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I can say which instrument I play or am interested in. 내가 연주하는 악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혹은 내가 관심 있는 악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예요. 자, 우리가 각종 악기 이름도 배웠고, 뭐 악기를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런 표현들도 배웠는데, 그런 걸 집중적으로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What instrument do you play? What instrument do you play? 어떤 악기를 연주해요? 라는 질문이었죠. I play the piano. 나는 피아노를 연주해. 라는 말이었는데, 이 play가 바로 악기를 연주하다, 뭐 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I play the 다음에 악기만 넣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I play the guitar. 나는 기타를 연주해. I play the flute. 나는 플루트를 연주해. 자, 그럼 다른 악기 이름도 우리가 넣을 수 있겠죠? 여기 그림들이 있는데, 영어가 기억나는지 볼게요. 저기는 저 악기, 바이올린, 영어로는 violin. Good job. 그거보다 조금 더 크면서 이렇게 연주하는 저 악기는 cello. 그리고 여기 제 바로 옆에 있는 이큰 악기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죠. double bass, contra bass.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악기 이름은 Flute, 우리가 방금 했었죠. 자, 또 여기 저 까만 악기는 우리는 오보에라고 하지만 oboe라고 한다고 했어요. 색소폰은 비슷하죠. saxophone. 그리고 띵까 띵까 guitar. 여기 검정색 밑에 있는 악기는 piano. 다요 강세도 기억나죠? 자, 요 악기는 뭐예요? 바로 trumpet, 트럼펫이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또 트럼펫하고 비슷하게 생긴 악기는 French horn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 악기는 쉽죠? 하프, 근데 영어로는 harp이고요. 마지막으로 실로폰, 요거 좀 특이했죠. X로 시작하는 xylophone. 다 기억나죠? That's great. 좋다. I play the violin. 나는 바이올린을 연주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Wow, are you good? 너 잘해? 라는 질문이었죠. Are you good? 자, 이렇게 are you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면 너는 이러이러해? 라는 질문이었어요. Are you sick? 너 아프니? Are you late? 너 늦었니? Are you happy? 너 행복하니? 라는 말이었고요. Are you good? 이라고 물어봤더니 Not really. 아니, 별로. But I practice a lot. 하지만 연습은 정말 많이 해.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네요. 자, practice가 연습하다이고, a lot이 바로 많이라는 표현이었고요. What's that? 그건 뭐야? 라는 질문이었죠. This is a guitar. 이거는 기타야인데, 기타는 이 세상에 정말 많죠.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a guitar라고 한다고 했어요. 소리 들어보니까 It sounds nice. 참 좋게 들리네. 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it sounds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면 그렇게 들리네. 라는 말이었어요. 정말 너무 듣기 싫어요. It sounds terrible. 뭐 괜찮아요. It sounds okay. I want to learn the guitar. 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나는 기타를 배우고 싶어 라는 말이었죠. I want to learn the 다음에 악기가 오면 그 악기를 배우고 싶다라는 말이었어요. 예를 들어, I want to learn the violin.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요. I want to learn the flute. 플루트를 배우고 싶어요. I want to learn the harp. 하프.

배우고 싶어요였죠. I want to learn the clarinet. Clarinet은 클라리넷이었고요. I can teach you.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라는 말이었는데 teach 대신에 다른 행동을 넣을 수도 있었죠. I can call you. 내가 너한테 전화할 수 있어. I can help you.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I can push you. 내가 그네 탈 때 너를 밀어줄 수 있어. I can tell you. 내가 너한테 말해줄 수 있어. 라는 표현이었죠.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너 뭐 해? 라는 질문이었어요. What are you doing? 뒤에 미래 시간을 넣어서 그때 너 뭐 할 거야? 라는 질문도 만들었죠. What are you doing today? 오늘 뭐 할 거야? 라는 말이었고요. What are you doing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뭐 할 거야? 라는 질문이었고 다음 주에 뭐 할 거야? What are you doing next week? 였죠. I'm busy. 나 바빠. 왜? Why? 물어봤어요. I'm in a band. 나 밴드의 일원이거든. 나 밴드 활동해. 뭐 이런 말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 물론 밴드가 밴드지만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고 I'm in 다음에 어떤 단체가 온다는 거였죠. So I'm in a band, I'm in an orchestra.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We have band practice. 우리 밴드 연습이 있거든 이라는 말이었죠. Band practice가 바로 밴드 연습이었습니다. Cool, 멋지다. Can I come and watch? 나도 와서 봐도 돼? 라는 말이었죠. So cool은 시원한이란 뜻도 있지만 멋진이란 뜻도 있었어요. Can I come and 다음에 watch 대신에 다른 행동을 넣어서 나도 와서 그 행동을 해도 돼? 라는 질문도 만들었어요. Can I come and listen? 내가 와서 들어도 돼? 라는 질문이었고요. 내가 와서 봐도 돼? Can I come and see? 였죠. 또, Can I come and talk? 내가 와서 말해도 돼? 라는 질문이었고요. Can I come and learn? 내가 와서 배워도 돼? 라는 또 질문이었죠. Can you play with me tomorrow? 라고 하면 너 나랑 내일 놀 수 있어? 라는 질문이었어요. I can't. 아니, 안 돼. I have to go to my piano lesson 이라고 했죠. 이렇게 I have to go to 다음에 어떤 장소가 오면 나는 이 장소에 꼭 가야만 해 라는 말이 됐었죠. 예를 들어 I have to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꼭 가야 해. I have to go to the library. 나는 도서관에 꼭 가야 해. I have to go to the dentist. 나 치과에 꼭 가야 돼 라는 말이었죠. 또 그리고 우체국은 post office였으니까 I have to go to the post office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Again? 또 간다고? Didn't you go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가지 않았어? 이렇게 질문을 했죠. A few는 몇 개라는 뜻으로 뭐 두세 개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a few days ago는 한 2, 3일 전, 며칠 전이라는 의미였죠. Didn't you go 다음에 어떤 과거 시간이 오면 그때 너 가지 않았어? 라는 질문이 됐어요. 어제 가지 않았니? Didn't you go yesterday? 3일 전에 가지 않았어? Didn't you go 3 days ago? 5개월 전에 가지 않았니? Didn't you go 5 months ago?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I did. 갔었지. I want to become a pianist. 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거든. 이라는 말이었어요. 자, 연주가 이름이 그 악기 이름에서 온다고 했죠? IST만 붙여주면 되죠? 피아노는 pianist, violin, violinist, flute, flutist, guitar, guitarist. 일반적으로는 이렇지만 ER 붙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Trumpet은 trumpeter, drum은 drummer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I'm studying the piano very hard. 나 정말 피아노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 이라고 또 말을 했네요. study가 공부하다 라는 뜻인데 악기를 공부할 때도 쓸 수 있고 very hard가 정말 열심히 라는 의미였어요. Now going back to the picture. 자, 그림을 보니까 이 대화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남자아이가 여자아이한테 What are you doing? 이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I play the piano. 이렇게도 여자아이가 말할 수 있고요. 또 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I want to become a pianist.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죠.

0: 있겠죠? 근데 우리 남자애가 나도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그러면 우리 여자애가 I can teach you 뭐 이런 표현도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이 배웠던 표현들 많이 많이 응용해 보세요.
1: What instrument do you play? I play the piano. I want to learn the piano. I can teach you. I'm in an orchestra. I want to become a pianist. I'm studying the piano very hard.
0: Tamkan.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nstruments and Musicians, 악기 이름과 그리고 Musicians, 음악가들 이름 말하는 거였는데 여러분 할수 있죠? Check! 정말 다양한 음악과 관련된 표현들 배워봤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주말 잘 보내고 왔어요? 쌤 안 보고 싶었어요? 이번 주도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3 Traffic Signs Monday What is a stop sign? I can say what a stop sign means.
0: 자, 우리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쌤이랑

0: 보러 갈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1: Here we go. 빠밤.
0: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여자아이가 지금 학교 앞에 서 있죠? A girl is standing in front of the school. 그리고 뭘 들고 있어? 정지 표지판을 들고 있습니다. She's holding a stop sign. 정지 표지판을 stop sign이라고 해요. 자, 지금 stop sign을 들고 어떤 상황인가 볼게요. 자, 지금 자동차랑 bicycle, 자전거가 멈춘 상태예요. A car and a bicycle are stopped. 지금 이 여자아이가 stop sign 이렇게 들고 있어가지고 다 지금 멈췄나 봐. 그쵸? 자, 오늘은 stop sig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 4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빠밤! Stop sign, stop sign. 정지 표지판이에요. 따라 해볼게요. Stop sign. Okay. 여기 sign이 바로 sign이에요. 이거가 G가 그 소리가 나잖아. signal 아닙니다. sign이라고 읽혀요. sign. Alright. 그 다음에 side. side. 변이라는 뜻이에요. 도형의 한 면 있잖아요. 그걸 side라 그래요. 왜 사각형도 보면은 네 개의 변이 있죠. 네 개의 면. 그걸 side라고 합니다. 해볼게요. side. side. Okay. 그 다음은 road. road. 도로예요. 따라 해볼게요. road. road. Okay. 로드 아니고 road. Alright. 그 다음은 corner. corner. 모퉁이 코너입니다. 해볼게요. corner. corner. 코너라고도 하죠. 근데 코너가 아니라 corner. 오케이, 잘했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가 look and talk였고요. 오늘의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2: Stop sign. This is a stop sign. It is red and has eight sides. We must stop when we see it. When we ride a bike or drive a car, we stop. We see it on roads, near schools, or corners.
0: 자, 얘들아 잘 들어봤나요? 우리 read and speak time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짜잔! 첫 번째 문장은 This is a stop sign. This is a stop sign. 스톱 사인이 뭐였지? 바로 정지 신호 또는 정지 표지판이었죠. 그쵸?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이것은 정지 표지판 또는 정지 신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볼게요. This is a stop sign. Ready? This is a stop sign. 정지 표지판 또는 정지 신호를 일컫을 때 stop sign이라고 하는 거 기억할게요. Okay? This is a stop sign. Alright. 두 번째는 It is red and has eight sides. Alright. 자, red는 강렬한 빨간색이죠. Eight sides 한번 볼게요. 자, eight sides 하게 되면은 여덟 개의 면이에요. 자, eight가 8이잖아요. 숫자 8. side는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듯이 면, 변이란 뜻입니다. 뭐 도형의 한 면. 그래서 eight sides 하면은 여덟 개의 면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우리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It is red and has eight sides. 이렇게 되면 그것은 빨간색이고 그리고 8개의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지 표지판이 8개의 면이 있고 빨간색이란 뜻이겠죠? 자, 우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It is red and has eight sides.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Ready? Go! It is red and has eight sides. Okay, 입이 크게 옆으로 늘려진 채로 말했죠? Alright, 그 다음은 We must stop when we see it. Alright. 자, 여기서 빨간색 단어 must는요. 꼭 해야 한다요. 그냥 해야 한다도 아니고 꼭 해야 한다요. must는 좀 이렇게 교통 법규나 규칙이나 안전에 관해서 말할 때 꼭 사용되는 단어예요. 꼭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must. Okay. stop은 멈추다라는 뜻이죠. 멈춰. stop. 오케이. 자, see는 보다죠. 그럼 우리 해석해보자. We must stop when we see it. 우리는 그것을 보았을 때, see 했을 때 must stop 해야 된대. 꼭 반드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정지 표지판을 무시하면 큰일 난다는 뜻이겠죠.

그쵸? 자, we must stop when we see it. 한번 따라해볼게요. 3, 2, 1. We must stop when we see it. 아이고, 잘했습니다. 정지 표지판 보면 꼭 멈춰야 돼요. Okay. 자, when we ride a bike or drive a car, we stop. 자, 이것도 해석해보자. Ride a bike, 자전거 타다죠. 자전거를 타다. Drive a car 하면 차를 운전하다죠. 뭐 우리 친구들이 이게 차를 운전할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부모님이 차를 운전하실 때도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When we ride a bike or drive a car, we stop.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그리고 차를 운전할 때 이 정지 표지판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 We stop. Okay? 자, okay.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When we ride a bike or drive a car, we stop. Ready, set, go. When we ride a bike or drive a car, we stop. Okay, 따라한 거 맞지? 선생님만 한 거 아니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we see it on roads, near schools, or corners 라고 나왔어요. 자, we see it on roads, near school.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Road 하면 도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지나가는 도로 있죠? Road, okay. 그 다음 near 하면은 뭐뭐 가까이에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school는 우리가 알듯이 학교고요. corner가 무슨 뜻이었지? 그치, 모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요. We see it on roads near school 하면은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에서 그리고 또는 모퉁이에서 we see it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여기서 일컫는 it이 뭐예요? 그 바로 stop sign이란 뜻이죠. 그쵸? Okay.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We see it on roads near schools or corners. Ready? Go! We see it on roads near schools or corners. 그쵸? corner가 우리가 돌 때 이제 보행자나 차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stop 해야 됩니다. 모퉁이에서도.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우리 퀴즈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The stop sign is green. Stop sign. 정지 표지판이 green. Is it green? I'm not gonna tell you what green is. 선생님이 green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지 않을게요. 자, is it O or X? I'll give you 3 seconds. 3, 2, 1. It's X. Oh, stop sign이 무슨 색이죠? Yes, it's red. 빨간색이죠? Green이면은 빼빔 틀린 거죠. 자, 다음 number two. We must stop when we see the stop sign. 우리는 stop sign을 보게 되면은 we must stop 해야 된다. 뭘까요? O일까요? X일까요? 3, 2, 1. The answer is Oh, of course we have to. We must stop when we see the stop sign. 정지 표지판을 보면은 당연히 우리는 stop 해야 하자. 오케이, 잘했습니다. 우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Stop sign, 정지 신호, 정지 표지판. This is a stop sign. 이것은 stop sign이에요. 정지 표지판이에요. It is red and has 8 sides. 이것은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8개의 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팔각형의 모양이잖아. 그쵸? We must stop when we see it. 우리는 그것을 봤을 때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Okay. When we ride a bike or drive a car, we stop.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or 또는 drive a car 운전할 때, 차를 운전할 때 이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We stop. 우리는 멈춰요. We see it on roads near schools or corners. 자, 이거는 어디, 정지 표지판은 어디에서 잘 보이냐면 We see it on roads near schools. 자, 학교 근처 도로에서, 도로들에서 또는 or corners, 모퉁이에서 우리는 이 stop sign을 잘 본다는 뜻이겠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 갔어요? 우리 그럼 넘어가기 전에 노란색 단어를 다시 한번 볼게요. Stop sign, 정지 표지판이죠. Stop sign. Okay, 이거 sign 할 때 signal 아니에요. G 소리 안 나요. Sign, alright? Side는 면이죠. 한 도형의 면을 말할 때 side, okay? Road는 무슨 뜻이야? 그쵸, 도로죠. Corner는
모퉁이 꼭 기억할게요.

신나는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볼게요. Bob up. This is today's picture. A girl is holding a stop sign. 여자애가 정지 표지판을 들고 있죠.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라고 시작을 해요. Hi. Please pay attention to the stop sign. 자, pay attention 하면은 집중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please pay attention to the stop sign. 이 정지 표지판에 집중을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Pay attention to the stop sign. Okay. 자, we are near a school. 우리는 학교 near가 무슨 뜻이었지? 그치, 가까이였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걸까? So we, you must stop이라고 합니다. So you must stop. Must가 무슨 뜻이야? 반드시 꼭 해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안전이나 규칙에 많이 사용된다 그랬죠? So you must stop.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라는 거죠. 자, bikes and cars, please stop completely. 라고 해요. completely 하면 완전히란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자전거들 그리고 자동차들, please stop completely. 완전히 멈추세요. 라고 이 아이가 지금 주의를 주고 있네요. 어우,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그쵸?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stop sign의 의미를 잘 알겠죠?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a stop sign means. 나는 정지 표지판의 뜻을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즐거웠나요? 우리 친구는 오늘 stop sign 되었죠? 꼭 기억할게요, 오케이?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봐요. Bye bye, butterfly!

0: listene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우리 친구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죠?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3. Traffic signs. Tuesday. What is a yield sign? I can say what a yield sign mean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자, 시작해볼게요. Here we go. 빠밤. 자,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늘도 저 여자아이가 또 등장했네. 어제도 봤잖아, 그쵸? 자, a girl is standing on the road. 자, road가 뜻이 뭐였지? 도로입니다. 자, 이 여자아이가 지금 도로 한가운데에 딱서 있어요. 근데 좀 위험하다, 그치? dangerous해 보여요. 자, 이 여자아이가 지금 뭘 들고 있냐면, yield라고 적혀있는 표지판을 들고 있습니다. She's holding a yield sign. 발음이 되게 좀 특이하지 않아요? Yield, yield. 그리고 지금 트라이앵글 모양으로 되어 있죠. 지금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뒤집힌 삼각형이죠. 거꾸로 뒤집힌 삼각형, upside down triangle shape입니다. 그리고 지금 cars가 보이죠? A silver car and a blue car. 어떤 상황인지는 선생님이랑 이따가 커튼 톡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오늘의 단어 네개 보자. 빠밤. 첫 번째는요, yield sign. Yield sign, 양보 표지판입니다. 근데 발음이 되게 특이하잖아? Yield. 자, 우리 친구들도 읽어볼게요. Yield sign. Ready? Yield sign. 이것도 마찬가지로 sign 할때 G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Signal 아니에요. Sign. Alright. 그다음에 triangle. Triangle. 삼각형 모양으로 지금 표지판이 되어 있죠? 근데 거꾸로 뒤집힌 삼각형이야. 그쵸? Upside down triangle. 자, 이 단어 triangle 해볼게요. Triangle. Okay. 자, 그다음에 slow down. Slow down. 속도를 줄이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속도를 줄여야 돼요. 차를 너무 이렇게 과속하면 안 되겠죠? 자, 해볼게요. Slow down. Okay. 자, 그다음 마지막은 take turns. Take turns. 자, 이거는 교대로 하다, 번갈아 하다, 또는 차례대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읽어볼게요. Take turns. Alright,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1: Yield sign. This is a yield sign. It is a red and white triangle. We slow down and look around. We let others go first. It helps people take turns on the road.
0: Read and speak time. 바로 시작해볼게요. 빠밤. 첫 번째 문장이에요. This is a yield sign. 선생님은 이 발음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게 sign의 뜻은 양보 표지판. 발음이 조금 특이하지만 그래도 꼭 기억하세요. Yield sign. Alright. 자, it is a red and white triangle. Alright. Red가 또 나왔네요. 우리 친구들 red가 뭔지 알아요. Red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Red. Alright. White는요? 바로바로 흰색이죠. 선생님 오늘 의상에도 지금 빨간과 이 하얀색이 보이죠? 자, triangle는 무슨 뜻이었어? 쌤이 알려줬는데. 그쵸. Triangle는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 It is a red and white triangle 하면은 그것은 빨간색과 하얀색의 삼각형이에요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아까 기억나나요? 아까 선생님이랑 봤던 그림에서 yield sign의 모양 이렇게 삼각형이었죠? 네, upside down triangle 이었어요. 그쵸? 거꾸로 뒤집힌 삼각형이었죠? Alright,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It is a red and white triangle. Ready, go. It is a red and white triangle. 아이고,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we slow down and look around. Okay, 자, slow down은 무슨 뜻이었지? 그쵸? 속도를 줄이다입니다. Slow down, slow down, slow down 하면 자,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속도를 줄여 라는 뜻이에요. Okay, look around은 무슨 뜻일까? Look around 하면은 주변을 살피다예요. So, yield sign을 보게 되면은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라 라는 뜻이겠죠? We slow down and look around. 우리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We slow down.

0: around. 좋아요. 이두 단어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Slow down. 천천히, 천천히 속도를 줄여. Look around. 주변을 살피다. 기억해서 평소에도 꼭 사용해 보세요. Okay. 자, we let others go first.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자, let는 뭘 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Let. Okay. Others 하면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Others go first. 자, go first는 먼저 가다예요. First가 첫 번째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Go first 하면 먼저 첫 번째로 가게 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let others go first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가게 하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우리 다시 해볼게요. We let Others go first.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들이 가게 해요. 그러니까 양보한다는 뜻이죠.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We let others go first. 잘했어요. 양보하는 모습 멋져요. 자, 그 다음은 It helps people take turns on the road. 오케이. 자, 이것도 볼게요. Help. 쌤이랑 많이 얘기해본 단어죠. Help 뭐예요? 돕다란 뜻입니다. 도와주다, 돕다. 그다음에 take turn 하면은 차례를 지키다란 뜻이야. 차례를 돌아가면서 뭔가를 하다. take turns. 우리 게임할 때도 야, 넌 차례 지켜. 이렇게 하잖아. 그쵸? take turns. 차례를 지키다. 돌아가면서 하다란 뜻이에요. take turns. 그다음에 road는 도로죠. 그쵸? 아까 차에 있던 도로 봤죠? 그래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It helps people take turns on the road. 그것은 자, On the road, 도로에서 사람들이 차례를 지키도록 help, 도와준대요. 무엇이 여기서 말하는 이시 뭐야? 그쵸, yield sign이죠. 양보 sign, 양보 표지판입니다.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리퀘스트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Number one, the yield sign is a circle. What is a circle? 자, 잘 생각해보고 어운지 엑스인지 친구들이 알려주세요. 3, 2, 1. Is it circle? Really? No, it is triangle. Red and white upside down triangle이죠? 그쵸? 빨간색과 하얀색이 섞인 upside down, 거꾸로 뒤집힌 triangle이었어요. 삼각형이었죠? 그래서 circle is wrong. 동그라미는 아니었어요. 원 형태가 아니었죠? 자, number two. We slow down and let others go first. 자, 우리는 그 yield sign을 보면은 slow down 하고 let others go first 해요, 안 해요? 자, 3, 2, 1. Is it O or X? It is O. Of course, we slow down and let others go first. 우리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게 하자. 그게 바로 yield sign의 의미죠. 잘했습니다. 자, 우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볼게요. yield sign. 자, 양보 표지판. This is a yield sign. 이것은 양보 표지판이에요. It is a red and white triangle. 그것은 빨간색과 하얀색의 triangle. 뭐야? 삼각형이에요. We slow down and look around. 우리는 slow down. 속도를 줄이고, 그리고 look around. 주위를 살펴요. We let others go first. 우리는 다른 사람이 먼저 가게 해요. We let others go first. It helps people take turns on the road. 자, take turn이 뭐였지? 차례를 지키다, 돌아가면서 하다였죠. 그래서 그것은 자, on the road, 도로에서 사람들이 차례를 지키도록 help, 도와준다라는 거죠. 무엇이? yield sign이. 오케이. 자, 양보 표지판이 영어로 yield sign인 거 우리 잘 알고 그 뜻이 뭔지 잘 배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신나고 신나고 신나는 컬처 톡 타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림 기억나나요? 여자애가 어떤 표지판을 들고 있었죠? 그쵸, yield sign을 들고 있었죠? 자, 그 그림 안으로 한번 풍덩 빠져보겠습니다.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She's holding a yield sign. yield sign이 무엇인지 선생님이랑 여태까지 이야기를 나눴죠? 자, 한번 그림 속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빠밤!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이라고 하죠. 모두들 안녕이라고 해요. Hi everyone. Hi. Okay. 자, please pay attention to the yield sign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알려줬는데 pay attention to 하면은 뭐뭐에 집중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please pay attention to the yield sign이라고 했으니까 이 양보 표지판에 모두를 집중을 해주세요라는 뜻이 되겠죠? Yield sign. Please pay attention to the yield sign. Alright. 자, 그 다음에 Here you need to let others go first. 여기서는 you need to let others go first. 다른 사람이 먼저 가도록 해야 해요. 해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하죠. You need to let others go first. Okay, let others go first. 쌤이랑 다뤘던 단어죠. 다른 사람이 먼저 가게 하다. Alright, slow down, everyone. Slow down은 무슨 뜻이야? 속도를 줄이다죠. 모두들 속도를 줄이세요. 그러면서 and take turns라고 합니다. Take turn은 차례를 지키다죠. 그리고 차례를 지키세요라고 이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어, 훌륭한 아이네요. Yield sign, 양보 표지판인 거꼭 기억할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a yield sign means. 나는 양보 표지판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We let others go first 였죠?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했습니다. 내일 또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3. Traffic signs. Wednesday. What is a pedestrian crossing sign? I can say what a pedestrian crossing sign means.
0: 자, 오늘의 Look and Talk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얘들아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얼른 보러 갈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늘도 이 여자아이가 지금 등장했어요. 교통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여자 어린이입니다. 자, 여자아이가 오늘은 횡단보도 표지판을 들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표지판이라는 영어 단어가 조금 길어요. 잘 들어봐. Pedestrian crossing sign이라고 하는데요. 여자아이가 횡단보도 표지판을 들고 있어요. A girl is holding a pedestrian crossing sign. 그리고 남자아이가 지금 귀엽게 손을 들고 길을 건너고 있죠. A boy is crossing the street. 그리고 지금 자동차도 딱 멈춰 있어요. A car is stopped. Okay.

0: 자, 오늘의 그림을 보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지 조금 감이 오나요? 횡단보도 표지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죠? 자, 그럼 오늘의 단어 4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뭐? 첫 번째는요. Pedestrian crossing sign. 뭐였지? 횡단보도 표지판입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선생님이랑 천천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천천히 따라해볼게요. Pedestrian crossing. Crossing 이것도 마찬가지로 signal 아니고 sign 합쳐서 pedestrian crossing sign 횡단보도 표지판 alright 자 그러면 pedestrian의 뜻을 알아야겠죠 보행자란 뜻입니다 건너는 사람 보행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pedestrian 잘했습니다 보행자 pedestrian alright 그다음에 cross,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길을 건너다 할때 cross the street라고 하죠. 그 cross는 건너다. 따라해 볼게요. cross. 오케이. 자, 그 다음은 safely, 안전하게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따라해 볼게요. safely. Alright,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의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Pedestrian crossing sign. This is a pedestrian crossing sign. When you see this sign, you can cross the street. We can see it near schools and crosswalks. It helps people cross the street safely.
0: 잘 들어봤어요? 자,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뽀뽀뽀. 첫 번째 문장은 This is a pedestrian crossing sign. 나왔어요. 오, pedestrian crossing sign. 무슨 뜻이라고요? 3, 2, 1. 맞습니다. 횡단보도 신호예요. 횡단보도 표지판. pedestrian crossing sign. 단어가 조금 매우 어렵지만 우리 친구들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선생님이랑 오늘 계속 연습할 거예요. 자, 한번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횡단보도 신호예요. 이것은 횡단보도 표지판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This is a pedestrian crossing sign. Ready, set, go. This is a pedestrian crossing sign. 잘했습니다. 얘들아, cross가 무슨 뜻이지? 그쵸, 건너다였지. 그렇지. 그래서 보행자가 건너는 신호입니다. 보행자가 건너게 하는 표지판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Okay, 그다음은요. When you see the sign, you can cross the street. Okay, 자, 이건 또 무슨 뜻인지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볼게요. 자, sign이 무슨 뜻이지? sign은 바로 표지판이죠. 얘들아, 이거 signal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sign, 표지판. 그리고 cross the street는 무슨 뜻일까? cross가 건너다였죠. 그쵸? 그래서 cross the street 하면 길을 건너다란 뜻이에요. street는 길이니까, okay? 자, 우리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When you see this sign, 이 표지판을 본다면, you can cross the street. 당신은 길을 건널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우리 그럼 따라해보자. When you see this sign,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When you see this sign, you can cross the street. Ready? You can cross the street. 오케이, okay, 좋아요. Alright, 그 다음은요. You can see it near schools and crosswalks. 오케이. Okay. 오, 우리 저번 시간에 near school 했었는데, 기억나요? 자, near는 바로 가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near, 하면은 뭐뭐 가까이에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school는, 얘들아, 학교죠. 그래서 near schools 하게 되면은 학교들 가까이에라고 해석이 되겠죠. crosswalk 하면은 횡단보도입니다. 우리가 아까 pedestrian crossing이라고도 배웠는데 crosswalk이라고 하면 횡단보도라는 뜻이 돼요. 둘다다 같이 횡단보도라고 해석이 되는 거 기억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또 해석을 해보죠. We can see it near schools. 우리는 그것을 학교들 근처, 학교들 가까이에서 볼수 있대요. 그리고 횡단보도들에서도 볼수 있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it이 바로 뭐예요? 횡단보도 표지판. Pedestrian

0: crossing sign이 되겠죠? 자, 우리 그럼 이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We can see it near schools and crosswalks. Ready, set, go. We can see it near schools and crosswalks. 잘했습니다. 크로스웍스 아닙니다. crosswalks. Okay. 자, 그 다음은 It helps people cross the street safely. Alrighty. 자, help는 돕다, 도와주다란 뜻이고요. Cross the street 선생님이랑 방금 했죠? 무슨 뜻? 그치. Cross the street 길을 건너다. Safely는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지. Safely는 아하, 안전하게란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횡단보도 표지판이죠. 그것은 도와준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요? 자,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와준대요. 무엇이? Pedestrian crossing sign. 횡단보도 표지판이. 오케이.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It helps people cross the street safely. Ready, set, go. It helps people cross the street safely. 좋아요. safely 아닙니다. safely 아니고 safely, safely. Alrighty. 좋아요. 우리 그럼 퀴즈 타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Number one. What does a pedestrian crossing sign mean? pedestrian crossing sign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요? 뭐 하라는 건가? 이걸 보면. A. Stop. B. Cross the road. Or cross the street. 자, 골라보세요. Three, two, One was the answer. 그쵸? Cross the road 또는 cross the street. 길을 건너거나 또는 도로를 건널 수 있게 해주는 그 표지판, pedestrian crossing sign이죠? Alright, number two. When you see a pedestrian crossing sign, you can cross the street. 오케이, 이거 선생님 해석해줘야 될까? 조금만 해줄게. 자, pedestrian crossing sign을 보게 된다면 당신은 cross the street 할수 있어요. O or X. Three. Two, one. The answer is O죠. 그쵸? 횡단보도 신호 보면은, 횡단보도 이렇게 길을 건널 수 있는 거죠? Alright.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줘 볼게요. Pedestrian crossing sign. 횡단보도 신호 또는 횡단보도 표지판. This is a pedestrian crossing sign. 이것은 횡단보도 신호, 횡단보도 표지판이에요. When you see this sign, 이 표지판을 본다면, 이 신호를 본다면, you can cross the street. 당신은 cross the street. 길을 건널 수 있습니다. We can see it near schools and crosswalks. 그것을 당신은 어디서 볼수 있어요? Near schools. 학교들 근처에서 또는 횡단보도들에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It helps people cross the street safely. What is safely? 그쵸? 안전하게죠? Safely가.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help, 도와준대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했나요? 선생님, 오늘 계속 반복해서 pedestrian crossing sign, pedestrian crossing sign 했는데 잘 이해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어요.
1: Singing time.

여러분이라고 인사해요. Hi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도 인사해주자. Hello. Hi. 자, 여자애가 please pay attention to the pedestrian crossing sign 이라고 해요. 자, 우리 이번 주에 계속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있지. Please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하면은 뭐뭐에 집중하세요 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뭐에 집중하래요? 그치. Pedestrian crossing sign에 집중하래요. 오늘 선생님이 계속 반복할 거야. Pedestrian crossing sign. 자, 이 횡단보도 표지판에 집중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알겠어요. 집중할게요. 자, you cross the road 라고 그래요. 자, cross가 건너다죠. road는 도로예요. 그래서 너는 도로를 건너요 라는 뜻입니다. 이제 도로를 당신은 건너세요 라는 거죠. You cross the road. 그러면서 빠밤. When you cross, raise your hand high 라고 합니다. 당신이 건널 때 cross, raise your hand high. 손을 높이 드세요. 그래야 차가 볼 수 있으니까, 그쵸? Raise your hand high 라고 합니다. Okay, when you cross, raise your hand high. Alright, 그러면서 cars must stop 이라고 그래요. 어, 우리 must 배웠는데 반드시 꼭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무조건 반드시 stop, 멈춰야 해요 라는 뜻이 되겠죠? Cars must stop. 아, 우리 친구들 오늘 pedestrian crossing sign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a pedestrian crossing sign means. 나는 횡단보도 표지판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서 즐겁게 영어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0: shiny stars. Welcome back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 즐겁게 영어 공부하면서 더 행복한 하루로 만들어보자.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3. Traffic signs. Thursday. What is a no entry sign? I can say what a no entry sign means.
0: 자, 얘들아, 우리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왔을지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가자.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저 여자아이 또 등장했다, 그쵸? 오늘도 어떠한 큰 표지판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아하니, 출입금지 표지판을 들고 있네요. She's holding a no entry sign. 쌤이 뭐라 그랬어? No entry sign. 바로 출입금지 표지판입니다. 출입금지 표지판이 영어로 no entry sign이에요. 선생님이랑 오늘 그거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자, 근데 보니까 a girl is standing in front of the construction site. Construction site 하면은 공사장이란 뜻입니다. 지금 공사장 앞에 여자아이가 서 있죠? A girl is standing in front of the construction site. 공사장에 서서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

0: 출입 금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여 같네요. 저기 여자애가 자전거랑 같이 있고요. A girl with a bicycle도 저기 서 있고요. A boy with a scooter. 남자애랑 지금 스쿠터 타고 있는 남자애도 지금 저기 있네요. 지금 공사장 근처라서 들어가질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 그쵸? 자,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랑 이따가 커튼톡에서 볼게요. 오늘의 네개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빠밤. 첫 번째는 no entry sign. No entry sign. 바로 출입 금지 표지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읽어볼게요. No entry sign. No entry sign. Okay. Entry가 입장이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no라고 적히니까 입장 금지라는 거겠죠? 출입 금지. Okay. 자, 그 다음은 walk. Walk. 걷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walk라고 읽히지 않아요. L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해볼게요. Walk. Walk. Alright. 그 다음에 must가 나왔어. 선생님이 이거 이미 알려준 단어예요. must 하면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왜 규칙이나 교통 법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이 must란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한다 그랬죠? must 해볼게요. must. Okay. 자, 그 다음은요. turn back. turn back.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no entry sign 보면은 우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쵸? 한번 해볼게요. turn back. turn back. 오케이.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의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No entry sign. This is a no entry sign. It is a red circle with a white line. It means do not go in. If we are walking or riding a bike and see this sign, we must turn back.
0: 잘 들어봤어, 얘들아? 쌤이랑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볼게요. 준비됐나요? 빠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This is a no entry sign 이라고 나왔어요. 선생님이 no entry sign. 이 무슨 뜻이라 그랬지? 그쵸. 출입금지 표지 또는 출입금지 표지판이죠. 자, entry가 입장이란 뜻이고요. 근데 no가 앞에 붙어서 출입금지라고 해석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자면 이것은 출입금지 표지예요. 이것은 출입금지 표지판이에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도 읽어보겠습니다. This is a no entry sign. Ready, set, go. This is a no entry sign. 잘했어요. 이것도 또 signal라고 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sign이에요, sign. Okay? 그 소리가 안 나요? sign. Okay. 자, 그 다음은 It is a red circle with a white line. 오, 이 표지판의 색상을 알려주네요. 그쵸? 자, red circle 무슨 뜻인지 봅시다. red는 빨간색. 선생님이 오늘 입은 의상의 색깔이죠. 자, circle는 뭐야? circle. 바로 원이죠. 동그라미. circle. 그 다음에 white line은 뭘까요? white는 하얀색, 흰색이고, line은 선입니다. 선. 그래서 white line 하면 흰 선, 하얀색 선이 되겠지. 그래서 해석을 해봅시다. It is a red circle with a white line. 하게 되면은 그것은 빨간색 원이고요. 그 안에 뭐가 있대요? 흰 선이 있대요. 흰색 선이 있는 빨간색 원입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it이 뭐예요? No entry sign이 되겠죠. 출입 금지 표지판. 자, 우리 그럼 또 읽어볼게요. It is a red circle with a white line. 자, 출입 금지 표지판을 머리에다가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읽으세요. 시작. It is a red circle with a white line. 아우, 잘했습니다. 나라고 있는 거 맞지? 그 다음에 It means do not go in.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줬어. mean이 의미하다라는 거고, do not go in 하게 되면은 뭐예요? 들어가지 마세요예요. 자, do not을 우리가 don't라고 많이 하죠. don't go in 이라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자, 들어가지 마세요. don't 뭐뭐 하면은 뭐뭐 하지 마세요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뜻이 완성이 됩니다. 자, it means do not go in.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해볼게요. It means do not go in. Ready? it

0: not go in.
1: All right. 자, 그 다음에 if we are walking or riding a bike and see this sign, we must turn back. 라고 나왔어요. 오,
0: 길다. 그쵸? 천천히 해석해보자.
1: Walking, 뭐예요? 걷다죠. 자, walking, 걷고 있는 중 또는 riding a bike 하면은 자전거를 타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 당신이 걷고 있는 중 또는 riding a bike,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이고 중에 see this sign, 이 표지판을 본다면 we must turn back. 이건 또 무슨 뜻인가 보자. 자, must는 뭐뭐 반드시 해야 된다죠. turn back은 뭐예요? 그치, 돌아서다죠. 자, 선생님이 천천히 다시 해줄게. If we are walking or riding a bike and see this sign. 자, 우리가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중에 이 sign, 표지판을 본다면 we must turn back.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돌아서야 된다. 왜냐하면 dangerous, 위험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sign, 표지판이 no entry sign, 출입 금지 표지판을 뜻하는 거겠죠? 자, 길지만 다시 선생님이랑 따라해 볼게요. 천천히. If we are walking or riding a bike and see this sign. Ready? Go. If we are walking or riding a bike and see this sign, we must turn back. 우리는 반드시 돌아서야 돼요. We must turn back. 아우, 잘했습니다. 길지만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여기까지 다 들렸습니다. 자, 퀴즈 타임 가져볼게요. 빰빠람. Number one. The no entry sign is a red square. 어? Square. What is square? Square는 얘들아 사각형입니다. 자, 사각형. 자, 정사각형이에요. 자, 그럼 the no entry sign is a red square.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is it O or X? It is X, 그쵸? Red circle, 빨간색 원이었죠? 동그라미 모양이었죠? 그래서 square 아닙니다. 사각형 모양 아니죠? Okay, number two. We must turn back when we see the no entry sign. You have to remember the word turn back. Turn back가 무슨 뜻이지? 돌아. 서다. 선생님이 이 정도 알려줬으면 이거 다 알 거예요. 자, 우리가 이 no entry sign 보면은 turn back 반드시 해야 안 해야 돼요? Okay. 3, 2, 1. The answer is oh, it's definitely no. We must turn back, right? 자, 출입 금지 표지판을 보면은 돌아서야 되죠? Okay.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볼게요. No entry sign. 출입 금지 표지판. This is a no entry sign. 이것은 출입 금지 표지판이에요. It is a red circle with a white line. 이것은 흰색 선이 있는 red circle, 빨간색 동그라미입니다. It means do not go in.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래요? 들어가지 말라는 거래요. If we are walking or riding a bike and see this sign, we must turn back. 그거 나왔어요. 우리가 걷고 있는 중이나 또는 riding a bike,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에 이 sign, 표지판을 봤다면 우리는 반드시 돌아서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오늘의 표지판, 뭐가 주인공이었죠? No entry sign. Entry가 입장이란 뜻이야. 그래서 no entry sign 하면은 출입 금지라고 해석이 되죠? Okay,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2: Singing time.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Time 바로 시작해볼게요. 아까 봤던 그림 기억나, 얘들아? 그쵸? 그걸 기억하면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Here we go. This is today's picture. 이 여자아이가 공사장 앞에 서 있습니다. 공사장은 영어로 construction site. 조금 어려운 단어지? She is standing in front of the construction site. 그러면서 지금 표지판을 들고 있는데 저 표지판 이름이 뭐라고? 그치, no entry sign, 출입 금지 표지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여자애랑 남자애랑 못 가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뽀봄! Hi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오늘도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며 시작하죠. Hi everyone! Hello! 그러면서 Please pay attention to the no entry sign 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등장한 Please pay attention to 뭐뭐에 집중 좀 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자, 오늘은 어떤 것에 집중하래요? No entry sign, 출입 금지 표지판에 집중하래요. Please pay attention to the no entry sign. Okay, alright. 자, 그랬더니 This place is under construction 이라고 합니다. 이 장소는 under construction 하게 되면은 공사 중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장소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This place is under construction. Construction 공사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bikes and scooters cannot go here. 자전거와 킥보드, scooters는 이곳을 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합니다. 오케이. Okay. 자, please turn back 라고 해요. 자, turn back가 돌아가다죠. 그래서 돌아가세요 라고 합니다. 아, 이런 내용이었군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자리에 갔나요?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a no entry sign means. 나는 출입 금지 표지판의 뜻을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No entry sign 꼭 기억하고요. 내일 우리 또 만나서 재미있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정말 반가워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 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3. Traffic Signs. Friday. Must know traffic signs. I can say what each traffic sign means.
0: 얘들아, 오늘 금요일이잖아. 그래서 금요일은 쌤이랑 글쓰기 하는 날이죠? 자, 오늘 topic 주제 소개하겠습니다.
2: Today's topic, must know traffic signs. One more time. Must know traffic signs.
0: 이게 무슨 뜻일까? 자, must know 하면 무슨 뜻이냐면 쌤이 must는 무슨 뜻인지 알려줬는데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must know 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입니다. Traffic 하면 교통이란 뜻이에요. 이건 오늘 처음 등장한 단어죠. Traffic, 교통. Sign은 뭐야? Sign은 표지판 또는 신호였죠? 자, 그래서 traffic signs 하게 되면은 교통 표지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교통 표지판들에 대해서 오늘 글쓰기를 해볼 거예요. Okay? 자, 우리 그럼 들어가기 전에 look and talk를 보면서 아이디어 얻어보겠습니다.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에요. Oh, there are four different signs. Traffic sign.

자, 지금 보니까는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배운 표지판들이 다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stop sign. 자, 뭐예요? 그쵸? 정지 표지판이죠. 그리고 yield sign, 양보 표지판도 보이고요. 횡단보도 표지판, 선생님이랑 계속 말한 그 pedestrian crossing sign도 보이고, no entry sign, 진입금지 sign도 보이네요. 자, 하나하나씩 선생님이랑 배웠던 거를 정리하면서 글로 한번 써볼게요. 빠바밤. 자, 첫 번째는 stop sign. Stop sign. 자, 뭐예요? 정지 표지판이죠. 자, stop는 멈추다란 뜻이니까. 자, stop sign에 대해서 한번 써봅시다. When you see a, you, 뭘까요? 너가 무엇, 당신이 무엇을 봤을 때뭘 보겠어요? 그쵸? Stop sign을 보겠죠? 자, 당신이 stop sign을 보았을 때, you, 뭐 해야 될까? 우리는? 그쵸? Stop 해야 됩니다. Oh, how simple is that? 정말 간단하죠? When you see a stop sign, you stop. 우리 너는 당신이 정지 표지판을 보았을 때 당신은 멈춥니다. 정지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lright. 그 다음은 yield sign. Yield sign. 발음이 특이해진 yield sign입니다. 자, yield라는 단어가 이런 교통 표지판에서 다뤄진 다음에 양보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양보 표지판이에요. Yield sign. Alright. 자, when you see a, you, 자, 양보 표지판을 보면은 뭘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When you see a, 무엇을 봐요? Yield sign, 우리가 양보 표지판을 보면요. You, 뭐 해야 돼요? 우리는 we let others, you let others go first죠. 자, let others go first 하면 무슨 뜻이었지? 그쵸. let는 뭐뭐 하게 하다. others는 다른 사람들. go first, 먼저 가게 하다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가게 해야 돼요. 뭘 보면은? 양보 표지판, yield sign을 보면은. Okay, so when you see a yield sign, you let others go first. Alright, 자 이거 기억나지? yield sign? 그 다음에 pedestrian crossing sign, pedestrian crossing sign. 선생님이랑 이거 수업할 때이 단어 선생님이 한 500번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pedestrian이 보행자란 뜻이었죠. 그래서 보행자가 건너는 게 뭡니까? 자, 횡단보도 표지판이겠죠? 짜잔! When you see a, you can, the, 뭘까? 자, when you see a, 우리가 무엇을 볼 때? pedestrian crossing sign. 우리가 당신이 횡단보도 표지판을 보았을 때 우리는 뭘할수 있어요? 당신은 뭘할수 있을까? You can cross the street. Cross가 건너다. Street는 길. 그래서 당신은 길을 건널 수 있습니다. 언제? 횡단보도 표지판을 보았을 때. When you see a pedestrian crossing sign, you can cross the street.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은 no entry sign. 마지막 표지판이죠? Entry가 얘들아 입장이란 뜻이야. 그래서 no가 붙었으니까 입장 금지, 진입 금지 표지판이 되겠죠. 출입 금지 표지판. 자, when you see a, you, 오, 이건 뭘까요? 자, when you see a no entry sign, 당신이 진입 금지 표지판을 보았을 때, you, 이거 돌아가다란 뜻이었어. 돌아가다란 단어가 뭐였지? 선생님이 힌트 줄게. Turn. 맞아, turn back죠. 당신은 이 진입금지 표지판을 보았을 때, 표지판을 보았을 때 당신은 돌아갑니다. 돌아가야 돼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가 갔나요? 그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Must know traffic signs. 자, must know 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할 이란 뜻이죠. Traffic은 교통, signs는 신호 또는 표지판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교통 표지판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Stop sign, stop sign, 정지 표지판이죠. When you see a stop sign, you stop. 자, 당신이 stop sign, 정지 표지판을 보았을 때 당신은 멈춥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yield sign. Yield sign. 자, 교통, 안전, 표지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yield는 무슨 뜻이야? 양보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yield sign 하면은 양보 표지판. Okay. When you see a yield sign, 당신이 양보 표지판을 보았을 때, you let others go first. 다른 사람이 먼저 가게 해주세요. 먼저 가게 하세요.

0: 라는 뜻이 되겠죠. Yield sign, stop sign. Okay? 자, 그 다음에 pedestrian crossing sign. 자, 이곳은 바로 횡단보도 표지판이죠. When you see a pedestrian crossing sign, you can cross the street. 자, 당신이 횡단보도 표지판을 보았을 때 당신은 cross, 건너다, the street, 길을 건널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no entry sign. 자, no entry sign은 진입금지 표지판입니다. 당신이 진입금지 표지판을 보았을 때는 you turn back. turn back가 뭐예요? 돌아가다죠. 그래서 이 표지판을 보았을 때 no entry sign을 보았을 때는 돌아가세요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어때, 얘들아? 이네 개의 표지판들 잘 기억할 수 있겠나요? 잘 이해 쏙쏙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에는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1: Must know traffic signs. When you see a stop sign, you stop. When you see a yield sign, you let others go first. When you see a pedestrian crossing sign, you can cross the street. When you see a no entry sign, you turn back.
2: Hello, world.
3: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different signs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의 표지판을 알아볼 거예요. Not all signs are the same. 외국과 우리나라의 표지판이 때로는 다르기도 하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알아두면 유용한 세계 표지판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함께 볼까요? Let's start with Argentina. 먼저 아르헨티나의 표지판을 볼까요? What is this sign? It's a strong wind sign. 이곳은 아르헨티나의 강풍주의 표지판이에요.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는 남아메리카 지역 남쪽 끝에 있는 지역이에요. 파타고니아는 바람의 땅이라고 불릴 만큼 바람이 거센 곳이어서 곳곳에서 바람을 주의하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It is very windy in Patagonia. 파타고니아에 가면 발음을 주의하세요.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Slow down, please.
4: Okay.
3: Let's move on to the next country. This is a sign from Japan. 이곳은 일본의 표지판이에요. What is this sign? It's a jellyfish warning sign. 이곳은 일본 오키나와의 해파리 주의 표지판이에요. 일본 오키나와 섬 지역에는 해파리가 자주 주물해서 이를 경고하는 표지판이 있다고 해요. Jellyfish can be dangerous. 해파리는 독침을 쏘아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먹죠.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해파리에 쏘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Watch out, please.
4: Okay.
3: What's next? This is a sign from Sweden. 이곳은 스웨덴의 표지판이에요. What is this sign? It's a sign that warns us to be careful when using cell phones. 이곳은 스웨덴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표지판이에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는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이와 같이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경고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었다고 해요. Cell phone obsessions can cause accidents.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충돌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Don't use cell phones, please.
4: Okay.
3: What's next? This is a sign from Australia. 이곳은 호주의 표지판이에요. What is this sign? It's a kangaroo crossing sign. 이곳은 호주의 캥거루 주의 표지판이에요. 야생 동물이 많은 호주에는 도로 곳곳에 야생 캥거루가 있는 지역이니 주의해서 운전하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Be careful, please.
4: Okay.
3: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표지판들을 알아보았어요. We looked at different signs from around the world. 특히 교통 표지판들을 알아두면 그 나라를 방문했을 때 안전한 여행에 도움이 될 거예요.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 한번 볼게요. I can say what each traffic sign means. 나는 각 교통 표지판들의 의미하는 바를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교통 표지판들에 대해서 다뤘지요. 네 개의 표지판들 꼭 기억하고 길을 가다가 보게 되면 선생님 생각도 하고 그 영어 단어들도 꼭 머리에 떠올리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Bye-bye, butterfly.
5: I don't think so.
6: 이 분위기?
7: 온감까진 보장된다고?
6: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8: 이게 뭐야?
6: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의 뉴런 하은쌤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할 수 있다 하은쌤입니다. 우리 지난 유닛 1이랑 2까지는 현재 시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공부했는데 바로 비동사의 현재형 그리고 일반 동사의 현재형 다루었거든요. 자, 오늘은 유닛 3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과거 시제 공부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시제를 공부하고 나면 나는 옛날에 과거에 뭐뭐였다 뭐뭐 했다 이런 문장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닛 3 과거 시제 첫 번째 시간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런 포인트 첫 번째 비동사 과거형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동사랑 일반 동사 중에서 오늘은 비동사의 과거형을 먼저 다뤄볼 것입니다. 자, 우리 비동사의 현재형 내용 기억나시나요? 자, 비동사 현재형에는요 어떤 형태들이 있었냐, 바로 세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am, are, is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었고요. 해석은 무엇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죠. 자, 우리 비동사 과거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 있습니다. was, were 이렇게 가지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해석 같은 경우는 무엇무엇이었다와 같은 식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비동사 과거형 함께 공부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포인트는요. 비동사 과거형이 쓰인 부정문과 의문문도 만들어 볼 겁니다. 나는 과거에 무엇무엇이 아니었다라고 할 때 I was not 이런 형태를 써주고 너는 뭐뭐였니? 라고 물어볼 때 were you? 이런 형태를 써주는데 이 내용들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시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교재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오늘 수업이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시간을 구별해서 나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구별한다?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난 것인지를 구별해서 나타내는 것이 시제입니다. 그리고 이 시제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영어에서의 시제는 문장의 동사에다가 동사 부분에다가 나타낸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재 시제 문장부터 보면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이건 내가 지금 학생이라는 나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동사 부분에다가 나타낸 거죠. 동사 부분에 비동사 현재형인 am을 써서 나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학생이었던 건 아니에요. 나는 옛날에 과거에는 어린 아기였어요 라고 할 때는 자, 그때는 마찬가지로 동사 부분 형태를 이렇게 바꿔서 I was a little baby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 경우엔 이 동사 부분에 비동사의 과거형인 was를 써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엔 어떤가요? 이 경우에도 이제 동사 부분에 표현은 해줄 것인데 이 경우엔 단순히 동사의 형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어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will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의 조동사예요. 조동사라는 건 어떤 동사의 앞에 쓰여서 또 다른 의미를 추가해 주는 그런 동사를 조동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 I will be a teacher 하게 되면 나는 선생님이 될 것이다 가 되는 거예요. 아,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 현재 시제랑 달리 좀 새로운 단어를 추가해 주는구나. 이게 차이점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의 맥락은 무엇이다? 우리 영어의 시제라는 것에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그 시제는 동사 부분에다가 표현을 한다. 그리고 오늘은 이 중에서 과거 시제에 대해서 공부해 본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제의 쓰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 시제 배웠거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과거 시제를 나가볼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를 어떤 쓰임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교재에는 없어서 우리 친구들이 화면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현재 시제 같은 경우엔 어떨 때 쓰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낼 때 씁니다. 예를 들면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하면 나는 중학생이다 라는 문장이죠. 내가 현재 중학생이라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비동사의 현재형 am을 써준 것이네요. 자, 그리고 우리 현재 시제는 또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냐면 반복적인 습관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이 현재 시제라는 게 반드시 지금 당장 now 일어나는 일 그런 일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뭔가 반복적이고 좀 지속적인 그런 일 또는 습관을 나타낼 때도 쓰인다는 거예요. 자, 예문 같은 경우 I get up at 7 every day 하면 나는 매일 7시에 일어납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나의 습관적인 일을 나타낼 때 우리가 나는 매일 7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나의 반복적인 습관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현재 시제는 또 어떤 경우에 쓰이냐? 바로 사실이나 속담을 나타내는 경우에 쓰입니다. 예문을 살펴보면 The sun rises in the east 하면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라는 거예요. 태양은 늘 동쪽에서 뜨죠. 이런 불변의 진리, 또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 우리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요. 또 속담을 나타낼 때도 씁니다. 예를 들면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이렇게 했을 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속담이에요.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았다. 이렇게 속담은 과거 시제로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현재 시제로 우리가 속담을 나타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우리 현재 시제는 어떤 경우에 쓴다? 현재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낼 때, 반복적인 습관 나타낼 때, 그리고 사실이나 속담을 나타내는 데 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배우는 과거 시제는 어떤 경우에 쓰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과거 시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I was
An elephant

elementary school student 하면 나는 초등학생이었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과거에 뭐뭐였다라고 할때 이렇게 비동사의 과거형인 was를 써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이제 과거 시제는 어떤 경우에 쓰일 수 있냐면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도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예시 살펴보면 Rome, 자, 로마는 was a powerful empire. 우리 empire 하면 제국입니다. 로마는 강력한 제국이었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오늘날에는 우리 친구들이 사람들이 로마를 이탈리아의 수도로 알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 로마가 유럽의 아주 넓은 지역을 통치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인 거죠. 이렇게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나타낼 때도 우리가 과거 시제를 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과거 시제는 과거의 상태나 동작 또 역사적 사실을 나타낼 때 쓰인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문들에서 이렇게 비동사의 과거형으로 was라는 형태가 쓰였는데 오늘 이 비동사 과거형에 초점 맞춰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34페이지 비동사 과거형의 형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에 이렇게 비동사의 현재형 그리고 과거형이 비교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비동사 현재형의 포인트가 뭐였죠? 자, 기억해 보세요. 우리 비동사의 현재형 포인트는요, 바로 주어에 따라였습니다. 아, 비동사 현재형은 주어에 따라서 am, are, is 중 알맞은 형태를 골라 쓴다라고 했죠. 자, 이거 비동사 과거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에 따라서 알맞은 것을 골라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재형부터 먼저 살펴보면 주어가 I인 경우에 비동사 현재형은 am을 써주었죠. 자, 주어가 I인 경우에 비동사 과거형은 바로 was가 됩니다. I was. I was 이렇게 써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주어가 he, she, it 이런 것들인 경우에, 자, 이런 것들은 다시 말해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를 얘기하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 비동사 현재형 우리는 is를 썼단 말이죠. 자, 이런 주어 3인칭 단수 주어인 경우에 비동사 과거형은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was를 씁니다. 그래서 he was, she was, It was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번엔 주어가 we, you, they인 경우. 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주어가 복수 주어이거나 또는 you인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비동사 현재형으로 are를 써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동사 과거형으로는 뭘 쓰면 될까요? 자, 이런 주어들이 오면 비동사 과거형은 바로 were를 써 줍니다. We were, you were. They were가 되는 거예요. 아, 이 were 같은 경우는 앞에 이 are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 주셔도 되냐면 비동사 am의 과거형은 was이다. is의 과거형도 was이다. 그리고 are의 과거형은 were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우리가 비동사 과거형 was랑 were가 있는데 이둘중 어떤 것을 쓸 것이냐 고민이 될때더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어가 단수 주어인 경우에는 그럴 때는 비동사 과거형으로 was를 써주는 거고요. 그리고 주어가 만약에 복수 주어인 경우에는 자, 그럴 때는 비동사 과거형으로 were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해주면 되는데요. 주어가 you인 경우에도, 주어가 단수 you인 경우에도 그때 비동사 과거형으로 were를 써야 되죠. 아, 그래서 우리 was를 쓸까, were를 쓸까 고민이 될때 주어가 단수 복수인지를 따져서 주어 단수이면 was를 쓰고 주어가 복수이거나 you이면 were를 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비동사 과거형의 의미 같은 경우는 뭐뭐이었다, 뭐뭐 했다, 어디에 있었다, 이렇게 과거의 의미를 넣어서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나는 파티에서 행복했다라고 해봅시다. 나는 파티에서 행복하다라고 하려면 그때는 I am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 행복했다,
과거형을 써야 되니까 어떤 형태 써야 되나요? 우리 am의 과거형인 was를 써서 I was happy at the party 이렇게 써주는 거죠. 또는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 I가 단수니까 was 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해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너와 나는 같은 반이었다 라고 할 때 You and I 뭐뭐 in the same class 나왔는데 자, 이 경우엔 주어가 You and I 하면 뭐예요? 너와 나 이건 복수 주어이네요. 자, 그런 경우엔 우리 비동사 과거형으로 뭘 써준다? were를 써준다 해서 You and I were in the same class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동사 과거형의 형태를 살펴보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과거의 일을 나타내는 건데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에 부정문 어떻게 만들었나요? 이거 우리 비동사 현재형 할 때 이미 배웠거든요. 바로 부정문 만들 때 어떻게 하냐?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동사 현재형의 부정문 같은 경우는 am not, are not, is not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은 이 비동사를 그냥 과거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was not 그리고 were not 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어에 따라서 알맞은 것을 써 주어야죠. 자, 우리 주어가 I일 때는 알맞은 비동사 과거형 was입니다. 거기 뒤에 not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I was not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주어가 he, she이실 때도 마찬가지로 비동사 과거형은 was 쓸 거죠. 그 뒤에 not을 붙여서 he was not, she was not, it was not 이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 주어가 we, you, they일 때는 그때는 비동사 과거형 were를 써야죠. 그래서 we were not, you were not, they were not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was not이랑 were not은 줄여 쓸 수 있는 축약형이 있습니다. 얍! 하고 줄여볼까요? 자, 우리 was not 줄여 쓰면 wasn't 이렇게 축약형이 만들어집니다. 이 경우에 not에 있는 이 o를 빼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apostrophe 남겨서 wasn't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I wasn't. 자, 우리 밑에도 마찬가지로 he wasn't, she wasn't, it wasn't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were not을 줄이면 자, 그때도 같은 방식으로 o를 빼고 그 자리에 apostrophe 남겨서 weren't 이렇게 축약형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We weren't, you weren't, they weren't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 같은 경우는 무엇무엇이 아니었다, 뭐뭐하지 않았다, 어디에 있지 않았다와 같이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 책은 나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할 때 우리 mine 하면 나의 것이란 뜻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할 때는 이거 과거의 의미를 넣되 이제 부정문으로 써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앞에 주어를 보니까 the book, 그 책 하면 이건 한 개입니다. 단수 주어니까 우리 비동사 과거형으로 was를 쓰고 그 뒤에 not을 붙여주면 되네요. The book was not mine. 이렇게 부정문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그들은 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라고 할 때 worried 하면 누구에 대해 걱정하는 이란 뜻이에요. 걱정하지 않았다 라고 해봅시다. 이 경우에 주어가 they 하면 이건 복수 주어이네요. 그래서 비동사 과거형 were를 쓸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not을 붙여서 부정문 만들어줄 건데 이거 빈칸 하나에 채우려면 한 단어로 줄여서 they weren't worried about me 이렇게 완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까지 잘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의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4페이지 그림 잠시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Were you in the cafeteria? 자, 여기서 cafeteria 하면 이건 구내식당을 의미합니다. 뭐 학교나 회사의 내부에 붙어있는 구내식당 있죠. 그 학교의 학생들이나 직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구내식당이라고 합니다. cafeteria인데 자, 이 경우에 were라는 과거형, 비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물어봤어요. 이거는 그럼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구내식당에 있었니?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답 같은 경우에 No, I wasn't 이렇게 대답했네요. 아니, 그렇지 않았어. 구내식당에 있지 않았어 라는 뜻인데 자, 이 경우에 이렇게 비동사로 물어보는 질문에는요. 비동사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일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우리 대답도 과거 시제로 I wasn't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정 대답 같은 경우에는요.

I was not 이렇게 풀어서 쓰기보다는요, 이걸 줄여서 축약형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부정대답 같은 경우에 No, I wasn't 이렇게 축약형을 많이 써준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동사 과거형의 음음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문장에 비동사가 있을 때그 문장의 음음문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우리 현재형 할때 배웠는데 바로 음음문 만들기 위해서 비동사를 문장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주어 쓴 다음에 문장의 나머지 부분 쓰고 물음표를 붙여 주었습니다. 음음문은요, 동사가 맨 앞에 와야 했으니까요. 자, 이거를 이제 과거 시제로 써준다면 비동사가 과거형의 음음문이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주어가 만약에 I인 경우엔 비동사 과거형 was로 시작해서 was I 이렇게 음음문 만들어줍니다. 자, 주어가 he, she, it인 경우엔 그때도 마찬가지로 비동사 과거형 was를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 경우에는 우리 was he, was she, was it 이렇게 발음도 좀 주의해 주세요. 자, 우리 발음 같은 경우에 was he 이렇게 뚝뚝 끊어서 발음하면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이어서 발음해 주면 됩니다. 마치 z 같은 발음이 나요. 그래서 was he, was he 이렇게 발음해 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was she 이것도 마찬가지로 was she 이렇게 끊어서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도 이어서 발음을 해 주는데, 자, 이 경우에는 이 s 발음은 생략하고 이 sh 발음만 남겨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발음이 was she, was she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Was it 같은 경우에는 아까 was he와 마찬가지로 z 발음으로 해주시면 돼요. Was it? Was it?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주어가 만약에 we, you, they인 경우엔 그런 경우엔 비동사 과거형 were를 써야죠. 그래서 음음문은 were we, were you, were they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우리 비동사 과거형의 음음문 해석은 뭐뭐이었니? 뭐뭐했니? 어디에 있었니?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음음문을 살펴봤으니까 대답하는 방법도 살펴봐야 되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긍정대답, 부정대답으로 나뉘는데, 긍정대답 같은 경우에 yes 쓰고 그다음에 주어를 쓴 다음에 비동사로 물어보는 음음문에는 비동사로 대답을 해줍니다. 단 과거형으로 물어봤으니까 마찬가지로 과거형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다음 부정대답 같은 경우는요, no 주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비동사 과거형 플러스 not을 축약형으로 이걸 줄여서 대답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 적용해서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극장에 있었니?라고 물어보는 경우에 어디 어디에 있었다라고 하려면 우리 비동사의 과거형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 주어가 he니까 그때 알맞은 비동사 과거형은 was 써야 되겠네요. Was he at the movie theater?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자, 대답 같은 경우는 뭐 응, 있었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우리 비동사 과거형으로 물어봤으니 똑같이 비동사 과거형으로 대답해 줍시다. Yes, he was.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너는 어제 바빴니? 라고 물어볼까요? 자, 이 경우에는 주어가 you이네요. 그럼 주어 you일 때 알맞은 비동사 과거형? 자, 이젠 나와야죠. wer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ere you busy yesterday?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너는 어제 바빴니?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답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바빴어. 또는 아니, 나 바쁘지 않았어. 이렇게 주어가 뭐가 되어야 하죠? I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니, 안 바빴어라고 하려면 no, I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쁘지 않았다라고 할때 이번엔 부정 대답인데, 부정 대답의 경우에는 축약형을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I was not을 줄여서 어떻게 대답한다? No, I wasn't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비동사 과거형 그리고 부정문과 음음문 모두 만들어 보았습니다. 배운 내용들을 적용해서 이제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5페이지 1번에 괄호 안에서 문맥상 알맞은 것을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I am was on the beach yesterday. 나는 어제 해변에 있었다. 둘 중에 뭐가 맞는 말이 될까요? 자, yesterday가 힌트로 왔네요. 이거
과거의 일을 나타내는,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럼

경우엔 어떤 시제랑 써야 된다. 과거 시제랑 써야 하므로 이 경우에 I was on the beach yesterday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는 어제 해변에 있었다. 이렇게 써야죠. 자, 다음 2번에요. You are 또는 were 10 years old last year. 자, 우리 last year 하면 이건 작년에 란 뜻입니다. 너는 작년에 10살이다, 이었다. 둘 중에 알맞은 말은 당연히 were가 되어야 하겠네요. 아, last year,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과거 시제인 were 형태를 써야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It is 또는 was April 30th today.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30th 같은 경우는 발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30th. 자, 일단 철자는 이렇게 되고요. 발음은 30th 이렇게. 30th 하는데 4월 30일 이렇게 날짜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서술을 써주거든요. 자, 그래서 today 하면 오늘이죠. 오늘은 4월 30일이다, 이었다. 둘 중에 알맞은 말은요. 자,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아직 지나간 시간이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은 4월 30일이다. 이렇게 해야 알맞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정답은 it is April 30th today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They are 또는 were at the airport 2 days ago. 자, 우리 ago라는 이 단어는요. 뭐뭐 전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ago라는 단어는 특이하게 그 기간을 ago의 앞에 써줍니다. 그래서 2 days ago 하면 이틀 전에 라는 뜻이에요. 자, 이틀 전에 they 그들은 공항에 있다, 있었다. 둘 중에 알맞은 말은 당연히 were가 되겠네요. 그들은 이틀 전에 공항에 있었다. 이렇게 2 days ago도 마찬가지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과거 시제랑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yesterday, last year, 그리고 2 days ago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들과는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밑줄 친 부분을 줄여서 빈칸에 써보겠습니다. 자, 1번에 My parents were not in the living room 하면 우리 부모님은 거실에 계시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were not 부정문이죠. 자, were not 줄여서 어떻게 쓰면 되죠?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My parents weren't in the living room.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네요. 자, 다음 2번입니다. She was not ready for the contest 했을 때 ready 하면 준비가 된 이란 거고 contest 하면 뭐 대회를 의미합니다. 그녀는 대회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was not 부정문입니다. 자, 우리 was not 줄였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요렇게 축약형 만들면 되죠. She wasn't ready for the contest.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It was not my grandmother's birthday. 우리 할머니의 생신이 아니었다라고 할 때 자, 우리 was not 마찬가지로 wasn't 이렇게 줄여 쓸 수 있네요. It wasn't my grandmother's birthday.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입니다. 괄호 안에 지시대로 문장을 바꿔 쓰시오. 자, 우리 1번 문장 보면 She was good at math. 자, 비동사 나오고 good at 하면 무엇무엇을 잘하다란 뜻이거든요. 그녀는 수학을 잘했다라는 건데 이거 부정문으로 만들어봅시다. 자, 어떻게 만들면 돼요? She was 쓰고 아, 부정문 만들 때는 비동사 뒤에 not 붙이면 되죠. She was not good at math 하면 그녀는 수학을 잘하지 못했다라는 부정문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was not은 wasn't 이렇게 축약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입니다. They were volunteers. 우리 volunteers 하면 이거 자원봉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원봉사자들이었다라는 건데 이거 의문문으로 바꾸려면요. 자,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에 의문문은 비동사를 맨 앞에 써주는 거죠. 그래서 were 쓰고 그 다음에 주어 쓴 다음에 문장의 나머지 부분 그리고 물음표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were they volunteers 하면 그들은 자원봉사자들이었니? 라는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다음 3번입니다. The vase was expensive. 자, 그 꽃병은 expensive 하면 비싼이란 뜻이에요. 비쌌다 라는 건데 자, 이걸 부정문으로 바꿔볼까요? 그 꽃병은 비싸지 않았다 라고 하려면 자, 이 경우에 비동사 뒤에 not 붙여주면 됩니다. 어떻게 써주면 되나요? The vase 그 다음에 was not 그리고 expensive 하면
그 꽃병은 비싸지 않았다라는 부정문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was not 같은 경우 또 wasn't라는 축약형으로도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일치하도록 질문에 알맞은 응답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was Jason happy at the party? 제이슨이 파티에서 행복했니? 자, 과거 일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제이슨이란 친구가 웃고 있네요. 응, 행복했어. 응, 맞아. 이렇게.

0: 동사 과거형으로 물어봤으니까 비동사 과거형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Yes, he was.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Was Tina absent from school yesterday? 티나가 어제 absent 하면 결석한이란 뜻이에요. 어제 학교에 결석했니? 라고 할 때, 티나가 지금 학교에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러면, 아니, 그렇지 않았어. 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No. 하고, 티나는 우리 대명사 she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부정대답은 우리 축약형으로 써서 wasn't.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습니다. No, she wasn't.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Was it May 11th yesterday? 자, 어제가 May 11th 하면 이건 5월 11일입니다. 어제가 5월 11일이었니? 라고 물어볼 때, 자, 우리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달력에, today, 5월 13일이 오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제는 5월 11일이었던 거죠. 어제가 5월 12일. 그러면, 아니, 그렇지 않았어. 라고 부정대답해야 되겠습니다. No. 써주고, 주어 is은 그대로 써준 다음에, 부정대답은 우리 축약형으로. No, it wasn't.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는 거죠. It was May 12th. 어제는 이제 12일이었다.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 모두 풀어보았고요. 오늘의 뉴런 퀴즈 드립니다. 괄호 안에 지시대로 주어진 문장을 바꿔서 두 개의 문장 완성해 보는데요. He was busy yesterday. 그는 어제 바빴다를 그는 어제 바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어제 바빴니? 이렇게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각각 바꿔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과거 시제 첫 번째 시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들 꼭 복습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생생영어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만나성장이 반갑고요. 이번 시간에는 3개의 유닛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3개의 유닛의 리딩 지문 같이 읽고 문제 풀어볼 건데 자, 여러분들은 미리 다 읽고 문제까지 푼 상태에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준비됐으면 바로 가볼 텐데요. 자, 오늘의 생생 포인트, 우리가 3가지 핵심 개념들을 공부했어요. 동명사, 그리고 전치사와 접속사,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공부했고요. 이 문법 항목들이 각각 쓰인 지문을 읽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교재 122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일단 문제부터 간단하게 보고 바로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윗글 읽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내용일치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부 내용을 묻고 있는 거다. 그래서 다섯 개 중에 하나는 분명히 답할 수 없는 정보가 나와 있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2번은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배열하는 문제, 그리고 3번은 밑줄 친 B가 가리키는 것을 찾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사하고요. 인도에서 왔다고 합니다. 인도 출신이래요. So I would like to talk about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Diwali라고 하는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해요. So the Festival of Lights. 빛의 축제가 있나 봐요. Diwali라고 하는 축제가 있는데 이 Diwali라고 하는 말은요. 뭘 의미하냐면 Rows of Lighted Lamps. 불이 들어와 있는 우리 램프들이 줄지어 서 있는 그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celebrate the victory of light over dark. Celebrate는 축하하다, 기념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축하란데요. 승리를 축하하는데 어둠에 대한 빛의 축 말이 안 나오네요.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를 축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의 축제인가 보죠. 그래서 so lighting candles and lamps. 양초들

불과 램프에 불을 붙이는 건요. It's a common event. 이때 light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동명사구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할 때는 3인칭 단수 취급을 한다. 그래서 단수 동사의 is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양초들과 램프들의 불을 붙이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해요. During the festival, 페스티벌 동안에. 그리고 이 페스티벌은 매년 가을에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last, 여기서 last는 지속하다, 지속되다라는 뜻입니다. 지속된데요, 5일 동안이요. 우리 얘기하진 않았지만 지금 during과 for와 같은 전치사 표현들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활용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다 느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clean their houses, 그들의 집을 청소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decorate, decorate는 꾸미다 라는 뜻입니다. 꾸미다, 장식하다. 그래서 집들을 이제 전등들로 장식을 한다라고 해요. So they also celebrate. 그들은 또한 기념을 합니다. 자, 모함으로써 by the 이렇게 또 동명사가 쓰였다. Lighting fireworks or sparklers 라고 되어 있죠. Sparklers, 폭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들과 그 다음에 폭죽에 불을 붙임으로써 기념을 또 한다라고 해요. So watching fireworks, 불꽃을 보는 건요, 항상 나를 신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드왈리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과 재미있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자, 문제 풀 때 다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은 모하기 위해서 투부정사가 이렇게 쓰였는데 이때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으로 하기 위해라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exchange는 교환하다라는 뜻입니다. 선물들과 단 것들을 교환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은 우리의 tradition, 전통입니다. 그래서 enjoying eating delicious food. 역시나 동명사구가 문장의 주인공으로 쓰였네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는 걸 즐기는 것은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축제의 부분이에요. 이제 제 얘기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Tell me about your favorite festival.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축제에 대해 얘기를 해 주세요. I'm looking forward to. Look forward to는 기대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요 to는요, 전치사라서요. 그 뒤에 동사가 나오려면 동명사로 나와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here를 hearing으로 바꿔주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여러분들 이거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4번이다. What is the best gift for Diwali? 뭐 선물들을 교환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다. 알 수 없어요. 대답할 수 없고요. 다음 2번 우리 이제 배열을 해볼 텐데요. Diwali는 is a time. 시간인데 뭐 하는 시간?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과 재미있게 보내는 시간이다. 뒤에 to 부정사가 이어지는데 to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동사 뭐가 와야 한다? 보낸다 라고 하니까 to 먼저 have fun 재미있게 보냅니다. Have fun 누구랑? With 친구들. Friends and family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돼요. So to have fun with friends and family 라고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3번 우리 바꿨죠? Here를 뭐로 바꿔줘야 한다? Hearing 이라고 하는 동명사로 바꿔주어야 한다. 자, 그래야 포인트 보고 그 다음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치사 뒤에 이렇게 동작을 나타낼 때는 동명사가 꼭 와야 하고요. 투부정사는 안 된다. 그리고 동명사구가 이렇게 문장의 주인공으로 쓰일 때에는 문장의 주어로 쓰일 때 단수 취급을 해서 단수 동사가 나와야 한다. 자, 이어서 4, 5, 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접속사를 찾는 거고요. 5번은 빈칸 채우기, 그리고 6번은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한대요. 목 통증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열심히 막 공부하다 보면은 가끔씩 목이 아픈 경험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목 통증이라고 하는 건 comes from not sitting or standing straight. not 뒤에 이렇게 동명사가 이어졌습니다. 아, 똑바로 앉아있지 않거나 서있지 않는 것에서 온대. 자세가 불량한 거겠죠. So using your smartphone too much.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또한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 통증을요. 아, 이렇게 또 문장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To avoid this. 이것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하는 것이다? To stop using your smartphone. 여러분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래요. 아, 근데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죠. The A, it's not easy.
당연히 여기에는 어떤 말이 오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입니다.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but이 와야겠죠. So, 그래서요. 스트레칭 하는 건요. can be the easiest way. 가장 쉬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목 통증을 prevent는 예방하다는 뜻입니다. 예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스트레칭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막 뻐근할 때 이렇게 쭉 늘리고 이완시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얼굴을 앞으로 하고요. 앞으로 향하고 그리고 let your head bend slowly to the side. 옆으로 이렇게 천천히 구부려 보라고 합니다. So hold for 3 seconds. 3초 동안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반복을 하래요. You can repeat this 10 times. 오, 이걸 10번 반복할 수 있다라고 해요. 쉽지 않나요? So give it a try right now. Give it a try. 한번 해보세요. 시도하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영어로 바꾸게 될 거고요. For more tips, 더 많은 조언을 원하신다면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우리 A에 들어갈 말.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지 않는 것, 사용을 멈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 그치만, 그러나라고 하는 but이 나와야겠죠? 3번이고요. 다음 5번, 빈칸에 들어갈 말. Helps prevent neck pain. 그래서, 목 통증을 예방하는 걸 돕는 건 누가 하는 걸까? 자, 우리 여기 지금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야 하는데, 요약 문제의 빈칸 있죠? 요 빈칸을 채울 때는 의미.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 그 빈칸에 어떤 품사의 말이 들어가야 될지 생각을 해야 한다. 자, 여기는 주어 자리니까 명사여야 하고요. 내용상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스트레칭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우리 배열을 해볼게요. So before doing any stretches, 그래서 어떤 스트레칭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상태를 확인하세요라고 합니다. Check your condition first. 스스로를 여기가 핵심이죠.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 그러면 배열을 해야 합니다. 하기 위해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활용하면 된다. So to 피하다 avoid. Avoid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hurting yourself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된다. 자, 다음, 그래머 포인트 보고, 그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명사 앞에 이렇게 not을 쓰면 부정형이 되는 거고요. 하지 않는 것, 하지 않기 등으로 해석을 한다. 그 다음, stop도 역시나 뒤에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쓸수 있는데, 자, 이럴 때는 하는 것을 멈추다라는 의미이다. 그 다음, 이제 134쪽으로 가서요. 우리 유닛 11, 유닛 11의 전치사, 접속사.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배열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 한 것을 모두 고르는 세부 내용 찾기, 그리고 빈칸에 알맞은 말 쓰기입니다. 우리 순서 문제의 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순서 문제의 글 사이가 있죠. 글이란 게 있어요. 이글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생각을 해야 한다. A, B, C 이렇게 나올 텐데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어요. 제가 또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summer, 이번 여름에요. 우리 가족은요. 네, 가족은 여행을 갔습니다. 몽골로 여행을 갔대요. 부럽네요. 그다음 A, B, 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순서 문제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의고사와 수능에서도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네, 여러분들 팁을 하나 드리면 A부터 다 읽고, B도 다 읽고, C도 다 읽기보다는 빠르게 앞부분만 보고 바로 이어질 말을 찾는 게더 쉽게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이다. A부터는요, 우리는 explored. explore는 탐색하다라는 뜻입니다. 탐색했습니다. 그 지역을요, 말을 타고 탐색을 했어요. 낮 동안에요. 갑자기 그 지역을 탐색을 했다. 말을 타고? 이거 너무나 이어지기에 부자연스럽죠. A는 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B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몽골에요. 7월 15일에 도착을 했다. 우리가 몽골에 여행을 갔는데요. 우리 가족이요. 15일에 도착했어요. 라고 하면서 쭉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right after we landed at the airport. 우리가 이제 공항에 도착한 즉시요. 착륙하자마자 우리는요. We drove to the vast plains. 광활한 초원지대로 차를 타고 갔습니다. 차를 몰고 갔어요. 아, 이렇게 여정이 시작되어야겠구나. 그럼 B가 먼저 나올 겁니다. 자, B의 1번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날짜가 나왔죠. 날짜나 요일 앞에는 어떤 말을 쓴다? 전치사
on을 쓴다. 그래서 on이 정답입니다. 이따 문제 풀때 다시 확인하세요.

할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볼게요. We set up our tent in a white field. 그래서 우리는 넓은 들판에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네, 어디 옆에 있는 거냐면 아름다운 강 옆에 있는 아름다운 들판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쳤대. 여기 지금 그림 조그맣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이어져야 할까? C로 가볼게요. In the evenings. 저녁에라고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A에서 낮 동안이라고 나왔으니까, 아, 낮에는 이랬고, 저녁에는 이랬어요라고 이어져야겠죠? 아하, 순서. B 다음에는 A가 오고, 마지막 C가 이어진다. 이렇게 문제 풀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제 A로 돌아가서, 서낮 동안에 말 타고 이제 지역을 탐색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을 타고 올라간 거였죠? 그래서 언덕으로 올라가서요. 근데 경치가요, was breathtaking.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breath는 우리 숨이래요. 우리가 쉬는 그 숨을 얘기하는데, breathtaking은 숨 막힐 정도로 굉장히 멋있고 놀라운 걸 얘기할 때 우리가 breathtaking이라고 합니다. 숨 막힐 정도로 정말 멋있었어요. 뭐가? 경치가. So we could see miles of green grass and wildflowers all around us. 우리는 수마일의 푸른 잔디와 그리고 야생화를 우리 주변 모두에서 볼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C. 저녁에는 우리가 캠프파이어에 둘러앉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식사를 요리했습니다. Over the fire, 불 위에서 요리를 했고요. 그리고 shared stories under the stars. 지금 전치사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별들 아래에서요. It was fantastic. 환상적이었습니다. To be so close to nature. 자연과 그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라고 마무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서는 B, 그 다음에 A, C가 자연스럽겠죠. 이렇게 배열하시면 되고요. 자, 2번 몽골 여행 중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말을 타고 언덕을 올랐죠. Rode up a hill. 그래서 일단 5번 맞고요. 그 다음 캠프파이어에 둘러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모닥불주의에서 맞네요. 그럼 2번과 5번이다. 정답은 이렇게 두개 골라주시면 됩니다. 나 윗글의 빈칸에 알맞은 말 이미 풀었죠. 7월 15일. 아하, 날짜 얘기하는 거니까 앞에 on을 써주면 된다. 정답은 on입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한번 볼게요. We arrived in Mongolia. 몽골리아와 같은 나라 이름 앞에는 장소 전치사 in을 사용을 한다. 저 비교적 넓은 범위의 장소를 얘기할 때 국가나 도시 등과 같이 얘기할 때는 in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in이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쓰일 경우 오전, 오후, 저녁, 혹은 계절, 월, 연도 등과 함께 쓰인다. 그래서 여기서 저녁 얘기하고 있으니까 in the evenings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4, 5, 6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4번은 내용 일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 단서를 찾아서 문제 풀면 되고요. 5번은 밑줄 친 A를 다음과 같이 쓰고자 할 때,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라. 지금 접속사를 고르라고 하네요. 그리고 6번은 빈칸 B에 알맞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말을 찾아 한 단어로 써라. 보면서 같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나리자는요, 유명합니다. For its beauty and mystery. 그것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미술이라고 하는 과목을 처음 배울 때이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아마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여준대요. 한 여성을 보여주는데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여성을 보여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다시 그려놨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을 검색해 보면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한 여성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은요, love it.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해요. 모나리자겠죠. For, 뭐 때문에? It's quiet elegance.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어렵지 않다. 우아함이란 뜻이에요. 조용한 우아함 때문에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1919년에요. 마르셀 듀샹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Made a parody. 패러디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뭐라고 불리는? LHOQ라고 하는 작품 명인 것 같죠? 이런 패러디를 만들었대요. 이 예술 작품에서요. 그는 그렸다라고 해요. 코수염이라는 뜻입니다. Mustache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beard는 턱수염입니다. 코수염과 턱수염을 on a copy of the Mona Lisa. 모나리자의 복사본 위에다가 그렸대요. 보시면 이런 느낌인 겁니다. 와우, 상상도 안 되죠, 여러분들. 우아한 이제 우아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그 여성의 얼굴 위에다가

콧수염과 턱수염을 그려놓은 겁니다. 와우, 상상이 되시나요? 네, 듀샹의 작품은요, was shocking at that time. 그 당시에는 충격적이었대요. 왜냐하면 그것은 challenged. Challenge는 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The tradition of art. Tradition은 전통이라는 뜻이죠. 예술의 전통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이 행동 자체가 범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레오나르도와 듀샹은 둘다 미술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들은 매우 다른 메시지를 제시한다. 영어로 이제 바꿨을 거고요. 아래서 While Leonardo's Mona Lisa is serious and elegant. 자, while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였는데요. 일단 내용을 보면 레오나르도의 모나리자는 진지하고 그리고 우아한데 반면에 우리 반면에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듀샹의 이 작품은요. 장난스럽고 그리고 유쾌하다, 유머러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원했다라고요.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timeless beauty, 시간을 뛰어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아름다움을 이제 예술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대요. 그렇지만 듀샹은 wanted to show,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해요. 무엇을요? 농담도 뭐가 될수 있다. 예술이 될수 있다가 되겠죠. 당연히 A에는 art라는, B에는 art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게 맞다. 그래서 어떤 게더 좋나요?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일치하지 않는 거. 정답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모나리자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그것의 조용한 우아함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술의 전통에 도전을 한건 듀샹의 그 패러디 작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선택지를 만들 수도 있다. 정답은 2번. 자, 5번. 밑글에 밑줄친 이 A를 이제 다음과 같이 쓸 텐데, 레오나르도와 그리고 듀샹은 둘 다라고 할때 both라는 표현을 쓰면요, both A and B, A와 B 둘 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둘 다라고 할때 and라고 하는 접속사를 써줘요. 그래서 are very important figures. figures에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미술사에서요. 이지만 여기가 또 포인트죠. 이지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아하니 하지만 그러나라는 의미인 거니까 but을 골라주면 된다. 다음 6번 주어진 철자 art가 되겠죠. 그래서 art로 저희 빈칸 완성하시면 돼요. 이제 그래야 포인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because라고 하는 건 하기 때문에를 뜻하는 접속사죠. 그래서 주절과 이유를 설명하는 부사절을 연결해주는 종속 접속사이다. 그리고 while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위에서 반면에라는 의미였고요. 지금 and라고 되어있죠. and는 뭐뭐와 그리고라는 뜻으로 문법적으로 대등한 두 요소를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이다. 그래서 이렇게 또 and가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닛의 지문들 읽어볼 텐데요. 146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1, 2, 3번 문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주제 찾는 문제, 그리고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 채우기, 3번은 우리말에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의문사, 의문문에 쓰인 지문 같이 빠르게 읽어볼게요. 미국의 오하이오에서요, 1977년에 과학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search for는 찾다란 뜻입니다. 찾는 중이었다라고 해요. 우주로부터 온 신호를 찾고 있었대요. 근데 그들은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큰 전파 망원경을 사용을 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detect them. Detect는 탐지하다, 감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신호를 탐지하기 위해서 이제 큰 전파 망원경을 사용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하루 밤에요, 한 과학자가, 제리 에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과학자가요, noticed는 알아차리다라는 뜻입니다. 알아차렸어요. 무언가 이상한 걸 알아챘습니다. 뭔가 일화가 나오나 봐요. 근데 그것은요, 비정상적으로 강력한 전파 신호였다라고 해요. How long? How do you? 이렇게 형용사가 쓰였네요. How long did the signal last? 여기서 long은 부사겠네요. 얼마나 길게, 오랫동안 이 신호가 last, 앞에도 나왔던 표현이죠. 지속되다. 얼마나 오래 이 신호가 지속이 되었나요? 72초라고 얘기를 해요. 꽤나 오래 지속이 된 거겠죠. 그래서 에마는요, was so surprised.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가 적었다라고 해요. wow라고 하는 이 말을 next, 어디 옆에 the signal, 그 신호 옆에다가 wow라고 이렇게 적어놨다라고 해요. 아, 그런 이유로 이제
그래서 이게 바로 이유이다. 와우 시그널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와우라고 신호 옆에 적어놔서 와우 시그널

이름이 붙었나 봐요. So, 그 와우 시그널에 대해 특별한 게 무엇이었나요? It looked a lot like a message. 메시지 같이 보였다라고 해요. 외계인으로부터 메시지처럼 보였대요. So, 과학자들이 try to detect the signal again. 그 신호를 다시 탐지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실패를 했어요. So, where did, 지금 계속 의문사 의문이 등장하고 있죠. 어디서 이 신호가 왔을까요? 누가 그것을 보냈을까요? Did aliens really send it to Earth? 에일리언이, 외계인들이 정말로 그것을 지구에 보냈을까요? 심지어 오늘날에도요. These questions, 이러한 질문들은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저 여전히 풀리지 않았대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주제라고 하는 건 소재와 내용을 찾아야 합니다. 중심 소재가 어떤 식으로 다뤄지는지 그 내용을 봐야 하는데 중심 소재는 와우 시그널이죠. 와우 시그널. 그리고 심지어도 요런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러한 질문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그러면 정답은 어렵지 않게 5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와우 신호라고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너무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 2번, 빈칸 채워볼 텐데요. 와우 신호란 1977년 에먼 박사가 발견한 신호고요. 비정상적으로 strong, 강력한 전파 신호로 자, 몇초 동안? 72 seconds, 72초 동안 지속이 되었다. 그리고 마치 뭐가? 보낸 메시지처럼 보였다. Aliens, 외계인이 보낸 메시지처럼 보였다. 정리되었습니다. 자, 3번. 누가 그것을 보냈을까? 누가에 해당하는 의문사? Who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Who는 지금 여기서 문장에 주어 역할도 한다. 그러면 보냈을까? 보내다라고 하니 sent의 과거형을 써주면 돼요. Send는 이거 지금 send예요. Send의 과거형이 sent이다. 그래서 Who sent it? Send를 sent라는 과거형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야 포인트 보겠습니다. 비동사를 사용한 의문사, 의문에서 의문사가 주어로 쓰인 경우에는 바로 비동사가 이어지면 된다. 그리고 일반 동사를 사용한 의문사, 의문의 어순은 의문사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do, does, did가 오고 주어와 동사 원형 순으로 이어진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빠르게 볼게요. 4번은 내용 일치, 그리고 5번은 우리말로 쓰는 것, 6번은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찾는 겁니다. 오늘날에요, 우리는 모두 인터넷을 사용을 한대요. 그리고 남긴다라고 해요. Some marks on it. 그것 위에다가 그것에 뭘 남긴다? Marks는 여기서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흔적들을 좀 남긴대요. 이러한 흔적들은 불립니다. 뭐라고 불리냐면요. 디지털 풋프린트, 발자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불린대요. 여러분들 이 개념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우리의 방문 기록이라든지, 여기서 히스토리는 기록입니다. 혹은 검색 기록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그리고 태그가 된 photos, 사진들은요, are some examples, 몇 가지 예시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사진들이 그러한 디지털 발자국의 예시라고 하는 거죠. 많은 디지털 발자국들은요, can put our personal information at risk, put them at risk 이렇게 나오고 요 사이에 말이 붙으면 얘를 A라고 할게요. A를 위험에 빠뜨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 정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해요. 많은 디지털 발자국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한다? 그것들을 줄여야 합니다. Reduce는 줄이다라는 뜻이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질문들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수 있는, 그것을 하는 걸 돕는 질문들이 있다. 여기서 그것을 한다 할때뭘 얘기하는 거냐?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디지털 발자국들을 줄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첫 번째로요, 얼마나 자주, how do you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또 등장을 했네요. How often you delete your old accounts? 얼마나 자주 여러분들의 오래된 계정을 delete, 지우다, 삭제하다는 뜻입니다. 삭제하나요? 이때 일반 동사가 쓰였으니까 앞에 의문사 뒤에 do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do you delete your old accounts?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오래된,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계정을 삭제하는 것이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디지털 발자국을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누가 볼수 있나요? 당신의 소셜미디어 프로파일들을요, 설정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프로필을 private,
비공개로 설정하다라는

0: 의미에서 set private. 그래서 비공개로 설정을 해라. 그래서 아무나 볼 수 없게. 그러면 strangers, 낯선 사람들이 cannot see your posts and personal details. 그런 것들을 볼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어떤 웹사이트에 여러분이 방문을 하나요? 여기도 누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look for a log icon. 자물쇠 모양의 아이콘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웹사이트 주소 근처에. 네, 그것이 의미한다. 사이트가 안전하다라는 걸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단서가 될 만한 부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디지털 발자국을 많이 남길수록 우리의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우리 지금 위에 지문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디지털 발자국들이 오히려 우리의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뜨린다라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너무 잘못된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다음 5번. A가 가리키는 것. 결국 뭐죠? 디지털 발자국을 줄이는 것이 되겠죠. 다음 6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우리 보였죠? 조동사 do를 써주면 되었다. 자, 그래야 포인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how often 이렇게 뒤에 빈칸 있죠? 여기 두가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두였고요. 그래서 의문부사 how는 뒤에 형용사 부사가 뒤에 따라 나와서 얼마나라는 뜻으로 정도를 물을 때 쓰일 수 있다. 그리고 what은 의문 형용사로 쓰일 경우에 what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 형태가 나와서 무슨 어떤의 의미로 활용이 된다. 자, 오늘 이렇게 리딩 지문까지 읽어보면서 또 문제풀이 마무리되었고요. 다음 시간은 대망의 마지막 강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1: 책을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읽는 영어 생생독해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music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보여요. 먼저 제목 읽어보면 music can change you. 음악은 뭐할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여러분을 바꿀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음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지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Music Can Change You. 그리고 내용은 음악과 행동입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 행동을 좀 변화시킨다. 이런 내용의 글이에요. 그래서 주요 어법은 바로 비교급입니다. 뒤에 등장을 하겠지만 이 강의에서는 비교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근데 비교급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전에 앞에 한 강의에서 최상급이라고 하는 문법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비교 표현 중에 하나가 최상급이 있고 이번 시간은 비교급을 얘기할 건데 최상급을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보면 여러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있을 때 그중 무엇이 되었든 가장 두드러지는 대상의 특징을 얘기할 때 가장 뭐뭐한, 뭐뭐하게 의미로 최상급을 활용해 준다라고 했어요. 그럼 비교급은 무엇이냐?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A와 B 크기를 비교해 보면 A랑 B에 봤을 때 B가 A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두 대상의 어떤 성질이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무언가가 더 두드러질 때 얘기하는 게 바로 비교급 표현이다. 어떻게 해석할지는

뒤에 등장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의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목, Music Can Change You라고 하는 말 아래에 이렇게 길거리의 모습이고 카페도 있고 그 다음에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 What is Mr. Smith doing? Mr. Smith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Mr. Smith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있네요. 뭐 하고 있죠? 악보를 보면서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몇번 등장했던 질문 형태이죠. 비동사의 현재형 그리고 동사의 ing를 써서 현재 진행형으로 뭘 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모습. 그러면 Mr. Smith는 뭐 하고 있죠?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Mr. Smith 혹은 대명사 he를 써서 he is 피아노를 치다는 형으로 play the piano. ing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playing the piano라고 해서 he is playing the piano라고 해주면 됩니다. 아, 음악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았나 생각이 들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What is Steve? 이번에 Steve가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 하는 동안에? While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듣는 동안에 음악을 들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 Steve라고 하는 친구는 어디 있냐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카페 안에 있는 모습이고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죠?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일단은 read a book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책을 읽고 있어요? 읽는 중이에요? 첫 번째 질문에 답한 것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Steve 혹은 he is reading a book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 뒤에 while listening to music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첫 번째는 피아노를 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고 있다는 것. 둘다 음악과 뭔가 관련이 있구나 정도로 얘기해 볼수 있다. 교재 85쪽으로 가서 이제 글을 읽어 볼 건데 꽤나 재미있는 소재의 글입니다. 미리 읽어 본 친구들은 약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Do you listen? 듣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Do you listen to music at home? 집에서 음악을 듣나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왜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 주제와 관련이 있어서 질문을 던지는 것도 있고, 글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던짐으로써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답을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을 많이 듣는 친구들 있죠? 아마도 여러분들 나이대에 음악을 듣는다라고 하면 뭐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뭐 가수의 그런 노래를 많이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나 그런데 또 질문 던져요. Or 아니면 Do you like 좋아하나요? 뭐 하는 것을 Going to cafes or restaurants? 카페나 식당을 가는 걸 좋아하나요? 그런데 카페나 식당은 어떤 장소? 구체적으로 얘기를 덧붙여줍니다. 그냥 카페나 식당이 아니고 that play music, 음악을 플레이하는 카페나 식당입니다. play, 여기서는 음악을 틀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음악을 트는 카페나 식당에 가는 것을 좋아하나요? 지금 제가 방금 해석한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잘 보면 cafes or restaurants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가 있고, 이 명사 덩어리를 뒤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카페나 식당이 아니라 음악을 트는 카페나 식당. 니은과 리을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잘 보면 tha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올라가게 되면 배우게 될 문법이요. 영어에서 정말 중요한 문법, 바로 관계대명사이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명사 덩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that 그리고 나서 동사가 이렇게 나오면 아, 이 that부터 이렇게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구나 정도 그리고 니은과 리을로 끝나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정도를 알아두시면 돼요. 이전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명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 것도 배웠었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빨간색으로 even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Even 이전에도 몇번 등장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했죠? 무엇도 무엇조차라고 해서 강조의 의미로 쓰인다. Even 심지어 뭐조차도 many stores 많은 상점들도 play music 음악을 틉니다. 이때 even이 필요할까요? 사실 없어도 돼요.
그냥 many stores play music. 많은 상

시청자들이 노래를 틉니다. 음악을 틀어요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even을 붙여주는 건 강조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음악을 트는 카페나 식당들에 가는 걸 좋아하나요? 근데 심지어 많은 가게들도 상점들도 음악을 틉니다. 그만큼 음악을 트는 게 일상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는 거죠. In fact, 사실 you hear 여러분들은 듣습니다. Music, 음악을 듣는데 every

거의 대부분의 장소에서 음악이 막 들려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according to some studies, 여기서 연구란 의미로 몇몇 연구에 according to는 무엇에 따르면, 무엇에 의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의하면, 몇몇 연구에 의하면 음악은요, affects. 사실 이 문장이 주요 문장,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별표. 음악은 affects 합니다. affect는 동사로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behavior, 우리말로는 행동이에요. 이제 글을 어느 정도 읽어보았으니, 꼭 이번 강의뿐만 아니라 앞에 유닛들도 그렇고 많이 읽어보았죠. 그래서 잘 쓰여진 글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주제문이 명확하게 있는 글을 우리가 잘쓴 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글을 읽을 때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고 그 주제가 문장 하나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음악이 뭘 한다? 음악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몇몇 연구에 의해서 그렇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When people hear, 사람들이 뭐할 때? 접속사 when 쓰였죠. 사람들이 들을 때, classical music. classical music, 우리말로 클래식 음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classical이라고 하는 건 고전의, 고전적인 이란 뜻입니다. 고전 음악, 뭐 예를 들어서 Mozart, 모차르트와 같은 고전 음악을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 때 있어요. 그러면 they feel richer. 그들은요, 느낍니다. richer 하다고. richer 어떤 의미일까? rich라고 하는 말 혹시 알까요? rich는 형용사로 부유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 er이 붙었어요. 비교급의 기본적인 형태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형태 뒤에 er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더 뭐뭐한, 그리고 부사인 경우에는 더 뭐뭐하게라고 해석을 해요. 여기서는 형용사니까 더 부유하다고 느낀다. 아하. 자, 주로 비교급이 쓸 때는 뒤에 than과 함께 쓰여서 뭐뭐보다 더 뭐뭐한, 뭐뭐하게라고 해석을 하고 than 뒤에는 비교 대상이 나오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예시가 바로 이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할 때? 사람들이 모차르트와 같은 고전 음악을 들을 때 본인들이 뭐하다고 느끼는 거야? 자기들이 더 부유하다고, 돈이 많다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계속 읽어볼게요. So, 그래서요, they, 그들은요, spend 합니다. spend. 여러 번도 등장했던 단어. 부유한 다음에 무언가를 쓰다. 쓰다라고 하는 건 소비하다, 사용하다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떤 말이 주로 나왔죠? 이전에 글을 생각해 보면 시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간 개념이 뒤에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money가 아니고 more money. 이때 more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많이 쓰긴 하지만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비교급이에요. 더 많은 돈을 씁니다. 뭐에 쓰냐면 on food. 음식에 쓴다라고 해요. at restaurants. 어디에서? 식당들에서 씁니다. 그냥 식당들에서 쓰는 게 아니고 부연 설명해 줄 거예요. That play classical music. 고전 음악을 트는 식당들에서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해요. 어디에? 음식에. 아,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굉장히 잘 짜여진 글입니다. 먼저 위에서 음악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제를 던져요. 그냥 그러고 끝나면은 당연히 설득력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그 뒤에서 부연 설명해줍니다. 사람들이 고전 음악을 들을 때 자신들이 더 부유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음식에. 근데 어떤 식당에서? 고전 음악을 트는 식당에서. 아, 그래서 고전 음악을 딱 틀어놓으면 사람들이, 본인들이, 아, 난좀 부유하지. 돈이 많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그러니까 음식에도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전략을 또 식당이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때 나오는 that은요. 앞에 나와 있는 that과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니은과 리을로 똑같이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more 역시나 비교급으로 더 많은 이란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계속 가볼게요. 사람들이 또뭐할 때요? 들을 때요. modern music. modern 하면 현대의란 말입니다. 현대의 음악을 들을 때요. they spend. 그들은 spend 합니다. 쓴대요. less money.
more의 반대 표현이라 생각하면 돼요.

more는 더 많은, less는 더 적은이란 말입니다. 더 적은 돈을 씁니다. 아, 현대 음악을 들으며 상대적으로 더 적은 돈을 쓰는구나. With no background music. background. 우리가 마치 뭐 BGM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background music은 background가 배경이란 말이에요. 배경에 깔려있는 들려오는 음악. 그래서 background music이 배경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경음악이 없다면요. They, 그들은요.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은 spend much less money. 이전에 사실 어떤 강의, 어떤 글에서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해석만 쓱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때 설명하려고. 비교급이 있고 이 앞에 much가 있으면 얘는 훨씬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덜 돈을 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씁니다. 아, 배경음이 없으면 배경음이 있을 때보다도 더 적게 돈을 쓰는구나.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게 되었죠. 그 다음, How do people, 어떻게 사람들은 behave 하나요? 잠깐 앞으로 돌아가 보면 behavior는 행동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behavior를 보면 뭔가 형태가 비슷해 보이죠? 그리고 동사로 쓰입니다. 행동이 영어로 behavior. 그러면 behavior는 동사로 무엇일까? 행동하다로 해석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하나요. When, 뭐할 때? 그들이 들을 때. Hear loud and fast music. 크고 빠른, 막 시끄럽고 빠른 음악을 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비트가 빠릅니다. 그리고 막 시끄러운 빰빰빰빰 하는 노래가 배경에서 막 들려와요. 그런 곳이 주로 어디죠? 뭐 여러분들이 갈 만한 곳이라면 무슨 패스트푸드를 파는 곳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주로 많이 이런 음악이 들려올 겁니다. 그들은요, 사람들은 chew한대요. Their food. 그들의 음식을 chew합니다. 그래서 chew는 씹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더 빨리 씹습니다. 오, 빠르게 씹는데요. 템포가 빠르니까 또 음식도 실제로 빠르게 씹나 보다. So, 그래서 어떤 식당들은요, play, 틉니다. Loud and fast music. 시끄럽고 빠른 음악을 틉니다. During their busy hours. 그들이 바쁜 시간 있죠? 손님들로 많이 붐비는 시간에는 손님들이 어떻게 하라고? 빨리 먹고 가라고 일부러 이런 음악을 틀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지 않나요? That way.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요, 먹습니다. Faster. 더 빨리 먹어요. And 그리고 leave more quickly. 더 빨리 떠난대요. 자리를 이제 떠나게 된다. 빨리 먹고 빨리 사라진다는 거죠. Also, 또한 some scientists, 몇몇 과학자들은 생각을 한대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music, 음악이요. is good for, 무엇에 좋다라는 표현이죠. So, learning, 학습에, 배우는 데 있어서 음악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전에 배웠던 문법을 잠깐 떠올려 보면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지금 that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동사 뒤에 that이 나오고 이 that이 이끄는 절이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that이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몇 과학자들은 음악이 학습에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몇몇 학생들은 can be 뭐할수 있냐면 more focused. 이번에도 비교급 표현이 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위와 마찬가지로 more가 쓰였어요. 왜 그럴까? 어떤 단어들은 원래 형태 뒤에 er을 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 more를 붙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건 똑같이 의미는 더 뭐뭐한 뭐뭐하게라고 해석은 하되 단어에 따라서 원급 뒤에 er에 붙을 수도 있고 more quickly나 more focused와 같이 앞에 more라고 하는 말에 붙을 수도 있다. 그래서 focused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집중하는 이란 말입니다. 더 집중할 수가 있대요. With music. 음악과 함께 더 집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So, 그래서 그들은요, learn better. 더잘 학습을 할 수가 있다. 더잘 배울 수가 있다. Better. 역시나 비교급 표현이 쓰였습니다. 네, 여기서 이 비교급 better라고 하는 건 well이라고 하는 부사의 비교급이에요. well, 잘이라는 의미죠. 근데 더잘 학습을 할 수가 있다. well의 비교급이 왜 better일까? 몇 가지 형용사나 부사는요, 불규칙하게 비교급과 최상급이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good이나 well이라고 하는 표현 있죠? 이건 비교급이
better. 그리고 최상

댓글이 best입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Others, 다른 사람들은요, learn better, 더잘 배운대요. When, 뭐할 때, when they are relaxed, relaxed, 우리말로 하면 편안한이라는 뜻입니다. 느긋하게 이런 쉬는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편할 때, 편안함을 느낄 때, 더잘 학습을 한대요. 그런데, music, 음악이 can make them relaxed. 그들을 뭐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편안할 때 공부를 더 잘하고 학습을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편안하게 누가, 뭐가 만들어준다? 바로 음악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음악이 학습에 있어서 좋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걸 뒷받침해주고 있죠. 자, 마무리. So, 그러니까 be careful. 주의 깊게 행동을 하래요. 조심하래요. 뭐할 때? You hear music in places. In places, place는 장소란 의미인데, in places는 곳곳에서, 여기저기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음악을 들을 때 조심하래요. 왜? It can change. 음악은 바꿀 수 있습니다. Your behavior,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기울여라. 조심해라. 자, keywords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chew, reach, relaxed, 그리고 busy. chew는 쉽다라는 뜻. 그리고 rich는 부유한, relaxed는 편안한, 느긋한, 그리고 busy는 바쁜이란 말이죠. 1번. 어떤 거 같나요? 뭔가 이렇게 블링블링 빛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4개 중에 골라본다면 아마도 부유한 모습을 나타낸 게 아닐까?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rich입니다. 그다음 2번은 뭐 하고 있나요? 음식을 막 열심히 막, 냠냠냠, 씹고 있죠? 그래서 씹다란 의미의 chew. 3번입니다. 느긋하게 쉬고 있는 모습. 그래서 편안한이라는 의미의 relaxed를 써주면 됩니다. 그 나머지, 마지막 4번은 무엇일까? 그림을 잘 보면 바쁜 모습이 보입니다. 잘 보면 시계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무언가 해야 되는 일 같은 것도, 서류 같은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바쁘게 막 뛰고 있으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단어인 busy를 써주면 된다. 자, 이제. 키워드까지 정리가 되었으니까 after read 문제 풀어봐야겠죠? 86쪽으로 가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볼 겁니다. places, change, loud, 그리고 behavior 네 개의 단어가 있어요. 먼저 1번 The music is too 음악이요 너무 빈칸합니다. 그러니까 turn the volume down please. turn down은 줄이거나 끄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turn the volume down. 여기서 volume이라고 했으니까 볼륨을 낮춰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볼륨을 낮춰주세요. 뭐 하니까? 음악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운이라는 의미의 loud라는 말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 2번으로 갈까요? talk. 말을 하래요. in a lower voice in public. 낮은. 목소리로 더 낮은이라는 비교급을 써주었습니다.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해라. 어디에서? 지금 보면 막 시끄럽게 통화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죠? 막 떠들고 있어요. 그냥 뭐 해라. 어디에서? 잘 보면 여기는 식당이죠. 식당은 어떤 장소라고 할수 있을까? 공공장소라고 할수 있겠죠? 그때 공공장소는 영어로 public space라고 혹은 public pla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places라고 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 3번입니다. 뭐 하고 있는 것 같죠? 신나게 막, 이 음식을, 포크를 집어가지고 막 들고 흔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러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점잖이 앉아서 맛있게 음식을 먹겠죠?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세요. Do not act like that.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행동하지 마. Your, isn't good. 너의 빈칸은 좋지 않아. 그러지 마. 그러면 너의 무엇일까요? 행동이겠죠? places 썼고요. 남아있는 두개 중에 behavior라는 말을 활용해주면 된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Can you this glass? 이 잔을 좀 빈칸해 주실 수 있나요? 보면은 뭔가 좀 얼룩이 지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잔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바꾸다라는 의미의 change를 동사로 이렇게
활용해주면 된다. 자, A번 문제 풀었고 이제 B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해 볼 건데요. 1번, When you hear classical music, 여러분들이 고전 음악을 들을 때 이거 어떤 예시로 나왔나요? 고전 음악을 들을 때는 막 부유하다고 느껴서 사람들이 그런 고전 음악을 틀어놓는 식당에서 음식에 돈을 더 많이 쓰는 그런 상황 예시로 나왔었죠. 그러면 A, B, C, D 중에서 돈을 더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A 1번을 C와 연결하면 된다. 약간 선이 조금 아쉽지만 2번, When you hear modern music, 현대 음악을 들을 때는 어떨까요? 고전 음악을 들을 때와는 비교 되게 상대적으로 돈을 덜 쓰게 된다. 더 적은 돈을 쓴다. 그러면 이번에는 B와 연결하면 되겠네요. You will spend less money.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그 다음 3번입니다. When you hear fast music, 빠른 음악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템포가 빠르면 나도 따라서 빨라진다. 그래서 빠르고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은 식당에서 뭐 사람들이 빨리 먹게 되고 더 빨리 자리를 뜨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연결해 줄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in a hurry 하면은 서둘러서, 서두르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4번, When you hear relaxing music. Relaxing music은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입니다. 무언가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음악을 들을 때는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니까 A, you will focus more를 골라주면 된다. Focus는 무언가에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C로 왔어요. 글의 주제를 바탕으로 내용을 요약할 겁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볼 건데 요약이라고 하는 건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추려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요약문만 보고도 글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수 있어야 잘쓴 요약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질문으로 시작을 하네요. How does music, 음악이 어떻게? 이 글의 주제문은 뭐였죠? 음악이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음악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affect 혹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change를 활용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혹은 어떻게 바꿀까? 정도로 채워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고전 음악은 만듭니다.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도록 할까요? 돈이 많다고 혹은 비교급을 활용해서 richer, 돈이 더 많다라고 더 부유하다라고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they spend, 그들은 쓴다라는 거죠. 무엇을? 더 많은 돈을 음식에다 쓴다. 더 많은 돈, more money를 써주면 돼요. 그 다음, 어떤 음악은요? 식당에서 들려오는 어떤 음악은 사람들이 뭐 하도록 만든다? 더 빨리 먹게 만들고 더 빠르게 떠나게 만든다. 그럼 일단 여기 들어갈 말은 loud and fast. 물론 바꿔도 돼요. fast and loud도 맞습니다. 크고 시끄럽고 빠른 음악인데 식당에서 들려오는 그런 시끄럽고 빠른 음악은 사람들이 더 빨리 먹게 만들고 그리고 더 빠르게 자리를 뜨도록 만든다. 다음, 음악은 학생들이 배우는 것을 도와줄 수 있대요. 근데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더잘 배우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그들은 더잘 집중을 할수 있게 된다. and 그리고 relax,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될수 있다. 그다음 마지막 D입니다. 표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음악을 설명하는 문장을 완성해 보래요. 음악의 종류가 세 가지 나와 있고요. 각각의 특징과 역할입니다. 그럼 첫 번째, 게임에서의 음악은요. fun and playful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재미있고 유쾌합니다. It makes people feel. 그것은 사람들이 느끼게 만드는데, 자, 뭘 느끼게 만드는 거죠?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니까, feel 뒤에 그대로 happy를 써주면 된다. 아,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야 될지 이제 감이 보이죠? 자, 다음 2번. 영화에서의 음악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일단 특징을 보면, happy, sad, or scary. 행복하거나 슬프거나 혹은 무섭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 그대로 정리하면 되겠죠? Happy, sad, or scary.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게 만드냐면 이런 음악이 깔림으로써 understand the story better. 그 이야기를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understand부터 이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은 무엇이냐? 바로 music, sporting events.
그럼 어떤 스포츠 경기들, 행사들이 있겠죠? 그럼 그 음악은요, 특징이 어떻다? Loud and powerful. 시끄럽고 강렬합니다.

그러면 뮤직이라고 나왔고 요 내용을 두개 합쳐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된다. 뮤직 뒤에 필요한 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 특징에 해당하는 와드와 파워풀을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 그럼 이 뒤에는 역할이 무엇이냐? Feel excited. 신나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거니까 It makes people feel 그대로 앞에 활용했던 것처럼 활용해줘서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주면 된다. 자, 주요 문장은 어떤 연구에, 몇몇 연구에 따르면, 연구에 의하면 음악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글의 주제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같이 정리해 보았다. 그 오늘의 핵심 어법, 주요 어법은 비교급이었고요. 두 대상의 성질이나 특징을 비교할 때 쓰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들이 있다라는 걸 지문을 읽으면서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최상급과 마찬가지의 느낌이고 그 종류에 따라서 more가 붙기도 하고 원급의 er이 붙기도 한다. 자, 오늘의 리뷰 퀴즈는 비교급을 활용해서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는 건데요. 이 책은 저 책보다 더 재미있다. 그래서 이더 재미있는이라고 하는 비교 표현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음악이 우리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같이 글을 읽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워크북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리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네네.
0: 자, start of the week.
1: 그렇죠.
0: 주말 공부 좀 하셨어요?
1: 주말에 그래도 오늘은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2: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1: 맞아요. 이번 주에는 그래도 조금 들춰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이렇게.
0: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요.
1: 그렇죠.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해볼 텐데요. 제목이 높은 전기요금. 아빠가 의심된다. 라고 해서 지금 뭐 엄마와 아이 사이에 네. 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죠.
0: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뭔가 전기요금 왜 이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빠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그 의문의 일패를
1: 아빠밖에
0: 당할 수도 있네요.
1: 뭐 범인이 없죠.
0: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지금 아이에게 물어보는
1: 그쵸,
0: 거예요. 너 이거
1: 그쵸.
0: 봤어? 이러면서.
1: 자, 왜냐면 범인이 애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0: 아빠 아니면 넌데.
1: 그쵸,
0: 이런
1: 그쵸.
0: 느낌이에요.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그래서 핵심은 훨씬이 되겠습니다.
1: 그쵸,
0: 얼마나
1: 그쵸.
0: 많이 나왔으면 지금,
1: 좋아요. 그럼 전기요금 폭탄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0: 오케이.
1: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어?
2: What's wrong, mom?
1: 전기요금 고지서.
2: What was so?
1: 유, 에어컨디셔너, 유, 게임, 컴퓨터, 일렉트릭, 택스, 피.
2: Tax,
1: 예,
2: fee.
1: 피.
2: Oh, the
1: 예, 그, 빌,
2: electricity
1: 빌.
2: bill.
1: 예. You saw? Did you see?
2: Think so.
1: 에?
2: Think so.
1: 아니,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났어.
2: What's wrong?
1: More expensive last month.
2: Oh,
1: Yeah.
2: it's higher than last month.
1: Yeah.
2: I think I know why. I think I know why.
1: Why? Why? Why?
2: Dad
1: Dad?
2: always leaves the TV on.

0: on.
1: Dad always leaves the
2: TV.
1: TV on. He
2: TV
1: doesn't
2: always,
1: turn it
2: TV
1: off.
2: on.
1: 예. He just leaves it on and goes around. It's dad's fault.
2: 어쩐지 잘 때도 켜두더라니 진짜. 아휴, 가서 진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 이거. 안 되겠다. 여보!
0: 네, 아우, 상황극 잘 봤습니다.
2: 네네.
0: 이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배우고 나서 진짜 좀 자녀와 그 엄마 아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좀 인터랙트 하면서
2: 그쵸?
0: 연기 연습하면 진짜 제대로 뭔가 나올 것
2: 아,
0: 같아요.
2: 아, 좋습니다.
0: 네, 많은 표현 또 준비해 놨습니다.
2: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4: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2: Yes.
0: 대화문입니다. 자,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근데 이때 표정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2: 그렇죠. 어. 예. 그리고 좀 약간 눈이 약간 이번 달에 너 봤니?
0: 이럴 수 있어요.
2: 아, 이런 느낌.
0: 고지서를 손에 드시고.
2: 그렇죠.
0: 이런 느낌이
2: 이게 뭘까? 네, 이런 느낌. Did you see? 봤어, 너? 그 다음에,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인데요. The bill this month.
0: 거기도 한번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이렇게 끊어도 되겠네요. Yeah. 어, 전기요금 고지서 이번 달이잖아요.
0: Yeah.
2: 오, 그러면은, 전기요금. 이게 고지서니까.
0: Yeah.
2: 전기요금, electricity.
0: 지금 노래하시는 줄 알았어요, 지금.
2: electricity. city.
0: city.
2: city 맞아요.
0: 그 도시에 가고 싶은
2: 예, 거예요. 예, 예, 예. 네. electricity가, electricity. 네. 그 다음에.
0: 거기까지.
2: 여기까지예요?
0: 멈추세요.
2: 요금이 없어요.
0: save 했습니다.
2: 텍스.
0: 아, 이거는 의역이에요.
2: 아, 그래요? 네.
0: 자, 맞는 자문 보겠습니다.
2: 아.
0: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2: 오!
0: 맞습니다.
2: 맞네요?
0: 네. 그러니까 요금이란 단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이미 bill 자체가 청구서잖아요.
2: 아.
0: 그래서 전기 청구서 이렇게 영어에서는 쓰게 됩니다.
2: 그렇죠.
0: Right? So, electricity. So, 이 정도의 강세를 주고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2: 지난번에 이거 한번 제가 일렉트릭까지 썼다가
0: 아, 그때
2: 호되게 틀린 적이 있어가지고
0: 호되게까지는 아니어도
2: 예.
0: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2: 그러니까요. 오케이.
0: 자, 우리 강세 한번 제대로 주고 한번 해보도록 할래,
2: 네.
0: 할게요. Electricity. Electricity.
2: Electricity. Electricity.
0: 약간 어렵죠?
2: 어렵네.
0: 강세가 electric. 여기 가니까 여기 갈 것 같지만 사실 명사는
2: 그러게요.
0: 여기 갑니다.
2: Electricity.
0: Electricity.
2: Electricity.
0: 그렇게.
2: 아, 어려운데요?
0: 네. 자, 이게 전기라는 명사입니다.
2: 음흠.
0: 그럼 저번에 슬기 씨가 쓴 형용사 전기에 라고 하면
2: 그거,
0: 어떻게 할까요?
2: 그게 이거 아니에요?
0: 조금 덜 가서 멈추죠.
2: 그렇죠. electric까지.
0: 오케이. electric. electric.
2: 오!
0: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형용사로 전기예가 됩니다.
2: 네.
0: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기요금 고지서, 뭐 청구서 얘기를 할 때요. electricity bill이라고 또 하고요.
2: 네.
0: 어떤 사람들은 그냥 electric bill이라고도 하고요. 둘 다 사용합니다. 네. 자, 여기 지금 보면 bill 나와서 bill, right? �ill 비슷한 게 check이 있어요. 이거 무슨 차이인지 혹시 아세요?
2: bill 고지서고 check는 수표인데?
0: 맞아요.
2: 수표.
0: 그런 것도 있어요.
2: 네.
0: 그런데 둘 다 뭔가 사용했으니까, 이용했으니까 돈을 내세요라고 하는 고지서로
2: 아,
0: 둘 다 쓰지만
2: 쓸 수 있어요?
0: 차이가 있습니다. 이 bill 같은 경우에는요.
2: 예.
0: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나오는 거 있죠? 우리 빌지 나왔다고 하잖아요.
2: 맞아요.
0: 그때도 쓰고요. 집에 날아오는 이런 고지서도 bill입니다. 하지만 check는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그런 you know,
2: bill?
0: 음식값
2: 네.
0: 뭐 내라
2: 네.
0: 그걸로는 쓰지만 집에 책이 날아온다고 쓰진 않아요.
2: 아.
0: 그럴 때 집에 책이 날아오는 거는 그거는 수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무슨 뭐 보조금 같은 게 뭐 예를 들어 나왔다든가 그럴 때 쓰는 수표로는
2: 아.
0: 가능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안 씁니다.
2: bill만 집에서는
0: That's right. 그런 차이는 알아두셔야 돼요.
2: 네.
0: 자, 그리고요. 이번 달에라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2: 네.
0: 자, 뭐가 나왔어요?
2: This month.
0: That's right. This month. Right? So 이것을 문장 뒤에 넣어주면 나 이번 달에 뭐뭐뭐

0: 했어. 이번 달에 뭐뭐 할 거야라고 쓸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이번 달에 중요한 시험 있어. 나는 가지고 있다 중요한 시험을 일단 거기까지만.
1: I have an important
0: 그렇죠.
1: exam
0: 이번 달에?
1: this month.
0: 그렇죠. Very nice. I have an important exam. 오, 이번 거 너무 좋았어요. This month. 자, how about this?
1: 네.
0: 비동사 ing 써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비동사 ing가 한참 하고 있다도 되지만요, 오,
1: 오케이.
0: 확정된 미래 사실도 됩니다.
1: Yes.
0: 뭐뭐 해 이런 느낌. So, 아, 우리 더 많은 사람들 고용해 이번 달에. 자, 고용하다가 뭐죠?
1: Hire.
0: Hire. 그럼 우린 고용해 비동사 ing 쓰면
1: We are hiring
0: hiring 더 많은 사람들
1: more
0: more
1: people
0: people 이번 달에
1: this month.
0: this month 꽤나 긴 문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so 여기에서 여기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비동사 ing 확정된 미래 사실이요? 어떤 시제죠? 하시는 분들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 원초보
1: 맞아요.
0: 영어에서 don't worry, 오케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1: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0: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1: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0: Alright.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1: 네.
0: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1: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0: Alright. Very nice. 자, 다음 문장은요.
1: 응?
0: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라고 여기에 이제 억양을 주시고 어머니가 얘기를
1: 그러네요.
0: 했습니다.
1: 지난달보다 아주 훨씬 많이 나왔어.
0: 이러게요.
1: 이런 느낌. It's much higher than. 오, 그거는 많다. 많다.
0: 높다.
1: 많이 높다.
0: 아.
1: 많이 높다. 뭐보다? 지난달보다. This month 하면 되겠네요.
0: 오.
1: 오, 이건 좀 약간 살짝 꿀인데요.
0: 오,
1: 예.
0: 오케이, 오케이.
1: 달콤해요.
0: 자, 보겠습니다. It's much higher than this month. 방금 this month가 나왔었잖아요.
1: 그쵸?
0: 이번 달거 봤니? 라고 했는데요.
1: 예.
0: 지난달보다 많이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1: 디스머스는 이번 달이죠?
0: 그렇죠. 이번 달거 봤니? 이번 달 거보다 많이
1: 아이고,
0: 나왔어.
1: 아이고, 아이고.
0: 약간 들으면서, 엄마, what are you talking about?
1: 예,
0: 이렇게 되겠죠.
1: 그러겠네요. 예.
0: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1: Last
0: So,
1: month.
0: That's right. So,
1: 그러네요.
0: this month 아니라 last month라고 하면 이것도 지난달, 명사도 되고요. 사실 지난달에라는 부사가 될수 있습니다. 오케이?
1: 네.
0: So, hire 하게 더 나왔다. 근데 보세요. hire는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이런 거를 어떤 형용사라고 하죠, 문법에서?
1: 비교급 형용사.
0: 맞아요.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1: 네.
0: 뭐뭐한이 아니라 더 뭐뭐한이라고
1: 네.
0: 할때 우리가 비교급 형용사를 쓰게 되는데 조금 강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뭔가를 붙여줬어요.
1: much.
0: much를 붙였죠.
1: 네.
0: 그러면 훨씬 더 그러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이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1: 그렇죠.
0: 그래서 그냥 hire 아니라 much higher이라고 얘기를 했죠.
1: 근데 요런 게 이제 앞에 나오면요.
0: 네.
1: 우리는 참그 억양에 따라서 뜻이 좀 많이 달라지고 강해지기도 하잖아요.
0: 네네.
1: 그게 훨씬이야. 진짜 훨씬 아니, 이렇게 하면은 진짜 더 강력해지잖아요.
0: 그럼요.
1: 근데 영어는 그냥 머치가 최상이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예. 네.
0: 억양을 줘요, 또.
1: 그래요?
0: 어른들도 much higher. 이런 식으로.
1: 아,
0: Right? 그래서
1: 비슷하네요.
0: much higher. 이렇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면 영어 자체가, 이 language 자체가 굉장히 억양이 많은 언어이기 때문에요.
1: 맞아요.
0: 조금 그렇게 감정을 많이 넣어버립니다.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똑똑한 거는 뭐예요?
1: Smart.
0: smart. 그럼 더 똑똑하면요?
1: Smarter.
0: smarter. 그러면 리아는 훨씬 더 똑똑해, 그러면은요?
1: Leah is much smarter
0: 그래.
1: than
0: than
1: smarter.
0: 안 해도 됩니다.
1: 예.
0: 비교, 뭐, 만약에 than me 할 수는 있겠죠. 자, how about this? 이 로봇은 훨씬 더 강해요. 자, 강한 게 뭐죠?
1: Strong.
0: 더 강하면.
1: Stronger.
0: 훨씬 더 강하면.
1: Much
0: 그렇죠.
1: stronger.
0: 그러면은 이 로봇은 훨씬 더 강해.
1: This robot is much stronger.
0: This robot is much stronger.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1: Yes.
0: Yes. 한번 읽어볼게요. Leah is much smarter.
1: Leah is much smarter.
0: This robot is much stronger.
1: This robot is much stronger.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much 대신에 구어체에서, 회화에서 많이 쓰는 게또 하나 있습니다.
1: 아, 그거
0: 아,
1: 그거 이제
0: 훨씬 아주라는 뜻이에요.
1: 예쁜 거랑 똑같은 거죠?
0: 예쁜 거요?
1: pretty 꽤 그죠?
0: 훨씬. 오케이. 자, pretty는 꽤나라는 뜻이에요. 꽤나.
1: 그 훨씬 아닌가?
0: 그 훨씬이랑 꽤나는 다르죠. 꽤나는
1: 아,
0: 약간 조금 요 정도라면 much는 확 올라가죠.
1: 아.
0: 그래서
1: way?
0: way라는 게 있습니다.
1: 아, 이거 그때도 알려 주셨는데 맨날 까먹네요, 제가.
0: 그래서 so, this way. is 뭐 it's way higher. 아. I'm way better. 이런 식으로 쓰면 의미는 같지만 얘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1: 네.
0: 캐주얼합니다. 오케이. 둘 다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읽어 볼게요.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1: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0: 자, 다음은 제 생각에는 그 EBS 왕초보 영어 역사상 정말 가장 간단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문장.
1: 엄청 짧은데요?
0: 네.
1: 네.
0: 왠지 알 것 같아요.
1: 왠지 알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끊어주고 싶은 마음.
0: 그런 마음.
1: I think. 나는 생각해요. I know. 내가 아는 거를요.
0: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
1: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 왠지 안다고 생각한다. 그럼 왜에 해당하는 거? Why?
0: 모든 것을 노래로 승화해 줍니다.
1: 네, 그래야지 why. 집중이 잘 돼요.
0: 아, 그렇죠.
1: 네.
0: So, I think I know why. 왜인지 알 것 같다. 정답? 맞습니다.
1: Why?
0: 뭐, why는 의문사로 문장 앞에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유라는 뜻으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why 대신에요. The 뭐뭐라고 써도 돼요. 진짜
1: 알죠.
0: 이유라는 단어 쓰세요.
1: 저 사실 이거 쓰려고 했어요.
0: 아, 오케이.
1: Reason. 네.
0: R-E-A-S-O-N.
1: Yes.
0: Yes. So, I think I know the reason. I think I know why. 둘 다 괜찮아요. Okay. 자, 이렇게 해서 이유, 왜를 얘기를 해봤고요. 평소문을 그냥 쓰면 I know why 하면 확신이 좀 있지 않아요?
1: 확신 완전 있죠.
0: 나 왠지 알아요.
1: 나 근데 왠지 알아.
0: 앞에 I think, 난 생각해요를 넘으로써 좀 말투가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1: 그쵸.
0: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면서 알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I think 평소문이라고 하는 거. 뭔가를 하더라도
1: 네.
0: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래서 I think 평소문. 평소문 아시겠지만 여러분 주어부터 출발하는 어순입니다.
1: 또 이렇게 말해주면 약간 그 겸손한 느낌도 있어서.
0: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은근히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내가 그를 아는 것 같아. 나 있잖아. 걔 아는 것 같아.
1: I think I know him.
0: 그렇죠. I know him. 100%. I think I know him.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느낌.
1: 네.
0: 자, 실수는 mistake이지만, mistake이 아니라, 잘못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F로 시작합니다.
1: Fault.
0: Fault. F-A-U-L-T. Fault인데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있잖아, 그거 내 잘못인 것 같아. 그거 내 잘못인 것 같아.
1: I think it's my fault.
0: I think it's my fault. 좀 부드러워지네요, 확실하게. 그죠?
1: 네.
0: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살짝 부드럽게 해줍니다. 요렇게. 요렇게 정도가 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I think I know him.
1: I think I know him.
0: You know what? I think it's my fault.
1: I think it's my fault.
0: Alright, 자, 이번에는 아이가 그러면서 I think I know why.
1: 멋있다. I think I know why.
0: Alright, 그래서 지금 엄마와 한 팀이 되려는 느낌입니다.
1: 그쵸?
0: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왜 그랬을까?
1: 엄마한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0: 그렇죠. 지금 왜 그 비리 높게 나왔을까요?
1: 네.
0: 아빠가 항상 TV 켜두시거든요.
1: 아.
0: 근데 이게 또 아이가 본인이 뭔가 잘못해놓고 게임을 너무 했다든가.
1: 그렇죠.
0: 이래놓고 이제 약간 그런 걸 수 있어요.
1: 불 맨날 켜놓고 갔는데.
0: 그럴 수도 있어요.
1: 에, Dad leaves the TV on. 아빠가 떠납니다. TV를 on 해놓고. 에, 근데 또 항상 떠나신대요. 항상 떠나면 또 이건 또 우리가 참을 수 없거든요. 네. Always. 항상 leaves the TV on.
0: 아, TV를 켜놓고 항상 떠난다.
1: 네.
0: 자, 그래서 약간 양념에 가까운 표현, 바로 always를 넣어봤는데요.
1: 이것도 부사죠, 선생님?
0: Yeah. Yeah. Always,
1: 부사.
0: right?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정답? 맞습니다.
1: Yes.
0: A-L-W-A-Y.

0: S. 발음할 때 여러분 아시죠? Always가 아니라 AL은 항상 all에 가깝게 입 모양 벌리셔야 됩니다. Yes. 한번 발음 해볼게요. Always. Always.
1: Always. Always.
0: 네, so dad always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dad always leaves the TV on. 네. Right. 자 지금 leave를 이렇게 켜두고 뭐 떠난다라고 했는데 물론 leave가 떠난다라는 뜻도 있지만 네. 사실 뭔가를 어떤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거 있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 그것도 leave예요.
1: 아.
0: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1: 아.
0: Hey, leave me alone. 들어봤어요?
1: Leave me alone.
0: Leave me alone.
1: 나 혼자 두지 마.
0: 둬요.
1: 아, 더.
0: 혼자 둬요.
1: 날 좀 혼자 둬.
0: 그렇죠. Leave me alone 하게 leave 한다. 그건 떠나라는 느낌보단 그런 상태로 둬라. 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leave를요.
1: 네.
0: leave 명사 on 해놓으면 이 on 자체가 on and off 있죠.
1: 오.
0: 거기서 켜진의 아. 뜻이 되면서 뭔가를 on 한 상태로 leave 한다는 건 떠나, 어디 간다라는 느낌보단 그 상태로 가만히 두는 겁니다.
1: 켜둔다.
0: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입용작을 해야 되고 사실은요, 이 leave라고 하는 것은 패턴 중에도 하나이기 때문에 핵심 패턴 중에
1: 네.
0: 중요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1: 예.
0: 자, leave 과거형 뭐예요?
1: left.
0: left예요.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나 내 전화기 켜뒀다. 어떡하지? 아, 배터리 닳을 텐데. 그러면서 나는 내 전화기를 켜진 상태로 둔 거예요.
1: I left my phone on.
0: On. Very nice.
1: Oh, yes.
0: I left my phone on.
1: Mm-hmm.
0: 자, 이번에는 명령어로 해볼게요. 아, 네. 그 불들 있잖아. 그 불들을 그냥 켜도 지금 켜져 있잖아. 그냥 놔두면 돼. 이런 느낌. 그 불들이 뭐죠? 그
1: The lights.
0: Yeah. 그럼 어떻게
1: 해요? 자, leave the lights on.
0: That's it. Leave the lights on. Hey, just leave the lights on. 이런 식으로. Leave the computer on. Leave the TV on. 여러 번 연습을 해야 하셔야 돼요.
1: Leave the lights on. 이거는 좀 외워도 되겠다.
0: 진짜. 왜냐면 켜도 꺼도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사실 얘는요. 제가 이거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0: Leave 뭐뭐 하고 오늘은 on을 제가 고정했죠?
1: 예.
0: 켜진 상태를 나타내는
1: 다른
0: 형용사 같은 것으로 다 바꿔도 돼요. 사실은요.
1: 다른 형용사 같은 거요?
0: Open이라든가 closed라든가 그런 것을 on 대신에 써도 된다는 거예요.
1: 열어둔 채 같다 이런
0: 열어둔 채 내 열어두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패턴을 연습하시고 열어두다. 싶으시면 더 딥하게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켜진 걸로 아예 그냥 고정해 버리려고요.
1: Yes.
0: 오케이 읽어볼게요. I left my phone on.
1: I left my phone on.
0: Leave the lights on.
1: Leave lights the Leave the lights on.
0: Uh-huh. Leave the lights on. 자, 참고로
1: 네.
0: 이거 꺼둬라. 이미 꺼져 있어요.
1: 네.
0: 켜지 마. 그대로 끈 상태로 둬라. 그럼 이거 앞에 똑같이 뭐 쓰면 되겠어요?
1: Leave 쓰면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Leave it off.
0: Yeah. Leave it off. Leave it off.
1: Leave it
0: 그러면
1: off.
0: 그거 괜히 power on 하지 마. 그냥 leave it off 꺼둬.
1: 이거 완전 외워야겠다.
0: 오, 그러니까요.
1: 네, leave it off.
0: 자,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했는데 TV 앞에 뭐 들어가 있어요?
1: The.
0: Right? 그 TV라고 했죠?
1: 네.
0: 오케이. 자, TV라는 게 이런 the나 어가 안 들어간 TV가 있고요. 바로 그 TV라고 하는 the가 들어가.
1: 무슨 차이죠?
0: 아니면 a TV. Right? 이런 차,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TV라고 그냥 하면
1: 네.
0: 우리 보통 나 TV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I'm watching TV라고 해요.
1: 그죠.
0: TV 앞에 어나 더 안 써요. I'm watching TV. 나 그냥 TV 보는 중이야. 이건 TV가 개념이에요. TV에 나오는 영상들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Okay. Hey, do you want to watch TV? 그냥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 TV는 그 TV, 하나의 TV 이건 뭘까요? TV 그 기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아~
0: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네네. 실제로 들 수 있는 그 기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m watching the TV라고 하지 않아요.
1: 맞아.
0: 그때는 내 TV가 뭐가 고장났는지 보고 있다. 그럴 때는 looking을 보통 써서 I'm looking at the TV.
1: Yes.
0: I'm looking at the TV. 그때는 the TV. 실제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 오케이. Okay.
0: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본다 이런 느낌보다는 watch를 쓸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1: 그렇죠.
0: 그래서 개념으로 보통 쓰기 때문에 더가 보통은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바로 그 TV,
1: the
0: 기계를
1: TV.
0: 켜둔다기 때문에 더를 쓴 겁니다.
1: 네.
0: 이해하셨어요?
1: 네.
0: 오케이. Okay. 자, 읽어볼게요.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1: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할게요.
2: I think I know why. I think I know why.

0: Dad always leaves the TV on. Dad always leaves the TV on.
1: Alright, 미션 정리할게요.
2: 네.
1: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2: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1: Alright.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2: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0: I think I know why.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Dad always leaves the TV on.
1: Yeah, 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 심플합니다. 문장 뒤에 this month 넣어주면 돼요.
2: 네.
1: 자, 나 이번 달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 나는 중요한 시험을 가지고 있어 이번 달에.
2: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1: 그렇죠.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2: Mm-hmm.
1: 자, how about this? 우리 이번 달에 사람 더 많이 채용해. 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한대요, 이번 달에. 비동사 에이. ing로.
2: 자,
1: we
2: are hiring
1: 더 많은 사람들?
2: Hire.
1: 더
2: hiring,
1: 많은 사람들?
2: Hiring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 Much better 아닌데 이거?
1: 더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뭐죠?
2: 더 more people.
1: People. 이번
2: this
1: 달에.
2: Month.
1: Okay.
2: 예, 멋지 비교급이랑 헷갈렸잖아요.
1: 훨씬이죠.
2: 아, 그렇군요.
1: So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2: 네.
1: How about this? 자, electricity bill 이거 기억하시고요.
2: 네.
1: 너 이번 달 전기 요금 고지서 봤니? 너는 그 전기 bill 봤어 이번 달에?
2: Did you see
1: the
2: electricity bill this month?
1: Al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3: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1: All right, mm-hmm. 다음은요. Much, 이제 나왔네요.
2: 아, 이제 나왔구나.
1: 자, 갑니다. 리아가 훨씬 더 똑똑해.
2: Leah is much smarter.
1: 그렇죠. 이 로봇이 훨씬 더 강해.
2: This robot is much stronger.
1: Alright.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자, 그건 훨씬 더 높아, 지난달보다.
2: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1: 그렇죠. 읽어볼게요.
3: Leah is much smarter. This robot is much stronger.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1: Oh, 수고하셨습니다.
2: Yeah.
1: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4: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5: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6: 어?
2: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6: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2: Always TV on?
6: Always leaves always. It on. It's his fault.
2: Wow. Wow. Oh,
1: great job, you guys.
2: 네네.
1: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그 극장에 음료가 허용되나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drinks allowed in the theater?
1: 그렇죠. 인이 들어간다는 거.
2: 네.
1: 자, 그럼 오늘

0: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Much 비교급 형용사.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이 시험이 그냥 더 어려운 게 아니라 훨씬 더 어려워.
1: 아.
0: 이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워를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아하.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0: 좋습니다. 우리가 영작할 때요, 평소문을 배웠다면 그걸 질문형으로도 바꿔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서로 친구들끼리 영작 연습해 보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 롤플레이를 통해서 또 흡수가 되잖아요.
0: Sure.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저는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화요일이기 때문에 일상 영어를 해볼 건데요. 제가 요즘에 사실 뭐 약간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 네.
0: 다이어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1: 아니, 살이 쪽 빠졌어요.
0: 아, 지금 이게 정말 잘 안 돼요. 이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다이어트 중에
1: 예.
0: 절대 보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1: 뭐죠?
0: 그 소셜미디어에 보면 영상들이 흔히 말해서 먹방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1: 그거 보면은 정말
0: 아, 저는
1: 견디기 어렵죠.
0: 많이 먹는 걸 보면은 배고파진다 이게 아니고요.
1: 네.
0: 뭔가를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배가 고파지는데
1: 맞아요.
0: 제가 사실은 음식 다 잘 먹는데요.
1: 네.
0: 그 뭐라 그러죠? 그 막 너무 시큼한 그 생선 이렇게 삭힌다고 했나요? 삭힌다고 하는 거?
1: 아.
0: 그걸 먹지도 못하는데요.
1: 예.
0: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거랑 이렇게 뭐 삼합이라고 하죠. 무슨 고기랑 해서 먹는
1: 맞아요.
0: 거고.
1: 맞아요. 삼겹살이랑.
0: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침이 막 나와서.
1: 어머, 어머.
0: 와, 그래서 진짜 다이어트의 하나의 그 고비였습니다. 그때.
1: 야, 그 못 먹는 것도 먹고 싶게
0: 그렇습니다.
1: 만드는. 그렇습니다.
0: 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이어트 중 보면 안 되는 것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올 것 같아요.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거의 그냥 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그쵸.
0: 이건 다이어트 전에도 그랬어요.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1: 아.
0: 그러니까 친구도 약간 같은 지금 라인인 거예요.
1: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는 뭐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0: 맞습니다. 에. 근데 같이 그 다이어트 하다가 같이 영상, 먹는 영상 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1: 그렇죠.
0: 네. 큰일 납니다.
1: 절대 안 됩니다. Alright. 자, 좋습니다. 그럼 과연 다이어트를 얼만큼이나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보러 갈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도전!

0: 아우,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너무 배고프게 만드네. 아우, yeah. 배고파.
1: Stomach ache?
0: No, no, no. Hungry.
1: 아.
0: Yeah, this 먹방. You know? Yeah, 요리 cooking movie.
1: Cooking videos.
0: Video. Cooking yeah. video make me hungry. Yeah. Oh, starving.
1: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0: Huh?
1: I agree with you.
0: Yeah.
1: But they're so satisfying.
0: Oh, satisfying.
1: Hungry but still.
0: Oh, oh yeah. so I fun. Love them. Yeah. yeah, yeah, yeah.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거야.
1: Diet.
0: Diet.
1: We need a diet.
0: I have to lose weight but uh-huh. failed. Look this video and
1: Ah, that's so, the reason.
0: Yeah, uh-huh. fail. Diet fail.
1: That's it.
0: Eh?
1: I'm cooking ramyun.
0: Huh?
1: That's it. I'm cooking ramyun.
0: Ramyun?
1: I can't resist. It
0: no,
1: looks so delicious.
0: I have to lose weight.
1: I'm cooking ramyun.
0: Ramyun? 맛있겠다. 두 개 끓여! 맛있겠다.
2: 네. 여기가 지금도 아파요.
3: 아, 그쵸.
2: 아, 이게 침이 너무 나오다 보니까.
3: 아, 정말 이 먹방은 아. 정말 이 식욕을 엄청 돋궈서.
2: 이게 배고픈 것도 배고픈 건데요.
3: 네.
2: 또 만족도 됐다가
3: 맞아요.
2: 또 배고팠다가 이게 위험하더라고요.
3: 그래서 저는 사실 다이어트 때 오히려 먹방을 봤어요. 그러면 조금 대리 만족이 되더라고요.
2: 대리 만족. 네. 실제로 해외에서도 먹방이라는 거를 은근히 많이 보거든요.
3: 그렇죠.
2: 자, 일단 오늘 또 재밌는 표현들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5: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4: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5: That's it. I'm cooking ramyun.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3: 네.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 문장부터 가볼게요. 아,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하면서 뭐 친구들끼리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3: 그럼 뭘 만드는 영상인 거죠?
2: 아니, 날 배고프게 만드는 거.
3: 아, 날 배고프게 만드는 거. 아니, 나 요리를 하는 영상인 줄 알고.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mm-hmm. 배고프게.
2: Right.
3: So, 배고프다는 hungry니까 uh-huh. hungry.
2: 네. Okay.
3: Mm-hmm.
2: These cooking videos가 make me 날 만들어요. 어떻게 네. 만들어요? hungry하게. 정답. 맞습니다.
3: Yes.
2: There you go. 자, hungry 간단하지만 hungry 이러면 안 되겠죠. 뭐 hungry 정신 이거는 너무 리을이죠. 그렇죠?
3: 맞아요.
2: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발음할 때 입 모양 모으고 R 사운드를 제대로 하려면 입 모양 모으고 혀를 당겨줘야 됩니다. So R이기 때문에 리가 아니라 re, re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두 번 해볼게요. Hungry, hungry,
3: hungry, hungry.
2: 좋습니다. 자, 그리고 hungry 정도가 아니라 진짜 배고플 때 혹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hungry보다
3: 나 배고파 죽겠어 할 때 그거 I'm starving
2: 오.
3: 알죠? 근데 starve예요?
2: 네,
3: 그러면?
2: 안 되면서 왜 물어봤어요?
3: 아니 그렇게 starving은 많이 들어봤는데
2: 아.
3: 기본형을 제가 헷갈리네요.
2: 자, starve 비슷합니다. 그냥 starving이 맞아요.
3: 아, 그래요?
2: 자, 왜 그러냐면 starve는 굶주리다라는 동사예요.
3: 아.
2: Right. 뭐 굶다, 굶주리다라는 동사. 거기에서 ing가 이 대신에 ing가 들어가면서
3: 네네.
2: 형용사화가 되는 거예요. So either you say I'm hungry, I'm very hungry, or you could also say I'm starving.
3: Starving.
2: 의미는 같아요, basically. Okay? So 이거는 나 지금 굶주리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날 hungry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3: 네.
2: 이거 제가 그대로 품사만 가져와 볼게요.
3: Mm-hmm.
2: Starve, make someone, 그 다음에 형용사.
3: Mm.
2: 보세요. 목적어가 me고요.
3: Me.
2: 형용사는
3: hungry.
2: hungry잖아요.
3: Mm.
2: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 사람을 어떤 상태로 만든다라고 할 때 make someone 형용사
3: 드러네요.
2: 쓰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문법을 처음 배울 때
3: 네.
2: make라는 동사가 나오면요. make me love you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만 쓰는 줄 아시거든요.
3: 예.
2: 그게 이제 1단계예요. Make someone do something.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지만 그냥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2단계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상태로 만든다라고 한 거죠. 자, 예를 들어 이거 보세요. 날 슬프게 좀 하지 마. 이거 날 슬프게 만들지 마거든요.
3: Don't make me sad.
2: 그렇죠. Don't make me sad.
3: Yeah.
2: 이렇게.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우리 뭐 예를 들어 둘째 딸이 어린 네. 둘째 딸이 따님이

0: Don't make me sad.
1: Don't make me sad.
0: She made us happy.
1: She made us happy.
2: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뭐 먹방이라고 쓰지 않고 요리 영상이라고 했잖아요.
1: 네.
2: 그렇죠? 이 cooking videos 저는요. 요리 영상 어떤 걸 본 게 하나 있어요.
1: 뭐요?
2: 이 소고기를 오. 가지고 이 ASMR 있죠?
1: 아,
2: 삭삭삭삭삭삭 썰면서
1: 써는 소리.
2: 양념 막 하면서 구우면서 그게 맛있겠다. 저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1: 오.
2: Right, right. 자, 침이 약간 오죠?
1: 에이.
2: 가보겠습니다.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1: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2: 네, 그런데 자, 볼게요.
1: 응?
2: 아, 뭐 동의는 하는데 대신에 또 배고프게 만들긴 하는데 엄청 또 만족스럽잖아.
1: 그러니까.
2: 네, 그게 대리만족이죠.
1: 바로 대리만족.
2: Yes.
1: I agree, but they are so 만족스러워. 예. 만족스럽다가 그거거든요.
2: 만족스러운 거.
1: 근데 이게 또 품사가 satisfy.
2: 품사가 항상 에. 그 친구가 말썽이에요.
1: Satisfy.
2: 오케이.
1: 예.
2: 자, 여러분들 만족하다, 뭐 만족하는 이 단어 아예 모르셔도 괜찮아요.
1: 네.
2: 우리 계속 배워갈 거니까요. 그렇죠? 자, 지금 슬기 씨는 satisfy를 썼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다른 품사로 썼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I agree, but they're so satisfied. 정답?
1: 아!
2: ing가 들어갔습니다.
1: 네.
2: 자, 이거는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네.
2: satisfy 시킨다라고 하는 거 사실 동사예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한번 다시 써보세요, please.
1: 아까 그거 쓰면 되죠?
2: 네,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
1: 아,
2: 주세요.
1: 그게 동사군요. satisfy. 요렇게.
2: 맞습니다. ing만 안 붙인 거예요.
1: 네.
2: So 이게 satisfy, 누군가를 satisfy 시키는 것은 만족시키다라는 동사입니다.
1: 네.
2: So 예를 들어서 그 뭐 어떤 영상이 있었는데 it satisfied me 이런 식으로 동사고요. 거기에 ing를 붙이면 만족시키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1: 아.
2: 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So 여기서는 satisfying이라는 형용사가 됐고 여기 비동사랑 같이 나온 거 보니까 확실하게 형용사죠, 그렇죠?
1: 그러네요.
2: Okay, so, oh, they're so satisfying. 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they가 뭐겠어요?
1: They?
2: 사람들인가요?
1: 아니요, cooking videos.
2: 맞아요.
1: 예.
2: cooking videos를 they로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왜냐면 they는 사람도 얘기하지만 어떤 것도 되거든요.
1: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들이 엄청 satisfying 하잖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satisfying도 아니라 so satisfying, right? So 형용사 앞에 so 붙이면 어떤 느낌이요?
1: 너무, 완전.
2: 너무는 좀 넘어갔다라는 느낌이고요. 에이. 과하다는 느낌이고요. 엄청, 완전, 아주,
1: 아주.
2: 긍정적인 느낌입니다. Right? So 뒤에 형용사 넣어서 간단하게 입영작 해볼 겁니다.
1: 네.
2: 자, 혹시 날씨가 엄청 습할 때 있잖아요.
1: 네.
2: 습한 게 형용사로 뭔지 아세요?
1: Humid.
2: Humid. H-U-M-I-D.
1: Yes.
2: 네? 보통 여름 시즌에 제가 많이 써먹는 단어인데
1: 네.
2: 엄청 습한이라고 하면 그럼 그냥 humid이 아니라
1: so humid.
2: 그렇죠. 복잡한 거는 뭐죠? 아마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복잡한.
1: Complicated. Complicated.
2: Complicated. 그러면 엄청 복잡한 그러면
1: so complicated.
2: So complicated. 자, 이제 문장 들어갑니다.
1: 네.
2: 오늘을 주어로 하세요. 오늘 엄청 습해. 아, 오늘 엄청 습해.
1: Today is so humid.
2: 그렇죠. Today is so humid.
1: Mm-hmm.
2: 자, 그 질문은 엄청 복잡했어. 그 질문이 뭐야?
1: The question
2: 과거로
1: was so complicated.
2: 그렇죠. The question was so complicated.
1: Uh-huh.
2: So 하나 들어간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강조를 해줍니다. 그렇죠?
1: 그러게요.
2: Alright.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Today is so humid.
1: Today is so humid.
2: The question was so complicated.
1: The question was so complicated.
2: That's right. 자, 그리고 앞부분에 인정은 좀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I agre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gree하는 게 뭐예요?
1: 동의하다.
2: 동의하다. 자, 그럼 교재에 이거 같이 한번 써주기. 동의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물론 don't이나 doesn't 써도 되겠지만 다른 게 있죠.
1: Disagree. 예, disagree. 앞에 dis 붙여주면 되는 거 같아요.
2: 오케이, 정답.
1: 같은데요.
2: 맞습니다.
1: Yes.
2: 학창 시절에 굉장히 또 어휘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1: 아유, 열심히 또 공부했어요.
2: I like that. 네.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ll,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1: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2: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3: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0: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1: 네. 자, 다음 문장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2: 네.
1: 제가 그 미국에서 고등학교 시절에요. 저랑 항상 몸매가 둘이 같이 가던 친구가 있었어요.
2: 아, 원래 친구들은 또 그렇게 비슷하게 어울려 가요.
1: 제3자가 보면 한 사람인 줄 알아요.
2: 어, 그래요?
1: 그 정도로 비슷하게 좀 쪘다가 조금 빠졌다 막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2: 도플갱어 스타일.
1: 하, 그 친구랑 짐을 가면 그게 문제예요. 짐을 갔다 오는 길에 피자집을 같이 들려요.
2: 아.
1: 근데 들어가다가 서로 원하는 거예요. 말하는, 네. 말할, 먼저 말 꺼내기를. 죄책감 덜 느끼게.
2: 그쵸.
1: 그러면 피자 어때?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아이스크림 어때? 그래서 항상 망했습니다.
2: 학교 다닐 때 다 똑같나 봐요.
1: 아, 그래요?
2: 저도 친구랑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1: 아, 미국도 똑같습니다.
2: 예, that's why. 그게 이유야.
1: 아, 그게 이유야.
2: 그게 이유야. 그게 왠지야. We always our diet.
1: 네.
2: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를
1: 실패하는 거.
2: 실패하는 이유야.
1: Yes.
2: 오. 그러면은 여기가 항상 실패하는 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we always fail.
1: 오, 오케이.
2: Yeah.
1: F-A-I-L, okay? So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2: 네.
1: 정답 맞습니다.
2: Oh.
1: 실패하다, 낙제하다, 뭔가를 망하게 되는 거예요.
2: 그렇죠.
1: 사실 이거는 our diets fail 이라고 해도 돼. 우리 다이어트들이 fail하는 이유야 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fail 해버렸다. 우리는 그거를 실망시킨 거야.
2: 그렇죠.
1: 이런 느낌으로 썼고요.
2: 예.
1: fail 혹시 명사 아세요? 이상하게 실패하다는 아는데 명사 형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 실패.
1: 오늘 기회에 실패.
2: 어? 이거 뭐냐면
1: failer?
2: No, no, no.
1: No?
2: 실패도 똑같아요. fail.
1: fail. 왜요?
2: 깜짝 놀랐죠.
1: 아니,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활용할 때도 있긴 한데 이 실패란 일반적인 명사로는요.
2: Failure.
1: Failure. 혹시 영화에서 I'm a failure.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2: 근데 저는 조금은 생소한데요.
1: 자책하는 영상 같은 게 나올 때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막 이럴 때 있거든요.
2: Failure.
1: 그럴 때 이 단어를 또 쓰기도 합니다.
2: 아.
1: 오케이. 자, 이거는 꼭 기본, 항상 여러분들 동사, 명사, 형용사 형태 있잖아요.
2: 네.
1: 같이 알아두시면 너 진짜 언젠가는 써먹게 됩니다.
2: 당연하죠. 문장 만들 때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죠.
1: 그럼요.
2: 네.
1: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처음에 출발할 때 that's why 라고 했어요.
2: 네.
1: 그때 why 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2: 그쵸.
1: 이유라고 했습니다.
2: 그래서
1: 그게 바로 이유야. 어떤 이유야? 뭐뭐뭐뭐뭐뭐라는 이유야.
2: 네.
1: 그게 이유야. 우리가 항상 실패하는 이유야.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이유가 나왔을 때 아유 그거지.
2: 아,
1: 이런 느낌입니다.
2: 바로 그거야.
1: That's right. So that's why 평소문 그래서 평소문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 뭐 EBS 왕초보 영어를 보면 영어가 많이 든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2: 감사해요.
1: 아, 감사합니다. 미리 그 얘기가 나왔을 때
2: 네.
1: 슬기 씨가 여러분이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일단은 얘를 넣어야겠죠.
2: 그죠. That's why.
1: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본다.
2: People watch this program.
1: 그렇죠.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Okay. So how about this?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본인이
2: 네.
1: 그게 뭔가 사람들한테 매력을 끌고 잘해주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2: 오.
1: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막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So 인기가 많은 거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야.
2: That's why you were so popular.
1: 그렇죠. That's why you're so popular. Because you're so nice, but you don't even realize that.
2: 네.
1: 스스로 알지도 못해요. 이런 느낌. Alright.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 정도 끊으면 되겠죠. 결국에는 이것도요. 평소문을 어순대로 얼마나 잘 구성하느냐. 그리고 that's why랑 자연스럽게 어떻게 블렌딩을 시키느냐입니다.
2: 네.
1: 자, 한번 연기해 볼게요.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2: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1: Oh, that's why you're so popular.
2: That's why you're so popular.
1: Alright. 자, 그리고 하나만 복습할게요. 여러분들. That's why는 뭐랑 바꿔도 되겠어요. 저번에 나왔습니다.
2: That's the reason.
1: That's

0: the
1: reason. reason.
0: 자, 이유라는 단어. 그렇죠.
1: Yes.
0: That's the reason. 이렇게 쓰고 평소문을 써도 괜찮습니다. 물론 that's the reason 같은 경우는 조금 더 formal해요. 격식이기는
1: 네,
0: 해요.
1: 근데
0: 이게 왜냐면 더 짧잖아요. 더
1: 그쵸?
0: 쉽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거 많이 쓰긴 하지만 이걸 쓴다고 해서 너무 격식이거나 어색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1: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0: 자, 이랬을 때 역시 결론은
1: 어떻게 되죠?
0: 없어.
1: 뭐 먹으러 가나요?
0: 아유, 나 라면 끓인다.
1: 아유.
0: 그럼 이제 또 물어보죠.
1: 네.
0: 너 먹을 거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또.
1: 두 개 하나 해.
0: 이어지죠.
1: 그렇죠.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That's it. I am 라면. 그러면은 나는 I am 근데 끓인다. 이거 왠지 의역 같아요. 예. 그래서 I am 나 라면 만든다.
0: 오.
1: I am making 라면.
0: Okay. That's it. I'm making 라면.
1: 왜냐면 여기 I am boiling 해버리면 다 끓는다가 되잖아요.
0: 아, 끓인다는 맞는데 라면은 그냥 물 넣고 끓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프도 넣고 해야 되잖아요.
1: 아,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0: 좀 신기하죠. 한국, 네. 우리말에서는 끓인다에 이미 요리의 느낌이 다 들어간
1: 다
0: 것
1: 있는데.
0: 같아요. 라면이랑 뭔가 끓이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친구가 된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말로도 완전히 따지고 보면 그냥 물을 넣고 끓인다? 그럼 뭐 스프 안 넣어? 이럴 수도 있는데.
1: 그렇죠.
0: 예,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Alright, 자, making을 썼는데 일단 이거 맞고요.
1: 네.
0: 오늘 다른 거 가져왔습니다. 그냥 cooking으로
1: 쿠킹.
0: 썼습니다. 자, I'm cooking 라면이라고 했는데요. cook이 뭐죠?
1: cook은 요리하다.
0: 맞아요.
1: 네.
0: cook 요리하다. 자, 그런데 아 그러면 아무거나 다 cook 쓰고 make 해도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difference 얘기한 적이 있었죠. Do
1: 네.
0: you remember?
1: 뭐죠?
0: 오케이. 자, 네. make는 훨씬 더 포괄적이에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나 샐러드 만들었어. 뭐 샌드위치 만들었어. 나 라면 만들었어. 뭐 삼계탕 만들었어.
1: Yes.
0: 우리도 다 그렇게 쓰죠? 그래서 make는 다 됩니다. 근데 cook 같은 경우에는
1: 네.
0: 불로 막 지지고 볶고 끓이고 하는 요리들을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1: 아, 맞아, 맞아.
0: 열이 가해지지 않은 굉장히 좀 심플한 거 있죠?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샐러드라든가 나 오늘 샐러드를 쿡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샌드위치도 쿡했다고 안 하고 그냥 make를 씁니다.
1: Make sandwich.
0: So 만약에 if you're confused between the two, 두 개 중에 헷갈리면 그냥 이거
1: make를 써야 되겠네요.
0: 해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보세요. 앞부분에 추임새가 하나 들어갔어요. 뭐라 그랬죠?
1: That's it.
0: That's it인데 제가 해석으로 뭐라고 써놨나요?
1: 못 참겠다.
0: 맞아요. That's it이라는 건 바로 그거야 라는 뜻도 됩니다. Oh,
1: 네.
0: That's it. That's it. Okay? 아니면 뭐 상대방이 굉장히 뭔가를 잘 맞췄어요.
1: 네.
0: 아, 바로 그거지. That's it. That's it. 가능하지만 그런 뜻 말고도요. 더 이상은 안 된다. 나 못 참겠다. 거기까지다. 진짜 거기까지예요. That's it. Right? 그렇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1: 네.
0: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convenience store 갔거나 supermarket 갔을 때 물어본단 말이에요.
1: 네.
0: That's it? 그것 뭐 다예요?
1: 다예요?
0: 더 이상 안 사요? 그런 의미로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안 된다 보다 못 참는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1: 아, 좋아요.
0: Let me show you the sentences here. 자, 읽어주세요.
1: 네, that's it. Go to bed.
0: Right. 이거 좀 강하죠?
1: 네.
0: 네. 잠자리 들어. 이제 그만 갖고 놀아. 아이한테 뭐 이렇게 장난감 얘기를 할 때.
1: 네.
0: 좀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Hey, that's it. Go to bed.
1: 오.
0: 거기까지.
1: 거기까지야?
0: 못 참아. 그렇죠. 그런 느낌.
1: 그리고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0: 그렇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위협적으로 굴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내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하다가 이 사람이 그 선을 넘은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hey,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이러면은 나 거기까지 못 참아요. 나 경찰 부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결국에는 이 that's it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억양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 상황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1: Okay?
0: So 우리가 그 느낌 살려서 한번 읽어볼게요. That's it. Go to bed.
1: That's it. Go to bed.
0: Right.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1: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0: 자, 우리 더 이상 못 참아요. 배고파요.
1: 네.
0: 갈게요. That's it. I'm cooking ramen.
1: That's it. Oh, I'm cooking ramen.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이따 트레이닝 할게요.
2: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it. I'm cooking ramyun. That's it. I'm cooking ramyun.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1: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0: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1: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0: 그렇죠.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3: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2: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3: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2: That's it. I'm cooking ramyun. That's it. I'm cooking ramyun.
0: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make someone, 그 다음에 형용사,
1: 네.
0: right?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셔야 돼요.
1: Yes.
0: 걔는, 그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우리를이고요, 과거입니다.
1: She made us happy.
0: She made us happy. You make me happy.
1: Yeah,
0: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자, 다음은요. 날 슬프게 만들지 마.
1: Don't make me sad.
0: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1: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0: 그렇죠.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자, 같이 읽어볼게요. She made us happy. Don't make me sad.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Alright, 다음은요?
1: 네.
0: That's why 뭐뭐뭐 이거 하실 때 꼭 이런 식으로 가주세요. That's why 뭐뭐뭐
1: yeah.
0: 이런 느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인기 많은 거야.
1: That's why you were so popular.
0: 그렇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우리의 다이어트들을 실패하는 거야.
1: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0: 그렇죠. 세 번째.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거야.
1: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0: Alright. 읽어볼게요. That's why you are so popular.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Oh, 좋습니다.
1: Yeah.
0: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주세요.
4: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5: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4: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5: That's it. I'm cooking ramyun.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6: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1: Yeah,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6: Yeah, that's it. I'm cooking ramyun.
1: Ramyun?
6: I need to eat it now. Oh, sorry.
1: No, no.
0: Oh, good job, you guys.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이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워라는 문장이었죠? This exam is much more difficult.
0: There you go.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 That's why 평서문 사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1: 네.
0: 그래서 영어가 재밌는 거야.
1: 아.
0: 그렇죠. 이유가 바로 전에 나왔나 봐요. 그래서
1: 예.
0: 그래서 영어가 재밌는 거야를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입영작할 때 무조건 소리 내주시고 큰 소리로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1: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해볼 거예요.
1: 오.
0: 오늘은 버스 하차벨 누르는 걸 깜빡했을 때 라고 해서 기사님과 대화를 해볼 겁니다.
1: 예, 그렇게 또 지나치면은 아유, 또 걸어서 집까지 또 가야 되는데.
0: 예전에는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아, 여기 좀 내려달라. 근데 거기가 정류장이 아니면 원래 안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나라에 따라 여전히 하는 곳도 있긴 할 텐데.
1: 그쵸.
0: 이게 원래 안 되거든요.
1: 또 완전 옛날에는 이제 버스 안내양이 있어가지고
0: 저기 얼마나 과거로 가신 건가요?
1: 좀 많이 돌아갔어요.
0: 많이 갔네요. 네. 자, 그래서 버스 하차벨 누르는 걸 깜빡한 상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들을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아우, 죄송해요. 하차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어요. 아이고. 자, 하차 버튼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깜빡했다. 이거 알아야
1: 깜빡?
0: 됩니다.
1: 에.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 처음 오는 곳일 수 있잖아요. 해외
1: 그죠.
0: 나왔는데.
1: 아, 근데 이게 중간에 사실 내려주는 게 한국의 경우에는 안 되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위험할 수도 있고.
0: 그래도 한번 물어보는 그런 느낌. 네,
1: 그쵸.
0: 해보겠습니다.
1: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0: Yes.
1: 예. 자, 그러면 뭐, 어쨌든 상황이니까 일부러 한번 우리 하차벨을 깜빡해
0: 일부러.
1: 볼까요? 예. 슬기롭게.
0: 도전!
1: 짜잔! 어떡해. 죄송해요. 기사님. 죄송해요. 저 하차 버튼 누르는 거를 깜빡했어요.
2: Is there a problem, ma'am?
1: yes, stop, stop. 그 뭐지? I forgot push this button.
2: Really?
1: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2: What are you? I don't understand. Sorry.
1: 저기 please, 게로프,
2: You?
1: please,
2: Now?
1: get me off, please.
2: I can't stop here.
1: 어?
2: I'll let you off upper head.
1: 뭐라고?
2: I can't stop here.
1: here.
2: I'll
1: yes.
2: let you off upper head.
1: upper head?
2: Okay?
1: head?
2: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1: tag your card.
2: Don't forget to
1: tag.
2: tag your card,
1: 카드.
2: okay? Wait a
1: 카드 어디 갔지?
2: second.
1: 저 걸어
0: 아, 진짜 저도 사실 해외에
1: 왔네. 네.
0: 가가지고 그때 일본을 갔었나? 제대로 못 내려가지고 이런 당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1: 맞아요.
0: 거기에서 영어를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뭔가 내가 일본어로 뭔가 해야 되는데 아예 안 되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영어를 배우 못 하시는데
1: 예.
0: 영어권 국가에 갔을 때 이런 똑같은 일을 당하면 얼마나
1: 진짜
0: 답답할까?
1: 머릿속이 하얘지죠.
0: 그렇죠. 그 생각이
1: 예.
0: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해결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Could you let me off now?
4: I can't stop here. I'll

0: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2: 네.
1: 자,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 어,
1: 죄송해요. 하차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어요. 라고 드라이버 분께 얘기를 하는 거죠.
2: I'm sorry. I forgot to the stop button.
1: 참고로 해외에서 다 다를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버튼이 있는 버스도 있겠지만요.
2: 네.
1: 옛날 버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버튼이야 뭐야 싶은 게 있을 때가 있어요.
2: 그래요?
1: 약간 벨트처럼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2: 오.
1: 그래서 거기에 어딜 눌러도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2: 아.
1: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앉아있는 사람, 서있는 사람도 다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문제는 그걸 모르면 이게 버튼인지조차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2: 우리나라는 진짜 티나게
1: 그쵸?
2: 저는 요즘에도 저기 버스를 자주 타는데요.
1: 맞아요.
2: 스탑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딱 돼 있거든요.
1: 있죠.
2: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라이트가 켜져요.
1: 아, 맞아요. 그래서
2: 예.
1: 이렇게 잡는 곳에도 있고
2: 맞아요.
1: 다 있잖아요.
2: 다 있어요. Right. 진짜 곳곳에 다 있는데 여기서 누르다잖아요. 누르는 거니까 저는 푸시 할게요. 푸시.
1: Okay.
2: Push the button.
1: 자, 그럼 나눠볼게요.
2: 네.
1: 미안하대요.
2: I'm sorry. 네. I forgot to push the stop. 어디서?
1: 자.
2: Push까지 나눌까?
1: 여기 나눠도
2: I forgot. 나 잊어버렸어요.
1: 뭐 하는 걸 잊어버렸죠?
2: 누르는 거요.
1: 누르는 거를.
2: 네.
1: The stop button을. 자, 그러면은 push.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
2: 아?
1: Press입니다. Push는 틀리다? 안 틀려요.
2: 아, 그래요?
1: Push도 되고
2: press도
1: 괜찮습니다. 누르다인데요. 자, 참고로. 이 중에 뭐가 더 포괄적일까요? 느낌상?
2: 푸시요.
1: 맞아요.
2: 오.
1: 푸시는 누르는 것도 되지만
2: 미는 것도 되죠.
1: 되죠. Hey, don't push me. Right? 하지만 아무도 저한테 Hey, don't press me. 이러지 않죠.
2: 그거는...
1: 내가 버튼이 된 느낌이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Right? So, 물론 이제 그런 관용적 표현은 있어요. 뭐 don't press my... 뭐 푸시도 쓰지만 press를 써서 내 버튼 누르지 말라고 해서 뭐
2: 아.
1: 화내지 말... 근데 그거 상관없이 이 press는 요렇게 누르다에 가깝고요.
2: 아,
1: 푸시는 둘 다 됩니다.
2: 근데 프레스가 사실 우리 고혈압할 때 하이 프레셔 아닌가요?
1: 그거는 프레셔죠. 프레셔.
2: Pressure.
1: Right. 그거는 압박. 맞아요.
2: 압박.
1: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누르는 거기 때문에
2: 에이.
1: 압박이 가는 거죠. 그렇죠? Good, good. 자, 여기 지금 보면 I forget to press the stop butt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네.
1: Hold on, I'm sorry. 여기 지금 press push가 나왔는데 이거 전에 한번 제가 강초보 영화에서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요.
2: 뭐요?
1: 이렇게 한번 누르는 거는 press나 push 다 되잖아요.
2: 네.
1: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누르고 있는 거는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2: 누른 상태로 있다?
1: 네.
2: 누른 상태로 있다.
1: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계 작동할 때 보면
2: 네.
1: 누르고 있어야 뭐 3초간 누르고 있으세요. 이런 거 있죠?
2: 네.
1: Right?
2: 네.
1: 이런 거 할 때 H로 시작하는 단어 있습니다.
2: 어?
1: 힌트?
2: 아, 홀드, 홀드. 아, 홀드구나. 이거 특히나 우리... 그 저기 물 내릴 때 3초 동안 내려주세요.
1: 누르고
2: 있잖아요. 예.
1: Alright. 맞아요. 이거는 한번 단순하게 누른다는 느낌보다는 hold or hold down 이런
2: 네.
1: 걸 쓰게 되면 누르고 있는 겁니다.
2: 오케이?
1: 자, 버튼 나왔어요. 이거 발음할 때 여러분들
2: 네.
1: 앞쪽에 강세를 엄청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강세를 많이 줘서 button 이것도 돼요. 되는데 원어민들이 앞쪽에 강세를 많이 주면서 T를 그냥 거의 없어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button, button처럼 button, press the button 이럴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2: 네.
1: 자, 한번 try 해볼게요, 여러분들.
2: 네.
1: button, button,
2: button, button.
1: 오, 오르민이세요?
2: 오,
1: 좋았어.
2: Thank you.
1: 오케이. 자, 그렇게 강세도 해봤고요.
2: 네.
1: 여기에 핵심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중요한 패턴은 뼈대 패턴. frame pattern이라고
2: 네.
1: 이름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forget to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2: 네.
1: 자, forget to do something 한다는 거. 이거는 있는 건데 뭔가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잊었다라는 얘기입니다.
2: 그쵸.
1: 결국에는.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는 꼭 과거형으로만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너 그거 해야 되는 거 잊을지도 몰라.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2: 네네.
1: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forget to do something. forget의 과거형이 뭐죠?
2: forgot.
1: 잊지 마세요. 자, 갑니다. 우리 전화기를
2: 네.
1: 충전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슬기 씨가 꽂아는 놨는데
2: 아...
1: 뭔지 알죠? 그 아웃
2: 충전이 안 됐어요.
1: 아, 그게 안 됐어요.
2: 그 USB선이 망가졌어요.
1: 오우, 그래서 아... 나와서 봤는데 8% 남았어요.
2: 어머머.
1: 당황이에요. 자, 그녀는 잊었다 그녀의 전화기 충전하는 걸.
2: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1: 그렇죠. She forgot. Oh, to do what? Oh, to charge her phone.
2: Yes.
1: 두 번째. 아, 나 화장실 가는 거 깜빡했어. 아, 나 이제 느낌 오네. 막 그러면서. 자, 나는 잊었어.
2: I forgot.
1: 이용하는 거.
2: Use.
1: 자, 그 화장실.
2: The bathroom.
1: 그죠.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or go to the bathroom.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2: 네.
1: Okay, very nice. So, 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딱 봐도. Right. 읽어보겠습니다.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2: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1: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2: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1: 네, forget to라고 하는 거 뭐 해야 되는데 못한다라는 걸 계속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forget ing라는 게 또 나옵니다. 오! 걔는 의미가 달라져요.
2: 그래요.
1: 그건 그때 가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2: 맞아, 지금 헷갈려요.
1: Alright, 자 갑니다.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2: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1: 자, 그러면서 이어가 볼게요. Mm-hmm. 어,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2: 그쵸. 더 가기 전에 내려야 돼요.
1: 그러니까요.
2: Could you me now? 오늘 또 서비스를 두 개나 비워주셨네요.
1: 그럼요. 네. 제가 또...
2: 예, could you... 아! 알겠어요. 이거는, 이거는 그거예요. 그거죠? 자, 어, 이거 잠깐 지울게요. 네. 자, 여기에는 take, 내리는 거, take off잖아요. take off인데, 여기에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take me off로. 아, 정말 보람되시죠? 마유쌤 하길 잘했다 싶으시죠?
1: 저 오늘부터 영어 강의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우, 그래도 왜냐, 안 돼요, 그만하는 건.
1: 틀렸거든요.
2: 왜요?
1: 네, 자! 혹시 get off랑 헷갈린 거 아닐까요?
2: 아, 그래요?
1: 그렇죠. Get on and get off.
2: Take off는 뭐죠?
1: Take off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겁니다.
2: 아, 비행기가 네. 그때 또 때마침 이륙을 했네요.
1: 어디 가지 마세요. 예. 저랑 저 한 15년 같이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take 아. me off. 아니, 무슨 아이디어였는지는 알겠습니다. 예. 아, 뭔가 무슨 off였던 것 같은데 그쵸. 라고 하는 거. 자, get off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오픈하기도 전에 Get off는 어디에서 내리답니다.
2: 네.
1: 근데 take off는 비행기가 이륙하다. 그래서 아, 얘는 아예 틀리고요.
2: 네.
1: Get off라고 쓸 때도 거기서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2: 어,
1: get off는 내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Could you get me off? 이상한 단어가 돼요.
2: 아,
1: 오케이?
2: 나를 내려주신.
1: 당신은 내가 내려도 될까요? 이상해요.
2: 아.
1: 그래서 내가 내리게끔 허락하는 걸 해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어?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2: 아, let me인가 보다.
1: 맞아요.
2: 오!
1: 이 표현은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이에요. 오케이,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 내릴 때는 get off입니다. I got off 아. 이런 식으로, right? But then someone let me off라고 하면은 나를 내려준 거예요.
2: 아.
1: Let이 뭐 하는 거죠, 원래?
2: 하게 하다.
1: 하게 하다예요.
2: 네.
1: Off 떨어져 있게.
2: 그렇죠.
1: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2: 아, so off 하게 하는 거.
1: Right. Let someone off는 누군가를 내려주다. 자,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누군가를 타게 해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The driver가 나를 타게 해줬어. 버스일 경우에.
2: Let in인가요, 그러면?
1: Let off가 아니라 let
2: in.
1: Let 자동차?
2: On이라.
1: 이거랑
2: 아, let on.
1: 아하.
2: Yeah.
1: So, let me o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o, the driver let me on.
2: Let me on.
1: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긴 하지만 버스같이
2: 네.
1: 판에 여러 명이 서서 이렇게 탈 수 있는 것들은 on and off를 써야 돼요. 탈 때 네. on, 내릴 때 off입니다.
2: Yes.
1: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on하게 허락, 이건 off하게 허락.
2: 아.
1: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은 let someone off는 많이 쓰는데요.
2: 네.
1: let someone on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잘 많이 안 써요. 그냥 오. I got on이라고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요.
2: 그쵸, 그쵸.
1: Right. 자,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급하긴 하지만
2: 네.
1: 아, 절 내려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2: 그렇죠.
1: 더 안 되죠.
2: 공손하게.
1: 그래, 네, 그래서 공손하게 하려고 뭐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2: Could you?
1: 그렇죠. 이렇게 두 번 돌려서
2: 네. Could you, 네. 동사원형.
1: 자, can you 해도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라고
2: 네.
1: 했어요. 하지만 could you라고 하면 더욱더 예의가 느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동사원형만 바꿔서 부탁을 해볼게요.
2: 네.
1: 자, 우리 여행 가방 있잖아요.
2: 그쵸.
1: 여행 가방, 그 옷 가방이라고 흔히 하죠. S로 시작하는 거.
2: Suitcase.
1: 맞아요.
2: 네.
1: 그러면은 어 죄송한데 그 당신의 그 옷, 그 여행 가방 좀 이렇게 옮겨 주실 수 있을까요? 치워 주실 수 있을까요?
2: 아,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1: 그죠.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2: Yes.
1: 자, how about this? 어 죄송한데 좀 조용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Because the baby is sleeping.
2: Yeah. Okay. Could you be quiet?
1: 그죠. 근데 슬기 씨는 어떻게 얘기해도 뭔가 예. 좀 조용히 이런 느낌.
2: 아, 입을 조금 다모실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웃으면서 좀 해주면 좋죠. 예, 이럴 때는 예. 오히려.
2: 그렇죠.
1: 그렇습니다. So can you도 괜찮다는 거. 근데 could you 하면 원래 조동사는 뒤로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면 될수록 더
2: 공손해진다.
1: Yes.
2: 아, 네네.
1: 이거 보겠습니다.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2: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1: 아, could you be quiet?
2: Could you be quiet?
1: All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Could you let me off now?
2: Could you let me off now?
1: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1: 자, 다음 문장 볼게요.
2: 네.
1: 아, 여기선 못 멈춰요. 저 앞에서 내려줄게요.
2: 아, 그렇죠. 아,
1: 그래도 이제, 그렇죠. 옆쪽으로는 세워야 된다, 적어도.
2: 그렇죠. I can't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1: 일단 여긴 비어 있으니까 네. 잠깐 잊어버리고요.
2: 예.
1: 얘를 어순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거에서 이렇게 왔을까?
2: 나는 너를 내리게 해줄 거야.
1: 어, 이거 아까 나왔네요. 그렇죠?
2: 그렇죠? Let off네요.
1: Uh-huh.
2: 저 앞에.
1: Ahead.
2: 저 앞에.
1: 맞아요?
2: 예. Right. 그 여기서 끝나야 되나?
1: 오케이. Okay.
2: 예. 그리고 I can't 멈추다가 나와야겠네요. 멈출 수 없으니까. I can stop here.
1: Okay.
2: Yes.
1: S-T-O-P. 그렇죠? Stop button 할 때.
2: 네.
1: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right? 우리가 다행히도 만약에 let off란 표현 몰랐으면 저기서 어디서 끊어야 되지?
2: 그쵸,
1: 했을 거예요.
2: 에.
1: 자, 정답은 일단 stop이 맞고요. 자, 앞에서라고 하려고 제가 뭘 썼죠?
2: Up ahead.
1: That's right. Up ahead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2: 오.
1: 사실 up이라고 하는 것은
2: 네.
1: 바로 앞에 뭔가 있음을 더 강조해주기는 하는데요.
2: 아.
1: 없어도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2: Yes.
1: Ahead or up ahead라고 하면 앞에, 앞에서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아예 덩어리로 묶어서 문장 뒤에 넣어주면은 이병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앞에서 내려드릴게요 라고 한다든가 어, 저기 앞에 뭐가 보인다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2: 네네네.
1: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2: 그러네요.
1: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유소가 영어로 뭐죠?
2: Gas station.
1: 어, 맞아요. 뭐 가솔린의 약자긴 한 줄인
2: 예.
1: 거긴 하지만 gas station, right? 자, 어, 나 주유소가 보여 앞에.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뭐 친구랑 스피커폰 같은 걸로
2: 네.
1: 얘기를 할 수가 있겠잖아요.
2: 네네네.
1: 뭐, 나 지금 이게 보이는데 나 맞게 가고 있니? 막 이러면서 오. 나는 보인다. 어, 주유소가
2: I
1: 앞에.
2: Look.
1: 그러니까
2: I look.
1: 보인다.
2: I see.
1: I see.
2: I see. Get. I see a gas station up ahead.
1: Up ahead. How about this?
2: 네.
1: 뭐가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죠? 뭐가 있다.
2: 뭐가 있다.
1: Uh-huh.
2: There is.
1: There is.
2: Yeah.
1: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2: 네.
1: 길 가다 보면 slow down 하라고
2: 아.
1: 너무 빠르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2: 과속 방지턱.
1: 방지턱.
2: 네.
1: 그거를 영어로 speed bump라고 합니다.
2: Speed bump.
1: Speed bump.
2: 아.
1: 그러면 어 앞에
2: 예.
1: speed bump가 있어. 옆에 있는 사람이 경고를 해준 거예요.
2: 네.
1: 앞에 스피드 펌프가 있어. 그러면 일단은 스피드 펌프가 있다?
2: There is a speed bump.
1: 앞에.
2: Up ahead.
1: Up ahead.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2: 네.
1: 어렵지 않죠, 그렇죠?
2: 네.
1: Alright. 저 뒤에만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ee a gas station up ahead.
2: I see a gas station up ahead.
3: There is a speed bump up ahead.
2: There is a speed bump up ahead.
1: That's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만 잡을게요.
2: 네.
1: Up ahead랑 in front랑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2: 그러게요.
1: 우리가 아마 학창 시절에는 in front of something.
2: 네.
1: 그로만 이제 많이 알게 될 텐데요.
2: 그렇죠.
1: In front or up ahead 이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In front는 내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앞에 뭐 건물이 있어요.
2: 오.
1: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I'm stan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그냥 이런 느낌인데 ahead라고 하는 거는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좀 있어요.
2: 아.
1: 그래서 내가 지금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저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2: 예.
1: 뭔가 같이 간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2: 아.
1: 근데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덩어리 표현이나 전치사 이런 거 있잖아요. 위치 방향 얘기할 때 독해를 많이 해야 돼요.
2: 그래요.
1: 그래야지 왜 여기서 이걸 썼지? 처음에는 의문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져요. 어허. 그리고 이게 뒤집혔을 때 조금 어색함을 느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0: 이런 건 이렇게 쓰, ahead를 쓰겠죠. 예를 들면, oh, 슬기 is running in front이 아니라 ahead of me. 이런 같은 방향으로 내 앞서서 뛰고 있는 거.
1: 네네. 같이 달리는 거니까.
0: 네. 독해 많이 하셔야 돼요.
1: 네.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1: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0: Al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네.
0: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카드 태그 하는 거 잊지 말아요.
1: 오!
0: 왜냐면 또 급해가지고 그냥 내릴 수 있잖아요.
1: 기사님 친절해.
0: 아, 요즘에는 해외에서도요.
1: 네.
0: 그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하잖아요.
1: 너무 당연하죠.
0: 태그하고 이거 막 환승도
1: 네.
0: 하고.
1: 네.
0: 그거를 시행하는 데가 원래 미국은요. 그런 게 없었어요.
1: 어, 그래요?
0: 최근까지도 꽤나. 근데 어떤 지역별로 막 실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1: And don't forget to your card. 잊지 마세요. Your card를 태그하는 거. 그럼 태그가 나와야 되니까 TAG겠네요.
0: 오케이. TAG.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don't forget 뭐는 거? To tag your card. 맞습니다.
1: Yeah.
0: 우리 근데 가져다 댄다라는 뜻도 말도 쓰지만 외래어로 그냥 태그라고 쓰죠.
1: 맞아요.
0: 그렇죠.
1: 다
0: 이제는
1: 써요.
0: 오히려 그래서 그거 아실 것 같아요. So tag. 얘는 tag 아닙니다. G는 CK라는 스펠링보다 부드러워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tag 하지 마시고요. Tag.
1: Tag.
0: Tag. 이런 느낌으로 부드럽게 한번 해보세요.
1: 네. Tag. Tag.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띡 하는 거 말고
1: 네.
0: 긁는 거 있죠?
1: 어.
0: 카드를 긁을 때는 뭐를 쓸 것 같아요?
1: 스크래치.
0: 스크래치요?
1: 예.
0: Go ahead, try.
1: 왜냐면 스크래치는 긁히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그 태그도 어느 정도는 최근이라고 보는 편이 맞겠죠.
1: 아, 너무 긴데요, 이거?
0: 예전에는 카드를 지금 그 뭐지 해외에서 슈퍼마켓 가면 거의 다 긁는 거였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태그하는 게 생겼기
1: 맞아요.
0: 때문에 얘는 기본입니다.
1: 그리고 또 그 이제 간편 결제가 생겨가지고 정말 태그만 해도 결제가 되는 것들이
0: 맞아요.
1: 되게
0: 이제는
1: 많잖아요.
0: 거의 이게 없죠.
1: 예.
0: 근데 이거는 스크래치가 아닙니다.
1: 뭐죠?
0: 왜냐면 자 카드 왜냐면 이렇게 긁는 거예요, 이거는.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스와이프입니다.
1: 아, 스와이프.
0: 스와이프. 세로로 세워서 스와이프. 이렇게 긁는 것을 아, 스와이프한다고 합니다. 둘 다 알아두세요.
1: 네.
0: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forget to, yeah?
1: 네.
0: 똑같은 겁니다.
1: Don't forget.
0: 다만
1: to.
0: don't forget to.
1: Don't forget to.
0: 앞에 don't가 나오면서 뭐 해야 되는 거 있는데 너 그거 하는 거 잊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아, 야 그거 깜빡하지 마. 너 그거 기억해야 돼. 많이 쓰잖아요.
1: 네네네.
0: So don't forget to do something. 아까 결국에는 이게 새로운 패턴이 아니에요.
1: 네.
0: Forget to를 조금 응용한 것뿐이에요.
1: 그렇죠.
0: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이나 짐이나 아무튼 그런 거 싸는 것을 뭐라고 하죠? 동사로 싸다.
1: Wrap up.
0: 아 그거는 포장하는 거고요.
1: 예.
0: P로 시작하는 거 싸다.
1: 싸다.
0: Pack.
1: 아 pack.
0: 아하. P-A-C-K.
1: 네.
0: 그러면 너 가방 싸는 거 잊지 마.
1: 아, don't forget to pack your bag.
0: Mm-hmm. Don't forget to pack your bag.
1: Mm-hmm.
0: 너 숙제하는 거 잊지 마. 어떻게 할까요?
1: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0: 그렇죠. 동사를 이렇게 덩어리로 이제 그거 익숙하잖아요. 두 번째 거는.
1: Do your homework.
0: 이 명작 더 잘 나오죠.
1: 네, 툭툭 네. 나오는데요.
0: 그래서 표현도 많이 익혀둬야 되는
1: 거예요. 자신감이
0: 거야.
1: 막 생기는데요.
0: Right.
1: 네.
0: So, 결국 이겁니다. Hey, don't forget. Don't forget. 여기까지도 문장 완성이죠, 뭐. 근데 뭘 해야 되는 걸요? 아, 이거, 이거.
1: Mm-hmm.
0: Right? 자, 낭독해 보겠습니다.
1: 네.
0: Don't forget to pack your bag.
1: Don't forget to pack your bag.
0: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1: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0: 자, 본문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1: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0: Very nice.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빅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어, 죄송해요. 하차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어요.
1: Oh,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0: 두 번째는요.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1: Could you let me off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Could you let me off now? Could you let me off now?
3: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0: 네, 소리내서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Forget to do something. 심지어 응용까지 했던 것. 그렇죠? 네. 자, 목소리 크게 해 주세요. 나 화장실 쓰는 거 깜빡했어.
1: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0: 그렇죠.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Mm-hmm. Go to the bathroom 해도 괜찮습니다. 네. 자, 다음. 하차 버튼은 스탑 버튼이었어요. 그렇죠? 네. 저 하차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어요. 자, 일단은 나는 잊었어요.
1: I forgot
0: 누르는 거
1: to press
0: 그 하차 버튼
1: the stop button.
0: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처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하나 더요. 걔는 그녀는 핸드폰 충전하는 걸 잊었어.
1: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0: 그렇죠.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읽어 볼게요.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다음은요. Could you? 공손한 느낌 나야 돼요.
1: 네.
0: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Could you be quiet?
0: 오, 좋아요. Mm-hmm.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1: Oh, could you let me off now?
0: Alright, let off 썼어요.
1: 네.
0: 여행 가방을, 수트케이스를, 당신의 수트케이스를 치워주실 수 있을까요?
1: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0: Mm-hmm. 읽어볼게요. Could you be quiet? Could you let me off now?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Could you let me off now?
5: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I'm sorry. 어?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Could you let me off now?
3: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6: Yeah, tag.
3: Okay, wait a sec.
6: Where's my card?
1: Wow.
0: Oh, great job, you guys.
1: 네.
0: 자, 지난 시간 영어적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그래서 영어가 재밌는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at's why English is fun.
0: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Forget to do something.
1: 네.
0: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내 핸드폰 가져오는 거, 나 휴대전화기 가져오는 거 깜빡했어.
1: 아이고.
0: 요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아하.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Alright, very nice. 영작도 중요하지만 액팅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1: 네.
0: 이거 그냥 드리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꼭 실천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희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좋아요.
0: 제목이 갑자기 잠수를 탄 친구 Part 2. 그래서 지난번에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1: 오.
0: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너 그렇게 이렇게 뭐 잠수를 탈 수는 없는 거다.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친구가 대화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단 말이에요.
1: 뭔가 삐진 게 있었죠.
0: I don't know. 네. 그래서 이유를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첫 번째 미션은요.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그런데 실제로 영어에서는요. 그 얘기 좀 해볼래? 라고 이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인지에 대해서 살짝 느낌을 줬거든요.
1: 그쵸,
0: 오케이. 그래서
1: 그쵸.
0: 그 얘기 좀, 한마디로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가 첫 번째 미션. 두 번째 미션은요. 용기를 내. 자신감을 가져. 뭔가 친구가 확실하게 고민이 있는 거야.
1: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조언을 아주 좀 뭔가 화끈하게 준것 같은
0: 그런
1: 느낌.
0: 느낌이
1: 예.
0: 들어갑니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과연 이 갑자기 연락 안된 친구의 이유가 무엇인지 영어로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 그럼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유 아르 워리잉 about something. What is something? Please tell me. 응? It's okay.
2: Do you remember Jenny
1: Jenny?
2: back in sixth grade?
1: Sixth grade?
2: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1: 백, 아, 백, 아, 예스, 6학년 때.
2: When we were young.
1: Yeah.
2: I still like her,
1: 어?
2: but she doesn't like me back.
1: Oh,
2: I still like her, but
1: 좋아하는데.
2: she doesn't like me
1: Doesn't
2: back.
1: like me. 어머머머. 서로 안 좋아하는구나. 혼자만 좋아하는구나. You only love
2: I like
1: like
2: her,
1: her.
2: yeah.
1: 아이고, 용기를 내. 자신감 가져.
2: Huh?
1: Be 그 보이스 be brave.
2: Boys be brave.
1: Brave.
2: Me?
1: Yeah.
2: Okay.
1: Brave and confidence.
2: Confidence.
1: Jenny. Jenny.
2: Jenny.
1: Jenny will love you.
2: If I'm brave
1: Yeah!
2: and confident,
1: 그럼!
2: really?
1: 그래, 괜찮아. 할
2: Okay.
1: 수 있어요. 예.
2: Okay.
1: 제니야! 피터가 너 좋아한대! 제니!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3: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4: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3: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미션 문장인데요. 그 얘기 좀 해볼래?예요. 사실은
1: 네.
0: 영어만 본다면. 근데
1: 음흠.
0: 이제 흐름상 친구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1: 그쵸.
0: 네, 그래서 여기 조금 느낌만 살리도록 넣어봤습니다.
1: 그쵸. 예전 이야기를 좀
0: That's
1: 되살리시라고.
0: right.
1: Do you want to, about it?
0: 이게 뭘까요?
1: Do you want to? 너 하고 싶어?
0: 뭔가를 하고 싶어?
1: 하고 싶어? 그거에 대해서
0: 뭘 하고 싶어?
1: 얘기하고 싶어?
0: 얘기 좀 하고 싶어?
1: 얘기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무조건 토크 들어가겠네요.
0: 토크 박스.
1: 그렇죠. To 뒤에는 뭐 다른 변형된 게 오면 안 되잖아요. 예, to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
0: 동사 원형. 오케이.
1: 예.
0: 왠지 오늘 자신감이 있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1: 뭐
0: 이런 날,
1: 데시벨이 좀 높아졌죠.
0: 이런 날이 흔치 않습니다.
1: 네.
0: Alright, so, do you want to talk? 근데 뭐에 대해서 about it? 한번 맞는지 볼게요.
1: Yes.
0: Perfect. 자, talk라고 하는 것. L 발음은 당연히 모음이죠, 그렇죠? 오케이,
1: 그죠?
0: 그래서 발음할 때 근데 토크라고 하지 말아주시고요.
1: 네.
0: A의 강세를 주시고, 그리고 입모양을 좀 벌려서 톡보다 오히려 talk 이렇게
1: Talk.
0: 어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오케이? 자, 그래서 토크, no, talk 이런 식으로 갈게요. 두번 들려드릴게요. Talk, talk.
1: Talk.
0: 오,
1: Talk.
0: nice. 자, talk하고 비슷하게 tell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0: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진짜 질문 많이 하세요. Talk, tell, say, speak. 이거 다
1: 아우.
0: 차이점을 주세요. 이러시는데 이
1: 그러니까요.
0: 네 개를 한 번에 제가 정리를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쉽지가 않고요. 그것도
1: 네.
0: 그렇지만은 의미도 없고요. 왜냐면 그거를 say는 이럴 때 씀, tell은 이럴 때 씀. 이거 써도 문장으로 못 써요.
1: 예.
0: 입으로는 더 못합니다.
1: 어허.
0: 그래서 여러분들은 talk하고 tell의 기본 개념만 뭐 예를 들어서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네 개를 비교하는 것도 아니라 두 개씩 뭐 나눠서 비교를 한다면 한 다음에 문장에 많이 넣으시면, 여기서는 뭔가 talk가 들어가니까 어색하네, tell 들어가니까 이상한데, 이걸 언젠가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talk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은 talk라기보다는 뭐 say something, 뭔가의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alk는 누군가와 대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1: 네.
0: 그리고 tell 같은 경우에는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talk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말해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tell이 나오잖아요.
1: 예.
0: 그럼 해석할 때 말하다가 아니라 말해주다라 그래요.
1: 오.
0: 뭔가 한 일방적으로 이렇게 건네는 느낌 주려고.
1: 맞아요. 아하.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게 I told you 하면은 내가 말했잖아.
0: 그렇죠.
1: 이런 느낌이잖아요.
0: Hey, tell me라고 하지. talk me 좀 이상하지 않아요?
1: 이상해요.
0: 그렇죠? 그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뭐 가사나 막 이런 데서도 tell me 이런 걸 워낙 듣다 보면
1: 네.
0: tell to me도 어색하고 talk me도 어색하고 이런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1: 자꾸 써보거나 자꾸 어디서 보거나 이렇게 접해야지
0: 맞아요.
1: 내가 이 차이점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0: 결국 이렇게 헷갈리는 단어들은 노출이 중요해요.
1: 맞아요.
0: Alright, so talk는 주거니 받거니,
1: 네.
0: tell은 일방적으로 정보 전달이다.
1: 음흠.
0: 일단은 그 기본을 알아두시고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너만 나한테 말해줘라는 느낌보다는 물론
1: 해볼게.
0: 그렇게도 가능해요. Hey,
1: 네.
0: tell me about it. 또 가능하지만 같이 얘기 좀 하자.
1: 그렇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또 주려고 하는
0: 맞아요.
1: 거잖아요.
0: 맞아요. 뉘앙스가 거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do you want to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I want to do something 한다는 게 뭐예요?
1: 나 뭔가를 하고 싶어.
0: 맞아요. I want to 동사 원형 넣으면 뭔가를 하고 싶다는데 그것을 질문으로 바꾼 겁니다.
1: 네.
0: Do you want to 동사 원형?
1: 그래서
0: 동사 원형을 계속 바꾸면서 뭐 하고 싶니?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한국, 그러니까 우리말로 약간 의역을 하면 뭐 할래? 라고도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너 커피를 좀 마시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 네.
0: 마시는 걸 그냥 have로 한번 해볼게요.
1: 아하.
0: have. 너 커피 좀 have 하고 싶니?
1: Do you want to have some drink?
0: A coffee? Some?
1: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0: 그렇죠. Hey,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이러면 그 행동, have를 하고 싶냐. 왜냐면 have는 먹는 거 마시는 게 다 되거든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너 있잖아. 비디오 게임을 하고 싶니? 자, 게임을 한다라고 할 때 동사 뭐 쓸 것 같아요?
1: Play?
0: Play 써야 돼요.
1: 예.
0: 너 비디오 게임 하고 싶니?
1: Do you want to play video game?
0: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1: yes.
0: 되겠습니다. 자,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동사원형 여기 있고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 너 하고 싶

0: 싶어 할래? 가 되는 거죠. 상대방한테 물어보니까 당연히 you가 되겠고, 그렇죠? 하다라는 원한다라고 하는 일반 동사니까 are you가 아니라
1: Do
0: do you가
1: you?
0: 맞겠고요. 그렇죠? 같이 읽어볼게요.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1: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0: Hey, do you want to play a

0: 아, 이게 6학년이군요. 오, 그러니까 여섯 번째 그레이드. 학년이니까 6학년.
1: 오늘 이걸 여태껏 몰랐다면 알게 되는 거죠.
0: 네네. 저도
1: 예스.
0: 정확히 쓸줄 몰랐는데,
1: 아하.
0: 제니가 백했던, 인가요? 제니의 백, 과거.
1: 오호호호.
0: 그 6학년 시절의 제니의 과거 기억나니까, remember. 네,
1: 오케이.
0: 할게요.
1: 스펠링.
0: remember.
1: 오케이. 오케이. REMEMBER. 맞는지 보겠습니다.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Perfect. 오케이. 암기하는 것은 memorize지만 나중에 그거를 딱 떠올리는 기억하는 거 remember, right? 자, 학년이라는 단어가 바로 grade가 되겠습니다. 원래 grade는 점수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grade를 복수로 써서 grades라고 하면 성적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그것이 아니라 어떤 학년을 얘기를 합니다. 등급이거든요.
0: 워낙 우리는 그레이드 하면 업그레이드
1: 아, 근데 그것도 등급을 올리는
0: 매기는 거죠. 올리는
1: 거죠. 맞아요. 그리고
0: 거니까.
1: 뭐, 무슨 뭐, grade A, 뭐, 달걀,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0: 에에
1: 나오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달걀 등급으로도.
1: That's right. So, grade가 학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grade는 학년이에요. 끝! 이러면 아무도 못 써요, 문장에.
0: 어떻게 써?
1: Right?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같이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는 in, 서수로 쓰고요, 숫자를, 학년을.
0: 네.
1: 3학년, 4학년 이런 걸 서수로 뭐 예를 들어 뭐 second, third, fourth, fifth 이런 식으로 쓰고
0: 네.
1: grade라고 하면 이 grade 학년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몇 번째 학년에 들어가 있다. So I am in 몇 번째 grade, she is in 몇 번째 grade 이렇게 하면 몇 학년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Make sense?
0: 네.
1: 여기는 몇 학년?
0: 여기 6학년이네요.
1: 그렇죠. In sixth grade 때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라고 하는 서수 뭐예요? 세 번째.
0: Third.
1: Third. 두 번째.
0: Second.
1: Second. 오케이. 자, 그러면 그녀는 3학년이야. 그러면은 어때요?
0: She is in third grade.
1: 그렇죠. 자, 나 여기 이사 왔어. 2학년 때. 나 여기 이사 왔어. 어때요?
0: I moved here
1: 오케이. 2학년 때.
0: in second grade.
1: 완벽합니다.
0: Yes.
1: 그동안은 나몇살 때만 할수 있었다면, 이제
0: 네.
1: 몇 학년 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0: 우와,
1: 그렇죠?
0: 이렇게 간편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니.
1: Yeah. So, in
0: 네.
1: third grade, in second
0: Second
1: grade.
0: grade.
1: 이 앞에 사실 더를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 레벨의 몇 학년, 뭐 이런 식으로 굳이
0: 네.
1: 강조해야 되면 넣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대부분 빼게 됩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is in third grade.
0: She is in third grade.
1: I moved there in second grade.
0: I moved there in second grade.
1: 자, 그리고 응용을 하나 해볼 텐데, 이거는 제 생각엔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볼게요. 틀려도
0: 오케이.
1: 돼요?
0: 오케이, 들어오세요.
1: 질문.
0: 네.
1: 너몇 학년이야?
0: 너몇 학년이야?
1: 직역까지 드릴까요?
0: 너몇 학년이야? 예, 직역도.
1: 넌몇 학년에 들어가 있니? 이래야 되겠죠? 이거 똑같이
0: 아,
1: 인 넣어서.
0: 몇
1: 몇
0: 학년?
1: 학년에?
0: 몇이면은 그러면 how, 아니야, what인데?
1: 오,
0: What?
1: 학년.
0: What is in? 아.
1: What? 학년?
0: What grade?
1: Yes.
0: What grade in? 끝.
1: 끝.
0: 예. 네.
1: 틀렸습니다.
0: 아, 깔끔하게
1: 제가
0: 틀렸네요.
1: 틀리고 예상한다 그랬었잖아요.
0: 예.
1: So, what grade에 are you in?
0: 너는
1: 넌
0: 들어가
1: 들어가 있니?
0: 있냐?
1: 이거는 사실은요, 의문사에 질문 어순 넣은 것뿐이에요. 근데
0: 네.
1: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So, what grade에 are you in? 이건 마치 약간 What color do you like? 이거나
0: 아,
1: 차이는 없어요, 크게.
0: 그런 거 하나만 크게 내 머릿속에 있으면 다른 거 이렇게 대입해서 응용하는
1: 응용되죠.
0: 게참
1: 맞아요.
0: 쉬울 텐데.
1: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기도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렇죠?
0: Yes.
1: Alright.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So, 너 기억나? 제니가 기억나요, 사실 여기서. 백을 쓴 이유는 안 써도 됩니다.
0: 그래요?
1: 사실은 Do you remember Jenny in sixth grade? 라고 해도 돼요. 근데 보통 문장 안에 이렇게 백을 넣어주잖아요.
0: 네.
1: 그러면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과거에라는 것을 더 강조해 줄때 써요. 뭐 예를 들어서 you know, in college 대학생 때 이거 대신에 well, back in college 이러면 나
0: 오.
1: 과거에라는 뉘앙스가 더 들어가죠. 예스.
0: Yes. 그렇구나.
1: 자,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0: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그때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0: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1: 아, 드디어 프로블럼이 나왔습니다.
2: 네.
1: 아직 걔를 좋아하는데 걔는 나를 안 좋아해.
2: 아이고, 이 순애고 사랑을 어쩜
1: 어, 막 항상 근데
2: 좋아해요.
1: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이
2: 네.
1: 날또안 좋아해요, 사실.
2: 그게 참 이상해요. 국룰인가 봐요.
1: 아, 그런 것
2: 어느
1: 같습니다.
2: 정도 정해진 규칙이 있나 봐요, 그게.
1: 별로 내가 관심 없으면 또 좋아하고 막 이런 게좀 있잖아요.
2: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서로 좋아해서 또
1: 네.
2: 좋은 결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1: Yeah.
2: 보통은 좀 약간 일방적인 경우가 있어서,
1: 신기하죠.
2: 예. I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어.
1: 일단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두 문장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 일단
1: Okay,
2: 여기서 나는 거?
1: I like her.
2: 예.
1: 근데
2: she
1: 그녀는 어때요?
2: 안 좋아요,
1: 나
2: 나를.
1: 안 좋아해요.
2: 예, 이렇게 뭐 나눌까요? 예.
1: 희한한 게 들어갔네요. Okay.
2: 백이 왜또 나왔는지, 아까 제니 백인 sixth grade
1: 그건
2: 느낌으로.
1: 과거였는데.
2: 얘도 과거 아니에요?
1: I don't know. Let's see.
2: 아, 그래요?
1: 그럼 여기 뭐가 빠졌을 것 같아요?
2: 나는 아직 걔를 좋아하니까, 아직에 해당하는, 예, 또 자신 있는 건 크게 써요. Still. 아직도 좋아해, still.
1: 앞으로 자신 있는 거는 여기를 꽉 채워줬어요. 네.
2: 예.
1: So, I
2: I
1: still
2: still
1: like
2: like
1: her,
2: her.
1: but she doesn't like me back. 정답?
2: 오,
1: 맞습니다.
2: 오늘
1: There you
2: 컨디션
1: go. 오, 느낌
2: 좋네요.
1: 좋아요.
2: 예.
1: 아직 여전이라고 할때 still이라고 쓸수 있죠. 자, 오늘 굉장히 특이한 걸 가져왔습니다. She doesn't like me. 이거 이상한가요? She doesn't like me.
2: 아니요?
1: Right? 그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말 되죠?
2: 네.
1: She doesn't like me. 거기까지만 써도 됩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은 좀 디테일을 쓸 때가 가끔 있어요.
2: 아.
1: 오늘의 디테일은 바로 back이에요.
2: 백.
1: 뒤에. 자,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데 그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만 써도 괜찮은데
2: 네.
1: back이 도로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2: 아.
1: payback 하는 게 도로 돈을 갚는
2: 돌려주는 거.
1: 거죠.
2: 예.
1: Right.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걔는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2: 아.
1: 서로 맛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인
2: 그럼
1: 거예요.
2: 아까
1: 그녀가.
2: 제니 백인 sixth grade랑은 또 다른 의미로 여기 쓰는
1: 맞아요.
2: 거네요.
1: 맞아. back 아까 전에는 과거를 강조하려고 한 거고 이 back는 나는 뭔가를 줬는데 그쪽에서 도로 돌아오는 건 없다라는 것을 쓰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2: 진짜 이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이네요,
1: Yeah.
2: 이게. 아.
1: 제가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목적어를 좋아하다라고도 쓸수 있었지만 그럼 사실 back 뺀 거나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2: 네.
1: 약간 맛 교환처럼
2: 아, 맛 좋아하는
1: right? 아니
2: 거.
1: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2: 네.
1: 제가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해놨습니다. Right?
2: 예,
1: 맛
2: 하지만 여기는
1: 좋아하다.
2: 부정형이기 때문에 맛 좋아하는 개념은 아닌 거네요.
1: Right. 맛 좋아해 주지 않는다. 자, 예를
2: 그러게요.
1: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불행하게도 말이야. 아쉽게도 말이야. 그는 나를 맛 좋아하지 않아. 맛 좋아하자 좀 이상하니까 나는 좋아하는데 그는 도로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아요. 자,
2: 네.
1: 일단은 이거 뭐라고 할까요?
2: 불행히도.
1: 불행하게도 혹은 약간 안타깝게도 할때
2: Unfortunately.
1: yes.
2: Yes.
1: 그 느낌 살려서 일단은 뭐라고요, 다시?
2: Unfortunately.
1: Unfortunately. 이거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는 나를 도로 좋아하지 않아, 맛 좋아하지 않아.
2: He doesn't like me back.
1: Okay. He doesn't like me back. 이거 우리말로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두
2: 네.
1: 번째입니다. 나는 봐라. 나는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녀도 나를 좋아해주길. 그러니까,
2: 아하.
1: 걔도, 내가 걔 좋아하는데, 걔도 나
2: 그렇죠.
1: 좋아해주면 좋겠어.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나는 바란다. 뭘 쓸까요?
2: I hope.
1: I hope. 그녀가 나를 도로 좋아한다.
2: She like me. She like me too. She like me back.
1: 오케이. 제가 새로운 거 알려드려도 안 쓰시고 싶은가
2: 예,
1: 봐요.
2: 투가 너무
1: Right.
2: 예, 익숙하니까.
1: 오케이, 오케이.
2: 예.
1: So, 슬기 씨는 she like라고 했는데 she likes가 맞겠죠.
2: She likes.
1: I hope she
2: 맞네요.
1: likes me back. 이렇게
2: 예.
1: 써주면 이 느낌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굉장히 원어민스러운 좀 느낌이 들어가 있어서 아직 익숙하지는
2: 그러니까요.
1: 않을 거예요.
2: 예.
1: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Unfortunately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Unfortunately, he doesn't like me back.
2: Unfortunately, he doesn't like me back.
1: Well, I hope she likes me back.
2: I hope she likes me back.
1: Alright, 자, 이거 할게요.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2: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1: 자, 이랬을 때 우리는 포기해라. 이건 아니죠.
2: 예.
1: 친구들끼리. 그래서 용기를 내. 자신감을 가져.
2: Yo,
1: Yo.
2: be brave. Have some 자신감. 어허. 그쵸. 이 브레이브가 용기니까.
1: 오.
2: 예, 알죠, 알죠. 그죠. Have some 자신감이니까 confidence.

0: confident 아니면 쓰거든요.
1: 음흠.
0: 에, confident 쓰러 갈게요.
1: 오케이.
0: 에, 쓰, 응.
1: 자, 이 단어는 혹시 오늘까지 모르셨어도
0: 에.
1: 앞으로는 제가 무조건 이거는 암기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가져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0: 네.
1: 이거 없으면 영어 그냥 못해요. 그래서
0: 아하.
1: confidence.
0: 우!
1: 맞습니다. 자신감, 뭔가 확신이라고 얘기를 할 때, confidence를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오늘 제가 너무 잔소리 많이 하진 않을게요. 근데 문법 아무리 잘해도, 발음 아무리 좋아도 자신감 없으면 진짜 어떻게 쓸데가 없습니다.
0: 그렇죠.
1: Alright.
0: 진짜 영어는
1: That's
0: 기세거든요.
1: right. 자,
0: 네.
1: 그러면 슬기 씨가 지금 살짝 헷갈렸던 자신감 있는, 확신하는이라는 형용사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0: 그거는 그러면 T로 끝나나 보네요.
1: 네. 그럼 교재 같이 옆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confident.
1: 그렇습니다. 정답. That's right. So, I'm confident, confident. 이렇게 얘기를
0: confident.
1: 해야, 난 자신감이 있다. 비동사랑 섞어 쓸수 있고요. 여기선 그게 아니라, confidence라는 명사를 가지고 있어라.
0: 네.
1: 이게 되면 명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기가 죽어 있거나, 눈치를 보는
0: 그죠.
1: 것 같고, 막 이러면은, Hey, keep your chin up. 뭔가 상대방이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좀
0: 네.
1: 당당하게 그러 너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쓸때 너의 앞에 여기가 chin이 앞쪽 턱이거든요.
0: 네.
1: 그걸 이렇게 들고 있어 이러고 있어
0: 그죠.
1: 이런 느낌 같이 알아두시면
0: 결국엔
1: 좋겠어요.
0: 턱 들어!
1: 턱 들어
0: 이건데.
1: 턱 들어. Right. 자 그리고 brave는 여기 나와 있네요.
0: 네.
1: 이거 품사 뭐겠어요?
0: Be brave, 형용사.
1: 그렇죠.
0: 예. 네.
1: 왜냐하면 명사였으면 have 같은 게 나오지 be가 안 나오겠죠.
0: 그죠, 그죠.
1: 비동사 형용사 섞어서 쓸수 있으니까 brave는 용감한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가 되어라라고 하려고 be brave 명령어로 쓴 거죠.
0: 네.
1: 오케이? So, 요거는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be 형용사. 형용사하게 굴어라.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0: 네.
1: 이런 상태가 되어라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절한 거 뭐예요?
0: 친절한 거 카인드.
1: kind죠.
0: 예.
1: 그러면 친절하게 좀 굴어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행동해 그러면 be
0: kind.
1: kind라고 명령어처럼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뭔가 잘 대해주는 거는요
0: 네.
1: nice to 누구 이렇게 씁니다.
0: 아.
1: 그래서 우리에게 나이스하게 굴어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0: Be
1: 이런
0: nice
1: 식으로
0: to
1: be
0: us.
1: nice to us. 명령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야
0: 동사가
1: 동사 원형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얘네들은 형용사니까 비동사의 원형인 be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be kind, be nice,
0: Yeah.
1: be brave, right? be quiet.
0: Be ambitious.
1: yeah, 오, boys, be, 오,
0: 오, yeah.
1: nice. okay, so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읽어볼게요.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뭐,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0: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1: Alright. 용기를 내. 자신감을 가져.
0: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2: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1: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Alright,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는 hey, Do you want to do something? 뭐 하고 싶어? 뭐 할래?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0: 네.
1: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자, 직역해서 드릴게요. 그것에 대해 너

0: 얘기하고 싶어?
1: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0: 좋아요. 커피 좀 마시고 싶니? Have를 써보세요.
1: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0: 아하. 하나 더. 비디오 게임 할래? 너 비디오 게임 하고 싶어?
1: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0: Very nice. 읽어볼게요.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Alright, 다음은요. 비형용사.
1: 아하.
0: 그렇게 행동해라는 느낌, 명령어입니다.
1: 네.
0: 용기를 내.
1: Be brave.
0: Be brave. 간단한 형용사죠, 그죠?
1: 네.
0: 친절하게 대, 친절해져.
1: Be
0: Be
1: kind.
0: kind. 자, 우리한테 착하게 행동해. 좀 잘해줘. 나이스를 쓰세요.
1: Be nice to us.
0: Yeah. 읽어보겠습니다. Be brave. Be kind. Be nice to us. 잘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3: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2: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4: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1: Oof.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It's okay.
4: Really?
1: You're handsome.
4: Really?
1: Yeah.
4: I can get Jenny?
1: Yeah, don't worry.
4: Okay.
1: Jenny! Jenny!
4: Oh, no, no.
1: Jenny, Peter likes you! Jenny, come here! Don't worry. Jenny!
0: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내 핸드폰 가져오는 걸 깜빡했어. 라는 문장이었죠. I forgot to bring my phone.
0: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Do you want to? 그 다음에 동사원형
1: 네.
0: 이거 넣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내일 놀고 싶어? 의역을 좀 하면 너 내일 놀래?
1: 어허.
0: 정도가 되겠죠.
1: 네.
0: 이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영작을 하실 때 저희가 뭐 질문형을 드리면 질문형만 쓴다던가 부정문을 드리면 그렇게 부정문만 쓴다던가 하는 것보다는
1: 네.
0: 좀 다양한 스타일로 많이 바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제는 뭐 그 정도의 경지에 오르실 것 같아요.
0: Of course, of
1: 많은
0: course.
1: 분들이.
0: All right.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Yes.
0: 자, 오늘 또 깔끔하게 영어 해주면 주말에 또 쉴 수 있는 그런 게 생기잖아요.
1: 그쵸, 그쵸. Alright. 오늘 또 열심히 해야지 또 뭔가 주말에 맘 놓고 놀 수 있어요.
0: 그것도 그렇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그래, 주말에 좀 놀아줘야 돼.
1: 보상.
0: 이게 생기거든요.
1: 그죠, 그죠.
0: 자, 오늘은 여행 영어 해볼 거고요. 제목이 페리를 타야 하는데 아빠가 아직 못 왔다. 네, 해외여행에 가보면
1: 네.
0: 물론 차량으로 이동할 때도 있지만 배를 타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1: 꼭 있어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배를 탈 상황을 무조건 만들죠. 또 그 도시의 풍경을 이 배를 타면서
0: 그럼요.
1: 그 시내를 가로질러서 여행하는 그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0: 그렇죠. 이 뉴욕을 예를 들어 구경을 할 때 페리를 타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출퇴근을 하려고 페리를 타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1: 네,
0: 그런데 거기서 한번 또 놓치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아, 우리가 어디 가면은 뭔가를 타는 줄인가요라고 하는 거는 뭐 버스나 이런 거 외에도 놀이동산에서도요 엄청
1: 맞아요.
0: 쓰거든요.
1: 진짜 많이 필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0: 그러니까요.
1: 예.
0: 왜냐면 한참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 엉뚱한 거였어요.
1: 오, 그런 경우 진짜
0: 그것보다는
1: 많아. 예.
0: 조금 좀 어색하더라도 물어보는 게 낫죠.
1: 그쵸.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꼭 이럴 때 화장실에 계세요.
1: 그런 경우도 일부러 아빠 두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0: 일부러요.
1: 봤어,
0: 이게 또
1: 봤어.
0: 휴게소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알라이,
1: 예.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아빠랑 같이 페리를 탈수 있을지 영어로 한번 도전해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짜잔!
1: 이거 그 페리 타는 줄인가요?
0: Can I help you, ma'am? Yes.
1: This line is 그 ride a ferry?
0: Oh, the ferry?
1: Ferry.
0: Yeah.
1: Yeah.
0: Yes, it's arriving soon.
1: Driving soon.
0: Oh, here it comes.
1: Driving soon. 안 돼,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아빠,
0: Is there a problem?
1: my family have to take this ferry, but
0: Okay.
1: my father, toilet.
0: He's in the toilet.
1: So,
0: Oh.
1: please wait.
0: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어떡해, 어떡해.
0: He'd better hurry.
1: 아빠,
0: That's the last ferry today. 네, 아이고, 결국에서는 저기 뭐 따로
1: 네.
0: 가셨다면서요?
1: 그쵸. 아빠는 다음 차로 와요.
0: 아, 다음 차로요?
1: 다음 페리로. 네.
0: 오케이, 안 되겠습니다. 함께 갈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 부탁합니다.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2: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3: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2: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3: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면요.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이거
1: 오.
0: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쵸. 그 줄에 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확실히 가야 되니까.
0: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꼭 교통수단을 떠나서도 놀이기구라든가 기타 등등이 다될 수가 있어요. 뭐 심지어 뭐 뮤지컬을 볼때
1: 그쵸.
0: 그거 줄이냐?
1: 티켓팅 할
0: 물어볼 수
1: 때.
0: 있죠.
1: 그죠. Is this the line for the, 잠깐만. 이 줄이 이것을 위한 줄인가요? 일까요?
0: 한번 가볼게요. Is this 이것은
1: 줄.
0: 인가요? 그러면
1: 줄인가요?
0: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여기서 자를까요?
0: 좋아요.
1: For the ferry, Perry 둘중 하나거든요.
0: Yes.
1: 근데 아까 약간 힌트를 얻었어요.
0: 네.
1: Ferry라고
0: 제가 페리라고 했나요?
1: 했어요. 그래서 ferry. 왠지 이거일 것 같죠? 예, ferry.
0: Very.
1: 예.
0: 많은 분들이 이게 F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1: 네.
0: 실제로는 F 맞습니다.
1: 아,
0: 맞는데,
1: R이 두
0: F 맞아요. 근데 R이
1: 개구나.
0: 두 개예요.
1: 어쩐지
0: 오케이?
1: 뭔가 짧은 느낌 나더라.
0: 어,잖아요. 그렇죠? So,
1: 예.
0: ferry라고 하는 거. 우리 흔히 뭐 페리를 탄다, 뭐 배를 탄다, right? ferry 얘기하고요.
1: 맞아요.
0: 여기 지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뭐 타는 줄인가요?
1: 네.
0: 뭐 기타 등등 할때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타는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되는가? 뭐
1: 오.
0: 아니면 뭐 기타 등등, right? 아니면 뭐 티켓을 산다고 하면, 뮤지컬 티켓을 산다고
1: 그쵸.
0: 하면은 그것을 사는 줄인가요? 사는을 넣어야 되나?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1: 그걸 기다리시는 거에다 웨이팅도 생각했어요,
0: 아,
1: 저는.
0: 그러니까요.
1: 예, 웨이팅 라인! 막
0: 맞아,
1: 이런 거.
0: 웨이팅 라인.
1: 예.
0: 근데 아라는 들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매끄럽지 못하죠.
1: 굳이 복잡하게 안 넣어도
0: 맞아요.
1: 되는군요.
0: 영어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1: Is this?
0: 이것이 줄인가요? 무언가를 위한 줄인가요?
1: 오, 자.
0: for로 다 해결이 되는
1: 진짜
0: 겁니다.
1: 생각보다
0: 네.
1: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0: 맞아요. 많은 분들이
1: 예.
0: 이게 영어가요. 우리말보다 훨씬 쉽습니다.
1: 간편한 게
0: 왜냐하면 예외
1: 있어.
0: 상황은 별로 없고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편이에요. 네.
1: 맞아요.
0: So, is this the line인가요? 그 한정된 선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러 강조를 해줬고요. for 명사 쓰는데 이 명사도 대부분 더가 뒤에 for the 뭐뭐 라고 될 확률이 대부분입니다.
1: 네.
0: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아무것이나를 위한 줄인가요?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뭔가 타려고 목표로 하는 뭐 페리든
1: 네.
0: 트레인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train, 그 페리를 위한 건가요? 이기 때문에 더를 뒤에 추가해서 가주시면 좋아요.
1: Yes.
0: Okay.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저기 그 열차 타는 줄인가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1: 네네네네.
0: 열차가 기차가 뭐예요?
1: Train.
0: Train. Okay. 네. 그러면 이건 그 줄인가요?
1: Is this a line?
0: Is this the line
1: for
0: 그 기차를 위한?
1: For the train.
0: 그렇죠.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Mm-hmm.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것도 갈 수 있죠. 놀이동산에 우리 간 거예요.
1: Oh.
0: 이게 그 롤러코스터를 위한 그 줄인가요?
1: Yeah.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0: Exactly. Uh-huh.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정답? 맞습니다.
1: 맞아요.
0: 어렵지 않죠, 그렇죠?
1: 네.
0: 이게 줄이에요. 얘를 위한인데 더를 넣어주면 더 깔끔하다라고
1: 예.
0: 하는 겁니다. Not any train, not any roller coaster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The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것입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1: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0: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1: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0: 자 그리고요 대답도 할 수 있어야겠죠.
1: 네.
0: 그럼 만약에 이거 그 버스 줄 맞아요. 이렇게 말해주려면,
1: 예.
0: right? 누군가가 이거 is this the line for the bus?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죠. 그러면 yes 그러면서 이게 그 줄이에요. 그럼 어때요? 이게 그 줄이에요.
1: Yes, it is.
0: 저기 죄송한데. 그래 간단하게 잠깐만 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1: 말은 되죠. 예.
0: 자, 이것은 그 줄이다 하면 얘만 바꿔주면 되겠죠.
1: Yes, this is the line.
0: This is the line. 그 버스를 위한
1: for the bus.
0: That's right.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1: 네.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1: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0: Alright. 자, 이랬더니 아, 네. 곧 도착해요. 여기 오네요. 하면서 저기서 눈앞에서 쫙 오고 있는 거예요.
1: 페리는 이게 앙소리가 나가.
0: 아, 느낌 와요?
1: 네. Yes, it's soon. Oh, here it comes. 이거 진짜 뭔가 이렇게 막 긴박한 그런 느낌이 막 나네요.
0: 오케이.
1: 예. 도착을 했다. Yes, it's 도착하다 동사로 써야 되나요? 잠깐만. It is 곧이 순이잖아요.
0: 네. 팩트로 얘기했어요. 힌트 드릴게요. 확정된 미래 사실. 뭐뭐 한다. 해요. 비동사 ing입니다.
1: 아, 그렇구나. 그럼 arriving.
0: 오케이.
1: 이렇게 할게요.
0: 오케이.
1: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0: Okay. 맞는지 보겠습니다.
1: Yes.
0: Very, very good. Very, very good. All right. Arrive 한다는 것이 도착하다라는 일반 동사죠.
1: 네.
0: 거기에 이제 비동사 ing를 넣는데 그건 좀 이따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1: Mm-hmm.
0: 자, 참고로 도착하는 게 arrive입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공항 같은 데서 이거 보셨을 텐데요. 출발.

0: 출발하다, 떠나다라고 할 때는
1: 아,
0: 우리 써
1: 요거는
0: 있는 거
1: 그래서
0: 있죠?
1: 공항을 제가 많이는 안 가봐서 제가 스펠링까지는 솔직히 자신 없는데 되게 긴데 디파처 아니에요?
0: 오!
1: 왜 이렇게 길죠?
0: 아예 긴 버전을.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depart. DEPART입니다. 얘가 동사예요.
1: 이건 백화점 디파트먼트 스토어 아닌가요?
0: 아, 그거는, 그 뒤에 먼트가 들어가잖아요.
1: 아, 그런가요?
0: 자, depart가 arrive가 도착하다.
1: 네?
0: 동사죠.
1: 응.
0: 그리고 depart는 떠나다, 출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지금 슬기 씨가 쓴 바로 departure이라는 거는 출발이라는
1: 아, 명사로 이렇게 출발 써
0: 명사예요.
1: 있었던 거군요.
0: 예스. 그래서 아마 눈에 살짝 익기는
1: 네.
0: 칠 거예요. 자, 그리고 비동사 ing 여기다 넣었어요. 그 페리가 지금 곧 arrive 해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비동사 ing는 진짜 정말 죽을 때까지 연습시킬 건데요. 여기
1: 네.
0: 보세요. 우리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진행형으로 해석해버리면 말이 안 되죠? 그건 곧 도착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 이상해요.
0: 순이 없어야 될거 아니에요. 곧이라는
1: 네.
0: 거 아직 벌어지지 않은 느낌인데. 그래서 얘는 진행형이 아닌 겁니다. 비동사 ing는 뭐뭐 하고 있다라는 뜻이 제일 넘버원으로 많이 쓰지만
1: 네.
0: 그만큼 거의 가깝게 많이는 쓰이는 것이 확정된 미래 사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어떤 감정도 없어요. 그냥 팩트만 전달하는 거예요. 딱
1: Yes.
0: 벌어지는 거, 정해진 것을. 그래서 여기 곧 도착할래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도착해요. 그냥 팩트예요.
1: 네.
0: So 비동사 ing로 쓴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정하는 유일한 미래 시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영화 곧 나와.
1: 오.
0: 이미 그 release 되는 데이트 있죠.
1: 네.
0: 그 나오는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1: 그렇죠.
0: 영화가. 자, 나오다는 come out입니다, 힌트.
1: 예.
0: 그러면 그 영화는,
1: The movie is coming out
0: coming out,
1: soon.
0: the movie is coming out so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미 나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수준.
1: 그쵸.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버스는 떠나요, 3분 있다가. Hold on! 우리 왕초보 영화에서 3분 있다가라고 하면은,
1: 오.
0: 뭐, 전체가 못 썼죠?
1: 인.
0: 그래서 3분
1: 예.
0: 있다가 하면은
1: In 3 minutes.
0: 그렇죠. In 3 minutes.
1: 응?
0: 그러면 그 버스는 떠나요. 팩트로 어떻게 해요?
1: The
0: 더
1: bus
0: 버스
1: is leaving
0: 리빙. 3분 있다가
1: in 3 minutes.
0: 이걸 만약
1: 오,
0: 썼으면
1: 예.
0: 여러분들 그냥 쑥 나왔으면 와, 나좀 하네 생각하셔도
1: 그러니까요.
0: 됩니다.
1: 근데 이 비동사 ing가 또선딱 불현듯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까도 제가 arrive가 is가 있는데 또 쓰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0: 그렇죠.
1: 되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
1: 저도.
0: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1: 아,
0: 이거를 이 쓰는 과정, 문법을 이해하는 과정을 다
1: 네.
0: 무시하고 무조건 내뱉는다고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1: 그죠.
0: 하루 중에 거의 한 7, 80%를 영어로만 말하고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실제로 놓일 때만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순서를 잡으시면 안 돼요. Alright,
1: 네.
0: so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비동사 ing, 비동사 ing. Alright, 자, 읽어볼게요. The movie is coming out soon.
1: The movie is coming out soon.
0: The bus is leaving in 3
1: The
0: minutes.
1: bus is leaving in 3 minutes.
0: 네, 그래서 왜 coming soon 뭔지 아시죠?
1: 너무 많이
0: 그게
1: 들었죠.
0: 왜 coming이겠어요? 그게
1: 곧
0: it's
1: 나오는
0: coming,
1: 거죠.
0: coming soon이에요. 그래서 나옵니다. 그게 다 사실 이게 적용이 된 겁니다.
1: 확정된 미래 사실.
0: Yes. 자, 그리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번에 했습니다. 'Here it comes.' 뭐가 여기 온다라고
1: 네.
0: 했는데 원래 어순 정상으로 따지면 it comes here.
1: Here.
0: 그건 와 여기.
1: 네.
0: 그렇죠? 그런데 here를 앞쪽으로 빼버렸어요.
1: 오.
0: 이런 케이스는 갑자기 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쓰는 감탄사 같은 거예요. Here it
1: 오.
0: comes. 온다 온다 온다 이런 느낌. Alright?
1: 예.
0: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슬기씨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다가 딱 슬기씨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1: 까꿍.
0: Here she comes. 이런
1: 아.
0: 식으로 쓸때 히어를 앞쪽으로 두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1: 우리도 도치법이라고 해가지고,
0: 맞아요.
1: 예, 요런
0: 딱
1: 느낌들 있죠.
0: 그거라고 볼 수가
1: 네.
0: 있습니다. 오케이?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1: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0: There you
1: comes.
0: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Yes, it's arriving soon.

0: Oh, here it comes.
1: 네, 다음 문장. 어,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2: 아우.
1: 근데 넘버 2로 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2: 아우,
1: 오래 걸릴 거죠.
2: Oh no, my dad's still in the 화장실. 이겠네요. 어,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이니까.
1: 아, 이거 우리 많이 해봤는데요.
2: In the, 그쵸. Restroom. 으로 할게요. Restroom.
1: 자, 여러분들 아마 답이 엄청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 그쵸.
1: 어쩌보 영어에서 화장실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했었죠. Oh no, my dad's still in the bathroom. 정답.
2: Restroom.
1: 맞습니다.
2: 네.
1: Restroom. 화장실. 화장실인데 restroom은, 그쵸. 이건 집에 있는 화장실보다는 뭐예요? 공중 화장실 얘기할 때 restroom을 쓰게 되고요. 자, 참고로 저번에 했었던 거 약간 복습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화장실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Bathroom, 우리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toilet 많이 쓰죠. 그렇죠?
2: 네.
1: 그리고 전에 아마 영국에서 쓴다고 해서 loo도
2: 아,
1: 조금 더 캐주얼한 표현이고요.
2: 기억나요.
1: Washroom도 쓰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화장실이라는 뜻이고 restroom 포함인데요. 단 restroom은 공중 화장실이라고 했죠.
2: 네.
1: 그리고 bathroom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둘 다 다 써요. 네. 집에서 있는 화장 집에 있는 화장실도 그렇지만 공중 화장실도 bathroom이라고 많이 씁니다.
2: 네.
1: 헷갈린다 그럼 뭘 쓰는 게 낫겠어요?
2: restroom.
1: bathroom. bathroom. 네. 이걸 쓰는 게 낫습니다.
2: 둘 다 가능하니까요.
1: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자 화장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ladies room, 그리고 남자 화장실 men's room 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렇게만 정해진 건 아니에요.
2: 네.
1: 너무나 많죠. 뭐 gentleman 이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남자, 그렇죠? 여자들 같은 여자 화장실에도 그냥 women 이라고만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같이 알아두시면 oh, where's the ladies room? Okay.
2: Yeah.
1: Where's the men's room? 이라고 물어보거나 답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2: 네.
1: Okay. So, 참고로 노트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보면 in the restroom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2: 네.
1: in이 어느 쪽이죠?
2: 안쪽이요.
1: 안쪽이죠. So, in 명사 하게 되면 그 명사의 안에 있다.
2: 안에.
1: 화장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다. So, 지금 한참 쓰고 있는 거죠, 화장실을. 그런 느낌인 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Am I right? Alright, so,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그 화장실 안에 있니?
2: Are you in the bathroom?
1: 그렇죠. Are you in the bathroom? Hey, where are you? Are you in the bathroom?
2: 그쵸?
1: Right? How about this? 그녀는 그녀의 방 안에 있어요.
2: She is in her room.
1: Very nice.
2: Yes.
1: Okay. So, 이런 식으로 질문형도 하고 대답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장소를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at을 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2: 네?
1: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2: 그쵸.
1: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in 쓸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Are you in the bathroom?
2: Are you in the bathroom?
1: Oh, she is in her room.
2: She is in her room.
1: 네, 본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큰일 난 상황이라는 느낌으로 읽어볼게요.
2: 그죠?
1: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2: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1: 네,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3: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 마지막 페리예요.
2: 아,
1: 이게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 그렇죠. 네. 아빠만 지금 이 페리를 못하면 여기서 묵어야 돼요.
1: 그렇습니다. 이게 그죠?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게
2: 네.
1: 제가 동부에 살았었잖아요. 처음에 미국에서는 뉴저지와 그 뉴욕을 가르는 그 허드슨 강이라고 있어요.
2: 아.
1: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차를 해놓고 사람들이 커뮤트, 그러니까 통근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2: 페리를 타고.
1: 네.
2: 오.
1: 그래서 같이 어떻게 보면 섞여서 타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한번 놓치면 정말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이거가 끊기면 다시 또 운전을 해서 다리를 타고 터널을 타고 뚫어야 됩니다.
2: 어머머머.
1: 이거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나을 정도예요.
2: 그날 그냥
1: 네.
2: 저기 병가를 내야겠네요.
1: 그게 나아요.
2: He'd better, that's the last ferry today. 오, 서두르는 게 낫다. He'd better, 그, 서두르다. Hurry가 맞겠네요.
1: 그렇죠.
2: Hurry, that's the last ferry. 그거는 마지막 페리예요.
1: 언제요?
2: 오늘에.
1: 오늘에.
2: 네.
1: 오케이. 자, H-U-R-R-Y, hurry. 맞는지 보겠습니다.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2: Yes.
1: 맞습니다. H-U-R-R-Y, hurry. 이거만 써도 일반 동사로 서두르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들 hurry

0: up이라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up은 hurry를 더 강조해 주는 것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없을 때는요, 명령어로 쓸때 그렇게 많이 쓰죠.
1: 아,
0: Hey,
1: 여기서 쓰면 안 돼요?
0: hurry 이렇게 쓰지만 hurry up 이라고 이렇게 명령어로 할때 많이
1: 맞아,
0: 쓰는 거죠.
1: 맞아.
0: Better hurry up? 괜찮아요. 써도
1: 아,
0: 돼요.
1: 괜찮아.
0: 항상 강조해 주는 것뿐이고요. 자, hurry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Right?
1: 네.
0: 리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R에 R. R 항상 강조하지만 혀의 core, 중심 부분을 당긴다라는 느낌, 입 모양 좀 모으고요. 그래서 허리가 아니라 허리처럼 돼야 됩니다. 두번 해볼게요. Hurry. Hurry.
1: Hurry, hurry.
0: 훨씬 좋아요. 허리, 허리 이거 아니에요.
1: 네.
0: Okay?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He'd better hurry. 여기 지금 뭐 apostrophe D가 살아있죠, 그렇죠?
1: 네.
0: 이거 뭘것 같아요? 우리 유병작 패턴 중에 하나인데.
1: 헤드 아니면 우드거든요?
0: 헤드입니다. 그래도 둘다
1: 아,
0: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1: 예.
0: 네. 그렇죠? apostrophe D는 헤드 아니면 우드밖에 없어요.
1: 어.
0: 근데 자, 얘는 고정되어 있는 패턴이기
1: better.
0: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도 당연히 헤드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Had better 동사 원형. 이게 헤드가 나왔다고 과거형이 아니에요,
1: 네.
0: 여러분들. 자, had better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게 좋을 거다인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좋겠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강한 경고 수준이에요. 네.
1: 아.
0: 그래서 당신은 hurry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그러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문제 생길 거야. 이렇게
1: 그렇죠.
0: 강해요.
1: 거의 머스트 느낌인데요?
0: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맞아요,
1: 오.
0: 맞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도 쓸수 있겠죠. 나뭐 하는 게 좋겠는 걸 강하게 쓸 때.
1: 네.
0: 자, 다만 주어랑 합쳐져서 apostrophe D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keep your promise 하면은 너의 약속을 지키다라는
1: 네.
0: 덩어리 표현입니다. 그러면 너 약속 지키는 게 좋을 걸 어떻게 할까요?
1: You'd better keep your
0: 그렇죠.
1: promise.
0: You'd better keep your promise.
1: 음흠.
0: Okay? 근데 do 사운드는 최소화시키는 게 좋아요.
1: 아,
0: 쉽진
1: you
0: 않아요.
1: better.
0: Okay? 자, 다음은 그들은 여기에 곧 오는 게 좋을 거야.
1: They'd better
0: be를 써볼게요.
1: be here.
0: 곧
1: 아, soon.
0: soon. They'd
1: 네.
0: better be here soon. 지금 몇 시인데? 이러면서. Okay? 이런 식으로 항상 기억해 주세요. 아, 얘는 굉장히 강한 느낌이구나.
1: 네.
0: Keep your promise 하는 게 좋을 걸. 여기 곧 도착하는 게 좋을 거야. 있는 게 좋을 거야.
1: 음흠.
0: 강하다는 거.
1: 네.
0: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빅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1: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0: 두 번째.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1: But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2: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0: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2: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Is this the line for the 뭐뭐? 일반적으로
1: Yes.
0: 가보겠습니다.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이건 그 페리를 위한 줄인가요?
1: 아,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0: 그렇죠. 이거 열차 타는, 그 열차 타는 줄인가요?
1: Oh,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0: 하나 더요. 이거 롤러코스터, the roller coaster를 위한 그 줄인가요? 그거 타는 줄인가요?
1: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0: Perfect. Mm-hmm. 읽어보겠습니다.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자, 다음은요.
1: in
0: 명사. 얘는 심플하죠?
1: 네.
0: 걔는, 그녀는 자기 방 안에 있어.
1: She is in her room.
0: Alright.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나의 아빠는 여전히 화장실 안에 있어요.
1: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0: Alright. 너 화장실에, 화장실 안에 있어?
1: Are you in the bathroom?
0: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She is in a room.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Are you in the bathroom? 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4: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3: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4: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자,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1: 해결!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2: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1: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2: Oh,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어떡해. 아, 아빠 빨리 와야 돼.
0: Oh, great job, you guys.
1: 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내일 놀고 싶어? 너 내일 놀래? 이렇게 또 우리가 의역할 수도
0: 그럼요.
1: 있죠. Do you want to hang out tomorrow?
0: Very nice. Do you want to 동사원형?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Is this the line for 뭐뭐뭐?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영작 해주세요. 이거 버스 타는 줄인가요? 이거 그 버스 타는 줄이에요?
1: 네.
0: 만들어주시면 돼요.
1: 여러 가지 막 영어 문장들 막 돌아다니죠.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네.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좋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같이 뭔가 스터디 파트너와 함께 다이얼로그 한 번쯤 액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1: 큰 도움 되겠네요.
0: Alright.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을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비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든든한 적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특강 영어독해원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전에도 긍정주문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긍정주문은? 오늘은 행복한 순간 찾기. 너무 예쁘게 잘 꾸며져 있어요. 그치? 자, 행복한 순간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순간을 찾아라가 아닙니다. 소소한 행복의 순간을 찾으세요라는 주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하늘 보기. 선생님은 하늘 보는 걸참 좋아하거든요. 하늘이 파래도 예쁘고, 아니면 구름 낀 하늘도 예쁘고요. 아니면 저녁이 되어가는 뭔가 빨간색 해가 저어가는 하늘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길을 걸어 다닐 때 내가 사는 집 주변에 굉장히 귀여운 꽃과 나무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나뭇가지를 물고 날아가는 까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선생님 집 주변에 까치가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은 그런 작은 나뭇가지들이 엄청 펼쳐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왜 나뭇가지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까치가 집을 지으려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물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던지 이런 소소한 행복의 순간들 있잖아요. 그쵸? 의식적으로라도 한번 찾으려고 해봅시다. 이렇게 소소한 행복의 순간들이 하나 둘 모여서 나의 하루를 조금 더 풍성하게 더 기분 좋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은 그런 소소한 행복의 순간들을 게시판에 공유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은 이러한 순간들에서 행복을 느끼는구나. 나도 한번 찾아봐야지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숙제예요. 그쵸? 좋습니다. 저는 챕터4를 드디어 마무리하러 갈 건데 오늘도 어려운 질문들 많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어독해 연습을 공부하는 과정인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벌써 여기까지 오셨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다 대견하다 한번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시작해 주세요. 좋습니다. 9번부터 시작 가볼까요? 자, 9번은 빈칸이 앞에 뚫려져 있으면서 우리가 단서를 바로바로 잡을 수 있게끔 뒤에서 붙여주고 있었어. 구조 같이 한번 익히면서 가봅시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n the process, 과정에서, 뭐 하는 과정에서 discovering, 발견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치? 자, 무엇을? What animals want to do? 동물들이 하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과정에서 knowledge, 지식입니다. 뭐에 대한 지식입니까? 자연적이거나 정상적인 행동 목록에 대한 지식이에요. 어느 한 종이 가지고 있는.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은 a vital step, 매우 필수적인 단계다라고 합니다. 빈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문장이 길긴 길지만 우리 핵심 잡기 연습 많이 하고 있으니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지금 뭐를 알아내려 하고 있습니까? 동물들이 하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 걔를 알아내려고 해요. 그랬을 때뭘 살피라고요? 어느 한 종의 자연적인 행동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라고요. 그러면 빈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알아내려고 한다고요? 동물들이 하기를 원하는 거를 알아내려고 한다고요. 자, 여기까지 오케이. 빈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조금 더 읽으면서 내용을 구체화를 시켜볼게요. It draws our attention. 이것은 우리의 주의가 어디로 가게끔 합니까? The differences, 차이점입니다. 자, 뭐와 뭐 사이의 차이점에 우리가 주의를 갖게끔 하냐면은, 와일드는 야생에 사는 거고요. 캡티브는 포악이 되어서 온 거니까 사실은 사육 동물을 가리키는 거야. 그치? 야생 동물과 사육 동물 간의 차이점에 주의를 갖게끔 한다라고 합니다. 그 종에 야생 구성원이 있을 거고, 사육되어 가고 있는 구성원이 있을 건데,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게끔 한다라고 해요. And therefore, 그리고 따라서. 자, 따라서. 자,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니? 우리가 이 차이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치?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게 되는가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어의 무게를 잘 느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알수 있게끔 한답니다. 무엇을 알수 있게끔 하죠? 가능한 행동이에요. 그 사육동물, 사육 구성원이 might want to do, 원할지도 모르는 그 가능한 행동을 갖다가 알수 있게끔 해준답니다. 얘들아, 봐봐. 지금

하기를 원하는 행동을 갖다가 알수 있게 해준대. 그럼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건데, 여기에 단서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야생동물이 있고요. 야생동물과 비교되는 사육동물이 있어요. 그치? 그랬을 때, 뭐를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합니까? 이 차이점을 한번 살펴봐라 라고 했고요. 차이점을 살펴보면은, 사육동물이 뭘 원하는지 알수 있을 거야 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건 뭐인 것 같습니까? 앞에 나왔던 첫 문장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자면, 야생동물의 자연적인 행동. 얘가 자연에서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치? 우린 뭘알수 있다고? 사육동물이 원하는 거. 사육동물이 원하는 행동. 이것을 알수 있게 될 거라고요. 그치?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있는데, might want to do라고 해서, might가 지금 이탈릭체로 강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might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추측 표현이잖아요. 가능성을 담은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냐면, 반드시 이걸 원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원할 수도 있어라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이따가도 이러한 내용이 또 나올 거니까 간단히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뒤에 나오는 구조도 눈에 띄는 구조가 하나 있는데, It does not say라고 해서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거는 제공해줘가 나오거든요. 이 구조도 한번 눈에 띄니까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It does not say that. 뭐를 말하는 건 아니냐면, They will necessarily want to do that just because they are natural. 글쎄, necessarily. 반드시 그걸 원하는 거야. 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닐 수도 있대. 그냥 그 행동이 자연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한다? 그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it provides, 뭐는 제공을 해주냐면, obvious candidates to be tested. 검증할 만한 분명한 후보다. 라고 하는 건 제공을 해준답니다. 즉,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반드시는 아닐 수도 있지만, 검증할 필요는 있다라는 이야기가 더해줬어요. 그쵸? 뒤에 뭐가 나옵니까? The jungle fowl이라고 해서 야생닭의 예시가 하나 나올 겁니다. 자, 어떤 사실입니까? 야생닭 조상이에요. 무엇의 조상입니까? 우리의 집닭의 조상입니다. 자, 우리의 집닭의 조상인 야생닭이요. 항상 뭐예요? 루스트라고 해서 횃대에서 자다 쉬다라고 나와 있네. 그치? 밤에 나무에서 자요. 나무에 올라가서 항상 잔다고. 근데 그러한 사실은 예를 들어서 강조를 해준답니다. The possible importance of roosting, the modern brace, the modern brace. 현대의 종이지. 즉, 현대의 닭. 걔네들도 혹시 횃대에서 자는 거를 원하지는 않을까? 그 걔네한테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가능한 중요성. 이게 중요할 수도 있음을 우리한테 강조를 해준다고요. 지금 달걀 예시가 뒷부분에 제시가 된 겁니다. 그치? 우리 횃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공중에 막대기 같은 것이 있어서 여기에 서 자거나 쉬거나 하는 것을 일컫고 있는 거거든. 그치? 자, 그럼 다시 한번. 지금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였습니까? 야생동물의 자연적 행동을 보면은 사육동물이 원하는 행동을 알수 있어. 근데 어떠한 부연 설명이 붙었죠? 이게 반드시는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걸 또 검증할 필요는 있지. 즉, 그 사육동물이 진짜 원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검증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더해주고 있었어요. 자, 뒤에 나오는 구조도 앞에 나왔던 구조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It does not tell us 나오고요. 뒷부분에 but it provides라고 하면서 이걸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얘는 제공해줘 같은 내용 구조로 전개되고 있죠. 그치? 자, 이것은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 건 아닙니까? All modern chickens still definitely want to roost. 모든 현대의 닭들이 반드시 횃대에서 자기를 원한다. 를 갖다가 말해주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치? 자, 근데 이거는 뭐는 제공을 해주는 겁니까? A very plausible hypothesis. 자, plausible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우리 주석 단어로 제공을 해줬는데 안 나왔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할 때다. 무슨 뜻이었어요? 그럴듯한이라는 뜻이었어요. 그치? 자, 이것은 무엇을 제공해준다고요? 그럴듯한 가설을 제공을 해준다고요? 어떤 가설? This might be important to them. 이것이 중요할 수도 있어. 현대의 닭들한테 이 횃대에서 자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어. 그럴듯한 가설을 제공을 해주더라. 똑같죠? 앞서 나온 구조랑 똑같아요. 그치? 반드시는 아닐 수 있으나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럴듯한 가설이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중요할 수도 있다. 걔네가 원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치? 좋습니다. Such a hypothesis, 그러한 가설은 can then be tested, 그런 다음에 검증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살펴봄으로써

사육동물이 원하는 행동을 알수 있어. 근데 이게 반드시 원하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 검증이 필요해. 요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가봅시다. 자, 우리가 찾아야 하는 빈칸 문장 뭐였습니까? 한번 들여다보자면 지금 동물들이 무엇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죠. 그랬을 때 야생동물의 자연적인 행동을 갖다가 알게 되었더니 무엇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사육동물이 원할 수도 있는 행동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되지 않았어요. 그치? 요 내용 찾아서 1번부터 한번 가봅니다. What is good for their welfare? Welfare.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다는데 무슨 뜻이지요? 복지란 뜻이죠. 얘들아, 복지가 뭐예요? 복지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치? 그들의 복지. 즉, 동물들의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What is good? 무엇이 좋은가? 즉, 그들이 원하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요 내용을 갖다가 welfare, 복지라고 하는 단어로 압축했구나. 요 압축의 흐름까지 볼수 있는 문제였어요. 다몇 번?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2번 갈게요. How to train them to perform specific tasks. 특정 과업을 수행하도록 훈련시키는 방법. 지금 과업을 수행하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을 알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치? 3번 갈게요. How to prevent the spread of animal diseases. 동물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는 방법. 질병 확산을 예방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4번 갈게요. What improves economic efficiency in farming? 농업에 있어서 경제적인 효율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거. 지금 농업. 경제적 효율 다 탈락이죠. 그치? 5번 갈게요. What helps animals become fully domesticated? 자, 동물들이 완전히 가축화되는 것을 도와주는 거. 동물들의 가축화를 돕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답은 1번입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쓰인지 정리갑니다. 엄청난 단서를 일단 어디에서 잡아볼 수가 있었냐면, 앞부분에서요. and 하면서 therefore 이어졌던 문장 기억하시죠? 그치? 자, 이것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따라서 알수 있게 된다라고 했는데, 요 표현이 들어가 있었던 문장, 굉장한 단서 문장이니까 잘 잡아주셔야 되겠고, 그 뒷부분에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얘는 제공해줘라고 하는 이 내용 구조가 반복되는 것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더해주는 거였어? 반드시는 아닐 수 있으니 검증이 필요하다. 근데 그럴듯한 가설은 맞다. 실제로도 그럴 수 있다라는 내용을 더해주고 있었지요. 그치? 눈에 띄는 표현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야생개체와 사육개체 행동 차이를 통해 사육개체들이 하고 싶어 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행동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즉, 동물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종의 자연적 또는 정상적인 행동 목록에 대한 지식은 무엇이 그들의 복지에 좋은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이다. 자, 복지, 웰페어에 해당하는 단어까지 잘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야생닭과 현대닭의 예시가 나왔었는데 조금 더 쉬운 예시로 따지면은 강아지, 이 개들. 개들의 조상이 늑대다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 늑대가 자연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를 쫙 살펴봤더니 글쎄 엄청 걸어. 엄청 많이 오래 걷고요. 냄새를 맡으면서 영역을 탐지하고 표시하고 합니다. 아, 그랬을 때, 아, 저 조상들이, 즉, 야생개체가 자연에서 저런 행동을 보이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걷고 싶어 할까? 냄새를 맡고 싶어 할까? 를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실제로도 검증을 해보면 어떠합니까? 강아지 데리고 나가서 막 산책을 하면, 해보면은 정말 막 야생 늑대처럼 막 20km 엄청난 거리를 걷고 싶어 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산책을 하고 걸으면서 냄새를 맡고 스트레스도 풀고 문제 행동도 완화되고 강아지가 더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정도의 내용으로 가져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셔서 10번 빈칸 갑니다. 아, 요거 되게 어려웠죠. 그치? 진짜 어려워요. 선거제도라고 해서 정치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자, 빈칸의 위치부터 살펴보시면은 중간입니다. 그리고 이 빈칸 문장이 굉장히 길고 복잡해요. 그래서 뭔 소리야? 내가 파악해야 하는 빈칸이 도대체 어느 위치야? 그래서 1차 당황을 하셨을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근거는 사실 뒤에 쫙 몰려 있었습니다. 근데 뒷부분을 읽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내가 캐치하고자 하는 빈칸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딱딱 단서를 못 잡고 계속 겉돌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읽고 또 읽고 뭔 소리

인지 모르겠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긴 했습니다만, 다행이었던 건 무엇이냐면 지문이 어려우면 선택지가 어쨌든 조금은 더 수월할 것이다. 그 선택지의 도움은 좀잘 받을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Inevitably,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세상인데 어떤 세상? Electoral systems라고 해서 선거 제도예요, 그렇죠? 이 선거제도의 세상은요, as crowded and complex, 혼잡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becoming more so all the time, 줄곧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 더 혼잡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선거제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치? One country's electoral system, 한 나라의 선거제도는 is never the same as another. 다른 나라의 선거제도랑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하. 하지만 몇몇 경우에서는 그 차이가 꽤 작기도 합니다. 선거제도는 굉장히 복잡하고 혼잡한 것이니까 나라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구나. 요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이어서 given, 고려하면. 뭐를 고려하면? The range of variations, 차이의 범위입니다. 그쵸? 다양한 선거제도 간의 차이의 범위를 고려하면, this makes life quite difficult, 꽤 어렵게 만든답니다. 자, 누구의 삶이 꽤 어려워지냐면, analyst, 분석가예요. 이 분석가가 뭐 하고자 하는 분석가인가 봤더니, 만들려고 합니다. 무엇을? acceptable typology야. 다행히 이 단어 줬거든요.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허용할 만한 typology는 유형 분류 체계인데, 지금 무엇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겠습니까? 앞에 나왔던 선거제도겠지.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딱 요거였습니다. 지금, 선거제도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는구나. 근데 이거 꽤 어려운 일이구나. 이랬을 때 어느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체계를 잡고자 하는 겁니다. 그치? 동그라미 두 개밖에 안 쳤지, 얘들아. 앞에 거는 금방금방 이렇게 쫙 소재만 잡으면서 넘기셨어야 돼요. 자, 뭐할 거라고요? 선거. 제도의 유형을 갖다가 분류할 거라고요. 선거제도의 유형을 갖다가 분류할 거구나. 괜찮죠, 그치? 넘어가서. One option, 한 가지 선택지는 무슨 선택지겠어? 이 선거제도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는데 그 분류 방법, 분류 기준, 그것의 한 가지 선택지겠지, 그치? 오케이. 한 가지 선택지는 뭘수 있냐면 단순히 base, 근거를 두는 겁니다. A classification of the system, 그 선거제도 분류의 근거를 갖다가 두는 건데 무엇의 관점에서? In terms of their output, 자. 하나씩 끊으면서 갈게. 여기에서 내가 가리키는 것은 선거제도죠. 지금 선거제도의 결과, 이 결과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치? 다시 무엇을 기준으로? 결과를 기준으로. 즉, 그 선거제도가 가져온 최종 산출물을 기준으로 선거제도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말하자면 하며 빈칸 문장 드디어 보이거든요. 자, 다시 말하자면 뭐와 관련해서 with reference to the process of 빈칸, 빈칸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지금 선거제도의 유형을 갖다가 분류하고자 하는 거예요. with reference to는 뭐뭐와 관련하여라는 뜻이고 우리가 찾아야 하는 빈칸은 무엇이라고? 뭐 하는 과정인지, 뭐 하는 과정을 살펴야 선거제도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뒤에 where라고 하는 관계부사가 이끄는 부연 설명이 또 붙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붙은 거거든. 그럼 빈칸에 대한 단서가 당연히 되겠지, 그치? 빈칸이 뚫린 문장 그 자체이긴 하지만 워낙에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 안에도 단서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빈칸하는 과정에서 뭐할 거예요? distinguishes는 구별을 하는 거잖아. 그치? 구별할 거예요. 구별할 거예요. 자, 뭐와 뭐를 갖다가 구별을 할 거냐면, no systems, 첫 번째 선거 제도입니다. which proportional outcomes, 비례적인 결과를 가지는 선거 제도랑, 자, 두 번째 선거 제도예요. those with non-proportional outcomes, 비례적이지 않은 결과를 지닌 선거 제도를 갖다가 구별을 할 거라고. 와, 어렵다, 그치? 이제 내용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그치? 자,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결과를 기준으로 선거 제도의 유형을 분류를 할 건데, 그랬을 때 우리는
빙칸하는 과정을 살펴야

네, 근데 이 빙칸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글쎄 비례적인 결과를 지니는 선거제도랑 비례적이지 않은 결과를 지니는 선거제도를 갖다가 구별할 거래. 구별할 거래. 자, 그럼 우리 이제 이어지는 문장에서 빈칸에 대한 찐 단서, 진짜 직접적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게 무엇이니? 살펴야 되는 것은? 자, 얘랑 얘를 구별한다 그랬어. 그치? 구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랑 얘의 과정을 살펴봤을 때 무엇이 다른가? 이 과정을 살폈을 때 어떤 점이 다른가를 살펴야겠다. 그치? 구별한다 했으니까 얘랑 얘가 무엇이 다른가를 갖다가 살펴주셔야 되겠다고요. 그치? 자, 무엇이 다른가?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자, 뒤에 내용이 어떻게 쭉 이어지냐면 일단 The Essence of Proportional Systems, 비례적인 선거제도의 본질이라고 해서 비례적인 선거제도 먼저 언급이 되고요. 이어서 By contrast, 이와는 대조적으로 In non-proportional system, 비례적이지 않은 선거제도의 내용이 또 따라올 겁니다. 그쵸? 살피러 가볼게요. 자, 비례적인 선거제도의 본질은요, ensure that 보장하는 것입니다. 뭐를 보장하는 것입니까? The number of seats its party wins. 여기서의 파티는 정당이지? 지금 정치 얘기하고 있으니까. 각 정당이 얻는 의석의 수가, 이때 seat은 의회에서 그 의원이 앉는 자리니까 의석이에요. 그 정당이 얻는 의석의 수가 reflects, 반영하는 걸 보장한대. 반영을 하는데, as closely as possible, 가능한 한 가깝게 반영을 하는 것을 보장을 한답니다. 무엇을? The number of votes it has received. 글쎄, 그 정당이 받은 득표수. 득표수. 그 득표수를 갖다가 가능한 한 가깝게, 가능한 한 똑같이 반영하는 걸 보장하고자 한답니다. 자, 무슨 얘기 먼저 하고 있습니까? 비례적인 결과를 지닌 선거제도의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떠하다고요? 이 경우에는 그각 정당이 얻는 의석의 수가 각 정당이 받은 득표의 수랑 가능한 한 가깝게 반영하는 거, 그것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라고요. 그치?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 비례적인 결과를 지니는 제도를 먼저 살펴봤으니까 뒤에 나오는 비례적이지 않은 결과를 지니는 제도, 얘도 살펴봐야지 차이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요 정도만 한번 동그라미 치기 해보시고 넘어가서 By contrast, 뒤집습니다.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례적이지 않은 결과를 지닌 선거제도에서는 Great importance is attached to 더큰 중요성이 부여됩니다. 즉, 이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여기에서 차이점이 보일 겁니다. 자, 얘네의 경우에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보장하는 게더 중요한데, one party, 하나의 정당이 has a clear majority of seats, 분명히 더 많은, 즉,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보다? Obvious competitors, 경쟁 정당보다. 즉, 얘가 경쟁하는 정당보다 분명히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거,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로 인해 바라건대, 즉, 잘만 되면 뭐할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겁니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정부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야. 즉, 얘를 목표로 해서 비례적이지 않은 선거제도는 뭐 하고자 한다고요? 뭐를 더 중시한다고요? 하나의 정당이 다른 경쟁 정당보다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 그것을 더 중시한다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차이점을 잡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 차이점 잡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비례적인 결과 제도는 어떠했습니까? 각 정당이 받은 득표 수가 의석 수에 가능한 한 가깝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치? 근데 비례적이지 않은 결과 제도는 한 정당이 다수의 의석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득표 수대로 의석 수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치? 다수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득표 수가 그대로 의석 수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의석이 총 10개다라고 해보자. 근데 내가 득표를 40%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의석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니까 다수가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다수를 차지하게끔 하려면 얘가 그대로 반영되어서는 안 되겠어. 우리가 차이를 이렇게 끌어냈어야 되는 거야, 얘들아. 득표수가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는가, 반영되지 않는가, 최대한 가깝게 이어지는가, 가깝게 이어지지 않는가, 요 차이를 잡았어야지만 빈칸까지 접근할 수가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 뭐였습니까? 비례적인 결과를 지니는 제도랑 비례적이지 않은 결과를 지니는 제도를 살폈을 때 어떤 과정이 다른가를 살폈어야 됐고, 우리가 찾은 것은 얘였습니다. 얘가 선택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볼 건데, 아까 미리 말한 것처럼 선택지가 엄청나게 어렵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치? 소거법으로 접근할 수 있었어요. 가볼게요. 1번. 이제 balancing political rights. 정치적인 권리의 균형을 맞춘다? 지금 권리의 균형을 맞추는 거 아니죠. 2번, ensuring political fairness. 정치적 공정성을 보장하는 거, 공정성 보장도 아니고 3번 갑니다. Translating votes into seats. 자, 어때요? Translate A into B는 A를 B로 전환하는 거예요. 자, 지금 무엇을 무엇으로? 표를. 의석으로. 자,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달랐지, 그치?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두 제도를 구별할 수 있었죠. 그치? 그래서 답몇 번? 3번으로 골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치? 오케이. 3번으로 답 골라주시고. 4번 갈게요. Managing public opinions. 여론을 관리하는 거, 여론 관리 아니고요. 5번. Conveying power to voters. 이 유권자들한테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거? 유권자들한테 권한 부여하는 거 아니지요, 그치? 답은 3번으로 골라주셨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거야. 몇 퍼센트를 득표했더니 의석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었는가. 즉, 득표수가 의석수로 전환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얘네를 구별할 수 있게 된 거죠. 비례적인 결과 제도와 비례적이지 않은 결과 제도로, 그쵸? 지금 요 과정을 살펴보는 중이었고요. 일단 수인트랑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예시를 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찾아야 하는 빈칸이 뭐였습니까? 무엇하는 과정인가? 근데 그 과정에 따라오는 웨어 관계절을 살폈을 때 우리가 구별을 한다 했거든? 요게 포인트였어요. 그럼 구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두 제도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무엇이 다른가를 살폈으면 되는 것이고, 자, 무엇이 다른가를 보여주는 표현에 뭐가 있었어요? By contrast,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례적인 제도는 이러한데 비례적이지 않은 제도는 다르더라. By contrast를 기준으로 차이점을 찾아야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쵸? 볼게요. 자, 선거제도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 비례적인 결과와 비례적이지 않은 결과가 구분이 됩니다. 둘의 차이는 득표수를 의석수에 얼마나 가깝게 반영하는지에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 가지 선택지는 단순히 그 결과, 산출물의 면에서. 즉,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그 제도 분류의 근거를 두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비례적인 결과를 내는 제도와 비례적이지 않은 결과를 내는 제도를 구별하게 된다. 이렇게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까 그냥 간단히 예시를 들었을 때총 의석수가 10개다라고 했어. 그치? 이때 정당이 뭐 4개가 있다라고 해보자. A당, B당, C당, D당이 있어요. 이때 비례적인 제도에 따르자면은 얘가 득표율이 40%가 나왔으면 의석수를 4개 가져가야 되는 거고, 30%가 나왔으면은 3개, 20%가 나왔으면 2개, 10%가 나왔으면 1개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례적인 제도인 겁니다. 그쵸? 지금 득표가 의석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비례적인 선거제도다라고 한다면은, 비례적이지 않은 선거제도는 한 정당이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거에 더 중요성을 둔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A당의 40%의 득표율, 득표율은 똑같아. 이렇게 봤을 때 의석수가 7개, 2개, 1개, 0개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하나의 정당이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에 더 중요성을 두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우리가 굳이 막 정치, 이 선거제도를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고,

같지만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 비례적이지 않은 선거 제도에서는 각 지역구에서 1등으로 살아남은 정당만이 의석수를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구가 10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A 정당이 40% 정도의 득표율로 1등을 했어요. 근데 1등을 7개의 지역구에서 한 거야. 그래서 의석수를 7개를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B정당은 30% 정도의 득표율로 1등을 2개 지역구에서 차지를 했고, C정당은 한 곳에서만 차지를 한 겁니다. 근데 D정당은 득표율 10%가 있긴 했지만, 1등을 한 지역구가 한 개도 없으니까 결국 의석을 한 개도 차지를 못하게 된 거지요. 이런 식으로 비례적이지 않은 선거제도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치? 득표율이 의석수에 최대한 가깝게 반영되지를 않지요. 그쵸? 요 정도로 그냥 조금 더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를 더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어려운 질문 함께 하셨고요. 자, 넘어가셔서 11번이나 얘도 어려워요. 그치? 어려운 거 끝냈는데 또 어려운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멜로디라고 하는 걸 소재로 해서, 이 멜로디를 갖다가 또 신선한 관점, 낯선 관점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야, 그쵸? 어려워요. 어렵게 풀었을 게 당연하고요. 지금 연습하는 게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마지막으로 만나는 빈칸 문제 아니겠어요? 12번 함축음이 출원으로 끝이 나니까 정말 어려운 최종 보스 깬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멜로디라고 하는 것은 are defined, 정의가 내려지는데 여기서 일단 엄청난 힌트 하나 나오죠? Not by, but by 나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정의 내려지는 게 아니라 얘에 의해서 정의가 내려지더라. 즉, 멜로디의 정의를 얘로 보면 되겠구나가 되는 거야. 그쵸? 멜로디는 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The absolute value of its pitch. pitch는 음의 높이입니다. 각음 높이의 절대적인 값에 의해서가 아니라. 음높이의 절대적인 값이라고 하는 거는 걔가 도냐, 레냐, 미냐, 파냐.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게 몇 헤르츠냐를 보는 건데 이것에 의해서 정의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The pattern of relation of successive pitches across time.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속적인 음 높이의 패턴 또는 관계에 의해서 멜로디가 정의가 된답니다. 지금 봤을 땐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뒤에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풀어 써줄 거거든요. 일단 있는 그대로 동그라미치기는 해주셔야 되겠어요. 나레이 법비에 너무너무 중요한 구문이니까. 자, 멜로디는 뭐에 의해서 정의가 내려진다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속적인 음 높이의 패턴 또는 관계에 의해서 정의가 내려진다고요. 자, 정리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무엇에 관한 글? 멜로디에 관한 글. 자, 멜로디는 무엇에 의해 규정이 된다고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속적인 음 높이의 패턴 또는 관계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고요. 단어 하나 다시 봅시다. Successive 무슨 뜻이에요? 연속적인 연이은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려 갈 겁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have no trouble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뭐 하는데 recognizing a melody 멜로디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멜로디인가 봤더니 연주가 됩니다. 더 높은 키나 더 낮은 키로 연주가 된답니다. 이전에 들었던 것보다요. 키라고 하는 것은 음조, 조저조. 근데 더 높은 조로 연주가 되는가, 더 낮은 조로 연주가 되는가,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만 지켜지면 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인 음 높이의 패턴만 지켜지면 되는 거야. 자, 지금 조를 높였다, 낮췄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음을 통째로 올리는가 낮추는가에 해당하는 건데, 이 전체적인 음을 높이는가 낮추는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In fact, 실제로요. Many melodies, 많은 멜로디들은요. Do not have a correct starting pitch. 올바른 시작 음 높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요. 그냥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떠다니다가 어디에서나 시작을 합니다. 아, 또 무슨 얘기나 아니, 뭐가 중요하지 않아.
시작 음높이는 중요하죠.

하지 않아. 올바른 시작 눈높이 무조건 여기에서 시작해야 돼. 그걸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요. 그쵸? 다시 다시. 뭐는 상관이 없어. 시작은 상관없어. 어디에서 시작하든지 상관이 없다고요. 그치? 그리고 아까 무슨 얘기 나왔으니까 조가 높은가 낮은가 조의 이동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가 중요한 거구나. 이건 알겠어요. 그쵸? 어려운 내용은 맞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 Happy Birthday, 생일 축하 노래가 It's an example of this, 이것의 예시다라고 합니다. 자, 생일 축하 노래, 드디어 너무 반가운 예시가 등장했거든요. 자, 이 생일 축하 노래가 이것의 예시다라고 했는데 무엇의 예시겠어요? 아까 앞에서 무슨 이야기했니? 시작음, 올바른 시작음은 없어, 상관없어. 멜로디인 거 인식할 수 있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생일 축하 노래,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 사람마다 시작음이 다 달라. 뭐 생일 축하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치? 시작음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다 똑같은 생일 축하 노래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생일 축하 노래가 이것의 예시가 될수 있구나. 좋습니다. One way to think about melody then. 그렇다면 멜로디에 대해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다? 자, 또 뭔가 중요해 보이는 막 문장이 등장했어요. 막 이탈릭체도 있고요. 멜로디에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해서 중요한 문장의 느낌이 팍팍 들어요. 근데 해석이 잘안 됐죠.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쓰였건 특히 이탈릭체된 표현 있지. An abstract prototype이라고 해서 추상적인 원형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아, 멜로디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이 무엇이다? 이건? 추상적인 원형이다. 얘들아, 프로토타입. 원형이 뭡니까? 본 바탕입니다. 뼈대 같은 거예요. 그쵸? 어쨌든 추상적인 원형입니다라고 하는데, 이 추상적인 원형은 어디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냐면, 특정 조합입니다. 음조, 템포, 악기 구성,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의 특정 조합. 그러니까, 여러 연주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공통으로 뽑아낸 뼈대, 틀, 원형, 본바탕, 그게 무엇이다? 멜로디다가 되는 거예요. 그치? 오케이. 자, 키도 달라요. 음조도 다르고요. 템포도 다르고요. 악기 구성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조합에서 다 뽑아냈더니 공통적인 뼈대, 추상적인 원형이 나오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통적인 뼈대, 추상적인 원형이 뭐인 겁니까? 이거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속적인 음높이의 패턴,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다, 얘들아. 약간 생일 축하 노래 나왔으니까 그것의 예시를 쭉 이어가 보자면은, 자, 여자 키로 불러요? 남자 키로 불러요? 빠르게 불러요? 느리게 불러요? 피아노로 연주해요? 기타로 연주해요? 생일 축하 노래를 피아노로 연주하든 기타로 연주하든 빠르게 하든 느리게 하든 여자 키로 하든 남자 키로 하든 어쨌든 생일 축하 노래라는 멜로디는 우리가 항상 인식할 수 있지,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좋습니다. 좋아요. 이어서 한번 가볼게. 인지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하, 멜로디라고 하는 것은 an auditory object, 청각적인 대상인데 어떤 대상입니까? 유지합니다. 변형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청각적인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피아노로 연주하든, 기타로 연주하든, 조를 높이든, 낮추든. 어떠한 변형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유지를 하는 것이구나. 사실은 같은 얘기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마치 뭐인 것과 같냐면 비유하고 있어요. 의자. 의자가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 의자를 다른 방으로 옮기든, 거꾸로 뒤집든, 의자에 빨간색 페인트 칠을 하든, 그 의자는 똑같이 의자라는 정체성을 유지를 하지요. 멜로디도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아우, 되게 어렵습니다. 그쵸? 자, so, 그러니까요.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If you hear a song, 여러분이 노래를 듣습니다. 근데 더 크게 연주되는 노래를 들어요. 여러분이 익숙한 것보다 더 크게 연주되는 노래를 듣는다라 할지라도, you still identify it,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노래라고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계속 같은 얘기의 반복이야, 그치? 더 크게 연주되더라도, 같은 노래라고 여전히 인식할 수가 있을 거랍니다. 그치? 시작은 상관없어요. 조 이동 상관없습니다. 또뭐 상관없어요. 지금 나온 거 크기. 뭐 소리. 크기도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변형을 거쳐도

상관이 없다고. 얘만 유지되면은 된다고요. 그치? 좋습니다. The same horse for changes in the absolute piece values of the song. The same horse for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건데,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건 앞서 내용 받아서 똑같은 노래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치? 뭐가 변화해도 절대적인 음높이의 값이 변화한다라 할지라도 우리는 같은 노래라고 인식을 할수 있을 거랍니다. 근데 이것은 변화할 수 있는데, 자, 소롱에 중요하지요? 뭐가 붙습니까? 조건이 붙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붙어야지만 변화될 수 있어요? 자, 어떤 조건이 붙어야지만 얘가 변화되더라도 우리가 같은 노래라고 인식을 할수 있습니까? 결국엔 또 요거잖아요. 그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속적인 음높이의 패턴, 관계가 같아야 합니다. 이 얘기가 또 붙겠죠. 그치? 좋습니다. 음높이는 변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조건이 붙어야지만 변화되더라도 우리가 같은 노래라고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쵸? 좋아요. 선택지 분석가입니다. 관건은 이거예요. 우리가 앞서 파악했었던 이 어려운 내용을 갖다가 선택지에서 어떻게 나타냈을까? 요거 찾으러 가보는 거지. 자, 1번 볼게요. The volume, 음량입니다. 음량이 remains constant, 일정하게 유지되는 한. 노래 전체에 걸쳐서 음량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치? 우리 지금 조건 살피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자, 2번 갈게요. There's no change in the instruments being played. 연주되는 악기에 변화가 없어야 됩니까? 악기에 변화가 없어야 된다 해서 탈락이고. 3번. 그러니까 템포 벌써 탈락이다. 그치? 템포가 수정되지 않아야 되는데. 원래 버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수정되지 않아야 된다. 템포도 아니에요. 그쵸? 오케이. 4번 갑니다. The relative distances between them remain the same. 자, 음높이 간의 상대적인 거리가 똑같이 유지가 되어야 된답니다. 자, 어때요? 음높이 간의 상대적인 거리가 똑같이 유지되어야 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인 음높이의 패턴. 음높이의 패턴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 일단 유력한 후보로 하나 잡아두시고 5번까지 보는 겁니다. The predictable rhythmic patterns for the drums. 드럼. 리듬감 있는 패턴. 탈락이지. 그치? 자, 드럼을 위한 예측 가능한 리듬 패턴이 있어야 된다? 아니지. 자, 지문이 어려웠던 만큼 선택지 속어가 조금은 수월했습니다. 4번이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거다. 지금 음높이 간의 상대적인 거리가 똑같이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거 기억나죠? 생일 축하 노래. 여자 키로 부르든 남자 키로 부르든 빠르게, 느리게, 기타 연주, 피아노 연주 다 상관없이 그 멜로디 뼈대. 추상적인 원형, 그것만 유지되면 된다라고 했잖아. 그걸 생일 축하 노래가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지. 이 생일 축하합니다의 멜로디 뼈대를 갖다가 간단히 그려보자 이러잖아. 뭐 생일 축하합니다. 요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대적인 거리의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거지. 얘를 뭐 굳이 개 이름으로 나타내지 보자면, 솔솔라솔 도도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갔을 때이 음높이 간의 상대적인 거리라고 하는 것은, 자, 솔솔에서 라가 됐어요. 그러면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라에서 솔이 되려면 다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야. 솔에서 도가 되려면 솔라시 도니까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유지했다가 하나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치? 이 상대적인 음높이 간의 거리만 유지되면 돼. 요것만 유지되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음높이, 요 간의 거리가 깨져가지고 솔솔라 솔도도시가 아니라 솔솔도도 솔솔솔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이걸 생일 축하 노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치? 아니야. 요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요 패턴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똑같은 멜로디구나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네요. 자, 스윙트 정리하자면 어떻게 갑니까? 자, 일단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했던 게 앞에 있었던 이거였지. 나레이버 P. A가 아니라 B에 의해서 정의된다라고 해서 이걸 잡는 것이 사실 직접적인 단서를 잡는 가장 최우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빈칸 문장에 있었던 so long as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거 조건이다, 조건.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만 그게 변화돼도 괜찮은가? 그게 변화돼도

또 같은 멜로디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 빈칸이었구나도 살필 수가 있었어야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멜로디는 시간 흐름에 따른 연속적인 음높이 패턴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시작 음높이가 다르더라도 같은 멜로디로 인식이 됩니다. 그치? 아까 솔솔라솔 도도시라고 했지만 꼭 솔로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도, 레, 파다 괜찮은 거야. 그치? 오케이. 같은 멜로디로 인식이 됩니다. 같은 현상이 노래의 절대적인 음높이 값의 변화에도 적용이 되는데 그 음높이는 그것들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한 바뀔 수 있다. 요거 내가 답으로 골랐던 선택지까지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빈칸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12번에 함축 의미 출은으로 넘어오셔서요. 자, 지금 밑줄 지분 보시면 Readers are the project. 짧습니다. 그쵸? 자, 지금 얘 자체는 짧긴 하지만 항상 함축 의미 출은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선택지는 길어요. 그치? 밑줄 친 부분은 짧더라도 선택지는 거의 길어요. 선택지 분석에 시간 할애하는 거 연습 잘 해주셨으면 됐겠고. 자, 가봅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 쭉쭉 가봐요. The Dutch News Site, 네덜란드의 뉴스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탄생했는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탄생을 했냐면은 incorporating은 포함을 시키는 거죠. 적극적인 독자들을 갖다가 처음부터 포함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탄생이 되었답니다. 자, 지금 뉴스 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할 거예요? 적극적인 독자를 포함을 시킬 거예요. 오케이? 한 뉴스 사이트가 나와요. 적극적인 독자를 포함을 시켜야겠다. 좋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제일 로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뉴욕대학교의 교수님인데 되었답니다. 어드바이저는 뭔가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주는 고문 같은 사람이죠. 그치? 고문이 되었습니다. 그 조직에. 어쨌든 그 고문, 교수님은 설명을 했는데 How the journalists were expected? 이 기자들이 어떻게 기대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치? 자, 뭐 하도록 have a radically different relationships,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를 갖는 겁니다. 즉, 전통적인 매체, 미디어랑 비교했을 때 기자들은 독자와 다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기대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다고요. 그치? 다시. 이 기자들은 독자랑 전통적인 매체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돼라고 기대가 된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지금 뉴스 사이트는 이래야 되고 그 뉴스 속에서 일하는 기자들은 요래야 돼가 등장했거든. 내용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뉴스는 뭐할 거예요? 적극적인 독자를 포함시킬 거예요. 자, 그리고 기자들은 뭐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까? 독자와 다른 관계를 맺도록 지금 기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자가 독자와 다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어떻게 맺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가? 이 기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줘야 되겠고, 바로 다음 문장에 등장하지요. 그치? Expectations are라고 하면서 그 기대는 이러합니다. 그럼 기자들이 독자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 기대의 내용. 기대의 구체적인 내용. 여기서 마찬가지 동그라미 치기로 핵심 잡기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치? 자, 가봅시다. 자, 기대는 이러합니다. 글쎄, writers는 여기에서 기자들을 가리키는 거니까 기자들이 계속해서 뭐할 거예요? 공유할 거예요. What they are working on? 그들이 작업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누구랑 공유할 겁니까? The people who follow them and read their stuff. 그 기자들을 팔로우하고 그들의 일을 갖다가, 즉 그들의 작업물을 갖다가 읽는 그 사람들, 즉 독자들과 공유를 할 거예요. 그치? 다시 기자들 첫 번째로 뭐 한다고요? 그들이 작업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독자들과 계속해서 공유를 할 거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자들은요, will pose questions. 질문을 제기하고 and post 게시를 하는 거죠. call out는 도움을 요청하는 글인데, 그러니까 몰랐다라 할지라도 뒤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그들이 뭐할 때, launch new project 새로운 프로젝트를 출발할 때, 시작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라든지 질문 같은 것을 게시를 할 수가 있답니다. 다시 말하자면, what they want to find out 그들이 알아내고 싶어 하는 거, the expertise. They're going to need to do this right.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 같은 거. 아니면 any sort of help they want from reader. 독자로부터 원하는 어떤 종류의 도움이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글을 갖다가 올릴 수 있어요. 언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질문도 더

던질 수 있고요. 아니면 독자로부터 원하는 어떤 도움을 갖다가 요청을 할 수도 있겠다고요. 그럼 드디어 밑줄 문장 등장하죠. Sometimes 때때로 readers are the project. 독자들이 바로 프로젝트입니다. 독자들이 프로젝트입니다. 즉, 이 독자들이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여기서 동그라미 친 내용 먼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기자는 독자와 다른 관계를 맺도록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했습니까? 일단 뭐 해야 되고요? 그들이 작업하고 있는 거를 독자와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야 됩니다. 즉, 완성된 기사만 딱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작업 과정을 다 함께 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에도 질문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글도 게재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지요? 그치? 이랬을 때 독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조금 더 읽어보고 선택지에서 답 바로 찾아봅시다. The writers also, 그 기자들은 또한 내용 추가되죠. 또한 뭐도 하냐면 manage discussion thread, 어떤 토론 스레드를 갖다가 관리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것은 불리는데 뭐라고 불리지 않아요? comment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댓글이에요. 댓글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contributions, 기여라고 불립니다. 어떤 토론 스레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공간 같은데 그냥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독자들의 기여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치? 좋습니다. 독자들이 기여하기도 하는구나. 자, 뭐 하기 위해서 하이라이트는 강조하는 거잖아요. The best edition. 여기서의 editions는 독자들이 남긴 추가 의견 같은 거겠죠. 아, 독자들이 남긴 최고의 추가 의견 같은 것을 강조도 하고요. Pull useful material into. 유용한 자료는 끌어온답니다. 어디에? The next version of an ongoing story. 진행 중인 이야기, 즉 진행 중인 기사의 다음 버전에 독자들이 남겼던 유용한 자료는 끌어오기도 한다, 업데이트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치? 좋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독자들은 뭐 하기도 합니까? 기여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지요? 추가 의견도 남기고요. 뭔가 유용한 의견을 남겨서 이게 다음 버전에 업데이트 되게끔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요. 그치? 우리가 찾아야 하는 밑줄의 내용은 아마 요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독자들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답을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치? 자, 마지막 문제 넘어가서 봅시다. Some of these crowdsourcing techniques. 자, crowdsourcing이라고 해서 이건 말 그대로 크라우드 소싱인데 질문에 종종 나오는 개념이에요. 뭐랍니까? 대중을 통해 돈과 자원을 모으는 모금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의 돈 받고 있습니까? 기자가 독자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 독자가 지금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크라우드소싱 테크닉이다라고 표현을 한것 같아요. 그쵸? 자, 이러한 크라우드소싱 테크닉의 일부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더 주된, 즉 주류 언론사에서 이것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목할 만하게 누가 있냐면 워싱턴 포스트의 데이비드 페런트홀드라고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고 이러한 방식을 갖다가 크라우드 소싱 테크닉이라고 부르는구나. 간접 연계 대비 요 표현 정도만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선택지 분석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정리했던 내용 있죠? 뉴스 작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독자가 포함이 됩니다. 기자는 독자와 다른 관계를 맺도록 기대가 되는데 기대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랬을 때 독자들이 바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고요. 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The readers are selected. 독자들은 선정이 된답니다. 많은 기사의 주제로 선정이 됩니까? 지금 독자들이 기사의 주제로 선정된다. 요거는 아니었지요. 그치? 2번 갈게요. Readers. Financially support independent journalism. 글쎄, 독자들이 독립 언론을 갖다가 재정적으로 지원합니까? 완전 탈락이네요. 그치? 3번 갑니다. Readers provide tips and examples for writing articles. 글쎄, 독자들이 기사를 작성하는 팁과 예시를 제공을 해준다고요? 3번 굉장히 그럴듯하죠? 뭔가 시간에 쫓기고 빨리 답 찾아야 되란 압박감을 느끼셨으면 3번 골랐을 확률 있습니다. 근데 독자들이 팁과
예시를 제공하는 것에서 끝납니까?

0: 너무 지엽적입니다. 그치? 독자가 계속 작업 과정을 공유를 하면서 질문에 답을 하고 도움을 제공하기도 하고, 뭐 추가 의견을 주고 유용한 정보를 주며 기여하기도 하면서 결국 적극적으로 그 과정에 포함되는 그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엽적인 선택지예요. 그치? 함정입니다, 함정. 지엽적인 선택지 X 해주시고요. 4번 갈게요.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게재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인한다? 아닙니다. Credibility, 신뢰성이라는 뜻이에요. 5번 갑니다. 독자들이 actively, 적극적으로 help, 도움을 줍니다. 형성하는데, 뭐와 뭐를 형성하는데, 기사의 내용과 방향을 형성하는데, 저때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기사의 내용과 방향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까? 다 포함하고 있어야지, 그치? 다 포함할 수 있는 선택지를 고르는 거, 매력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았는지, 지역적인 선택지를 걸러내는 연습도 같이 해주셔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좋습니다. 스윈트 정리 가시면은 요건 앞에 주제 나오고 그것이 구체화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치? 그 기자들은 이렇게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 기대의 내용이 구체화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핵심을 잡았어야 돼요. 근데 사실상 이 문제풀이의 관건은 뭐였다? 지역적인 선택지 걸러내기. 자, 지역적인 선택지를 내가 잘 소거할 수 있었는가? 요거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독자 참여형 뉴스 모델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성성이나 기사를 발전시키는데 독자를 능동적으로 참여를 시키며 때로는 독자가 내용을 추가하거나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여를 하더라. 그래서 때로는 독자가 곧 프로젝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밑줄 친 부분은요, 독자들이 기사 내용과 방향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자면 학교마다 그런 언론사, 뭐 신문부 이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한 신문부 학생이 신문에 실을 기사를 쓰는데 예전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다면은 그냥 혼자 다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급식 개선 방향에 대한 기사를 쓰겠대. 근데 막 혼자 다 쓰는 거예요. 혼자 급식실 가서 사진 찍고 영양사 선생님 인터뷰하고 혼자 막 생각을 해가지고 써서 끝. 완성 기사 올리고 끝. 댓글 보고 그냥 반응이 이렇구나 끝내는 건데 요 방식, 이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하는 기법을 적용을 한다면은 자, 내가 학교 급식 개선 방향에 대한 기사를 쓸 건데 어떤 방향으로 쓰면 좋을지 너희의 의견을 들려줘 하면 친구들이 막 거기에다가 토론 방에다가 맛있 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문제들도 좀 살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친구들의 의견도 받고 하면서 아, 맛보다는 이줄 서는 시간 때문에 아이들이 급식을 빨리 먹고 못 먹기도 하는 게더 문제구나 하면서 독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면서 그 기사를 하나 내는 거지, 그치? 그런 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12가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한 순간 찾기, 오늘의 숙제 기억하시지요? 오늘의 소소한 행복의 순간 같이 공유해 주시면 더더 좋을 것 같고요. 스윈트와 어휘까지 게시판에 잘 정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빈칸, 함축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또 새로운 유형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문제 꼼꼼하게 자신감 갖고 풀어오시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이용해 악성 코드 설치 후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날로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스미싱 예방법과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만약 주소를 클릭했다면 최근 다운로드한 앱을 검색해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을 삭제합니다.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공동인증서는 폐기하고 비밀번호는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피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는 112에 신고해 더큰 2차 피해를 막도록 합니다. 스미싱 사고 예방법을 기억해 피해를 차단하세요.

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로.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로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온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자취를 따라 떠나는 여행은 통영의 견내량에서 시작합니다. 견내량은 목포해전과 한산대첩의 현장입니다. 지금도 그날의 뜨거웠던 전투가 느껴지는데요. 목포해전은 임진왜란의 첫 승리를, 그리고 한산대첩은 조선 수군이 해상권을 확보하고 전라도 곡창을 지킨 전투입니다. 그날의 작전은 견내량에 있던 적선을 한산도 앞바다로 끌어내는 데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호위하듯 공격하는 하객진도 약 70여 척의 외선을 격파하며 대승을 거둔 현장이 이 바다입니다. 이제 전승신화의 출발점이 된 특별한 장소로 발길을 향합니다. 목포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이룬 첫 승리이자 조선 수군의 첫 승전입니다. 23전 23승의 불패 신화가 여기서 시작된 거죠. 이를 기념하며 기념탑은 거친 바다를 배경으로 당당히 서 있습니다. 밤의 아름다운 항구가 여수항이라면 낮에 가장 아름다운 항구는 통영의 강구안입니다. 이 아름다운 항구에 거북선이 정박해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거북선의 모양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이처럼 가는 곳곳마다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그대로 남아있는 통영. 과연 이순신의 고장이라고 할 만하죠. 통영 여객 터미널. 여기서 한산도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습니다. 한산도에서 전남 여수로 가는 뱃길은 한여수도라고 불리며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이 아름다운 한산도는 조선 수군의 근거지이자 한산대첩의 현장입니다. 한산도로 가는 길목에 거북등대가 보이는데요. 뱃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한산대첩의 승전지가 이곳임을 알려줍니다. 한산도가 조선 수군의 근거지였음을 알려주는 또 다른 증거는 제승당입니다. 제승당은 전라, 경상, 충청도, 삼도의 수군을 일원화에 지휘하는 삼도 수군 통제형입니다. 오늘날의 해군 작전 사령관실과 같은데요. 초대 삼도 수군 통제사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억하는 장소는 수루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망루에서 우국 충정의 시를 읊기도 했는데요. 그 유명한 한산섬 달밝은 밤으로 시작하는 진중시의 탄생지입니다. 성웅 이순신. 겉으론 강해 보이지만 인간적인 고뇌와 외로움을 시와 일기로 달랬을 그 뒷모습이 그려집니다. 이제 한산도를 떠나 통영의 세병관으로 향합니다. 세병관은 육지로 옮긴 삼도수군 통제형의 객사입니다. 세병관은 하늘의 은하수를 가져다 피 묻은 병장기를 닦아낸다라는 뜻인데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장군의 마지막을 알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충렬사로 향합니다. 충렬사는 이순신 장군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세워진 사당인데요. 주 활동 무대가 한산도와 통영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사당을 세워 장군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장군을 기리는 다양한 유물들도 함께 전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명나라 임금이 보낸 선물도 있습니다.

김장군의 격전지를 따라가는 여행. 마지막 여정은 남해의 이락사 일대입니다. 관음포 앞바다는 이순신 장군이 숨을 거둔 바다라는 뜻으로 이락파라고 불리는데요. 이락사는 이곳에 세운 제단과 유허비, 비각을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죽음을 맞는 순간조차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말로 성공구사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출렁이는 관음포 앞바다에서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숨을 거두었는데요.

어느덧 바다는 그날처럼 붉은 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어두운 시대, 불굴의 의지로 고난을 헤쳐나갔던 성웅 이순신. 그의 시대 정신을 되새기면서 통영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요, 우리 삶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좋은 집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집착마저도 우리를 고생시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제가 굉장히 거창한 주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집착을 버려서 행복을 찾아감에 있어서 기억할 만한 좋은 명언 하나를 가져왔거든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Things are getting out of hand. Or maybe I'm discovering that things were never in my hands. 조금 길어 보이는데 어려운 단어가 있지는 않아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Things are getting out of hand. Or maybe I'm discovering that things were never in my hands. 무슨 뜻인지 그리고 무엇을 공부하면 좋은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이 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포인트는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Get out of hand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표현 자체에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찾으실 수는 없을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대로만 해석하면요, 뜻이 살짝 헷갈린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Get out은 밖으로 나가다는 뜻이죠. 그리고 남은 것 of hand를 해석해 볼게요. of를 특히나 우리가 집중해 보도록 할 텐데 of 하면 우리가 보통 무엇무엇의란 뜻으로만 알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of hand 하면은 손의란 뜻이 됩니다. get out 나가다, of hand 손의, 나가다 손의, 손의 나가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렇죠. 자, 이렇게

헷갈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실 만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of가 언제나 무엇 무엇의란 뜻으로만 쓰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디 어디에서부터라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 from의 맥락으로 살펴봐 주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get out of hand는요, 손아 귀를 벗어나다, 손에서부터 무언가가 멀어지다라는 뜻으로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get out of hand의 이 뜻이 더 발전되게 되면요, 결국 어떤 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다 라는 뜻까지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유용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는 거지만 그 속에서 아 전치사 of가 언제나 무엇 무엇의 라는 뜻으로만 해석되지는 않는구나 라는 거 그 힌트 하나 얻어가시는 거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해 보시면서요 이 표현이 사용된 예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John's lie made the situation get out of hand. John's lie 하면 존의 거짓말이죠. 자, 그것이 made the situation, 만든 거예요, 그 상황을. 자,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목적 보호 자리의 동사 원형, get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왜? make가 지금 여기서 사역동사로서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get out of hand. 오늘의 표현이 활용된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무슨 뜻이 됩니까? 존의 거짓말이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정도로 봐주실 수가 있겠죠. 이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조금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냥 솔직하게 모든 걸 말해버리면 차라리 나은데 그거 좀 이렇게 덮겠다고 거짓말했다가 상황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묘사하는 그런 문장이구나. 그리고 그때 get out of hand라는 오늘의 표현 활용될 수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called the fire department because our campfire got out of hand. 차근차근 해석해 볼게요. We called, 우리가 전화를 한 거죠. 누구에게 전화를 한 겁니까? The fire department. 소방서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즉 신고를 한 거죠. 왜요? Because our campfire. 캠핑 가면은 캠프파이어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장작불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got out of hand. 우리의 손아귀를 벗어났기 때문에. 즉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로맨틱하게 캠프파이어 하려고 했는데 야 이게 불이 너무 커진 거야. 옮겨 붙고. 이럴 때 재빠르게 여러분들 소방서에 전화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묘사하는 문장이었구나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이 들어간 예문들 살펴봤는데 이거 참고해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의미가 굉장히 깊은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가슴을 울리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Things are getting out of hand. 여기서 말하는 things는요 물건들을 뜻하는 그 things 가 맞지만 요 things가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일반적인 일들을 지칭한다라고도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도로서 의역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are getting out of hand. 내 손에서부터 벗어나고 있어요.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게끔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마음같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라고까지 우리가 의역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 요즘에 일이 뭐 내 마음같이 되지 않아. Or 아니면 maybe 어쩌면 말하지. I'm discovering. 내가 새롭게 알아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네요. 라는 거죠. 근데 뭘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That things were never in my hand. 그 things.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로 내 손에 있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즉 원래부터 내가 지금 아 내 맘대로 안 되라고 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내가 뭔가 일들이 잘 안 풀린다고 슬퍼해야 되나 아니면 원래부터 그냥 일들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었으니까 또 괜찮게 느끼는 게 맞을라나 라는 고민이 담긴 그런 문장이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정 아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을 정해서 삶을 바라볼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현 활용해서 문장 몇 가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 이겁니다. 논쟁이 너무 과열되기 전에 침착해지자고요. 이때도 get out of hand가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자 침착해지자고요.
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Let's calm down. Let's calm down. 침착해지자. 자, 뭐 하기 전에? 전에니까 before, 그렇죠? 뭐 하기 전에 this argument, 이 논쟁이 get out of hand. Get out of hand 하기 전에요. 라고 말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뭔가 과열되다. 이런 것도 get out of hand라는 표현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나 여러 가지 의역이 가능한 표현이구나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문장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Let's calm down before this argument gets out of hand. 좋아요. 다음 문장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별이 3개죠. 이유가 있어요. 먼저 우리말부터 봅니다. 제 일은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실히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말로 좀 어색한데 결국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 어떤 그런 매니저를 생각하면 됩니다. 매니저, 실무를 막 진행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자의 역할은 뭐냐면요. 결국 모든 일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큰 문제 없는지 확실히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묘사하는 문장이고 자 이게 어려운 이유는 먼저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It's my job. 내 일인 겁니다. 뭐 하는 게 내 일인 거냐? To make sure. 확실히 하는 게 내 일이라는 거죠. 요거 가주어가 사용된 부분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 또 시간 내서 가주어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이 문장 자체를 기억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It's my job to make sure. 나는 확실히 하는 게 그게 내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뭘 확실히 하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get out of hand. 뭔가 get out of hand. 하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게 내 일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까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t's my job to make sure nothing gets out of hand.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고요. 참고로 다음 시간에도 전치사 of와 관련된 표현들을 가지고 공부를 함으로써 전치사 of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조금 더 뜨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ght의 김승규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표현 제가 소개해드린 동안 여러분 오늘 배웠던 고양이 소자세 하고 계세요. 알겠죠? 오늘의 영어 표현이 It's perfectly fine to blah blah blah예요. Perfectly fine. Perfect 하면 완벽히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완벽히 fine, 뭐 괜찮다, 좋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It's perfectly fine to 이러면 뭐뭐 해도 충분히 괜찮다. 그래도 얼마든지 괜찮다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It's perfectly fine to 뒤에 어떤 동사를 넣으시면은 당신 그래도 됩니다. 이런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아까 제가 If your wrists hurt, it's perfectly fine to make fist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엎드리는 자세에서 손목이 조금 아프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손목을 쥐어서 이렇게 주먹을 쥐어서 땅에다 내려놓으셔도 정말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갑시다.
1: Oh my goodness, I'm so sorry I stepped on your foot. You're perfectly fine. Are you hurt? No, it looks completely fine.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1: Oh my goodness, I am so sorry. 그래서,
0: 저런, 세상에.
1: I am so sorry. 너무 죄송해요. I stepped on your foot.
0: 발을 밟아서 너무 죄송해요. 실수로 밟았나 봐요. 그랬더니, You're perfectly fine. 이럽니다. 오늘의 표현 여기 나왔죠. You're perfectly fine. 혹시 이걸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You're fine. You're fine. 이거는 괜찮아요. You're fine. 당신 참 괜찮아요. 이런 소리가 아니라요. You're fine. 괜찮아요.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You're perfectly fine. 정말 당신 잘못한 거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1: Are you hurt?
0: 혹시 다치셨나요? 다치신 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No, it looks completely fine. 입니다. No? 아니요.
1: It looks completely fine.
0: 역시나 perfectly fine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Completely fine. It looks 완전히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요. 이런 대화였어요. You're fine 하는 그 표현 굉장히 많이 쓰니까요. 자주 써주세요. 두 번째 대화 보도록 할게요.
1: I'm burnt out. You know, it's perfectly fine to give yourself a break. Yes, we should do that. Let's go somewhere. Oh, I've been slacking. I need to work more.
0: 두 번째 대화도 봤어요.
1: I'm burnt out. 이럽니다.
0: 나 탔어. 이런 뜻이 아니라 나 지금 너무 지쳤어. 정말 녹초가

됐어 이런 뜻입니다. 녹초가 됐다 이런 말 많이 쓰죠. You know, it's perfectly fine to give yourself a break.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표현 나왔죠? 알죠? It's perfectly fine to give yourself a break. 당신 스스로에게, 너 스스로에게 좀 휴식 시간 줘도 되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그래도 된다란 표현이죠. 그랬더니, Yes, we should do that. 그렇지. 우리 그러자. We should do that. We should really give ourselves a break. Let's go somewhere입니다. 어디 좀 가자. 우리 진짜 좀 그러자. 어디 가서 쉬고 오자. 이런 의미죠. 그랬더니, Oh, I've been slacking. 이럽니다. 친구가. 아니야,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slacking. 굉장히 게으름을 피우고 조금 이렇게 미루고 이런 거를 slacking이라고 합니다. 나는 여태까지 게으름 펴서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I need to work more. 나는 일더 많이 해야 돼. 이렇게 답을 합니다. 놀러 가진 않겠네요. 그래서 두 개의 대화 다 살펴봤습니다. It's perfectly fine to. 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마무리할게요. Yay! We did the cat cow poses together. You feel great? Great. Next time we will be doing one of the cat variations. So stay in tune. 오늘 고양이 소자세 같이 해봤습니다. 이거 허리 통증 있으신 분 병원에서도 재활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 자세니까요.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고양이 자세 변형 중 하나 같이 해봐요. 알겠죠? 영어 표현 It's perfectly fine to 진짜 그래도 돼 이런 뜻이니까요. 많이 많이 써 주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우리 내일 볼 때까지 I will see you so soon, okay? Bye.

0: everybody. Welcome back to 베이시문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가족들이 3세대가 같이 모여서 산다고 하는데 농사를 누가 짓는다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도입 부분부터 놓치지 말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ink and wait.
2: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Small joke becomes a big laugh, maybe because everyone's together.
0: 아하, 가족 전체가 다 농사를 짓는다고 하네요. 잡으셨죠? Okay, well done.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within each potato, 각각의 감자 안에는, okay. Listening point, second, that is,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바로 제가 들었던 질문의 핵심 부분이죠. 온 가족이 농사를 짓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릴까요?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3: Today's listening point. 1.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ink and wait.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ink and wait. 2.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0: works on farming.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1: 네, 잘 들어보셨죠? All right, then let's find out the meaning of the first sentence. That is,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ink and wait. 각각의 감자 안에는요,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which is,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일반적으로 3대가 함께 사는 이곳에서는요, 온 가족이 농사를 짓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제 자막 보면서 여러분들이 놓친 부분이 있다면, 아, 이 부분이 내가 잘 안 들렸구나, 인지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2: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ink and wait.
3: 소금으로 해서.
2: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Small joke becomes a big laugh, maybe because everyone's together.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within each potato. Within each potato. 각각의 단어에 강세를 주고, within은 제외하고, within each potato.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늘 굉장히 짧네요. 한번 100% 도전해 보세요. Google listening 1. Within each potato. 네, Google listening 2. Within each potato. 마지막, Google listening 3. Within each potato.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문장에서도 try 해보세요.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ink and wait. One more time.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ink and wait.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The, on, 제한 나머지 모두 내 용어. Whole이에요. Whole family works is 자음의 소리로 끝났죠. On의 모음의 소리로 시작이 됐으니까 연결시켜서 발음하게 되면 연음 현상이 일어나죠. There's a liaison. Works on 이렇게 되죠. Works on farming. Farming 아닌 거 아시죠? F 발음이 이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입 모양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윗니로 아랫 입술을 살짝 긁어 주시면 돼요. F, F, F 하면서 farming 이렇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Okay, Google listening 2.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Well done. Google listening 3.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All right, now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One more time.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캐치하셔야겠죠? 함께 들어봅니다. Let's go, go listening.
4: Go, go listening. 1.
0: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ink and wait.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ink and wait.
4: 2.
0: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1: 네, 여러분, 영국식 발음 별 차이 없었네요, 이번에는요. 네, 비슷한 발음들 아주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럼 이제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Within each potato, 각각의 그 감자 안에는요, is there blank of being able to think and wait 이라고 합니다. 자, 빈칸에 일단 들어간 말은 mindset이라고 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뜻하는데요. 감사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그들의 마음가짐이 들어있다는 거죠. Okay. Here, where three blank blank live together 했습니다. 자, 여기. 근데 여기는 어떤 여기냐? 3, 뭐뭐, 뭐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빈칸에는 generations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세대들을 가리키죠. 즉, 3대가 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역시 빈칸 generally, 일반적으로 보통 3대가 사는 이곳, 함께 사는 이곳, 이곳은요.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이라고 했어요. 즉, 전체 가족이, 가족 전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Small joke becomes a big laugh 라고 하는데 작은 농담이 어떻게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A big laugh 라는 것은 큰 웃음이 되네요. Maybe because everyone's together. 아마도 모든 사람이 같이 있어서 함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문양 재미난 농담, 재미난 이야기를 던졌는데 그게 큰 웃음이 된다는 건 가족이 함께 모여서 행복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전체 이야기 이번에 한 번 더 들어볼 텐데요. 놓친 부분 있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2: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ink and wait.
3: 그 소금으로 해서
2: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Small joke becomes a big laugh, maybe because everyone's together.
1: 네, 오늘도 열대야 다름없이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www.ebse.co.kr로 오셔서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정보를 가지고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듣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의 청취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배경 지식을 가지고 반복 학습하시면서 향상되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0: A little quiz for you. Are you guys ready? Let's do it.
1: 브라운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Mr. Kim. 아, 그냥 밥이라고 불러주세요.
0: 엑셀런트 잡, 가이즈. 브라보! So, how did you enjoy today's 출근 영어? I hope you learned some great expressions. Just as a quick review, it's nice to do something. 네, that's totally fine. 근데 그거 대신에 원어민들이 또 it's great to, it's a pleasure, 뭐, it's wonderful to 이렇게 좀 과장을 하면서 영어를 많이 쓰죠. So, get used to it. 좀 이런 습관을 들고 좀 natural하게 또 shadowing 하면서 또 자연 스피드로, yes. We're going to upgrade our English as much as you can. And remember, please call me. So if you have a Korean name and you have an English name, well, an English name is easier to remember. So you can use that expression, please call me. Please call me Myung-hee, okay? You can call me Kristen, whatever you want, okay? That's it for today. Have a wonderful day, guys, and join me again soon. Take care. Bye-bye.
2: 가을 산행 후 병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원인은 야생식물 섭취. 산행 중 채집 시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밤과 똑 닮은 칠엽수 열매. 밤과 달리 독성이 강해 섭취해선 안 됩니다. 도라지, 더덕, 인삼과 혼동하기 쉬운 자리공은 섭취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초입니다. 질이 강화는 약재인 참당귀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충분한 지식 없이 산나물 채집은 금물입니다. 국내 자생버섯 중 식용버섯은 약 19%에 불과합니다. 생김새만으론 전문가도 구분이 힘든 만큼 함부로 야생버섯을 채취해선 안 됩니다. 독초와 독버섯 섭취 시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섭취한 식물과 버섯을 병원에 가져가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야생식물, 채집도 섭취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Intelligent versus intellectual. Intelligent versus intellectual.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intelligent 그리고 intellectual. 둘 다 되게 비슷하게 들리죠. 근데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 intelligent부터 할게요. 이거는 총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은 intelligent. intelligent. 강세가 어디에 들어가죠? 네, 맞아요. tell에 들어가죠. intelligent. intelligent. 네, 발음도 중요하지만 강세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음 어느 정도 익숙하시면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강세를 연습하시는 걸로요. 오케이. intelligent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머리가 좋아서 지능적인 사람을 intelligent 라고 합니다. So we refer to someone who is intelligent. We think of someone who is intelligent as being smart. They're very clever. They're fast at solving problems, right? Okay, 머리가 좋다는 말입니다. Okay, 예문들 한번 볼게요.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more intelligent than her brother. He was attractive and very intelligent. Intelligent, 총명한, intelligen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 is intelligent but lazy. 그녀는 머리가 좋지만 똑똑하지만 게을러.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intelligent but lazy. 네, 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 is more intelligent than her brother. 네, 만약에 smart라는 단어를 썼으면 비교급은 그냥 smarter. 하지만 intelligent 같은 단어는 음절이 많아가지고 앞에 more intelligent than 라고 합니다. 자, 그녀는 남동생보다 머리가 더 똑똑해. She is more intelligent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igent than her brother.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소개팅 갔다 왔는데 그 남자 어땠어? He was attractive and very intelligent. 그는 매력적이었고 매우 총명했어. 네, attractive라고 하면 약간 좀 성적으로 되게 매력을 느낄 때 attractive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매우 총명했어. Very intelligent.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He was attractive and very intelligent. He was attractive and very intelligent. 네, 다음 단어입니다. intellectual. Okay, intellectual.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자, 비슷하게 이제 intel로 시작하는데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intellectual. intellectual. 네, 여기는 강세 앞부분에 살짝 있고, 그래서 in, 그 다음에 tellect. 여기 lag에도 강세가 들어갑니다. Okay, 같이 한번 해볼까요? intellectual, intellectual. 네, 이 단어는 말하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리듬을 잘 잡아가지고 intellectual. 그래서 좀 더 빨리 intellectual, intellectual. Very good. Okay, intellectual 같은 경우는 교육을 많이 받아서 지적인 사람을 intellectual라고 합니다. 그래서 intelligence
하고 좀 다르죠. 물론 둘 다 이제 머리가 똑똑한 그런 느낌이 있겠지만 intellectual 같은 경우는 핵심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지적인 사람입니다. Okay, so intellectual refers to somebody who is smart because they've studied a lot. They've gotten a lot of education.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Companies should protect their intellectual property.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Intellectual, 지적인, intellectual.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장하고 좀 다르게 그녀는 남동생보다 훨씬 더 지적이야. 뭔가 그녀는 교육을 더 많이 받았고 지적인 사람이야.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두 번째 문장입니다. Companies should protect their intellectual property.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는 기업은 혹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지적 재산을 보호해야 해. 네, 지적 재산은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intelligent property라고 절대 할 수는 없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뭔가 좀 안경, 이제 다양한 안경도 이렇게 쓰면서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나 꽤 지적으로 보이지 않아? 뭐 이런 질문들 할 수 있겠죠. 안경뿐만 아니고 뭔가 되게 intellectual한 옷을 입었어요.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와 같은 감정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것을 영어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분 영어에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제는요, 바로 우리의 감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도 원고 작업하면 상당히 이거 유용하게 여러분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 주에는요, 한번 보시면 좋은 감정들이죠. 고마움의 감정, 미안함의 감정, 뭐 약간 만족스러운 감정, 감동스러운 감정, 뭐 사랑의 감정. 뭐 미안함도 누구한테 뭐 잘못해서라기보다 누가 나한테 너무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줬다면 그걸 또 표현하는 것도 나름대로 좋은 감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다음 주에는 뭐 안타까움, 실망감, 뭐 노여움, 약간 이런 거, 불안감,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살아가면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 땡큐, 고맙다는 감정인 것 같은데, 자, 다양한 표현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하나씩 정리를 해가죠. 일단은 우리도 고맙다, 감사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전을 여러 가지 일단 여러분이 쓸수 있게 좀 도와드리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땡큐는 다 아시죠? 이걸 이제 문장에 넣을 때 Thank you for something.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I want to thank you for 라고 넣어주시면, 뭐뭐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런 어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문장에 쓰는 걸 자꾸 연습을 하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 자, I want to thank you for. 다음에 물결이 들어가 있는 건 뭐가 나와야겠죠? 뭐가 나와야 돼서, 그 뒤에 이제,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help 하면, 당신이 도와준 것에 대해서 내가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다. 그럴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보실게요.
1: I want to thank you for. I want to thank you for.
0: I want to thank you for. I want to thank you for. 양쪽에 살짝 강세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정말 감사하게 여긴다.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영어도 표현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thank you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요 동사는 꼭좀 기억해 주세요. Appreciate. Appreciate. 우리가 계속 thank you만 쓸 수는 없으니까. I really appreciate. 다음에 for 없고요. 이럴 땐

0: your help 하면 돼요.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사 하나가 그 감사함의 마음을 다 표현해 주는 아입니다. appreciate, 강세를 여기다 주시고 조금 길게 끌어주세요. appreciate,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볼게요.
1: I really appreciate, I really appreciate.
0: 오케이.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요, 정말 고맙다는 걸 좀 길게 풀어준 건데 한국말은 짧은데 영어가 좀 기네요.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자, 요거는요. 어떻게 내가 고맙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어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말 고맙다는 얘기인데 I don't know. 모르겠다. 모를요. How to thank you enough. 얼마나 충분히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될지를 그 방법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한두 번 갖고 부족함을 느낀다는 뭐 그런 어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 이해되셨나요? 이것도 정말 많이 쓰는 말입니다. 너무 고마울 때 Oh,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이거 그대로 외워서 쓰셔도 됩니다. 들어보세요.
1: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0: 제가 이거를 이제 정리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회화하다 보면 원어민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고마움 그냥 thank you 한 번밖에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랬거든요. 이거 다 활용할 수 있게 여러분이 연습 꼭 잘해주시고 문장에 넣어볼게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자, 아까 your help 넣으면 되거든요.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I really 힘주시고 appreciate your help. 너무 좋은 문장이잖아요. 그죠?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help. 그거 쓰셔도 되고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한 다음에 거기다가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이런 거 붙여서 또 쓰셔도 됩니다. 그럼 감사함의 어떤 감정이 그냥 thank you 하나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표현들이 쓰이면서 훨씬 더 아주 뭐 예? 풍족하게 전달이 되겠죠. 이거 들어보세요.
1: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0: 이건 뭐냐면 자기의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고마움을 느껴. 참 감사함을 느끼지. 참 배려심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말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thank라고 하는 친구를 thankful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내가 그 친구한테 참 고마움을 느껴. I feel thankful 이거예요. thankful 들어보세요.
1: feel thankful. feel thankful.
0: 그냥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고마움을 느껴.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감정 상태. I feel thankful. 하나 더 있습니다. grateful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느껴. 그럴 때 I feel grateful. I feel grateful. 그쵸? 고마움이나 감사함을 느낀다. 나의 감정입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1: Feel grateful. Feel grateful.
0: 오케이. 그 다음에 배려심은요. Thoughtful. 비슷한 맥락인 애들이거든요. 보세요. Thoughtful. Thoughtful. 이건 feel thoughtful이 아니라 이건 내가 느끼는 감정이고 상대방이 참 배려심이 있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이거는. I am thoughtful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I think she is very thoughtful. 그분이 너무 배려심 있게 날 도와줘가지고 I feel grateful 이렇게 되는 거예요. She is very thoughtful. She helped me a lot. So I feel grateful.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거 나한테 쓰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 굉장히 배려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Be thoughtful. 들어보세요.
1: Be thoughtful. Be thoughtful.
0: 오케이. 이거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니까 혹은 뭐 다른 사람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feel 동사를 넣어가지고 표현하는 거고요.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간단한 말도 방금 전에 배운 단어를 이제 조합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Be thoughtful이죠? 너무 저를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I feel grateful. 너무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 조합을 잘 보세요. 이 케미를 잘 보세요. 이 문장 두 개의 케미. 너무 배려심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I feel grateful. 들어보세요.
1: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I feel grateful.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I feel grateful.
0: 좋습니다. 자, 마지막 친구들. 기쁘다, 영광이다, 뭐뭐에게 보답하다. 자, 감사함을 느낌도 보답하고 싶은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걸 해볼 건데 요거는 많이 들어본 말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기뻐요 그럴 때 It is my pleasure. It is my pleasure. 그렇죠? 여기 오게 돼서 너무 기뻐요. It is my pleasure to be here.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것도 약간 고맙다 그런 어떤 기쁜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들어보세요.
1: It is my pleasure. It is my pleasure.
0: Pleasure 대신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게 honor입니다. 이건 정말 영광이란 얘기예요. It is an honor to meet you. It is an honor to meet you. 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들어볼게요.

0: is my honor. It is my honor.
1: 아시겠지만 이 H는 묵음입니다. It is an honor. It is a pleasure. 이렇게 일상에 쓸 수 있는 말이고. 보답하다. Pay someone back. 자, 이 payback은 뭐냐면요. 누구한테 돈을 다시 갚는다는 느낌인데 돈을 갚을 때도 쓰지만 이건 어떤 뜻이냐면 누구한테 뭔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내가 그걸 보답하고 싶을 때 뭐라고 그래요? Payback 한다고 합니다. Payback. 내가 뭔가 좀 은혜를 갚는 겁니다. 보답하다. 들어보세요.
0: Pay someone back. Pay someone back.
1: 문장에 넣어볼까요?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Oh, I feel so grateful. Thank you so much. 그 다음에 이거.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고맙다는 말에 붙여 쓸 수 있는 아주 말입니다.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한 번 더요.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들어보세요.
0: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1: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좋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주제를 시작하는 첫날이었었죠. 고마움에 관련된 단어들 정리해봤습니다. I really appreciate. 이것도 많이 쓰는 말. 그 뒤에다 명사 오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0: I really appreciate. I really appreciate.
1: 그 다음에 감사함을 느끼다. Feel grateful. 지금의 감정 상태죠. I feel grateful. 감사함을 느끼다. 들어보세요.
0: Feel grateful. Feel grateful.
1: 보답하다는 pay someone back. 들어볼게요.
0: Pay someone back. Pay someone back.
1: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고마움, 감사함의 감정이 좀 정리가 됐고요. 오늘 10분 요 방송 내용 다시 한번 쭉 돌려보시면서 인터넷으로 복습하셔서 꼭 쓰실 수 있게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니까 들어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축하를 한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린 항상 Congratulations 이렇게 해서 축하해요 라고만 얘기를 했다면 어떤 일을 축하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바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축하할 때는요, Congratulations on 축하할 것 해서 그 뒤에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면은요, 그 일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우 취직 정말 축하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Congratulations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어우 축하해 라는 의미라면 여러분이 Congratulations 뒤에 on 무엇으로 얘기를 해야 어떤 일을 축하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축하해요 라는 표현으로 Congratulations on 축하할 것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하해요. 그렇죠?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Congratulations 라는 표현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혹은 요걸 줄여서 Congrats 라는 표현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여기 뒤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땐 전치사가 독특하게 on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축하드립니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Congratulations 하고 나서 on 축하할 것.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다양한 여러분 얘기를 하면은 그 일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은 Congratulations on 축하할 것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취직 축하드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바로 여러분의 일이라고 해서 Congratulations 하고 나서는 당신의 새로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On your new job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취직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이 되고요. 사업 시작한 거 축하드려요 라고 얘기를 할 땐 job보다는 On your new busines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창업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취직 축하드립니다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한 번만 더.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해서 취직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으로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승진 축하드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승진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promo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케팅의 promotion이라는 거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다른 데 홍보하고 이런 것들의 promotion이지만 여러분이 직급에 관련해서 회사 안에서의 promotion이라는 거는 되게 승진과 관련되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승진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으로요.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렇죠. 승진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한 번만 더.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해서 승진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아이 생긴 거 축하드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 baby를 넣으세요. Congratulations on your bab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아이 생긴 거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baby. 한 번만 더.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baby. 라고 해서 아이 생긴 거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 Congratulations on your baby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졸업 축하드립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이 그렇죠. graduation이잖아요. 그래서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 congratulation과 graduation 요게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졸업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한 번만 더.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에서 졸업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지금까지는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요것만 알았다면은 이제 어떤 일에 있어서 축하드려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Congratulations on 축하할 것. 그 무엇자리의 다양한 표현들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Congratulations on your baby. Congratulations on your baby.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면서 응용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으로 취직 축하드립니다 라는 거를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축하할 것을 명사의 형태로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congratulations on ing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취직한 걸 축하드려요 라고 얘기를 할 때요. get a job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congratulations 하고 나서는 on getting a new job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통과한 거를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시험에 통과하다라는 거를요. pass the exa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에 통과하신 거 축하드려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Congratulations on ing니까 Congratulations on passing the exam.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험에 통과한 거 축하드려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Congratulations on ing라는 거는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패턴으로 제가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Congratulations on ing가 될 수가 있다는 거 떠올려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ongratulations on passing the exam. 한 번만 더. 시작. Congratulations on passing the exam. 해서 이런 Congratulations on ing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승진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으로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이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누구누구 씨에게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축하하는 거 전해주세요 라는 표현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바로 Send my congratulations to 대상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아우 제가 축하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라는 표현 Send my congratulations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to 대상까지 얘기를 하면 아우 그치 메이슨 씨에게 혹은 그 대상에게 축하한다고 좀 전해줘요. 여러분 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같이 준비해봤고요. 이 표현도 나중에 좀 더 시간 지났을 때 까먹을 쯤 되면 제가 이거 패턴으로 다시 한번 더 준비해보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Send my congratulations to Mason. 한 번만 더. 시작. Send my congratulations to Mason. 해서 메이슨 씨에게 축하한다고 좀 전해줘요. 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요. Congratulations에서 축하합니다. 라는 표현에 구체적으로 on 축하할 것을 넣어서 그 일 축하드립니다. 라고 상대방에게 축하하는 표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And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great and happy moments.
1: 안녕하세요. 하루 1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즐거움도 찾고, 그렇죠? 바로 행복감도 느끼는 시간.
0: 별거 아닙니다. 문장 딱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바뀔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도 한번 다시 도전해 볼까요? Try again with today's mission.
2: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자, 저희가 쭉 하다 보면은요, 사실 그 예문의 느낌이요, 쉬운 구어체도 있고요. 이렇게 경제나 경영 혹은 이렇게 무엇인가 좀 약간 전문적인 느낌의 표현들도 있잖아요. 근데 겁먹지만 않으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네, 재정 자문가는 뭐지? 그냥 단어예요. 음식 재료인 거죠. 그 다음에 뭐뭐 하라고, 그렇죠? 강하게 권했다. 그게 뭐예요? 우겼다. 예, 네, 그게 고집을 폈다라는 얘기죠. 고집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표현은요, 뭐뭐 하는 걸 고집했어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영어로는요, 바로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바로 insist. I insisted. 내가 고집했다. 그러면 상대편이 뭔가 고집할 때에도요, if you insist, 그렇게 고집하신다면 제가 할게요. 라는 표현으로 진짜 구어체에서도 많이 써요. 아야, 그러세요. 그러세요. Okay, if you insist, 그러면 내가 이거 할게.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발음은 insist고요. 이게 어떻게 예문에서 쓰일지는 확인하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죠.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바로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네 가지로 정리해보는 순서가 되겠죠. 자, 뭐뭐 하는 것을 고집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까 insist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팔라고, 그만두라고, 집에 돌아오라고, 그 다음에 사과하는 것을 고집했다. 내가 다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난, 그래서 다 앞에 붙어있죠. 그러면 내가 고집한 거니까 insisted에서 발음이 insisted 이렇게 됩니다. I insisted, 그 다음에 그거를 팔라고, 그 남자가 파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를 표시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파는 거니까 he's selling it. He's selling it.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발음은 selling it 하셔도 되고요. 구어체에서는 selling처럼 들려요. selling. 마치 ing을 은처럼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I insisted on his selling it.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on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insist와 뒤에 어울려서 많이 쓰입니다. insisted on. 같은 구조로 다 쓰시면 돼요. 그가 그걸 그만두라고 했다. I insisted on. 발음이 on이 아니고요. on처럼 발음하셔야 돼요. on. He's quitting it. He's stopping it. 하셔도 되고요. stopping 할 때 stopping it. 아니면 quitting it. Q-U-I-T-T-I-N-G. quitting 이란 말고 안 들립니다. quitting. quitting. 집으로 돌아오기를 그 여자가 라고 했으니까 I insisted on her coming back home. 간단하죠? 아니면 coming home 다 좋고요. 네 번째는요. 사과하기를. 그렇죠? I apologize 할 때 그 apologize. 자, 그래서 I insisted on her apologizing. 됐죠? I insisted on her apologizing.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네 가지니까요.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자, 갑니다. 그걸 팔라고 내가 우겼다라는 얘기니까 your turn. 맞습니다. I insisted on his selling it. 맞습니다. 그걸 그만두라고 라고 했으니까 your turn. I insisted on his quitting it. quitting. 발음이 Q 발음이요. Q, Q, qui, qui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killing이 아니고 qui, qui. 입술이 쭉 나왔다가 군무원처럼 like goldfish. 그죠? When they kiss each other. 들어올 때 왜, 왜 이런 식으로. 그죠? 단면도도 보여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I insist on his quitting it. quitting it. quitting it. 됐죠?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길. Your turn. 네. I insisted on her coming home. 그쵸? 네. I'm coming home.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가 사과하기를 내가 고집했다.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예, 내가 안 했다고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왜? 그 순간 마음이 편해지고 용서받을 기회도 생기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보상을 할 그런 기회도 주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your turn. 맞습니다. I insisted on her apologizing. 해서 됐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요거 좀 더 let's find out more. Step 2. 바로 이거죠. 내 재정 자문가가 주식을 매도하는 걸 고집했어. 아까 거는요. 단순하게 on 하고 뒤에 ing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구조로 한번 가볼게요. 내 재정 자문가가 주식을 매도하는 걸 고집했다. 재정 자문가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advisor인데 충고해 주는 사람인데 재정에 관련됐다 해서 financial 이런 나눠 쓰시면 돼요. My financial advisor insisted. 우겼습니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뒤에 on, ing 쓰지 마시고요. that을 쓰셔도 좋아요. 자, 뭐라고요? I sell the stocks. 두 문장 나누시면 돼요. 내가 주식을 판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라고 우겼다, 고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My financial advisor insisted that I sell the stocks. 됐죠? 네, 그 다음 의사는 탐이 당장 금연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했어.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의사는 the doctor죠. The doctor insisted. 자, 그 다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탐이 금연을 해야 한다. 탐이, 탐, 그렇죠? Quit smoking.
당장은 right away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질문 나오실 것 같아요. 왜 time인데 뒤에 quit에 stop 같은 것이 나오면 s가 없습니까? 자, 주장한 내용이 강력하게 행동으로 그렇게 반영되길 원하기 때문에 명령형처럼 quit에 s를 쓰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는 그녀가 내 결혼식에 꼭 와야 한다고 우겼어, 고집했어, 강하게 권했어. 다 전부 다 insist를 쓰시면 돼요. I insisted. 그 다음에요, 몸을 아는 사실을, 그녀가 내 결혼식에 온다. She, 원래 comes 하고 s가 와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쓰여야 될 거 아니에요? She comes to my wedding. 그죠? 그런데 comes라고 쓰면 그녀가 온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와야 한다고,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한다고 일부러 s를 뺌으로써 이상하게 생겼네, 이거 왜 그렇지? 아,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의 어떤 다른 장치로서의 심리적인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특별한 동사 표지법을 쓰기 때문에 얘를 가정법에서 다루는 거예요. 여기에 if의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마 좀 의아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오늘 해결되셨을 겁니다. I insisted that she come to my wedding. So come to my wedding.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I went to her wedding. 이런 식으로요. 반복하시면 되겠고요. 부담되시는 분들은 딱 한 문장만 해보세요. Try it again.

Well, in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내 재정 전문가가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강하게 우겼다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B의 반응은 오, 타이밍이 중요하잖아, 증권시장에서는. 자, 어떻게 할까요? My financial advisor insisted that I sell the stocks. 그죠? 예, 바로 이야기합니다. 중요하다는 표현은 everything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Timing is everything. 시기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부 다라고. Timing is everything in the stock marke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여러분 격식 차린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자, 반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와서 한번 같이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nks a lot. Bye!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수와 예약에 재난대비 국민연금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welcome back to 매일10분 영어. 진행 팀의 Google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I'm your good buddy, 진행 팀. 이번 이야기 궁금하시죠? 저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내 귀에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gether.
1: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a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Because there are those who continue the tradition, the long time is remembered.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0: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셨어요? 자, 과연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어떤 것들일까요? The first one is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반복하여 냉동 건조된 감자를 만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 내용이 쭉 이어지거든요. 고개를 쫙 제가 발췌해서 이 부분만 떼어봤어요.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which is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아만타니의 밤은요, 낮보다 더 louder, 시끄럽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또 이어져서 어떻게 우리 귀에 들리게 되는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0: 2.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1: 네, 거의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는 딕테이션이었네요. 그쵸? 잘 캐치하셨겠죠? Alright, then let's find out the meaning of the first sentence, that is.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a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자, 이것은요, 잉카의 저장 방법으로 감자를 말리고, 얼리고, frozen이죠? 얼리고, 그 다음에 mashed, 으깨고, 말리고, 반복하여 냉동 건조된 감자를 만듭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문장이 좀 길었어요. 이해 되셨겠죠? 오케이, 두 번째 리스닝 센텐스 주세요.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아만타니의 밤은요, 낮보다 더 시끄럽습니다. 화면과 매치하면서 보셨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쓰였고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번엔 아시죠? 자막 보면서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안 들렸던 부분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봅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2: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a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Because there are those who continue the tradition, the long time is remembered.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repeat it to make frozen dried potato. To를 제외한 모든 단어들이 내용을 전달하는 네, 컨텐트 월드가 되겠죠. Repeated가 아니라 네, to 사운드가 강모음, 양모음 사이에 자리잡고 있으니까 repeat이 하면서 the, 요 받침으로 가게 돼서 repeat it, repeat it. 첫 글자 발음하실 때 중요하죠. re가 아니고 우 하면서 re, repeat it. Repeat it to make frozen, frozen 아니고 여기서 울림이 있어야 돼요. Frozen, dried가 아니라 d 사운드, r 사운드 만나 있을 때 j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되죠. So dried potato 갑니다. Google listening 1. Repeat it to make frozen dried potato. 길죠? 그래도 천천히 하세요. Google listening 2. Repeat it to make frozen dried potato. Okay, well done. Google listening 3. Repeat it to make frozen dried potato. There you go.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a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한 번 더.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a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 it to make frozen dried potato. Excellent. And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역시 깁니다. 자, 그러면 눈에, 한눈에 팍팍팍 들어오는 기능어 뽑아보세요.

0: night. And 나만 tiny 강세 주고요. It's louder. 근데 드 발음이 안 들리죠. 우, 어라는 모음 사이에 드 사운드가 꼈어요. 역시 트 사운드처럼 이 강몸과 양몸 사이에 드 사운드 역시 R 소리에 가깝게 들리게 되는 현상이죠. So louder, 틀린 발음이 아니라 원어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자체가 louder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Okay, Google listening 2.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3.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One more time.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2.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0: Okay,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is is Inca's blank. 첫 번째 빈칸, storing method. 보관하는 방법, 기법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잉카의 저장 방법인데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느냐 쭉 이어지죠. Where potato, 감자가 얼려지고 또 으깨어지고 말려지는, 건조되어지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저장 기법인데요. 뭐 하기 위한? To make frozen dried potato. 즉, 얼어서 건조되어진 감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저장 기법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역시 화면을 보면서 이 내용을 캐치하신다면 충분히 더 이해할 수 있겠죠? Okay. Because there are blank blank 이어집니다. 야, 여기는 those who continue the tradition. That means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빈칸. 자, 여기는 the long time 했어요. 이 말은 오랜 시간이 is remembered. 기억되어집니다. The night in Amantani, Amantani의 밤은요, is blank than the day. 밤은 낮보다 어떠하다? Louder. 자, 더 시끄럽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 louder는 loud, louder, 그리고 loudest. 이렇게 변한다는 것까지 눈여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2: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a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Because there are those who continue the tradition, the long time is remembered.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0: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반복 학습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Just a minute.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보니 기쁘네요. Likewise, I'm happy to see you. Alright, well, let's see our whole dialogue in full. Alrighty, so let's look over that dialogue one more time. So this we have Ms. Lee and Mr. Brown. So the situation today is 이게 조금 인사지만 조금 좀 뭔가 상황이 좀 처음에 만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뭐 전화 통화는 했는데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 introduction이 it's a little bit different. Okay, so let's check it out. Ms. Lee says, "Oh, what a pleasant surprise, Mr. Brown." 자, Brown 씨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So if you say something is a pleasant surprise, 그거는 정말 뭐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surprise는 놀라운 거지만 it's a pleasant surprise 그러니까 아주 반가운 거죠, right? Okay, so it's a surprise, but it's a good surprise. So Mr. Brown says, 자,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So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This is it. It's great to finally meet you in person. 자, it's great to, it's nice to, all the same thing. 아주 행복합니다. 뭐 반갑습니다. 그런 뜻이죠. To finally, 드디어 여기가 키 포인트예요. To finally meet you in person. 그러니까 얘기하고 뭐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직접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직접은 여기에서는 어떤 표현일까요? In person. So this is our key phrase for today. So if you do or see or meet someone in person, it means 정말 실제로 아니면은 직접 만나는 거지요. It's great to finally meet you in person. And so Miss Lee says, likewise, I'm happy to see you.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보니까 기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likewise라는 거는 it's another way of saying yes, me too. 그런 뜻입니다. 네, me too. Same thing. Likewise, I'm happy to see you.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반복해도 아주 좋아요. 뭐, oh, I'm happy to see you. What a pleasant surprise. 네, 그런 느낌이죠. So let's look at that whole dialogue again. Oh, what a pleasant surprise, Mr. Brown. And Mr. Brown says, oh, it's great to finally meet you in person. Likewise, I'm happy to see you. Okay, 아주 좋은 introduction이에요. Let's look at some key sentence patterns or phrases in detail. Here's our first one. Now, this is a key sentence. What a pleasant surprise. 정말,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그래서, 이게 surprise 하면은, what a surprise 하면은, 그냥, 좀, 생각 없이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pleasant가 들어가니까 반가운 거죠. What a pleasant surprise. All right. 자, I didn't know you were coming. What a pleasant surprise. 자, 오늘 오시는 줄 몰랐어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Okay. Right. I didn't know you were coming. What a pleasant surprise. Okay. Next one. Oh, Mr. Johnson. 딱 봤어요. What a pleasant surprise to see you. 자, 존슨 씨,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So, we can say, it's nice to meet you. 뭐, 만나서 반가워요. 근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어색할 수가 있죠. Right? 조금, what a pleasant surprise. 근데 오버하고 그냥 해보세요. Alright, so everybody, what a pleasant surprise. 자, 이그 톤도 중요합니다. 그냥 what a pleasant surprise 이렇게 하면 아무 느낌이 없죠. Alright, so oh, what a pleasant surprise. 오, 제가 기대를 안 했는데 여기서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What a pleasant surprise. Great. Okay, so our second one is a key phrase. The key phrase is in person. So to meet someone in person, to see someone in person. This means 직접, 실제로.
Okay, so, 자, 저를 지금 보고

like a train or an airplane. Okay?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is vehicle has 8 wheels. This vehicle has 8 wheels. 네, 8 wheels 가진 차량은 뭐 트럭이겠죠? 이 차량은 바퀴가 8개야. This vehicle has 8 wheels.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y are unloading goods from the vehicle. 자, 여기서도 vehicle은 뭔가 차량일 수도 있지만 비행기일 수도 있고 기차일 수도 있고 뭔가 카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hey are unloading goods from the vehicle. 그들은 차량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어. 이런 말입니다. 문장 살짝 길지만 어렵진 않아요.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y are unloading goods from the vehicle. They are unloading goods from the vehicle. 다음 단어는 automobile. 네, automobile. 이 단어도 꽤 어렵죠? 오케이.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auto, T를 강하게 할 필요 없어요. 미국식 발음으로는 auto. auto. 약간 가벼운 D 발음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auto, 그 다음에 mobile. automobile. automobile. Very good. Okay. automobile 같은 경우는 vehicle의 한 종류인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vehicle가 개념이 더 크고 그 안에 automobile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자동차를 지칭합니다. 물론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car라는 단어도 사용하긴 하지만 vehicle도 정말 vehicle 말고 automobile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automobile industry라고도 하잖아요.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Did you drive this automobile? Is this automobile insured? Automobile. 자동차. Automobil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이건 새로 나온 전기 자동차야. 네, 자동차를 car 대신 automobile 썼는데요. 여기서는 뜻은 똑같지만 automobile은 좀 더 포멀한 느낌이죠.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하지만 vehicle하고 다르게 automobile은 뭐 비행기, 아니면 배 이런 거는 포함된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땅에서 바퀴 가지고 달리는 거를 automobile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Did you drive this automobile? 이 자동차를 내가 운전한 거야? Did you drive this automobile? So again, an automobile is a vehicle that goes on ground, goes on land, and it usually has wheels,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Is this automobile insured? 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거야? Is this automobile insured? 좋아요.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Is this automobile insured? Is this automobile insured?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vehicle. Vehicle은 그냥 탈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So it includes cars, trucks, boats, trains, even airplanes, right? Anything that transports people or goods. 그리고 automobile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So something that travels on land with wheels, such as cars, trucks, etc. Okay? 네, vehicle, automobile.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Did you drive this vehicle? Did you drive this vehicle? Did you drive this vehicle? Did you drive this vehicle? Did you drive this vehicle?
This is the brain.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의 어떤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영어로 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고마움의 감정,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이런 말들이죠. 자, 오늘은 미안함의 감정입니다. 이 미안함의 감정을 약간 부정적인 감정에 넣어야 되나, 긍정적인 감정에 넣어야 되나,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다음 주에 할 감정들은 막 노여움, 화남, 뭐 이렇게 실망감 이런 거거든요. 이제 미안함이란 게 사실 뭐안 좋은 감정이라기보다 이제 미안하니까 뭐 고마워서 미안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뭔가 좀 내가 잘못해서 미안할 수도 있고, 미안하다는 말도 정말 우리가 최대한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온다면요. 그래서 좋은 감정에 넣었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Sorry라는 단어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양한 상황 이제 조금 봐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말 미안하다. 많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우리도 앞에 붙이는 게 여러 가지죠. 그럼 영어도 딱 하나만 붙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가장 많이 붙이는 말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I'm sorry. 미안하다. I'm so sorry. 강세가 어디 들어가요? Sorry보다는 so에 살짝 강세 주는 게 낫겠죠? I'm so sorry가 아니라 I'm so sorry. I'm so sorry. 보다 힘을 살짝 주는 거예요.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잘 들어보세요.
1: I am so sorry for. I am so sorry for.
0: 제가 여기 for를 쓴 이유는 그 뒤에 뭔가 나와야 됩니다. I'm so sorry에서 끝나면 그냥 미안하다 끝나는 건데 I'm so sorry for something 해서 뒤에 명사 형태가 뭐가 나오겠죠. 자, 요거 말고 really도 많이 쓰죠. I'm really sorry. 이것도 힘을 주면서 살짝 끌어주는 거예요. I'm really sorry for being late. I'm really sorry for being late. 그죠? 약간 많이 미안하다. 들어보세요.
1: I am really sorry for. I am really sorry for.
0: 의미상의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우리도 뭐 정말 미안하다, 많이 미안하다 차이가 뭐냐 그러면 별 차이 없잖아요. 자, 요거를요, terribly라고도 씁니다. terribly, I'm terribly sorry. 이것도 상당히 많이 미안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비슷한 말인데, 요 버전이 여러 개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m terribly sorry for being late. 늦어서 너무너무너무 죄송합니다. terribly, terribly. 요거 힘을 여다 주시고, I am terribly sorry for 뭐뭐뭐. 자, 들어볼게요.
1: I am terribly sorry for. I am terribly sorry for.
0: 늦었는데 다음에 또 늦었네? 그러니까 또 늦어서 정말 너무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두개다 들어갔네요. 오케이. 그러면 정말 너무 뭐 이게

0: 우리말에서 사실 두 가지 다 쓰는 게 부호체 쓰긴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terribly 하나만 줘도 이두 가지 정도의 어떤 어감이 가장 강하게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늦어서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m terribly sorry for being late again. 또 지난번에 늦어서 이번엔 정말 안 늦는다고 했는데 또 늦었네. 이때는 정말 정말 미안하죠. I'm terribly sorry for being late again. 양쪽 다 강세. Late again. 이렇게요. 자, 들어보세요.
1: I am terribly sorry for being late again. I am terribly sorry for being late again.
0: 자, 하나씩 보죠. 요거만 갖고는 탁탁 어떤 영어 표현인지 생각이 안 나니까 아예 결과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 apologize for. 자, sorry만 쓸 건지, 여러분이 apologize까지 확장할 건지, 자, 저는 후자 쪽이 좋다고 봅니다. Thank you 할 때도 thank you만 안 쓰고 appreciate 이라는 동사로 풀어 썼잖아요. 그쵸? 그 고맙다는 얘기할 때. 마찬가지예요. apologize, apologize. 요거는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할때 쓰는 말인데 거기다가 for 붙여서 뒤에 대상을 쓰시면 됩니다. I apologize for being late. 늦어서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런 얘기죠. I apologize for being late. 강세 여기다 주셔야 돼요. apologize 이렇게. apologize 들어볼게요.
1: I apologize for. I apologize for.
0: 오케이. 다른 버전이 하나 있습니다. I apologize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자, 이건 약간 더 포멀해요. 포멀이 뭡니까? 약간 더 격식 있게 들려요. Accept란 건 받아주세요. Apologies. 요것의 명사형이죠. Apologies. Please accept my apologies. 저의 죄송한 마음을 받아주세요. For 다음에 미안한 행위나 대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being late.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뭔가 좀 포멀한 게 나오긴 나옵니다. 자, 요거 들어볼게요.
1: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0: 오케이. 이따 요거 갖고 문장의 영작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미안함을 표현하다. 자, 표현 동사가 이제 하나 있긴 있거든요. 감정 표현 동사 이 친구 많이 씁니다. Express. 표현하는 거죠. Express. Expression 하면 감정. 을 표현하는 뭔가 어떤 표현을 또 expression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So expression, 표현 자체란 뜻인데 express 자체가 동사로 썼을 땐 뭔가 말로 표현하다. Express my apologies. I would like to express my apologies. 그러면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좀 할게요. 이런 얘기죠. 미안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죠. Express my apologies. 들어보세요.
1: Express my apologies. Express my apologies.
0: 자, 그러면 요걸 갖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 중간에 거. 막판에 변경사항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자, 이걸 약간 포멀하게 간다면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the last minute changes. For the last minute changes. Change일 수도 있고 changes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뭐 회의 장소도 바뀌었네. 예. 보니까 한 시간 미루려 보니까 우리 그 회의 그 미팅장이 회의실이 또 예약이 돼 있어요. 그럼 다른 데로 옮겼어. 그럼 장소도 바뀌었고 시간도 바뀌었고 그럼 changes죠. 하나면 그냥 change 해도 되는데 Last minute,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막판이에요. 마지막 분이라고 하는 요 직역함은 그런데 요 뜻이 막판이라는 뜻입니다. 막판에 뭔가 변경하면 사람들이 혼란이 왔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뭐 업무를 보다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많이 쓸수 있는 말입니다.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the last minute changes. 들어볼게요.
1: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the last minute changes.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the last minute changes.
0: Very good. 자, 이거는 미안함의 경쟁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쓸수 있는 간단한 말들입니다. My bad. My bad. 소유격의 강세를 웬만해서 안 주는데 저건 그냥 딱 저렇게 쓰기 때문에 My bad. My bad. 이렇게 안 합니다. My에 힘을 줘요. My bad. 제 잘못이에요. 미안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My bad. 들어보세요.
1: My bad. My bad.
0: 내 잘못이었다는 뭐 fault란 단어도 있어요. 미안함을 표현할 때 아이고 제 잘못입니다. I'm so sorry. I'm terribly sorry. It was my fault. It was my fault. 자, fault의 강세를 살짝 줘도 되는데 나의 잘못이라는 걸 강조한다는 의미로 소유격에서는 웬만해선 강세를 잘안 주는데 이런 경우는 소유격에 강세를 주기도 합니다. It was my fault. It was my fault. 제 잘못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들어보세요.
1: It was my fault. It was my fault.
0: 자, 그다음에 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다. 아, 요 양해란 단어가 우리나라에 있듯이 영어에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실례합니다 할때뭐 하세요? Excuse me 하죠? 그 동사입니다. 이게 양해예요. 그래서 Please excuse me for 하면 뭐에 대해서 약간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아 제가 먼저 좀 일어나야 돼서요. 일단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럴 때 Please excuse me for

0: or 다음에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ing 동명사가 나오든가 명사가 나오든가. 들어보세요.
1: Please excuse me for. Please excuse me for.
0: 자, 문장으로 갑니다. Please excuse me for 먼저 일어나야 해서 having to leave early. Leave early 하면 먼저 떠나는 거고 having to 뭐뭐 해야 된다는 거니까 먼저 제가 좀 일어나야 돼서 죄송합니다. 이거 그대로 외워서 쓰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먼저 일어날 때 쓰세요. Please excuse me for having to leave early. Please excuse me for having to leave early. 이거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제가 좀 일찍 일어나야 돼서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들어볼게요.
1: Please excuse me for having to leave early. Please excuse me for having to leave early.
0: 강세는 excuse me 뒤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미안함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었었죠. 첫째, 너무너무너무 미안하다 할 때 I'm terribly sorry for.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 들어보세요.
1: I am terribly sorry for. I am terribly sorry for.
0: 이것도 죄송합니다. 포멀하게 할 때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같은 뜻이지만 버전이 좀 다릅니다. 포멀한 버전 들어보세요.
1: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0: 양해는 excuse였었죠. Please excuse me for. 이것도 미안함의 감정을 표현할 때 들어보세요.
1: Please excuse me for. Please excuse me for.
0: 좋습니다. 이번 주는 좋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마움의 감정, 미안함의 감정 정리가 됐고 자 계속 이 좋은 감정들 하나씩 정리를 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놓치시거나 복습 원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저희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하시고요.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퍼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저희 방송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에게 좀 잘 되라고 어떻게 보면 기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 good luck 이라는 표현 잘 아시죠? 그거 이외에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good luck 하고 나서 with 어떠한 일, 그럼 그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면접 잘 보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good luck with event, 요걸 가지고 면접 잘 보고 오세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린 항상 행운을 빌어요, good luck 요렇게만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good luck with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떻게 이 핵심 패턴이 만들어졌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good luck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가 붙었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행운을 빌어요, 어떤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땐 전치사가 바로 wish이 붙어요. 그래서 good luck with event 해서 어떤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good luck with 무엇으로 여러분이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 상대방에게 행운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good luck with 무엇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 면접 잘 보고 오세요, 면접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good luck 이라고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면접을 넣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접이라는 거는 그렇죠, interview 혹은 job interview로 얘기를 합니다.

0: 그래서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면접 잘 보고 오세요. 면접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한 번만 더. 시작.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면접 잘 보고 오세요. 면접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아, 저 수술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수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이렇게 이제 상대방에게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대개 수술이라는 명사는 바로 surgery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good luck with your surger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수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이런 응원의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Good luck with your surgery. 한 번만 더. 시작. Good luck with your surger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수술 잘 됐으면 좋겠어요. 혹은 수술 잘 받고 오세요. 라는 얘기들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는 시험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죠. 시험 잘 보고 오렴. 시험 잘 보고 오세요. 시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응원의 표현들. 그쵸? Examine 혹은 test를 넣어서요. Good luck with your exam.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험 잘 보고 오세요. 라는 응원의 메시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Good luck with your exam. 한 번만 더. 시작. Good luck with your exam. 해서 시험 잘 보고 오세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출장 잘 다녀오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장은 대개, 그쵸, 바로 business tri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good luck with your business trip.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출장 잘 다녀오세요. 출장, 그거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good luck with your business trip.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Good luck with your business trip. 한 번만 더. 시작. Good luck with your business trip. 해서 여러분 출장 잘 다녀오세요. 출장 잘 마치고 오세요. 이런 얘기들 Good luck with your business trip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일을 응원하는 방법, 그렇죠? Good luck 뒤에 여러분 응원할 일, 이벤트 이런 얘기들을 넣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Good luck with your surgery. Good luck with your surgery. Good luck with your exam. Good luck with your exam. Good luck with your business trip. Good luck with your business trip.
0: 면접 잘 보고 오세요 라는 표현으로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정말 잘 되는 일을 정말 기원하는 거예요. 아, 정말 잘 됐으면 정말 좋겠다. 정말 제가 기원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원하겠다라고 여러분이 조금 더 강조를 할 때는요. wish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I wish you good luck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정말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표현을 I wish you good luck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또 똑같이 그렇죠. with 무엇을 얘기를 하면은 그 일이 잘 되길 정말로 제가 두 손 모아서 기원할게요.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I wish you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면접 잘 보길 제가 정말 기원할게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 I wish you good luck 요것도 올려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wish you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한 번만 더. 시작. I wish you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라고 해서 I wish you good luck 이라는 표현도 같이 한번 여러분이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I wish you good luck을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험 잘

잘 보고 오세요라는 표현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떻게요? Good luck with your exam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딱 집에 딱 나서면서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시험 잘 보고 오길 좀 기원해줘 라고 여러분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당신이 정말 어떤 일이 잘 되기를 제가 두 손 모아 기원할게요 라는 거를, 그쵸? I wish you good luck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잘 되길 기원해줘요 라고 얘기를 할 땐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쵸? 바로 wish me good luck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혹은 여기처럼 wish me luck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잘 되기를 기원해주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wish me luck 혹은 wish me good luck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잘 되기를 좀 기원해줘요 라고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표현이 돼요. 그럼 그 뒤엔 똑같겠죠? 그래서 wish me luck with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떤 일이 잘 되기를 좀 기원해 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제가 시험 잘 보고 오길 조금 기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wish me luck with the exam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wish me good luck with the exam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ish me luck with the exam. 한 번만 더. 시작. Wish me luck with the exam.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wish me luck 이것도 같이 알아주시고, I wish you luck 혹은 I wish you good luck 이런 것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뭔가 응원을 해주고 뭔가 잘 되기를 이제 희망을 하는 거였습니다. Good luck 예, with 무엇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And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So how do you feel today? I hope everything's going well and wonderful with you. 모든 것들이 다 잘 돌아간다라는 느낌으로 실제로 마음가짐을 먹으면요 그렇게 일이 잘 풀려갑니다. 어떻게 뭐 딱 봤을 때도 이거는 약간 좀 안 좋은 일이지. 그럴 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역시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Right. 자, 그럼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What's waiting for us?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Did you give it a go?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이 해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직접 해볼 때의 생각에 두뇌의 메커니즘이 바뀌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 거죠. 요리도 해봐야 아 이게 이때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지 가만히 있고 옆에서 보면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눈으로만 뭐 하는 것은 that's not enough.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The smallest deed is better than the greatest intention. 그렇죠?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위대한 의도보다 낫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열심히 멋진 생각을 해도 그냥 해보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해보는 사람이 최고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의 포인트는 뭐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네. 어디에서 못 못해? 라는 얘기인데요. 아까 나왔던 표현이 앞으로 10년 후에 너 어디에서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되게 길지만 출발점은 where 아니겠어요? 뭐는 what이겠고요. 그래서 일반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자주 하는 행동 혹은 앞으로 뭔가가 이뤄질 것 같다라고 할 때는 where will you 쓸 수 있지만 where do you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의 그러한 장소를 보여주고 싶으시면 where do you가 좋습니다.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면 where can you 어디에서 뭐 할 수 있을까요? 너도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의 can you겠죠? 그러니까 do you를 쓰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거나 그 동작을 많이 해봤거나 자 설명이 긴 것 같지만 사실 예문 몇 가지만 보면 그걸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 앞에 나왔던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real practice time with you. 자, with four examples. 벚꽃은 어디로 보통 구경을 가나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can을 쓰시면 되고요. 보통 그렇게 하나요? 사람들이? 이런 식의 느낌이면 do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where do you? 그 다음에 see죠. 보다가 그 다음에 벚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cherry blossoms라고 합니다. cherry blossoms. where do you see cherry blossoms? cherry blossoms에 현혹돼서 이 전체 문장을 날리지 마세요. 얘만 외워야 되겠다.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거는 뒤에 뭐 천 가지, 만 가지가 와도 다 바꿀 수 있잖아요. Where do you see?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이런 뜻이죠. 자, 점심 먹으러 어디로 가요? 그러면 where do you go? 되게 간단하죠. 예, for lunch. 점심을 먹을 목적으로. 물론 이걸 바꿔서요. Where do you have lunch? 어디에서 점심을 드시나요? 이것도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딱 변함없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내가 외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면 you get nervous, okay? There are no correct answers. 정말 undisputed correct answers, 아주 반론의 여지가 없는 정답이 딱 하나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요. 여러 가지 섞어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 하나를 이 근처에 보여주고 있구나. 온라인 쇼핑 주로 여러분 어디서 하시나요? 그래서 where do you, 쇼핑이 뭐지? 샵을 쓰시면 돼요. Where do you shop online? 아시겠죠? Where do you shop online? 자, 이때요. 중요한 게 on 다음에 line을 붙였어도 되고요. on 다음에 line을 띄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섞여서 쓰기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용법이 바뀔지 나중에는 뭐 좀 지나고 나면 알겠죠. 10년, 20년 후에. 그래서 실제로 이걸 띄어서 부사처럼 쓰는 사람도 있고 every하고 day를 띄어서 쓰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everyday를 붙였으면 형용사처럼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말이 부담스러우시면 online 한 번만 쓰세요. Where do you shop online? 약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보관하다? keep이죠. Where do you keep your medicine? 예,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 혹은 뭐 건조하고 아주 그렇죠. 예, 통풍이 잘 되는 곳 아니면 냉소 그렇죠. 뭔가 건냉한 곳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가겠습니다. 벚꽃은 어디 가서 볼 수 있나요? Your turn. 그렇죠. Where do you see cherry blossoms? 됐죠? 점심 먹으러 어디로 가요? Your turn. 네, where do you go for lunch? 자, 온라인 쇼핑은 어디서 하시나요? 자, your turn. 그렇죠. Where do you shop online? 요즘에는 모바일 쇼핑을 많이 하시죠, 그죠? 네, 좋습니다. 약은 어디에 보관하나요? Your turn. 자, 네, where do you keep your medicine? 그래서 뒤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연결해서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Step 2. 10년 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where 하나 쓰시면 돼요. 10년 후에 너가 어디 있을 거라 생각해? 뭐 하면서 그걸 축약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Where do you see? 어떻게 쉽죠? 너 자신을 yourself in 10 years from now. 지금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너가 무엇을 하면서 어디서 있을 것 같다는 표현이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써요. Where do you see yourself? 그렇죠? In 10 years from now.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보통 장을 보러 어디로 가죠? 라고 할 때 Where do you go? 되게 쉽잖아요. Where do you usually 하나 집어넣어도 되고요. Where do you usually go? 그렇죠? 그 다음에 for shopping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go 다음에 가니까 go shopping 하는데 어떤 쇼핑이에요? 장을 본다. 식료품이라고 할 때 grocery라고 씁니다. 그래서 where do you usually go shopping? Go grocery shopping. 발음은 두 가지예요. grocery 하셔도 되고요.

오셔리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발음이 두 가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근처 어디에서 유기견을 입양합니까? Where do you 입양하다 adopt 쓰시면 돼요. adopt. 기릴은 그 다음에 고양이니까요. 아니면 기릴은 개군요. 그래서 stray dogs라고 합니다. stray dogs. 그 다음에 around here까지 쓰시면 되겠어요. 장면 떠올리시면서 하시고요. 부담되시면 딱한 문장만 지금부터 두번 반복합니다.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누나 물어봅니다. 야, 너 10년 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어디서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물론 뭐 뒤에 I don't know, well 이렇게 해도 되지만 대답을요 10년 후에 말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발상 자체를 바꾸면 영어로도 여러분 재밌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가볼까요? 그렇죠? So where do you see yourself? 10 years from now. 물론 이때 in을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10 years from now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in 10 years까지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할까요? 10년 후 알려줄게. I'll let you know in 10 years. I'll let you know in 10 years. 좋습니다.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So until I see you agai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But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ebs.co.kr 오셔서 많이 한번 마음을 남겨주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Okay, keep it up.

함께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많은 팝송들을 보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요들을 보면요, 사랑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가사들이 그 상처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문장, 굉장히 명문장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The scars of your love remind me of us. 한번 더 읽어볼게요. The scars of your love remind me of us.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은요, 세계적인 스타죠.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이라는, 이것 또한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그 노래에서 나왔던 가사가 되겠습니다. 그 뜻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집중해 볼 만한 문법적인 포인트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Remind me of us라는 요 하나의 역시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펴볼 것 바로 전치사 of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전치사 of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뜻, 무엇 무엇의 라는 뜻이 아닌 다른 맥락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었는데요. 바로 이 표현도 그렇죠. 자, 먼저 뜻부터 볼게요. A reminds B of C 라고 하면요, A가 B로 하여금 C를 생각나게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A를 보면 B는 C를 떠올리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뜻

안에서 of의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뜻, 무엇무엇 의라는 맥락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 어거지로 뭐 이렇게 의의 뜻이 녹아들어가져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에서 of가 언제나 무엇무엇 의라는 뜻으로만 활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과 같이 동사와 함께 관용적인 표현 안에서 전체에서 of가 쓰인 경우에는요, of의 뜻과는 조금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럴 때는 약간 우리가 하나의 덩어리로서 이것을 외워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시면서 이 표현이 활용된 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나와 있죠. This song always reminds me of my mother. This song, 이 노래는요, always, 항상 reminds me, 나로 하여금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뭘 떠올리게 하냐면 of my mother, 나의 어머니를 떠오르게 한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사실 of의 뜻이 우리말 해석 안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저는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어쨌거나 of는 무엇무엇의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으니까 아, 이 노래가 항상 나로 하여금 우리 어머니의 뭔가 이미지를 우리 어머니의 이미지를 우리 어머니의 뭐 말하자면은 그 목소리를 떠오르게 한다라는 조금의 덧붙인 의미를 제 스스로 부여함으로써 of가 여기 들어가는 게 말이 되게끔 스스로를 설득시킨 그런 이제 학습 방법을 저는 곧잘 활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이 문장을 이렇게 외워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조금 어렵다. 뭐 없는 말을 내가 덧붙여서 이걸 어떻게 외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죠. A reminds B of C를 있는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외워주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 두 가지 옵션을 다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짧아졌죠? 문장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Pink roses remind me of my dog. 자, pink roses. 분홍색 장미들이죠. 그것이 remind me.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생각나는 겁니까? Of my dog. 여기 of 빼먹으시면 안 돼요. 우리말 해석에 안 들어간다고 이거 빼먹어버리면 문장 자체가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해서 나의 강아지. 이 분홍색 장미들을 보면요, 내가 나의 강아지가 내 반려견이 떠올라요라는 그런 문장이 완성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이 활용된 문장 두개 살펴봤고요. 오늘의 문장으로 그럼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과연 Rolling in the Deep에서 아델이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걸까요? 차근차근 읽어보자면 이렇게 되죠. The scars of your love. 여기 of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뜻, 무엇무엇의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너의 사랑의 그 상처들이, 너의 사랑의 그 상처들이 remind me, 나로 하여금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뭘 떠오르게 하는 겁니까? Of us, 우리를요. 라는 의미로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아, 네가 날 떠남으로써 나에게 상처를 남겼는데 그 상처들이 자꾸 우리의 그 좋았던 때를 떠오르게 해.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힘들어. 네가 보고 싶어. 네가 그리워. 정도의 의미로서 받아들여 줄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생각해 보시면서 문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부터 보도록 하죠. 그의 화풍을 보면 피카소가 떠올라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뭘 보면 뭐가 생각나요. 참고로 근데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영어로 만든다고 했을 때그 보다라는 동사 see 같은 거는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표현만 활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의 화풍. 화풍은 또 되게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His painting style. 우리나라 말로도 스타일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이거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His painting style. 그가 그림을 그리는 그 스타일은요, 떠오르게 하는 거죠. Reminds. 떠오르게 해요. 그래놓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 떠오르게 하는지가 먼저입니다. Me. 나로 하여금 떠오르게.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겁니까? Me가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뭘 떠오르게 하는지 of를 붙여서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죠. Of Picasso. Of Picasso.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쵸? 우리나라 말에서 그의 화풍을 보면 피카소가 떠올라요. 분명 보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영어에서는

see, 뭐 look, watch 이런 동사 아무것도 쓰이지 않았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서 자, 이 문장 두 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His painting style reminds me of Picasso. 한 번 더. 시작. His painting style reminds me of Picasso. 좋아요. 다음 문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타코를 보면 멕시코로 여행 갔던 것이 떠올라요. 자, 여기서 보면, 보면이라는 거, 동사 see, watch, look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 말할 수 있다는 거 앞에서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어려운 건 뭐냐면요. 멕시코로 여행 갔던 것, 이건 또 어떻게 말하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같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타코를 보면 떠오른다는 거, 그냥 타코가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 tacos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tacos 넣어주시고 그게 나로 하여금 떠오르게끔 만드는 거니까 remind me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of 넣는 거 잊지 말아줘야 되죠. 그리고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멕시코로 여행 갔던 것. 이거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My trip to Mexico.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하죠. My trip, 내 여행이에요. 근데 그 내 여행이 어디를 갔던 여행인 거예요? To Mexico, 멕시코로 갔던 여행인 거죠. 이게 of 뒤에 이렇게 위치해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acos remind me of my trip to Mexico. 한 번 더. 시작. Tacos remind me of my trip to Mexico.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요, 전치사 of가 사용된 표현을 한번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과 함께 해서 전치사 of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 무엇의라는 뜻 말고도 이런 상황에서 쓰일 수 있다라는 예시들을 보여드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전치사 of 볼 때, 아, 이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다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Grammar Inside 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0: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표현 제가 설명해 드리는 동안 오늘 한 cat, cow 하고 계세요. 알겠죠? 오늘의 영어 표현, tired. 그리고 tired of의 차이점이에요. Tired. 지치다. 힘들다. 이런 뜻이죠. I'm so tired. 나 너무 지쳤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tired 뒤에 of를 붙이게 됩니다. 그런 건 무슨 뜻일까요? 지겹다는 뜻입니다. 지긋지긋하고 넌덜머리 난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do a couple cat cows if you're not tired of it from last time 그랬어요. 캣 카우 자세를 몇 번 한번 하세요. 저번 시간에 많이 해서 지겹지만 않으시다면 이런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제가 breathe in again to come back. 그 다음에 you're not tired already, are you? 이랬어요. 벌써 힘드신 거 아니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tired 하고 tired of 차이점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보러 가요. You fell asleep in the kitchen. How tired were you? Dead tired. It was really funny though. Yeah, I thought it was funny too. 네, 첫 번째 배워봤어요. You fell asleep in the kitchen. 너 그거 알아? You fell asleep. 너 잠들었어. 부엌에서. In the kitchen. 부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친구가 그랬더니 그리고 How tired were you?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얼마나 피곤했던 거야? 이러지. How tired? 오늘의 표현 여기 나왔죠. How tired were you? 이러니까 dead tired 이럽니다. 정말 죽을 만큼 정말 너무 피곤해서 죽는 줄 알았어. Dead tired.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It was really funny though 이럽니다. 근데 진짜 웃겼어. 뒤에 though를 붙여서 It was really funny though 이러니까 그런데 진짜 웃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Yeah, I thought it was funny too. 나도 내가 진짜 웃긴 것 같더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대화였고요. 두 번째 대화도 보러 가요.
1: I want to move out of this apartment. Why? It's so far away from my workplace. I'm tired of two-hour bus rides every day. Oh man, that must be tiring.
0: 두 번째 대화봤어요.
1: I want to move out. 나 이사하고 싶어. Move out. 이사 가고 싶어. Move in. 이사 오.

나가고 싶어 이런 뜻입니다. I want to move out of this apartment. 여기서 이 아파트에서 나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why 물어보죠. 왜? It's so far away from my workplace. 이럽니다. It's so far away. 너무 멀대요. 어디서? From my workplace. 나의 근무지에서, 직장에서 너무 멀대요. It's so far from my work. 이렇게 되고 workplace라고 해도 돼요.

0: 타고 2-hour bus rides 2시간짜리 버스 라이드 그게 2-hour bus ride란 뜻입니다. 난 그걸 매일매일 한다는 게 너무너무 지쳐 이러니까 아 지겨워 이러니까 Oh man, that must be tiring 이럽니다. 아 정말 that must be tiring. Tiring 여기서 보너스 정말 힘든 일이겠구나. That must be tiring. 그러니까 정말 힘듦을 요구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 개의 대화 이렇게 다 살펴봤고요. Tired, tired of 차이점 아시겠죠? 마무리 할게요. So we did a cat variation and got to squeeze and stretch our waist. Good. Next time we will be doing the tiger pose. Okay? Excited? Good.
1: 오늘 우리 고양이 자세 변형해봤어요. 그래서 허리를 여기는 스퀴즈하고 여기는 스트레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랑이 자세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어 표현 tired 그리고 tired of 차이점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of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조금 굉장히 많이 나죠. 힘들고 지치다 그리고 지겹다라는 표현 좀 다르잖아요. 그죠? 잘 써먹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I will see you so soon. Bye. Have the best day ever.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So, how did we break the ice when we first met? Do you remember?
1: I do not remember at all.
0: Or the ice hasn't been broken yet.
1: Oh no, the ice is still there, for sure.
0: 네, 그렇군요. 처음 만났을 때 서먹함을 어떻게 없앴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아직도 그 어색함이 있다고 하네요.
1: Yeah.
0: The ice is still there between us. Yeah, there's an invisible ice wall. Anyway, 이번 주의 주제는 ice breaking, breaking the ice입니다.
1: Yes.
0: 처음 만났을 때 분위기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mm-hmm. 이렇게 얼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깨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1: Mm-hmm.
0: 자,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를 해볼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n particular. Mm-hmm. To break the ice, act like friends.
0: 얼음을 깨기 위해서, 즉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act like friends, 친구처럼 행동하라는 내용이네요.
1: Mm-hmm.
0: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요.
1: Jordan, who's from the USA.
0: 네, 미국에 계시는 Jordan 씨입니다. 먼저 요약 문장 만나볼까요?
1: Okay, Jordan 씨, 나와주세요.
2: Meeting new people can be difficult, but to break the ice, you should treat someone like they're actually your friend. Meeting new people can be difficult, but to break the ice, you should treat someone like they're actually your friend. Meeting new people can be difficult, but to break the ice, you should treat someone like they're actually your friend.
0: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하면서 말을 이어가고 있죠. 문장을 다시 볼게요.
1: So, Jordan said, meeting new people can be difficult, but to break the ice, you should treat someone like they're actually your friend.
0: 네. Meeting new people,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can be difficult, 어려울 수 있는데 mm-hmm. but to break the ice,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you should treat someone, 누군가를 대해야 합니다. Mm-hmm. Like they're actually your friend, 실제로 mm-hmm. 자신의 친구인 것처럼 대해야 합니다.
1: Mm-hmm.
0: 여기서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they가 일반적으로는 그들이잖아요.
1: Right.
0: 일반적으로 사전적 정의로. 그런데 your friends가 아닌 이유는 they가 요즘에는 그냥 3인칭인데
1: yeah.
0: he나 she를 구분하고 싶지 않을 때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1: Yes, we use it a lot. If you just don't know if it's a he or a she or if it's not important, just,
0: just
1: use they.
0: They.
1: They.
0: 그 사람.
1: They.
0: Yeah.
1: Those okay. people. Mm-hmm. You know. They.
0: Or that.

0: challenging.
1: 네. Or not easy.
0: One of the
1: Not
0: worst.
1: easy. 여러 가지로 섞어서 한번 써보세요. 매번 difficult만 쓰고 있다면. 네. 다음 줄 볼까요?
0: It was difficult to think of more
1: Yeah, it
0: words for
1: was.
0: difficult. Next, she says, but I find it's easiest to break the ice when you just act like somebody is your friend.
1: 그렇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I find 저는 뭘 발견합니다라기보다는 그렇더라고요. 자신의 관찰한 내용을 소개할 때 이런 말 많이 쓰죠. I find it's easiest. 여기서는 I find that이 생략되어
0: That,
1: 있습니다. I
0: yes.
1: find that it's easiest 가장 쉽더라고요. To break the ice. 서먹함을 없애는 것이 가장 쉽더라고요. When you just act like somebody is your friend. 누군가가 내 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면 서먹함을 없애는데 breaking the ice 하는 데 가장 쉽더라고요.
0: True that.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When I'm meeting new people, I obviously deal with nervousness and not knowing what to talk about. And I usually start with, "Hi, my name is blah blah blah. What's your name?"
0: When I'm meeting new people,
1: When I'm meeting new people,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라는 형태인데 이것도 다양하게 좀 바꿔볼 수 있어요. When I'm meeting someone
0: new.
1: new, 아니면 When I'm meeting someone, 제가 자주 쓰는 저도 습관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eeting somebody for the first time. 자주
0: And
1: 쓰는 표현.
0: I just say, "When I'm meeting a person
1: When
0: for the
1: I'm
0: first
1: meeting
0: time."
1: someone. 아, yeah, meeting a person for the first time. 다양한 형태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날 때뭘 느낀다고요?
0: She says, "I obviously deal with nervousness and not knowing what to talk about."
1: 네, 저는 당연히 누구나 그런 거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런 초조함을 느낄 테니까 하면서 그런 의미를 넣어서 obviously라고 했습니다. obviously 저는 당연히 deal with
0: Nervousness.
1: 네,
0: Nervousness.
1: 당연히 초조함 느끼고 and not knowing what to talk about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지 즉 not knowing what to say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이 deal with가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처럼 쓰면 그냥 experience,
0: Experience.
1: 네, I go through that
0: That
1: state,
0: thing,
1: 예,
0: right?
1: 그런 상태를 그런 경험을 느낀다는 건데요. 보통 또 다른 형태에서의 deal with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I'll deal with it.
0: Right, I'll deal with it. But in this case, we use it a lot, especially when we say something like, "I'm dealing with depression," or some type of, maybe sickness
1: 네,
0: or like a state of mind.
1: 경험하고 있다,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건데. 긍정적이지는 않은 형태로 많이 쓰이죠. Deal with a lot of stress, deal with a lot of bad clients.
0: Yeah, you wouldn't say, "I'm dealing with so much happiness these days."
1: 네. Happiness, 행복이라든지 좋은 쪽은 deal with라는 느낌으로는 많이 안 쓰고, 그래서 그 다시 정리하자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해결하는 것도 deal
0: Deal with.
1: with라고 하고, 여기서는 그냥 겪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줄 볼까요?
0: Yes. She says, "And I usually start with, 'Hi, my name is blah blah blah. What's your name?'"
1: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면 저도 당연히 여러분처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통 I usually start with 이것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을 시작합니다. Hi, my name is blah blah blah. 저는 뭐뭐뭐라고 하는데 What's your name?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에서는 영어권에서는 보통 Hi, my name is 뭐뭐뭐. What's your name? 할때 보통 악수를 정하죠.
0: Oh,
1: Hi,
0: right.
1: what's your name?
0: Hi, what's your name? I'm Megan.
1: You're Megan?
0: Yes.
1: Okay, I have another friend whose name is Megan. 이렇게
0: Oh.
1: 손을 잡은 채로 계속 이야기를 할
0: You
1: 때가
0: didn't tell
1: 많아요.
0: me your name.
1: I'm현우.
0: Okay.
1: 그리고 start with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표현을 소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start by
0: By
1: saying도
0: saying.
1: 많이 씁니다. 오케이.
0: Grea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The standard small talk questions. But to break the ice, I just kind of have to act like they're my friend, and I'll crack some kind of joke that I normally would only crack with my friends.
0: The standard small talk questions.
1: What's small talk?
0: So small talk are things that are not too deep, more surfacey, like about your hobbies, maybe where you go to school, things you like to do, favorite color,
1: 네.
0: very light topics.
1: 네. 너무 깊지 않은 거, 그리고
0: Right.
1: surface라고 했는데, 이제
0: Yeah,
1: 표면적인
0: surface.
1: 거,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를, 그런 대화를 small talk라고 말하죠. small이니까.
0: It's small. It's different in every country, though.
1: Of course.
0: Yeah.
1: 그래서 사실 small talk가 한국어로도 사전에서도 굉장히 다

0: 다양하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냥 스몰 토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1: 스몰 토크.
0: 아니면 뭐 신변 잡기에 관한 대화, 아니면 뭐 그냥 중요하지 않은 가벼운 대화 이렇게 되는데, 가벼운 거를 말하면 스몰 토크, like what did you do yesterday? Did you
1: Yeah.
0: watch the game yesterday?
1: Something
0: 어제
1: like
0: 그
1: that.
0: 스포츠 경기 봤어. 주말에 이거 한다는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What is life? 이런 거 말고.
1: No, it's not anything like that. Or even for us, we're still a bit sensitive about asking our age.
0: 아, 그렇죠.
1: Yeah.
0: 맞아요. 한국에서는 사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 학번이세요? 이런 것들이 다 스몰 토크의 범주에
1: Oh, but
0: 들어가는데,
1: not for us.
0: 네, 미국에서는 스몰 토크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1: Especially to a lady. Don't ask her age.
0: 정말 친해진
1: It's not
0: 다음에
1: safe.
0: It is not safe. 안전하지 않죠. 그래서 그 스몰 토크가 그 개념이고, 보통은 스몰 토크에 하이픈이 있진 않아요. It's small talk. So a boss can say no more small talk. Just get back to work 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스몰 토크를 형용사처럼 하이픈을 연결해서 가벼운 그런 스탠더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가벼운 질문들.
1: Questions.
0: 네,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일 하는지, 이름이 어떻게
1: Yeah.
0: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브레이킹 디 아이스 하기 위해서 나눈다는 내용입니다.
1: And next, Jordan says, "But to break the ice, I just kind of have to act like they're my friend."
0: 네, 요소가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break the ice 하기 위해서는, 처음 만났을 때의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I just kind of have
1: Have
0: to
1: to
0: act
1: act
0: like
1: like.
0: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I just 그냥 뭐뭐 하면 된다. kind of 여기서는 빼도
1: Yeah.
0: 괜찮겠죠? 의미가 크진 않아요. have to 해야 합니다. act like 뭐뭐처럼 행동하는 거. they're my friend 아니면 I'm their friend. 그 사람이 제 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have to가 있기 때문에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맥에서는 I just have to do it this way.
1: Yeah, she just has to do it that way. It works for her.
0: 네,
1: Something that works for her.
0: 그렇죠. 그래서 번역을 행동하면 돼요로
1: Right.
0: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You just have to push it. 밀면 열려요.
1: You just have to do this,
0: 네.
1: right? It's kind of simple.
0: 그래서 해야 되는 거 have to를 정말로 해야 하다
1: No.
0: 의무적으로 번역을 하실지 아니면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쪽으로
1: Yeah.
0: 번역하실지는
1: This
0: 문맥을
1: works.
0: 보시면 되고요. 다음 줄.
1: She says something else that she does. And I'll crack some kind of joke that I normally would only crack with my friends.
0: 농담을 하다 영어로
1: Crack a joke. Crack a joke.
0: crack a joke. 보통 crack 하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뜻이 어떤 벽에 there's a crack in the wall, 벽에 금이가 있는 거.
1: Or you crack something open if you
0: 네.
1: want to use it, you know, like a verb.
0: 네, 깨서 여는 거죠.
1: Like you
0: 그래서
1: crack open eggs.
0: 네, 달걀을 깨서 딱 이렇게 요리할 때 그걸 crack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과자 중에도 cracker가
1: Oh,
0: 있잖아요.
1: 예, yeah, crackers.
0: 크래커가 먹으면 깨지잖아요.
1: Yeah,
0: 소리가 crack 소리가
1: it goes
0: 나고.
1: like and
0: 그래서
1: it cracks apart.
0: 예,
1: Yeah.
0: 쪼개지죠. 그래서 크래커라고 부르는 거죠.
1: Yeah, because it cracks apart and you bite it, it cracks in your mouth.
0: 네, 쪼개지는 모양 때문에. 그래서 I'll crack a joke 하면은 농담을 이렇게 달걀을 열듯이 이렇게 깨서 보여주는 느낌일까요? 그래서 농담을 해요.
1: Yeah, I don't know why we call them why we say cracking jokes, but we also for joke we'll call them wise cracks.
0: Wise
1: I
0: cracks.
1: don't want your wise
0: 아,
1: cracks right
0: 농담.
1: now. Wise cracks for jokes.
0: 네, crack a joke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농담을 그냥 wise cracks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만 I normally would only crack with my friends. 친구들하고만 할 농담을 처음 만난 사람과 break the ice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1: Nice. Let's look at the last part.
2: And usually, as long as it's not too crazy, that can break the ice and they feel more comfortable around you and you around them. And usually, as long as it's not too crazy, that can break the ice.
0: 네, 그리고 보통 too crazy 하지만 아니면 as long as it's not too crazy,
1: Right.
0: too far-fetched,
1: Yeah.
0: 너무 지나친 정도만 아니면 not too over the
1: Over
0: board,
1: the
0: over
1: top.
0: the top,
1: Yeah.
0: not, yeah, overboard or over the top 하는 것만 아니면 that can break the
1: Yeah,
0: ice.
1: especially
0: 서먹함은
1: the jokes.
0: 네,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And lastly, she says, and they feel more comfortable around you and you around them.
0: They feel more comfortable around you. 그들이 당신 옆에서 주위에서 더 편하게 느껴지고 mm-hmm. you around them 여기에도 you feel more comfortable. Feel more comfortable 생략을 해서 mm-hmm. you feel more comfortable around them.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올라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바싹바싹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요. 바로 참치 마요 볼. 네, 오늘은 튜나 마요 볼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Here are today's ingredients.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crispy batter mix. 튀긴 가루. 혹시 crispy 아세요? 바삭바삭한 거. We have onion, 양파. 우리 참치캔. We have a can of low-fat 중압. 네. 이 조금 red pepper, 빨간 파프리카. Green pepper, 초록 비망. Mayonnaise, ketchup, parsley, and cherry tomatoes. 방울 토마토예요. 오케이, okay, first we're going to chop, chop, chop. 우리 채소 좀 잘라봐야 돼요. Let's cut the red pepper. 우리 먼저 빨간 비명 할 거예요. 우리 이 부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잘라요. 그 다음 버려. Now let's slice the pepper. 조심하게 우리 얇게 잘라요. 여기 이 부분도 뺄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여기 하얀 부분도 필요 없습니다. Okay. And now we slice. 우리 지난번처럼 이만큼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cherry tomato. 반만 잘 거예요. Cherry tomatoes. We just cut in half like this. 반으로 잘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Now we can cut the onion. 네, 우리 양파 자를 수 있어요. We'll cut across like this. 우리 이 쪽 먼저 자르고 우리 얇게 얇게 잘라요. 왜냐하면 그 볼 안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쪽으로 잘라요. 우리 왜 양파 이렇게 짧게 잘라요? 왜냐하면 참치하고 마요 믹싱할 거예요. 양파 너무 컸을 때 마요 볼 좀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우리 왜

0: 참치 마요 볼 채소 같이 먹어요?
1: Why do we eat vegetables with the tuna mayo ball?
0: 이유 하나 있어요. 튀긴 거 먹었을 때 혼자 먹었을 때 너무 그리시할 거예요. 좀 느끼해요. 하지만 싱싱한 야채 아니면 샤프한 피클 먹었을 때 훨씬 더 맛있어요. Now, let's get the tuna ready. 이제 우리 참치 준비하자. Let's open the tuna. 손가락들 조심하세요. 이게 되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조심해요. Now, let's put the tuna in there. And now we push and take the oil out. 우리 기름 다 빼낸 거예요. 네. So let's push everywhere. 우리 여기저기 밀었을 때 기름들이 다 뺄 거예요. 제 생각 거의 다 됐어요. 조금 더 할 거예요. Okay, it's ready. Now, we need to make our tuna mayo ball mix. 이제는 우리 참치 마요 볼 mix 만들어야 돼요. So, let's add in the tuna. 우리 참치 두 캔 썼어요. And the onion, 이제 양파 들어가고. And now, the crispy batter flour. 이제 튀김 가루 들어갈 거예요. 좋습니다. Now, we mix. 이렇게 섞여서 할 거예요. Now we can make our tuna mayo balls. 이제 참치 마요 볼 만들어지셨어요. Okay. So we take some of the mix. 우리 mix 그 정도 이렇게 하고. And then in the center, we put a little mayonnaise. 우리 mayonnaise 조금만 이렇게 넣을 거예요. And then we make the ball. 네. 이제 그 동그란 공 만든 거예요. 저 왜 이렇게 해요? 공놀이 아니야. 이렇게 던지면서 동그란 튼튼한 공은 만들 수 있어요. We can make a round tough ball. 그 튀긴 가루 한번 넣을 거야. 뭐 하나 이렇게 튀김 가루 다 옆쪽 앞 뒤로 cover it in flour all the way around like this. We need a frying pan on medium heat. 우리 중불 할 거예요. And we need frying oil. 이 튀김용유 필요합니다. Let's put in the oil. 우리 튀김용유 넣을 거예요. 얼마 정도 필요할까? 이번에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어떤 거 튀겼을 때 탕탕탕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 너무 가까이 오지 말고 우리 아주 안전하게 할 거예요. 아주 조심하게 할 거예요. You can see them start to bubble. 여기도 살짝 보글보글 하는 거예요. Okay, let's turn them over. Oh, wow. Starting to change color. 그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하지만 아직 안 됐어요. 시간도 필요해요. Golden brown 됐을 때 완성될 거예요. Let's see. I think they're ready. 이제 다 됐어요. Now we take them out. 뺄 거예요. 여기 키친 타월 쓸 거예요. We're gonna use some kitchen towel to drain the oil. 우리 튀김 했어요. 그래서 그 남은 기름 좀 빼야 돼요. 그리고 Now we can take the paper away. 이제 페이퍼 빼도 돼요. 좋습니다. Now we can put our pepper and paprika and tomatoes. 요적도 그리고 망울 토마토 하나. 훨씬 더 알록달록 접시 만들 수 있어요. And now we can decorate. 네. 케첩 좋아하는 친구들 케첩 넣어도 돼요. 아니면 마요네즈 좋아하는 친구들 마요네즈 넣어도 돼요. Like this. Finally, some parsley. 마지막에 콘 파슬리 넣을 거예요. And now some

파슬리. 우리 콘 파슬리 이렇게 조금만 뿌려. 참치 마요 볼, 튀나 마요네즈 볼 완성됐습니다. 오케이, let's try. 맛보기. Look at that tuna. 오, 참치 진짜 맛있겠다. 와우. 너무 좋아요. 뭐, 그 고소한 참치하고 마요 이렇게 섞이는 거, 양파 살짝 반짝반짝한 맛이도 있고, 그리고 튀김 가루되면 바삭바삭해요. This is delicious. 진짜 맛있어요. 참치 마요 볼, 튀나 마요 볼s 완성했습니다. 아, come back next time for something delicious. 다음에도 맛있는 요리 해드리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뉴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논픽션 책을 이어서 읽어볼 거예요. 우리가 논픽션이라고 하면은 비문학이잖아요. 아무래도 문학은 스토리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재밌기도 하고요. 막 기승전결 반전도 있고 확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논픽션은 어려워. 너무 단어들이 친숙하지 않아. 그리고 어떨 때는 좀 따분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읽는다면 논픽션도 괜찮네? 읽을만 하네? 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What are clouds made of?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딸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구름은 무슨 맛일까? 라는 구름에 대한 뭔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을 선정하면서 구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우리 친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 있겠다. 물론 맛이야기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름에 대해서 한번 탐험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흔히 실수하는 보어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어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지 제가 콕콕 짚어서 고쳐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책을 펼쳐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4 Stormy Weather Sometimes the drops in a cloud join together. They combine into heavier drops. The cloud grows dark. Sunlight cannot pass through. The cloud carries a lot of water. The water drops fall when they are heavy enough. They can fall as rain. If it is cold enough, they can fall as ice or snow. Clouds form as part of the water cycle. This is the process of water changing from one form to another.
2: Water cycle. Water evaporates. Water vapor condenses. Water drops fall.
0: What are clouds made of?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논픽션 책도 가볍게, 너무 무겁지 않게 접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어휘군들, 왜냐하면 픽션에서 안 보던 그런 단어들을

0: 많이 접할 수가 있거든. 그런 것들도 이렇게 가볍고 그리고 읽기 좀 좋은 평소에 우리가 친숙하게 접하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 책들을 골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Chapter 4, Stormy Weather. 폭풍우 날씨입니다. 우르르 쾅쾅! Sometimes the drops in a cloud join together. 때때로 이따금씩 the drops, drops라고 하면 물방울이 되겠죠. 물방울, 이런 작은 물방울들 어디에 있는 물방울이냐면 in a cloud, 구름 속에 있는 물방울들은 join together. join이라는 것은 이렇게 뭉쳐진다는, 합쳐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함께 합쳐집니다. They combine into heavier drops. 이렇게 합쳐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방울이 아주 작았는데, 정말 작았는데 합쳐지니까 조금 커지고 또좀 커지고 또좀 커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그것들은 그 물방울들은 combine into heavier drops. 그리고 이제 combine 된답니다. combine이 뭐겠어요? 결합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요거를 오늘 fun reading tips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mbine. 딱 보면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조금 있다가 그 팁을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내가 아는 거네. 라는 느낌이 바로 그런 말이 바로 나올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물방울들은 결합합니다. Into heavier drops. 더 무거운 물방울들로 결합하게 됩니다. 그렇게 좀 합쳐지니까요. The cloud grows dark. 그리고 나서 그 구름들은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구름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Sunlight cannot pass through. 이제 구름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햇빛이 어떻게 됩니까? Cannot. cannot pass through. 그것을 그 구름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기 전에 오늘의 fun reading tips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이네요. fun reading grammar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흔히 실수하는 보어의 사용법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영어 쓰기를 할 때, 그리고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아, 이거 이렇게 써도 되지 않는가? 말하기를 할 때, 흔히 이렇게 나오는 실수들,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어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보어라고 합니다. The pizza tastes delicious. The pizza tastes delicious라고 하면, 피자는 맛있다가 되겠죠. 맛있는 맛이 난다. 맛있다가 됩니다. 그러면, 피자가 바로 delicious 한게 되겠죠. 보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이것이 보어인데요. 저기 앞에 있는 저 피자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럼 맛있다. 맛있는이잖아. 그럼 뭐가 맛있냐는 거죠. 테이스트가 맛있는 게 아니라 바로 피자가 맛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맛있는 피자.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보어가 되겠죠. 그 다음 밑에도 한번 볼까요? She's a lawyer. 그녀는 a lawyer. 변호사다. 그러면 이 변호사가 누구라는 거죠? 바로 저기 앞에 있는 she라는 것이죠. 그래서 she가 곧 lawyer이다. 주어인 she를 보충 설명해 준다. 그래서 보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살짝 혼동이 생기기 시작하죠. 제가 또 다른 문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He broke the window.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는 창문을 깼다. 그가 곧 창문입니까? 창문이 그를 보충 설명해 줍니까? 그게 아니라, 그가 깼죠? 그가 공을 던지든, 이렇게 지나가서 쿵 부딪히든, 아니면 일부러 깼든, 일부러 깨는 사람 잘 없지만, 어쨌든 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윈도우는 he라는 사람이 행동을 해서 나타난 그 대상, 그 동작이 미치는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윈도우가 he랑은 다른 것이라는 거죠. 당연히 다르죠. 그는 사람이고 윈도우는 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break를 한, 즉 broke죠. 여기선 과거형이니까 broke를 한그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쓰는 어떤 문장이 또 있냐면 지금 여기서는 그는 창문을 깼다이지만 그럼 반대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창문이 깨졌다도 괜찮잖아요. 그걸 한번 써보면 이렇게 우리가 수동태를 제가 예전 강의에서 보여드렸었죠. 이 여기 있는 이걸 목적어라고 하죠. 이 목적어를 문장 제일 앞으로. 이 목적어가 강조가 되어서. 그래서 the window was broken by him. 창문이 깨졌다.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내용상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물론 약간의 어감 차이는 당연히 있지만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죠.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사실 여기 있는 delicious와 a lawyer은 보어인데도 불구하고 오는 위치는 똑같아 보이죠. The pizza tastes delicious. 여기도 보니까 동사 taste 다음에 delicious가 왔네. 그다음에 broke 다음에 the window가 왔네. 이 보어와 목적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유사하다 보니까 약간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문장을 the pizza tastes delicious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보어를 문장 제일 앞으로 쓰진 않았지만 마치 이게 아, 뭔가가 수동태랑 혼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the pizza was tasted delicious. 이런 문장들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보어가 있는 문장은 애초에 수동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BPP 수동태가 쓸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어라는 것은 보통 지금 여기 있는 이두 문장 기준으로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죠. 이런 문장에서는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즉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was PP 같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the pizza was tasted delicious 이런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볼까요? The cloud carries a lot of water. 그래서 이제 그 구름이 점점 더 회색빛이 되고 점점 더 어두워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구름이 the cloud, 구름이 carries, carry라는 것은 운반하다라는 것이 되죠.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운반하게 됩니다. 많은 물을 운반하게 되고요. The water drops fall.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방울들이 fall, 떨어지게 됩니다. When they are heavy enough. 그럼 언제 떨어지냐면 가벼울 때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구름에 하늘에 둥둥 떠 있었는데 When they are heavy enough. 어떻게 될 때요? 그 물방울들이 충분히 무거울 때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비가 오는지 우리 친구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 이제 방금 읽었던 것을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4 Stormy Weather. Sometimes the drops in a cloud join together. They combine into heavier drops. The cloud grows dark. Sunlight cannot pass through. The cloud carries a lot of water. The water drops fall when they are heavy enough.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They can fall as rain. 그래서 그 물방울들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로써 떨어지냐면 비로 떨어집니다. 이제 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If it is cold enough.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변수들이 있겠죠. 비가 떨어지는데 근데 그 하늘에서 구름 안에 있었던 물 입자들이 너무 차가운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둔 것이죠. If it is cold enough. 충분히 차갑다면 they can fall. 그 물방울들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As ice or snow. 얼음이나 혹은 눈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얼음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우박이 될 것이고요. 눈으로 떨어지면 눈이 되겠죠. Clouds form as part of the water cycle. Clouds는 뭐냐면 구름들이 되게 구름은 form 형성이 됩니다. As part 부분으로서 형성이 됩니다. 무엇의 부분이냐면 of the water cycle 물의 순환. 물의 순환의 일부분으로 형성이 됩니다. 즉, 물의 순환에 우리 자연에서 물이 이렇게 순환하잖아요. 그 중에 일부분으로서 그한 과정 속에서 구름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름이 저절로 생겨난다라는 것이겠죠. This is the process of water changing from one form to another. 이것은 is the process. 아까 전에 제가 말을 한것 같은데요. process라는 것은 바로 과정입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무엇의 과정이냐면 of water, 물의 과정이죠. 물이 어떻게 되는 과정이냐면 changing from one form to another. 그래서 물이 변하는 것이죠.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의 형태로부터 또 다른 형태로 변하는 그 과정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림을 통해서 이 물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Water cycle, 물의 순환입니다. 물 순환이 되겠죠. 지금 여기에 작은 글씨들이 적혀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여기 있는 것부터, 이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이십니까? 잘안 보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water evaporates. 요걸 먼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래 보니까 water evaporates라고 되어 있는데 evaporate이라고 하면은 바로 증발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water evaporates, 증발합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강이나 바다에서 증발하게 되겠죠. 쭉쭉쭉쭉 증발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Water vapor condenses. Condense라는 거는 응결되다, 뭉친다라는 것이 되겠죠. 뭉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구름이나 물방울을 서서히 형성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중간 과정입니다. 지금 제일 좌측에 있었던 water drops fall.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이런 물방울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비나 아까 전에 나왔던 우박이나 그 다음에 눈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y can fall as rain. If it is cold enough, they can fall as ice or snow. Clouds form as part of the water cycle. This is the process of water changing from one form to another.
2: Water cycle. Water evaporates. Water vapor condenses. Water drops fall.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2: Combine. Combine. They combine into heavier drops. Cycle. Cycle. Clouds form as part of the water cycle. Process. Process. This is the process of water changing from one form to another. Condense. Condense. Water vapor condenses to form morning fog. Evaporate. Evaporate. Water evaporates faster on hot sunny day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확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by라는 것입니다. by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숫자 2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라는 것이 돼요. 우리 친구들이 아는 단어 중에 숫자 2, 즉 by가 들어가는 단어 바로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것이죠. bicycle. bicycle이라고 하면은 by, 숫자가 2가 있는데 cycle, 즉 circle, 원이 두 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자전거가 됩니다. 두발 자전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오늘은 또 다른 단어들을 통해서 조금 더 수준을 높여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책 속에 있었던 그 combine이라는 단어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일단 combine이라는 단어가 있죠. combine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일단 come으로 시작해볼까요? come은 함께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together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함께. 그러면 bind에 보니까 bi가 있죠. 그래서 함께 두 개를 뭉친다라는 거예요. 아, 느낌이 오죠? 두 개가 있는데요. 그걸 함께 뭉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뜻이 되냐면 결합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 combine, 결합하다, combine, 결합하다 10번씩 쓰고 20번씩 쓰고 그렇게 외웠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함께 두 개가 결합하는 거니까. 두 개를 함께 두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결합하다가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쉽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bilingual이라고 돼 있네요. bi는 숫자 2가 되겠죠. lingual이라고 하면 이 lingual이라는 것은 바로 language, 언어. 지금 저는 우리말, 모국어를 쓰고 있죠.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지금 이 언어는 바로 영어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에 가면 또 다른 언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언어를 약간 원래는 language인데 그거를 약간 변형을 하면 lingual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래서 bilingual이라고 하면은 두 개의 언어를 할 줄 아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우리가 책 속에서 접하는 교과서에서 접하는 그리고 단어장에서 접하는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잘라서 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어쩌면은 그게 더 많은 부담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부 나 이 단어 정말 안 외워죠. 바일링교 이게 두 개 언어를 할 줄 아는 이거 매일 봐도 매일 난 잊어버리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어떨 때는 단어를 잘라서 분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 바이가 이라는 의미고 링교월이 언어이구나. 이 두 개의 언어를 하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영어 단어들이 덜 헷갈리고요. 훨씬 더 이 의미가 더 와닿으며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기억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고 필요하실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혈액 파파했습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4: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5: 이 분위기?
6: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5: 여러 분위기?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 리딩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넌픽션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난 강의에도 우리 재밌는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은 그런 넌픽션 비문학 책을 만나보았는데 오늘도 그런 유사한 책을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What Makes a Rainbow? 하, 우리 추억 속에 우리 친구들의 추억이 아닐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비가 온 다음에 하늘을 보니까 무지개가 있어. 그런데 무지개를 쫓아가 본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무지개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지개의 정체는 무엇인지, 왜 우리는 무지개를 잡을 수 없는 것일까요? 자, 그리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Be Made Of, Be Made From, Be Made With의 차이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에 조금 더 초점 맞춰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음원을 들어보고 책을 펼쳐서 글을 읽어볼까요?
1: What Makes a Rainbow? By Debbie Villardi. Chapter 1. Rainbows. A rainbow is a curved line of colors in the sky. Most rainbows happen after rain. Sunlight hits water drops at an angle. Beautiful colors appear. Chapter 2. Light. Light moves as a wave from the sun. It hits objects on Earth. The objects absorb some of the light. They reflect the rest of it. Light comes in different wavelengths. These are the colors that people see. Different objects absorb different wavelengths of light. People do not see the light an object absorbs. People see the light that is reflected. For example, a leaf is green. The leaf reflects the wavelength people see as green. Sunlight is made of white light. It appears colorless, but it contains wavelengths of all colors.
0: What makes a rainbow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무지개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것이죠.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1, Rainbows, 무지개입니다. A rainbow is a curved line of colors in the sky 라고 되어 있네요. 무지개라는 것은 is a curved line.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Curve라는 것은 우리가 제가 이거를 curve 해볼게요. 오, 휘어집니다. 휘어지지 않죠. 네, 그래서 curve라는 것은 구부리다라는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curved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부러진이라고 하면 되겠죠. 무지개라는 것은 구부러진 선입니다. 혹은 띠라고 할 수 있겠죠. Of colors in the sky. 하늘에 있는 색의 구부러진 선이나 띠 같은 것이 됩니다. Most rainbows happen after rain. 대부분의 무지개들은 happen이라고 하면 발생하다, 일어난다, 생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무지개들은 생깁니다. 언제 생기냐면 after rain,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생기게 됩니다. Sunlight hits water drops at an angle. Sunlight, 햇빛이 hits, 탕 때리게 됩니다. 햇빛이 이렇게 쫙 내리쬐는다라는 것이겠죠. 햇빛이 쫙 때리게 됩니다. 무엇을 때리냐면 water drops. water drop이라고 해서 물방울이 되겠죠. 물방울을 at an angle, 어떤 특정한 각도로 때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햇빛

0: 수차 하늘에서 쫑 내리쬐는데 물방울이 공기 중에 둥둥 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들어가고 이렇게도 들어가고 어떤 각도로 물방울 속으로 물방울을 탁 때린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요. Beautiful colors of appear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방금 봤던 angle이라는 것은 제가 말로 설명드려서 저 각도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beautiful colors. 그다음에 이렇게 물방울을 탁 때리고 나니까 햇빛이요. beautiful colors. 아름다운 색깔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색깔이 appear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은요. Chapter 2, light. 이제 빛입니다. Light moves as a wave from the sun이라고 돼 있네요. 빛은 움직입니다. 이동합니다. As a wave from the sun. 태양으로부터, 해로부터 이런 파장, 물결로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 눈에는 사실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는 이런 물결이 보이진 않죠. 바다에 가면은 파도는 물결이 치지만, 혹은 우리가 물에 돌을 이렇게 퐁당 빠뜨리면 이런 물결이라는 게 보이지만, 빛이 물결을 이루면서 나에게 오고 있다. 혹은,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햇빛이 참 좋다. 이 빛의 물결을 봐. 이 물결이 눈에 실제로 보이진 않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결로서 우리에게 온다. 물결로서 빛이 이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t hits objects on earth. it hits. 그것은 이 빛들은 때립니다. objects 물체를 때리겠죠. 물체요. on earth 지구에 있는 물체를 때리게 됩니다. 그쪽 빛이 쫙 내리쬐는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물체에도 그 빛이 도달한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The objects absorb some of the light. The objects, 이 물체들은 어떻게 하냐면 absorb. absorb는 바로 흡수하다가 되겠죠. 흡수하게 됩니다. some of the light. 이 빛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리모컨이 있습니다. 리모컨에 빛이 쫙 내리쬐게 되면 이 리모컨이 어떠한 빛을 흡수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일도 생기냐면 they reflect. 그리고 저기 있는 the objects를 대신하는 게 바로 지금 요 아래줄에 있는 데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물체들은 reflect. reflect는 무엇이냐면 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빛이 쫙 내리쬐고 그리고 이 물체가 어떤 빛은 흡수한 반면에 이 어떠한 빛의 종류들은 반사를 튕겨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반사하게 됩니다. The rest of it. 나머지 빛들을 다 튕겨낸다. 반사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무지개가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형성되는 그 과정이나 원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한번 보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1. Rainbows. A rainbow is a curved line of colors in the sky. Most rainbows happen after rain. Sunlight hits water drops at an angle. Beautiful colors appear. Chapter 2. Light. Light moves as a wave from the sun. It hits objects on earth. The objects absorb some of the light. They reflect the rest of it.
0: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Light comes in different wavelength라고 돼 있네요. 빛은 오게 됩니다. 어떻게 오냐면 in different wavelength, 다른 wavelength. wavelength라는 것은 바로 파장이 됩니다. 파장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빛이 이루고 있는 이런 물결 무늬의 그런 파장, 이런 움직임을 의미하게 되겠죠. These are the colors that people see. 이런 것들이 are the color, 색깔이 됩니다. 사람들이 볼수 있는 색입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 안에 있는 이 색들, 우리 사람들이 볼수 있는 모든 색깔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도 보면 책 표지에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이런 색깔들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Different objects absorb different wavelength of light. 그래서 다른 물체들은 objects 하면 물체죠. 다른 물체들은 absorb는 흡수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물체들을 흡수합니다.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들은 이런 빛을 흡수하고 이런 빛을 반사하고 튕겨내고, 그리고 어떤 물체들은 아까 전에 또 다른 물체가 흡수한 것을 반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물체들이 흡수하는 빛들이 다르고 그다음에 반사하는 그런 빛도 다르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것이죠. 넘어가 볼까요? People do not see the light. An object absorbs. 자, 예를 들어서 people do not see the light. An object absorbs라고 되어 있네요. 사람들은 do not see the light.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An object absorbs. 어떤 물체가 흡수한 그 빛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People see the light that is reflected. 사람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봅니다. The light, 빛을 보는데요. That is reflected.

0: 반사된 빛을 본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제 앞에 케이크 있고요. 피자가 있고요. 불고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중에 두 가지를 흡수해 보겠습니다. 제가 불고기와 케이크를 흡수합니다. 제가 불고기와 케이크를 흡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피자를 반사,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친구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물론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단순히 제가 맛있다. 다 먹고 나서 나뭐 먹을게? 라고 질문한다면 제가 이미 흡수했기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피자, 즉 제가 반사한, 제가 거부한 그 음식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특정한 색깔의 빛은, 특정한 파장의 빛은 흡수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흡수한 빛 이외의 반사한 빛들은 이제 우리 눈으로 들어온 거겠죠. 왜? 그 물체 안에 안 들어갔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검정색인 이유는, 혹은 여기 있는 이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제 여기는, 노란색을 반사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흡수하고, 노란색을 반사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이게 노란색으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이런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운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배우는 즐거움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For example, a leaf is green. 예를 들자면, 나뭇잎은 초록색이에요. The leaf reflects the wavelength people see as green. 이 나뭇잎은 reflects, 반사합니다. 무엇을 반사하냐면 the wavelength, 파장을 반사하는데요. People see as green, green, 사람들이 보는, 초록색으로 보는 파장을 반사하는 것이겠죠. 즉, 초록색의 파장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게 나뭇잎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나뭇잎은 초록색 파장을 흡수하지 않고 튕겨낸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튕겨낸 이 초록색이 어디 가는가? 우리 눈으로, 공기 중에 막 있겠죠. 그게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게 초록색이구나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넘어가 볼까요? Sunlight is made of white light. 햇빛은 is made of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흰색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흰 빛이죠. It appears colorless. 흰색 빛인데 그러나 햇빛은 나타납니다. 뭐로 나타나냐면 colorless. colorless라고 하면은 바로 무색의 Color이라는 것이 색이고요. List는 없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없는, 아무 색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But it contains wavelength of all colors. 하지만 그 햇빛은 contains, contain은 포함하다,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햇빛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wavelength, 파장들을 가지고 있죠. Of all colors, 모든 색의 파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색의 그 빛이 다 섞이면 햇빛처럼 햇빛이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투명색이죠. 투명같이 흰색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만 무색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무색처럼 보인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보면 Sunlight is made of white light이라고 되어 있죠. 햇빛은 흰색빛, white light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be made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뭐뭐로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총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세 가지를 전치사에 약간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be made of, be made from, be made with의 차이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비슷비슷합니다만은 사용되는 그런 상황이 약간씩은 다 다릅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 table is made of wood. 자, 예를 들어 여기에 탁자가 있습니다. 탁자가 톡톡톡 두드려보니까 콩콩콩 나무 소리가 나요. 딱 보기에도 나무예요. 그러면 The table is made of wood. 탁자는 나무로 되어 있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가 되겠죠. Of라는 것은 어떤 구성품, 그 부분을 의미합니다. 부분. 어떤 물체가 있는데 거기 일부분을 의미하는 그런 핵심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그 원래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여기에 보면 이런 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자에 보니까 이게 또 소리 들리시죠? 나무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의자의 일부분이 바로 이 나무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거의 일부분이 어떤 소재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나무라는 것이 어떻게 변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일부분으로 쓰이고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be made of라는 것은 물질의 원래의 형태나 성질을 유지하는 그런 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the table is made of wood라는 것은 테이블이 있는데 여전히 거기에 나무라는 것이 변형이 되지 않고 그냥 나무를 자르기만 해서 나무라는 그 원래의 성질은 그대로 있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paper is made from wood라고 하면은 종이는 나무로 되어 있다. 나무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그럼 종이는 우리가 종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이건 나무인가? 이건 종이인데. 그래서 원래의 성질을 잃은 것이 바로 be made from입니다. from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약간 거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그 처음 시작 지점부터 즉 원래 시작은 나무였지만 최종 종착지인 종이가 되기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는 것. 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물질의 원래의 형태나 성질이 좀 변했다. 거리가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cake is made with flour, sugar, and eggs 라고 되어 있죠. 그럼 with라는 것은 가지고 제가 제 손에 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래서 케이크는 뭐로 만들어져 있냐면 재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것은 바로 재료들을 여러 가지를 나열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케이크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밀가루랑 그 다음에 flour 하면 밀가루죠. 밀가루와 설탕이랑 그 다음에 달걀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쓸 때는 be made with, 뭔가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럴 때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of랑 from, 그리고 with까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유사하지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오늘 배운 내용을 일단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ight comes in different wavelengths. These are the colors that people see. Different objects absorb different wavelengths of light. People do not see the light an object absorbs. People see the light that is reflected. For example, a leaf is green. The leaf reflects the wavelength people see as green. Sunlight is made of white light. It appears colorless, but it contains wavelengths of all colors.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이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2: Curve, curve. A rainbow is a curved line of colors in the sky. Absorb, absorb. The objects absorb some of the light. Reflect. Reflect. They reflect the rest of it. Colorless. Colorless. It appears colorless. Contain. Contain. But it contains wavelengths of all color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는데요. 오늘은 less라는 표현입니다. less라는 것은 뭐뭐가 없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less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두 개의 단어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방금 아까 전에 그 책에서 나왔던 그 표현입니다. colorless가 되겠죠. color이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 색입니다. 색이 less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olorless라고 하면은 색이 없는 바로 무색의라는 표현이 될 것이고요. speechless에서 speech는 말입니다. 말, 연설이라는 것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speech, 말이 없는 이라는 의미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peechless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이렇게 막 말을 하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말문이 꽉 막힌, 말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 의미로는 말문이 막힌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이렇게 less라는 것은 없는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일상에서 이걸 본다, 아, 이런 의미구나 참고해서 단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기까지 하겠죠. 여기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 했습니다. 바이바이!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저와 함께 책을 읽는다면 영어 실력이 스텝 업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What Makes a Rainbow의 바로 그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은 좀 빨리 끝나죠. 두 번에 나눠서 읽고 있습니다. 나도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다니 이런 성취감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오늘 무지개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단어, 구, 절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용어와 조금 더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음원으로 먼저 책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볼까요?
1: Chapter 3. Separating Colors. A glass prism can separate white light into different colors. Light enters a glass prism. The light bends. Each wavelength bends at a different angle. The light exits the prism. Each wavelength appears in a different line. People see bands of separate colors.
2: How a prism works. White sunlight.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violet.
1: Chapter 4. Natural prisms. Drops of water are natural prisms. Some drops hang in the air after a storm. Sunlight bends when it passes through the drops.
2: Rainbows also appear near waterfalls.
1: The light reaches people's eyes. It appears as a rainbow.
2: Sometimes light reflects in the water drop twice. It makes a double rainbow.
0: What makes a rainbow?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Chapter 3. Separating colors. Separating, separate이라고 하면 분리하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분리하는 것. 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A glass prism can separate white light into different colors가 되어 있네요. A glass prism, 유리로 된 prism. prism이라는 것은 prism 혹은 분광기라고도 하기죠. 분광기. 그래서 빛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렇게 투명하게 생긴 그런 prism입니다. 여러 가지 prism의 형태가 있는데 뭐 각기둥이나 그런 형태도 많죠. 학교에서 실험 시간에 저도 이런 prism을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로 된 prism은 유리 prism은 can separate,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White light, white light라는 것은 흰색 빛이 되겠죠. 흰빛, 흰빛이라는 것은 백색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흰빛을 into different colors, 다른 빛들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아무 색깔이 없는 그냥 무색의 빛, 즉 백색광일 것 같은데 근데 이걸 prism에 넣어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prism에 넣어보니까 여러 가지 색이 촤촤촤촤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Light enters a glass prism. 그래서 빛이 들어갑니다. 입장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서 어디에 입장하냐면 a glass prism, 유리 프리즘에 들어가게 됩니다. The light bends. 그리고 나서 그 prism 안에서 이제 각을 통해서 prism을 빠져나오면서 그 light이 그 빛이 구부러지다 휘게 됩니다. 이렇게 탁 꺾이게 되겠죠. Each wavelength bends at a different angle. 그래서 각각의 파장은 bends 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 그리고 모든 색들은 다른 파장

파장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각각의 파장들은 bends 휩니다. 혹은 구부러지게 됩니다. At a different angle. 다른 각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백색광 들어갈 때는 한 줄기의 빛으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꺾이는 각이 다 다르게 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빛을 이렇게 쭉 분리된 그런 색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넘어가 볼까요? The light exits the prism. 그래서 그 빛이 exit 하면 입장의 반대에 나갑니다. 그렇죠.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빛은 exit.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프리즘을 빠져나가게 되겠죠. Each wavelength. 그래서 각각의 파장들은 appears. 나타나게 됩니다. In a different line. 다른 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선이나 다른 띠로 나타나게 되겠죠. People see bands of separate colors. 그래서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Band라는 것은 바로 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갈 때는 하나의 빛으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다 다른 각도로 나오니까 다 다른 선에 다 다른 색이 표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볼수 있습니다. 봅니다. Bands, 띠들을 보겠죠. Of separate colors, 분리된 색의 띠들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기에 특별히 밑줄을 쳐두었는데요. 오늘은 이 문법 용어에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초등학교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특히나 중학교에 들어가면 이런 용어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을 미리 조금씩 친해질 수 있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것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책을 읽으면서 아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제가 이름만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단어, 구, 절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라는 것이 무엇이고, 나 단어는 아는데. 그렇죠. 단어는 알수 있죠. 그다음 구라는 게 있습니다. 구는 무엇이고 절은 무엇인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 나는 이런 용어들 몰라. 모를 거야. 나는 이해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거부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씩, 아, 내가 이거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거를 구라고 부르는구나. 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절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름을 오늘 붙여보면 어떨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단어. 단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단어입니다. Book, run, happy, quickly. 그렇죠. 책, 달리다. happy, 기쁜, 행복한. quickly는 빠르게. 그래서 단어라는 것은 이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고요. 독립적으로 쓰이는, 그리고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 독립적으로 쓸수 있잖아요. book이라고 하면, 아, 책.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으면서, 그리고 의미를 각각 다 가지는 것이 바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어는 마치 우리가 블럭놀이 할때그 블럭으로 치자면은 그 블럭을 하나하나, 아무것도 연결이 되지 않는 그 하나하나의 블럭들, 그게 바로 단어가 됩니다.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벽돌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어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어 단어를 외운다, 그리고 어휘력이라고 하면 이런 단어들, 그래서 그런 블록들을 많이 알면 아무래도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훨씬 더 수월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단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단어는 알겠는데 단어는 또 여러 가지 품사로 분류할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단어인데 단어 말고 조금 더큰 개념은 뭘까요? 그게 바로 구입니다. 9는 숫자 9, 8, 9, 10할때그9 아니고요. 9999 비둘기 그99 아니고요. 9는 뭐냐면 이런 게 9입니다. A beautiful garden. Very interesting. A beautiful garden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정원 혹은 very interesting. 너무 재밌다. 이 사람 저 스크린 속에 저 사람 너무 재밌다. 이런 게 바로 9가 됩니다. 자, 그래서 9라는 것은 최소 2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해야 됩니다. 최소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죠. 주어 혹은 동사 둘 중에 하나가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라는 것은 단어처럼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가지지만, 어떤 덩어리로서의 의미는 가지지만, 이 자체가 하나의 문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 그럼 뭐 아름다운 정원이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문장은 아니지만 하나의 그냥 의미를 가진 덩어리로는 당연히 이용을 할수 있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절입니다. 자, 아이고, 절을, 아이가 아니고요. 네네, 이절 아니고요. 이 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은 문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절이라는 것은 바로 두개 이상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주어와 동사가 둘다 들어가 있는 것이 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은 홀로 쓰일 수 있는 절이 있고, 이걸 우리가 흔히 문장이라 부르고, 홀로, 문장, 문, 그절 안에 홀로 쓰이지 못하는 그런 문장도 있습니다. 주어와 동사가 둘다 들어가 있지만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는 그런 문장들도 있거든요. 어딘가에 얹혀 있는 그런 문장도 있어요.

0: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The students finished their homework. 학생들은 finished, 끝냈다. 그들의 숙제를 끝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은 끝냈다. 그들의 숙제를. 그러니까 이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죠. 이게 바로 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쓰일 수 있다고 해서 독립절.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문장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최소 두 개 이상의 단어로 되어 있고 파란색이 주어이고 빨간색이 동사가 되겠죠. 주어, 동사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 나중에 명사구 이런 거, 독립절 이런 것들을 들으면 아, 명사가 중심이 되는 명사구, 이 말의 덩어리이구나. 두 단어 이상으로 되어 있거나 근데 주어와 동사가 포함이 안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수업을 들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이 레인보우 무지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요. How a prism works. 그래서 프리즘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글자들만 키워 두었습니다. How a prism works. work라는 것은 바로 작동하다. 그래서 프리즘이 작동하는 방식이나 원리가 되겠죠. White sunlight. 바로 백색광이 됩니다. 백색광이 쫙 들어오죠. 어디에 들어오냐면 저기 보이시죠? 흰색 이 띠처럼 되어 있는 그 백색광이 쭉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색으로 나뉘냐면 red, 빨간색, orange, 오렌지 색깔, 주황색이 되겠죠. yellow, 노란색, 그 다음에 green, 초록색, blue, 푸른색, 파란색, indigo라고 하면 혹시 우리 친구도 아십니까? indigo라고 하면은 남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violet이라고 하면은 보라색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보라색은 purple이 아니고 violet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색깔들이 이제 이 prism을 통해서 아, 이 백색광 안에 여러 가지 색으로 나뉘어 있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두 다 파장 때문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다 알게 되었죠.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3. Separating Colors. A glass prism can separate white light into different colors. Light enters a glass prism. The light bends. Each wavelength bends at a different angle. The light exits the prism. Each wavelength appears in a different line. People see bands of separate colors.
2: How a prism works. White sunlight.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Violet.
0: 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네요. Chapter 4. Natural prism. 자연적인 프리즘들. 우리가 사실 프리즘, 제가 과학 시간에 봤던 거는 인공적인 어떤 공장에서 만들었거나 이렇게 누군가 사람이 만든 그런 프리즘이죠. 당연히 가공이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자연 환경 속에서도 이런 프리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자연적인 프리즘,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쉽게요. Drops of water. 아, 물방울들이 are natural prisms가 되어 있네요. 물방울들은 자연적인 천연의. 그래서 natural이라고 하면은 자연의, 천연의 프리즘들입니다. Some drops, some drops. 그래서 몇몇 물방울들은 hang in the air after a storm. 이런 폭풍 후 뒤에 공기 중에 hang, 둥둥 떠다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폭풍이 분 다음에 그 다음에 공기 중에 보면 아우 습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공기 중에 물방울들이 막 둥둥둥 떠다니는 것입니다. Sunlight bends. 그리고 나서 이 햇빛이 bends, 휘게 됩니다. When it passes through the drops. 그래서 언제 이 햇빛이 휘게 되냐면 when it passes, it이라는 것은 저기 앞에 있는 sunlight이 되겠죠. sunlight이 즉 햇빛이 통과할 때, pass through, 뭔가를 통해서 지나갈 때, 무엇을 통해서 지나가냐면 바로 the drops, 물방울들을 통해서 지나갈 때 바로 이 햇빛이 굴절된다. prism처럼 휘게 된다라는 것이죠. rainbows also appear near waterfalls.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친구들이 산속에 놀러 가게 되면 혹은 이렇게 폭포 같은 걸 보게 되면 rainbows, 저기 무지개 있네, 폭포 옆에. 이렇게 막 물이 쫙쫙쫙 떨어지는데 거기 보면 수많은 물방울들이 날리잖아요.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날리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무지개들이 착 펼쳐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이런 rainbows, 무지개들이 also appear, 또한 나타납니다. near waterfalls, 이런 폭포 근처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waterfall이라고 하면은 폭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교해서 cascade라는 거 적어두었는데요. cascade라는 것은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 폭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0: 창문의 캐스케이드는 워터폴의 폭포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워터폴이 좀 조금 더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The light reaches people's eyes. 그래서 그 빛은 reaches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도달하게 됩니다. It appears as a rainbow.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지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Sometimes 때때로 이따금씩 light reflects 빛은 reflect 반사하게 됩니다. In the 반사가 됩니다. In the water drop twice 물방울 속에서 두번 반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it makes a double rainbow 두번 반사하게 되니까 it makes a double rainbow 이중 두 겹의 이런 무지개 쌍무지개가 되겠죠. 쌍무지개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논픽션도 참 읽을만하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느껴보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4. Natural prisms. Drops of water are natural prisms. Some drops hang in the air after a storm. Sunlight bends when it passes through the drops. Rainbows also appear near waterfalls. The light reaches people's eyes. It appears as a rainbow. Sometimes light reflects in the water drop twice. It makes a double rainbow.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1: Bend. Bend. The light bends. Band. Band. People see bands of separate colors. Work. Work. A teacher explained how a prism works. Natural. Natural. Drops of water are natural prisms. Waterfall. Waterfall. Rainbows also appear near waterfall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또한 해보겠는데요. 어휘 확장하는데 오늘은 ent, unt 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unt가 붙으면 바로 형용사를 만들어준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아주 흔히 접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표 예시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differ 그리고 depend라는 거에 unt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ent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differ이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동사입니다. depend라는 것은 어딘가에 의존하다. 어우 힘들어. 나는 여기에 의존해야지. 저는 아주 힘들 때, 피곤할 때, 또 일을 해야 되면 커피에 의존할 때도 있거든요. 커피를 한잔 마시면 그래도 좀 이게 뭔가 refreshing, 상쾌해지고 뭔가 조금 더 정신이 차려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기도 하거든요. 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depend라는 것은 어딘가에 의존하다, 기대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다에 unt를 붙이면은 형용사가 되겠죠. 다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different는 다르다의 형용사, 다른이 될 것이고요. depend는 의존하다, 어디에 기대어 있는, 거기에 ent를 붙이면 dependent. dependent는 의존적인, 자꾸만 기대는, 자꾸만 어디에 의존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존적인의 반대말은 바로 독립적인, 홀로, 어딘가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홀로 한다. 그런 어휘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휘력을 좀 더 키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깁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 리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홍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영어 실력을 끌어올려 보도록 할까요? 제가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Why is the sky blue? 왜 하늘은 파란색일까요? 우리 친구도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자, 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수동태가 불가한 경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실수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볼까요?
1: Why is the sky blue? By Debbie Velarde. Chapter 1. Atmosphere. A thick layer of air surrounds Earth. This air is Earth's atmosphere. People cannot see it, but it is filled with many tiny air particles. The atmosphere can be seen from space. Sunlight passes through the atmosphere. It hits the air particles. The light scatters. It makes the sky appear blue. Chapter 2. Sunlight. Sunlight appears to be white, but it contains all colors. The colors separate when sunlight passes through a prism. Colors separate by their wavelengths.
0: Why is the sky blue? 왜 하늘은 파란색일까요? 우리 친구들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이 책을 읽어보면 아, 그래서 파란색이구나. 그리고 해가 질 때는 또 파란색이 아니죠. 노랗고 주황빛이 나고 붉은빛이 나죠. 왜 그런지 끝까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끝까지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확 키워보면서요. Chapter 1. Atmosphere. Atmosphere이라고 하면 대기 혹은 대기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atmosphere에서 atmo, atmo는 기체를 의미하고요. 공기죠. 그 다음에 sphere이라는 것은 이런 구 형태, 공입니다. 공, 구. 이 아홉, 구. 여덟, 아홉, 열 할 때, 7, 8, 9 할 때 그 구가 아니고요. 이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이것을 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atmosphere,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대기, 대기권이 되는 것입니다. A thick layer of air surrounds earth가 되겠죠. A thick layer, 얇은이 아니라 굵은. 굵은 layer이라고 하는 바로 층이 되겠죠. 굵은 층, 공기의 층이 surrounds the earth, surrounds earth, 지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This air is earth's atmosphere. 이 공기는 지구의 atmosphere, 바로 대기 혹은 대기권이라고 부릅니다. People cannot see it.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나요? 우리가 공기를 보면 공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기라는 것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But it is filled with many tiny air particles. 하지만 이 atmosphere, 대기는 is filled with, 채워져 있습니다. 맞죠? 무엇을 가지고, with라는 것은 뭔가를 가지고 오잖아요. with, 뭔가를 가지고 그게 filled,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뭐가 채워져 있냐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many tiny air particles, 많은 아주 작은 공기, particle이라고 하는 입자입니다. 입자라는 것은 아주 작은 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